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네,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0: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케첩.
0: What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0: It shrank.
1: 응?
0: It won't fit me now.
1: Fit me?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0: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0: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too small.
0: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0: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 예.
0: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0: 아이.
1: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안
1: 그럼요.
0: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응?
0: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1: 그죠.
0: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아,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Yeah.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마세요.
1: Yeah.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해도 씻었다고.
0: 뭐를요?
1: My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1: 응?
0: 여러분들. 모르실
1: 후드티가
0: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죠? 맞아요.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콩글리시고.
0: 저기, 죄송한데, 너무 후드티 아니에요?
1: 후드티 셔츠. 네.
0: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0: Alright.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1: 응?
0: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0: 후디라고 부르게
1: 아,
0: 됩니다.
1: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예.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적 있어요.
1: 오.
0: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1: 네.
0: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1: 후디.
0: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예.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흐리, 흐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0: 오.
1: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0: 네네네.
1: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0: 듣지
1: 지도
0: 않아.
1: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0: 아,
1: 거예요.
0: 네네.
1: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져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형성문 하면,
0: 응?
1: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닐 거야. I don't wanna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0: 아이고.
1: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0: 아.
1: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0: 그쵸?
1: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0: Don't tell me.
1: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0: Today is Monday.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도 친구가
0: 오.
1: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0: 오,
1: 이렇게 되는
0: 절망의
1: 거죠.
0: 이로 말할 수
1: 그렇죠.
0: 있죠.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거 아니겠지?
0: 응?
1: 지금 축구를 봤는데
0: 네.
1: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다인데 과거형 뭐예요?
0: Lost.
1: Lost.
0: 예.
1: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0: 네.
1: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거 아니겠지?
0: Don't tell me
1: We just
0: we just lost.
1: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그럼
0: 어,
1: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아
0: 정말 속상한데요.
1: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네.
1: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0: 그쵸.
1: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0: Don't tell me today's Monday.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Don't tell me we just lost.
1: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0: 네.
1: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0: 오.
1: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0: 오.
1: 확인하는 느낌 있죠? Did
0: 네.
1: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0: 응?
1: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0: 오.
1: 비슷하죠?
0: 네,
1: 비슷해요. 오케이.
0: 뉘앙스가.
1: So,
0: 네.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0: 알겠습니다.
1: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0: 어떻게
1: 말이에요.
0: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이런
1: I love
0: 칭찬.
1: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0: 그렇죠.
1: 알았는데,
0: 에 반전.
1: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0: 그렇죠.
1: 나옵니다.
0: 맛있났거든요.
1: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0: 에.
1: 상황에서는.
0: I did. It was stained with 케첩.
1: 아하.
0: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1: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0: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1: 네.
0: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1: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0: 그쵸.
1: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
0: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케첩.
1: 아하.
0: 케첩. 케첩. Yeah.
1: 오케이. I did.
0: 케첩.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음흠.
1: 이거를 비우나 저거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0: 왜요?
1: 들면서요. 스펠링
0: 케첩을,
1: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0: 아, T가 또
1: Yes, yes.
0: 있었구나. 네.
1: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0: 예.
1: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0: UP, ketchup.
1: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0: 음흠.
1: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0: 네.
1: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0: 마유 아니고 마요죠.
1: 한번
0: 예,
1: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0: 마요.
1: 역시 예상을
0: 즈.
1: 빗나가지
0: 이까지
1: 않습니다.
0: 썼어요. 네.
1: 그거까지요?
0: 예.
1: 감사합니다.
0: 좀 다르죠?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0: 예.
1: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0: 아우,
1: 엄청나죠?
0: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1: 네.
0: 놨다.
1: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 해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0: 매요.
1: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이요입니다.
0: 매요.
1: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마스터
0: 그쵸.
1: 유진입니다. 네.
0: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아,
1: 저
0: 생겨가지고.
1: 엄청 좋아요.
0: 예, 그죠.
1: 아,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0: 예, 침이
1: 고입니다.
0: 고여요.
1: 오징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0: 네.
1: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0: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1: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0: 얼룩진.
1: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0: 아.
1: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그래서
0: 네.
1: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0: 아하.
1: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0: 예.
1: So, with
0: With
1: something.
0: something.
1: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0: 아,
1: 새로 샀는데.
0: her dress
1: It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0: is stained with
1: 그 소스로,
0: the
1: with the
0: sauce.
1: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이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0: 그럼요.
1: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0: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1: 아휴,
0: 소스는.
1: 맙소사.
0: 에.
1: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0: 그렇죠.
1: 자,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0: 네.
1: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shirt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0: Your shirt was
1: was
0: stained with
1: coffee.
0: coffee.
1: 그렇죠.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Yes.
1: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0: 네.
1: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0: 그쵸.
1: 거기서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0: 오,
1: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 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0: 네.
1: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0: 아유.
1: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0: 이
1: 슬퍼합니다.
0: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1: 근데
0: 진짜 이게
1: 이게
0: 아
1: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0: 속상해요, 정말.
1: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0: 그쵸. 좋아하는 또
1: 거예요.
0: 후디가 네,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1: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0: 뒤에 fit.
1: 맞아요.
0: 예.
1: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오케이,
0: 예.
1: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0: 그쵸.
1: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0: 줄어들었다.
1: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0: It
1: 줄어들었다. 네,
0: 줄어들었잖아요.
1: 이거는
0: 작아졌잖아요.
1: 쉽지 않은 겁니다.
0: 이 소린데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1: Small, maybe,
0: 예,
1: yeah.
0: small인데 small은 작다잖아요. 작은.
1: 오.
0: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1: 아하.
0: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1: 오.
0: reduce.
1: 오케이.
0: It reduces가 되나요?
1: 오.
0: 예, E이시니까.
1: It reduces. It
0: 예.
1: won't fit me now.
0: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1: 맞아요.
0: 줄어드는 개념.
1: Reduce.
0: 예.
1: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0: 아, 또
1: 하겠습니다.
0: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또
1: 오히려,
0: 감동 많이 하시네요, 또.
1: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뭔가 감동이 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정답은?
0: 어?
1: It shrank. Shrink 들어보셨어요?
0: 상어 아니에요? 상어?
1: 그거는 shark죠?
0: Shark
1: 네, 깜짝
0: 비슷한

0: 맞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슈랭크를 놔두고요.
1: 네.
0: 기본형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슈랭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네.
0: S-H-R-I-N-K. 앞으로
1: 슈링.
0: 여러분들 옷을 잘못
1: 슈링.
0: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1: 그러네요.
0: 다시 한번 쓸게요.
1: 슈랭,
0: 아하.
1: 슈랭.
0: PP 형태는
1: 똑같지
0: 틀려도
1: 않을까요?
0: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1: 네, 슈랭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ink, shrank, shrunk. 가
1: 오?
0: 되겠습니다.
1: 아,
0: Alright.
1: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1: 예.
0: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0: 자,
1: 적어내요.
0: 그냥
1: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0: 그런
1: 어,
0: 개념이죠. 오케이.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1: 아,
0: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1: 목이
0: 늘어나고 막
1: 늘어나가지고,
0: 옷
1: 아,
0: 자체가 헐렁헐렁대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0: 이거는
1: 알죠, 알죠.
0: 뭐라고 할까요? 무슨 아웃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1: 아,
0: 겁니다.
1: 아는 단어예요?
0: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0: 아우, 그냥.
1: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0: 저는
1: 스트레치.
0: 당연히 이걸 줄 알았는데,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spread로 썼습니다.
1: 어,
0: 정답은 stretch
1: 스트레치
0: out. Okay? stretch
1: 아웃.
0: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그,
0: 네.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 이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you know,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를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예.
0: Right. fit, fit, fit.
1: Yes.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1: 아.
0: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1: Yes.
0: 그리고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과거형 fit? 이제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1: 이게
0: 말씀드립니다.
1: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 핏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완전
1: 예,
0: 헷갈리게 되죠.
1: 맞아요.
0: 자,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 오.
0: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Okay.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입어봤는데,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다
1: 아,
0: 버렸는데, 이제
1: 네.
0: 맞아 버려요. 자, 근데
1: 그러게요.
0: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1: Fits
0: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1: me.
0: me.
1: 아하.
0: 이렇게 하면 나한테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1: 안타.
0: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Okay?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1: Fit me.
0: me라고 해야 됩니다. Okay?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1: 그러게요.
0: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0: 본문
1: me.
0: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엄마 이제
0: 물려주면 되잖니.
1: 그러게
0: 이런 느낌.
1: 조금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것
0: 약간
1: 같다. 이렇게
0: 멋쩍어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뭐뭐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이

0: 이제. 이젠 여기 있는데?
1: 누구에게?
0: 된것 같다.
1: 누구에게 속했어요?
0: 남동생. 예.
1: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0: 아, 갔네?
1: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0: 갔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1: 눈물이 좀
0: now.
1: 납니다, 오늘.
0: 오,
1: 자,
0: 감동받았어.
1: 정답은
0: I guess.
1: I guess입니다.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응?
1: 얘 없어도 말은 돼요. It
0: 네.
1: belongs to your brother now. 팩트로
0: 그러니까요.
1: 만들어 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뭐
0: 아.
1: 이런 것 같네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0: 에.
1: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 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볼 수가 없어요.
0: 그요.
1: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뭐 something
0: 오.
1: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0: 오.
1: 베이스컬이.
0: 너무
1: 오케이?
0: 쉬운데, 그렇게
1: 예,
0: 하면?
1: 속해 있다 이러면, 에이, 이거는 안쓸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0: 예?
1: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0: Parking spot belongs to me.
1: 이
0: 이
1: 주차
0: 주차
1: 자리는,
0: 자리는 내 거야.
1: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0: 내
1: 란 뜻이에요,
0: 자리야.
1: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이
1: 자.
0: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1: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0: 그럼 내 땅하고
1: 아, 내
0: 싶다.
1: 땅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0: 그러네요.
1: So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이렇게
0: 아하.
1: 익혀주시면 됩니다.
0: Yes.
1: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져 썼어.
0: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0: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0: 예.
1: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0: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0: My
1: 너의
0: shirt,
1: 셔츠.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Coffee.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0: Her dress
1: is
0: is stained,
1: 그 소스로?
0: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1: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0: 그쵸.
1: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0: 헷갈려요.
1: Alright.
0: 네.
1: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첫 번째.
0: Yes.
1: 그 땅은 아무의

0: 그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There
1: now.
0: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4: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4: I want a new hoodie.
1: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0: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한밤중에 집 앞으로 잠깐 나올 수 있냐는 친구. 날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thing is it?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The wind feels nice.'
2: 'Yeah, it's great to get some fresh air and it's so scenic.'
1: 'Christine.'
2: 'Hmm?
1: I'm so sad.'
2: 'Why? What's going on?
1: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a blind date.
2: Oh, I'm sorry to hear that. Don't feel so bad. I'm sure you'll meet your soulmate one day.
1: I will, right? I feel better already. Fighting!
2: Fighting? You're fighting her? But why?
1: Not that fighting. I mean, we can get over this. Fighting!
2: Oh, you mean cheer up. Remember the song by Twice? Cheer up, baby. Cheer up, baby.
1: You're good at dancing and you're good at singing. So talented. Thanks for cheering me up.
2: Oh, my pleasure. You can always talk to me about anything.
1: I can count on you. Hey, did you know eating fried chicken by the Han River is the best thing in the world? It's my dream.
2: They deliver? Call them up right this minute.
1: Food is the best.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케빈이 슬픈 일이 있다면서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케빈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쏙쏙 배워볼게요. 아이쿠, 저런, 케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대요. 깜짝 놀란 크리스틴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네요. 무슨 일이야?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이 문장은요, what,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에 going on, 의미가 묶어 있어서 제가 같이 넣었어요. 진행 중인, 무엇이 진행 중이니,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s going on?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함께 말해볼게요. What's going on? 노란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What's going on? 좋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the blind date.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으로 만난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하트가 쩍. 그렇군요. 이렇게 헤어지다라는 것이 break up 입니다. Break up. 이렇게 쩍 갈라지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헤어졌어 라고 하려면 We broke up. 또는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Break up with 누구누구 사용하면 됩니다. She broke up with him. She broke up with him. 그녀는 그와 헤어졌어. 이렇게요. 그 말을 듣고는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크리스틴이 위로를 합니다. I'm sorry to hear that은 저런 안 됐다 라는 뜻인데요. Sorry는 미안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sorry보다 더 많은 뜻이 sorry에는 숨어 있어요. 미안한 또는 유감인 또 안 된 안쓰러운 이런 뜻을 다 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일, 나쁜 소식에 대해서 나의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다 I'm sorry 쓸 수 있다는 것이죠. I'm sorry to 하면 뭐뭐라니 유감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듣게 되어 유감이야. 또 I'm sorry to tell you this.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꼭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의 그런 안 된 마음을 표현하는 게 sorry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크리스틴의 위로를 듣자마자 케빈은 벌써 힘이 납니다. 나 기분 좋아진 것 같아. 파이팅! 그랬더니 아니 뭐 그분이랑 싸웠다고? 파이팅이 뭐야? 그게 아니라요. I can't get over this. 파이팅! 이네요. 잊을 수 있다고 라는 뜻입니다. Get over 이라는 표현이요. 충격이나 불행이나 뭐 사람을 잊다 또 극복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야 잊어버려 친구한테 응원해 줄 때는 get over i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못 잊겠어 라고 할 때는 I can't get over him. I can't get over him.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Cheer up, baby. 노래에 춤까지 하면서 또 우리 케빈을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Cheer up. 아하, 조금 전에 fighting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네요. Cheer up 하면 힘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fighting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fighting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너가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쵸? Thanks for cheering me up. 그랬더니 언제

0: 든든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듣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자,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말 What's wrong? What's wrong? Wrong이 잘못된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물어보는 말입니다. What's wro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잘 놀고 있던 동생 둘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싸우네요. 아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떡해요? What's wrong? What's wrong?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아,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이라는 표현 씁니다. Occasion이 뭔가 특별한 날, 행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What's the occasion?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늘 대충 입고 다니던 친구가 오늘따라 잔뜩 멋을 부리고 학교에 왔네요. 열, 웬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Great. 오늘은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여는 말 What's going on? 또는 What's wrong?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응원해줄 때는 파이팅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Cheer up! Cheer up! 이라고 한다는 것도요.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카툰 속에 녹여진 표현들 잘 배우셨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표현들 쏙쏙 넣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요 많이 틀리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 볼 텐데요.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olved. Problem solved. Watched. I watched that movie today. Changed. It changed everything.
0: Okay, 오늘 나온 단어들 같이 한번 바로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어요. Solved, watched, 그리고 changed. 자, 이 세 단어 공통점 바로 보이죠? 맞아요. 모두 다 지금 끝에 ed가 붙어 있는 과거 시제들입니다. 자, 과거 시제인데 이 ed가 붙어 있어도 오늘 발음 어땠나요, 여러분? 모두 다 한 번의 소리가 났다는 게 공통점이거든요. 한 번의 소리, 물총 빵 소리 기억하나요?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ed가 붙어 있는데도 이름절인 단어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풍선에 작은 실꼬리가 하나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실꼬리 하나 때문에 풍선 개수도 변하지 않고 무게도 변하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살짝 실꼬리 발음 하나

풍선만 들어간다. 이 풍선을 좀 기억을 하면서 오늘 갈게요. 그래서 전체 소리는 결국 우리 이 물총 발음 있죠? 빵! 단한 번의 호흡으로 물총 빵! 딱이 박자로만 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단어들 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solved. 이 단어 원래 현재, 원형은 해결하다, solve. 마지막에 이 d 빼면 solve 발음이 나는데 이 d가 지금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solved 이렇게 두 번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냥 한 번에 solved. 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 이렇게 실꼬리 발음 살짝 들어가죠. solved. 마지막에 살짝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문제 해결. 이렇게 우리 말할 때 있거든요. 임무 완료 또는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말할 때 많이 하는 말. problem solved. problem이 solved 됨. 이런 말투예요. problem solved. 이럴 때 solved.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 solved. 물총 발음 박자 하나로. 자, 두 번째 단어는 시청했다. 이 과거죠. 역시 여러분, 원형 시청하다는 watch이지만 지금 실꼬리 딱 하나만 붙이는 거야. 그래서 박자는 동일하게 하지만 watched. 마지막에 살짝만 들어가야지. 이거 정말 실수 많은 게 watched. 이렇게 너무나 정직하게 두 번의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watched. d는 살짝만. 오케이? 예문 한번 볼까요? 나그 영화 오늘 봤어. 이 watch라는 동사는 뭔가 이렇게 감상하고 시청할 때 많이 쓰는 동사죠. So, I watched 이렇게 하면 안 되고 I watched that movie today. 나 오늘 그 영화 watched.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변화했다죠. 자, 역시 changed 이렇게 두 번의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오늘 풍선은 딱 하나고 실꼬리 살짝만 붙어야 돼서 changed. 오케이? Okay? chain. 여기 한 번에 발음 해주고 실꼬리로 이렇게 살짝만 붙여주는 거. changed. 자, 예문 한번 볼까요? 그게 모든 걸 바꿔놨어. 라고 해볼게요. It changed everything. 이 실꼬리 발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역시 좀 주의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It changed everything. 오케이? Okay? 풍선 실꼬리 발음 여러분 어떤 포인트인지 감 잡겠죠? 자, 그럼 우리 이 발음 다 같이 훈련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우리 지금부터 오늘 배운 이 표현들 발음 여러 번큰 소리로 말해보면서 입에 붙여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해결했다. solved 아니고요. solved. 한 번의 발음. 그리고 solve 부분 좀 길게 끌어주세요. 자, 선생님 말 듣고, 발음 듣고 따라해보세요. solved. 한번 더. solved. great. 좋아요. 두 번째. 시청했다. 역시 이 단어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watched 아니고요. watched. 조금 선생님이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이 정도로 와만 들리고 살짝이야. 듣고 따라해 주세요. watched. good job. 잘하고 있어요. 자, 이름절 단어 또 하나. 이번엔 변경했다. 그래서 changed 갈 겁니다. changed라고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changed. 한번 더. changed. Very good. 좋아요. 이제 우리 문장 훈련하러 가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문제 해결. 이렇게 한번 말해 볼게요. problem solved. 좋아요. 이 박자 선생님이랑 비슷하게. One more time. 문제 해결. Problem solved. Very good. 역시 좋아요. 자, 두 번째.
낙

0: 그 영화 오늘 봤어. 이 봤어 부분 watched 발음 주의하면서 이게 지금 단독 단어가 아니라 문장 속에 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우니까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watched that movie today. Today. 그렇죠. One more time 가볼까요? I watched that movie today. Great job. 잘했어요. 자, 감 잡고 있죠? 다음에 마지막. 그게 모든 걸 바꿔놨어. 바로 갑니다. It changed everything. 자, 큰 소리로 여러분. One more time. It changed everything. Awesome. 정말 잘했어요. 이 이름절 단어들 뒤에 ed가 붙어 있어도 실꼬리처럼 살짝만 해주는 이 발음.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됐죠? 우리 그럼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고 큰 소리로 따라하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olved. Solved. Problem solved. Problem solved. Watched. Watched. I watched that movie today. I watched that movie today. Changed. Changed. It changed everything. It changed everything.
0: 네,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Like. L-I-K-E. Like. Like. Dislike. D-I-S-L-I-K-E. Dislike. Dislike. Happy. H-A-P-P-Y. Happy. Happy.
0: What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feelings and emotions, 느낌과 감정 1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like, 좋아하다예요. Look at this little baby. 이 아기는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해요. The baby likes

0: 아이스크림. Do you like ice cream? 그 다음은 dislike. 안 좋아하다예요. 뭔가를 안 좋아하면 이런 sad face.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happy. 행복한, 기쁜, 즐거운. Happy. Everyone, when do you feel happy? I feel happy when I teach you English. 저는 여러분 영어 가르칠 때 happy 해요. 자, 그럼 오늘 발음과 강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좋아하다, like. One more time, like. Good job. 안 좋아하다, dislike. One more time, dislike. Very good. 행복한, 기쁜, 즐거운. Happy. Let's say it one more time. Happy.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ike, dislike, happy.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 like watching movies.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이거 제 얘기 같네요. Do you like watching movies too? 저는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해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like watching movies. Very good. I dislike rainy days. 나는 비 오는 날을 안 좋아해. 여러분도 비 오는 날을 dislike 하나요? 아니면 어떤 날씨를 dislike 하나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I dislike rainy days. Excellent. Our third sentence. When do you feel happy? 너는 언제 행복하니? 저는 말했듯이 여러분과 만나서 영어 가르칠 때가 happy한데. What about you? When do you feel happy? When you eat something or when you go overseas? I don't know. Okay, everyone, let's say it all together. When do you feel happ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ad. S-A-D. Sad. Sad. Thirsty. T-H-I-R-S-T-Y. Thirsty. Thirsty. Hungry. Hungry. Hungry. Hungry.
0: This is our next word, sad. 슬픈. 보세요. He looks very sad.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실망하거나 서운하면 이렇게 슬퍼요. Sad. Next. Thirsty. 목이 마른이에요.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아주 thirsty하죠? 그럼 이렇게. We have to drink lots of water. 그 다음은 hungry. 배고픈이에요. Look, this cat looks very hungry. 엄청 배고파 보이죠? Are you hungry too? 자, 여러분, 그럼 단어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슬픈, sad. 여러분, sad가 아니라 입을 벌려서 sad. 목이 마른, thirsty. 자, R 발음을 정확히 해주세요. thirsty. 그 다음은 배고픈, hungry. One more time, hungry. Excellen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Sad. Sad. Thirsty. Thirsty. Hungry. Hungry.
0: Now let's apply the words into the sentence. She cried because she was sad. 그녀는 슬퍼서 울었어. Oh no, what happened? Are you okay? 자, 여러분,

부주의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화상사고. 화상사고 응급처치 방법 알려드립니다.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 진료에 앞서 화상 부위를 빨리 식혀주세요. 흐르는 수돗물에 화상 부위를 대고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30분 이상 식혀주세요. 얼음이나 얼음팩은 오히려 상처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물집이 생겼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터뜨릴 경우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으면 깨끗한 천이나 붕대로 화상 부위를 감싼 후 병원에 방문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도록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해 침착하게 대처하세요.

0: Unit 61. ER. Let's go! Phonics ER. Weather.
1: R. Weather.
0: River.
1: River.
0: Ruler.
1: Ruler.
0: Letter.
1: Letter.
0: Teacher.
1: Teacher.
0: Hamburger.
1: Hamburger.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날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E와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0: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Er. Er. Very good. 그럼 er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날씨, weather예요. 어떤 날에는 해가 쨍쨍하고 어떤 날에는 비가 와요.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는 영어로 weather. Weather. Weather. Good job. 또 er 소리 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강, river예요. 여기 er 소리 들렸나요? 바다보단 작지만 넓고 길게 흐르는 강, 영어로 river. River. River. 아주 잘했어요. 이 단어도 er 소리가 나요. 바로 자, ruler예요. 우리가 길이를 정확하게 재려면 꼭 자가 필요하죠. 자, 영어로 ruler. Ruler. Ruler.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편지, letter도 er 소리가 나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담아서 예쁜 편지를 쓰죠. 편지, 영어로 letter. Letter. Letter. Good job. Er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바로 선생님, teacher예요. 써니도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영어로 teacher. Teacher. Teacher.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E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햄버거, hamburger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이에요. 빵 사이에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맛있는 햄버거, 영어로 hamburger. Hamburger. Hamburger. Great job! 와우! 이렇게 er 소리가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써니가 알려준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써니가 에 소리 나는 알파벳 E와 R 소리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R, R, R.
0: That's right. R 소리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첫 번째 단어, Logan, 이거는 뭐예요? 어떤 날에는 비가 오고 어떤 날에는 눈이 와요.
1: Weather.
0: That's right. 날씨, weather. 그러면 써니와 함께 weather를 써볼까요?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와우, 역시 우리 롱은 너무 잘해요. 자, 그럼 날씨, weather 발음 들어볼까요?
1: Weather. Weather. Weather.
0: Good job. 이 단어도 소리가 나는데요. 바다보단 작지만 넓고 길게 흐르는 강. 영어로 뭐죠?
1: River. River. River.
0: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소리가 났죠? 아, 우리가 길이를 재기 위해서 꼭 써야 하는 자. 자, 영어로 뭐예요?
1: Ruler. Ruler. Ruler.
0: Good job. 이 단어도 소리가 나요. Logan,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 영어로 뭐였죠?
1: Letter.
0: That's right. Letter. 아, I have an idea. Logan, 우리 좋아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는 거 어때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뭘 쓸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오케이. 그럼 누구한테 편지 썼는지

한번 볼까요? 와우! I love you, Ella. Logan, Ella가 누구예요? 아, 로건의 누나가 엘라예요. 오, 너무 착하네요. 자, 그럼 오늘 배.

0: 들렸죠? 아, 그럼 로건. 로건은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써니 선생님을 그려줄 수 있어요?
1: 네.
0: 와우! 한번 그려볼게요. 과연 써니 선생님을 어떻게 그릴까요? 그럼 로건이 티처를 어떻게 그렸는지 한번 볼게요. 와우! Is this sunny? 오, 이게 저예요. 와우, it's beautiful. Thank you. 자, 그러면은 teacher 우리 발음 들어볼게요.
1: teacher. teacher. teacher.
0: Perfec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이것도 로건이가 아마도 좋아할 것 같아요. 빵 사이에 채소랑 고기가 있어요. 어떤 음식이죠?
1: hamburger. hamburger. hamburger.
0: Great job! We did it! Yay!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ER. Weather.
1: Weather.
2: River.
1: River.
2: Ruler.
1: Ruler.
2: Letter.
1: Letter.
2: Teacher.
1: Teacher.
2: Hamburger.
1: Hamburge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

R I G H T. Right.

sky blue, sky blue. Left hand, apricot, apricot.

Sky blue. Sky blue. Right hand. Left. Left. Right. Right.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Arts and Craft, 미술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거를 그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0: 자, 그럼 warm-up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Oh, look! Someone is drawing something on a sketchbook.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쵸? What do you see? 보니까 뭐 공룡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화산도 있네요. And there are also clouds. 구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내가 뭘 그리고 있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at are you drawing?
2: I'm drawing a garden.
1: What is this?
2: This is an apple tree.
1: What about those?
2: Those are roses.
0: 대화 잘 듣고 왔죠? 그럼 내용을 살펴볼게요. What are you drawing? 이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rawing? Draw가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떤 도구로 그리는지는 상관없고요. 그냥 그리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drawing? What are you drawing? Very good. 자, 이렇게 what are

you 다음에 ing가 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eating? 이 되겠죠? 그래서 eat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야? read가 책을 읽다 라는 뜻이니까 ing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보다가 watch니까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지금 혹시 뭘 듣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listening to? 자, 뭘 듣고 있다라고 할 때는 listen to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listening까지 얘기하면 뭐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듣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걸 듣고 있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to까지 꼭 붙여줘야 돼요. What are you listening to? What are you listening to? Good job. 지금 뭘 버리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throwing away? Throw away가 버리다 라는 뜻이었죠. What are you throwing away? What are you throwing away? Very good. I'm drawing a garden. 자, 뭘 그리고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I'm drawing a garden. 자, 여기서 garden이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원을 그리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그리고 있을 때 a garden 대신에 그리고 있는 걸 넣으면 되겠죠? 자, what is this? 자, garden 그리고 있는데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What is this? 자, this is an apple tree. 이거는 사과나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apple tree가 바로 사과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is is a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 오면 이건 뭐뭐야 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를 얘기할 때 말하는 표현이에요. a가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가방이야. 근데 가방이 한 개일 때 this is a bag 라고 하는 거죠. 어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까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가방이야. This is a bag. Good job. 이거는 마이크야. 마이크는 원래 microphone인데 그걸 줄인 표현이거든요. This is a microphone. This is a microphone. 이거는 휴대전화야. 물론 그냥 phone이라고만 해도 요즘은 다 전화가 대부분 휴대전화죠. 하지만 휴대전화라는 표현은 원래 cell phone이라고 해요. This is a cell phone. This is a cell phone. 이거는 우표야 혹은 도장이야. 둘 다 stamp거든요. 요즘은 우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쵸? 자, 그럼 도장이야 라고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볼까요? This is a stamp. This is a stamp. 이건 공룡이야. This is a dinosaur. This is a dinosaur. Dinosaur가 공룡이죠. 자, 그래서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is a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What about those? 이렇게 물어봤죠. 자, those는 저것들이거든요. Those are roses.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죠. 저건 장미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이렇게 항상 복수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those라고 한 거고요. roses, s를 또 끝에 붙여줬죠. those가 바로 저것들, that의 복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는 this is a 라고 했잖아요. 하나라서. 여기는 복수니까 those are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 오는데 뒤에 s를 붙여주거나 복수 형태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저

0: 그거는 이어폰이야. 이어폰이 왜 복수일까요, 여러분? 두 개잖아요. 이쪽, 요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those are earphones.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합니다. Those are earphones. Those are earphones. 젓가락도 물론 우리는 한 쌍을 쓰죠. 하지만 한 쌍, 하나, 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Those are chopsticks.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Those are chopsticks. Good job. 저기 펭귄들이 있네. Those are penguins. S도 붙여줘야 되겠네요. Those are penguins. 저것들은 연필들이야. Those are pencils. 여기도 역시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ose are pencils. 마지막으로, 저것들은 물병들이야. Those are water bottles. 그쵸? Bottles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물 자체로는 셀수 없지만, 물을 병 안에 넣으면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복수 취급을 해줘서, Those are water bottl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또 문장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제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1: What are you drawing?
2: I'm drawing a garden.
1: What is this?
2: This is an apple tree.
1: What about those?
2: Those are ros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What is this person drawing? 자, 먼저 물어볼까요? What are you drawing? 뭘 그리고 있어? What are you drawing? Good job. 자, dinosaur가 바로 공룡이라는 표현이었죠. I'm drawing. 자, 여기는 a dinosaur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I'm drawing dinosaurs.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I'm drawing dinosaurs. I'm drawing dinosaurs. Good job. Which dinosaurs? 자, 그럼 어떤 공룡을 그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 공룡 이름들 잘 알고 있나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Tyrannosaurus. 이렇게 영어로는 발음합니다. Tyrannosaurus. Good. 그래서 또 줄여서는 T-Rex라고도 하죠. 그쵸? T-Rex. 둘다 사용해 볼게요. I'm drawing a Tyrannosaurus. 티라노는 한 마리 있네요. 그래서 가 들어가야 되겠죠? I'm drawing a Tyrannosaurus. 혹은 줄여서 I'm drawing a T-Rex 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쵸? I'm drawing a T-Rex. Good job. 스테고소로스는 Stegosaurus. Stegosaurus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 넣어서 I'm drawing a Stegosaurus. I'm drawing a Stegosaurus. Good job. 저기 보니까 인형도 있어요. Pterosaur라고 해요. 근데 왜 P 발음을 안 할까요? P는 무음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P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Pterosaur라고 해요. I'm drawing a pterosaur. I'm drawing a pterosaur. Good job. 그런데 공룡 말고도 저건 뭘까? What is that? 자, that으로 물어봤죠? 저건 뭐야? 저거는 화산이야. 화산은 volcano이니까. That is a volcano. That is a volcano.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저것들은 What are those? 아, 구름을 얘기하나 봐요. 구름은 cloud이니까 those are clouds. 세 개니까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Those are clouds.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영어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해 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me. What are you?

0: drawing? What are you drawing? Garden. Garden. I'm drawing a garden. I'm drawing a garden. Apple tree. Apple tree. This is an apple tree. One more time. This is an apple tree. What about those? What about those? Roses. Roses. Those are roses. Dinosaurs. Dinosaurs. I'm drawing dinosaurs. What about that? Volcano. Volcano. That is a volcano. What about those? Clouds. Clouds. Those are clouds. Good job, everyon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요. 여러분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Monday. Famous dessert in France.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France.
0: 자, 얘들아,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어, 근데 보니까 얘들아, dessert festival 라고 적혀 있어요. 디저트 페스티벌인가 봐. 그 아래는 Fra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France는 프랑스죠. 그래서 I think we're going to talk about a French dessert. 프랑스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 같네요. 너무 신난다, 그쵸? 여자아이가 프랑스 국기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the French flag. 아, 근데 얘들아, 저 동글동글한 게 도대체 뭘 것 같아요? 저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저게 뭘까? 아, 마카롱인가? 우리 친구들 마카롱 좋아해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마카롱을 영어로 어떻게 할 것 같아? 마카롱, 마카롱. 자, 마카롱은 영어로 macaron이라고 합니다. macaron. 오늘은 macaro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Okay. 자, 그럼 오늘의 대표 네 개의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try, try. 시도하다.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try 해볼까요? 시작! Try! Good job! 그 다음엔 sweet. Sweet. 달콤한 이란 뜻이에요. 어, 디저트들은 다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자, 해볼게요. Sweet. Sweet. Okay. 그 다음엔 colorful.

0: colorful.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마카롱들이 지금 colorful 하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lorful. colorful. 오케이. 자, 마지막은요. choose.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choose. good job.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2: What is a macaron like?
1: It's sweet and colorful.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2: Wow, they look pretty. I will choose a pink one.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뽀뽀뽀.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쌤 읽어볼게. 잘 들어봐.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무슨 뜻인지 보자. 자, 일단은 do you want to try? Do you want to try? 하게 되면은 뭐뭐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뭐뭐 한번 드셔보시고 싶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try? Do you want to try? 좋았어요. 자, try가 시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그럼 예문을 또 볼게요. Do you want to try this cookie? 하게 되면 이 쿠키 한번 시도해보고 싶나요? 한번 시도해보실래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Do you want to try this cookie? 자, 또 보자. Do you want to try some juice? 하게 되면 주스는 뭐야? 맛있는 주스입니다. 당신은 한번 주스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한번 주스 드셔보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Do you want to try some juice? 이런 식으로 Do you want to try? 하게 되면 뭐뭐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라는 제안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을 해석해볼게요.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Macaron이 뭐라고요? 마카롱이에요. 마칼롱이 아니라 macaron. Okay? 자, 해석해보면, 안녕하세요. 한번 마카롱을 시도해보실래요? 라는 뜻입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Okay, sure I do.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What is a macaron like?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What is 음식 like? 하고 물음표가 되면은요. 그 음식은 어때? 라는 뜻인데요. 자, 뭐 약간 음식의 맛이나 느낌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like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좋아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like가 그 특징이나 성질을 물어볼 때 쓰입니다. Okay.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What is this cookie like? What is this cookie like? 하면은 이 쿠키 맛이 어때? 이 쿠키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What is a macaron like?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어요? 이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사람한테 마카롱은 어때요? 마카롱 어떤 음식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a macaron like? What is a macaron like? 잘했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It's sweet and colorful.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롱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하는 것 같아. 자, 한번 볼게요. 자, sweet 하면은 달콤한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부터가 벌써 달콤해. sweet 합니다. sweet, sweet. 그 다음에 colorful 나왔어요. colorful. colorful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듯이 알록달록한이란 뜻이었죠? 색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색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섞였다는 뜻이에요. colorful. colorful. 색이 많은. Okay. 자, 우리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s sweet. and colorful 하게 되면은 그것은 달콤하고 아주 알록달록해요 이러면서 마카롱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주시네요.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그것은 뭐가 있대요? 핑크 분홍색이 있고 그린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 yellow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colorful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It's sweet and colorful. 그 다음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아, 진짜 맛있겠다. 다 먹고 싶습니다. Pink, green, and yellow. 자, 그 다음엔 Wow, they look pretty. I will choose a pink one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Look pretty. 자, 우리가 pretty는 예쁜이란 거 많이 알죠, 그쵸? 근데 look pretty 하면은 예뻐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오늘 너 예쁘다 라고 할 때 You look pretty today 라고도 많이 하죠. 자, look pretty, 예뻐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will choose 하게 되면은 나는 뭐뭐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뭘 선택하겠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I will choose a new flavor. 하게 되면은 flavor가 맛이란 뜻이거든요.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저 새로운 맛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I will choose a big one. 하게 되면은 저 큰 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ill choose 하면은 나는 뭐뭐를 선택하겠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봤으니까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Wow! They look pretty. 와, 얘네 너무 예뻐요. 라는 거겠죠. 마카롱이 맛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예쁘니, 그쵸? I will choose a pink one. 하게 되면 저 분홍색을 한번 선택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ne이 바로 하나란 뜻인데요. 그 마카롱을 뜻하는 거겠죠. 저 분홍색 마카롱 하나 선택할게요. 라는 뜻이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퀘스트 타임 가져볼게요. Macaron is a dessert from 마카롱은 어디 디저트예요? France or Spain?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France. 프랑스의 디저트였죠? Okay. 자, 우리 그럼 한번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Okay?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안녕하세요. 마카롱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What is a macaron like?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It'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해요.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분홍색도 있고요. Green, 초록색도 있고요. Yellow, 노란색도 있어요. Wow, they look pretty. 와, 얘네 너무 예뻐요. I will choose a pink one. 저 분홍색 하나 선택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세 개 다 고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3: Singing Time.

Bum-bum,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이라니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자, 우리 그림 속에 대화를 한번 볼게요. Bum-bum-bum. Bonjour, come and try my macarons. 라고 합니다. Bonjour는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인인가 봐요. Come and try my macarons. Try 가 시도하다죠. 어서 와서 내 마카롱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라는 거겠죠. Come and try.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What is a macaron like?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is like? 하면은 그 음식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였습니다. What is a macaron like? 그랬더니 It'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하죠. We have pink, green, and yellow. 우리는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그랬더니 Wow, they look pretty. 라 그래요. Look pretty 하면은 예.

예뻐 보이다라는 뜻이었죠. 와, 정말 예뻐 보여요. I want one of each color, please. 라고 합니다. 오, 얘들아, one of each 하면 무슨 뜻이냐면, one은 하나란 뜻이고, of each 하게 되면 각각의 것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주세요. 각 모든 색깔씩 하나씩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one of each color, please. 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개다 달라는 뜻입니다. 맛있겠다, 그쵸?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Macaron 좋아하나요? 여기까지가 카툰 톡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France. 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가 마카롱이었죠?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그러면 내일 또이 시간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Rosie. Don't you know how to fly? I'll show you what to do.

Nice. I think we'll need another launcher.

2, 1, go!

need to fly, not fall on the ground. Now, speed up!

also have a couple of ideas.

0: 나는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엄마를 바라봤다. Well, it's a big wish. It's a very big wish.
1: 오빠가 지금까지 나한테 이유 없이 화낸 거에 비하면 절대 크지 않아.
0: But I can't give you that bottle. It's mine. 지율이는 표정이 굳어지며 말했다.
1: 그럴 줄 알았어. You're not sorry. 늘 말뿐이지.
2: 지우야,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0: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다.
2: 지우야, 지금 당황스럽고 속상하지?
0: 네! What is wrong with her?
2: 네가 지우리한테 화낼 때마다 지우리도 같은 기분일 거야.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지우리에게 보여줘. Think about it.
0: 아니, 미안은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1: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이콜 선생님이에요. 아, 그래요. 선생님이 지후라도 미안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병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게 선뜻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역시 맨날 말뿐이야. 미안하다고 해놓고 이거 하나 나한테 못 주고 앞으로도 오빠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리 지르고 똑같이 화내겠지? 이렇게 서로의 감정의 골이 쭉 깊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였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을 나타내는 문장은 맞아요. You always yell. Yell. 언제나 소리 지르잖아. 항상 소리치잖아. You always yell이 정답이었네요. 마침 친구들 너무 잘했고요. 오늘 일기의 제목은 너무 큰 소원이에요. 오늘의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같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친구들 잘 듣고 첫 소리와 글자 맞춰보세요. 첫 번째 단어는 wish. wish. w 소리 들었다면 W로 시작하는 이 단어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단어는 mine. mine. 소리는 M이 내는 소리죠. 세 번째 단어는 second. second. 소리 들었으니까 S로 시작하는 단어 찾았죠. 마지막 단어는 think. think로 시작했으니 요 단어가 마지막 단어겠네요. 자,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각 단어들의 뜻도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0: 곱돌이 내 거야. 내 것, 나의 것.
1: Mine. Mine.
0: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이에요. 생각하다. Think. Think.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시계에는 초침도 있어요. 초침이 딱딱 하고 움직이는 그 시간은 1초죠. 1초 또는 그렇게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 그래요. Second, second. 마지막, 우리 지난번에 봤던 단어네요. 소원을 빌고 있어요. 소원, 소원을 빌다. Wish,
2: wish.
0: Very good.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세 번째 있는 second만 빨간 점이 있어요. 잘 보고 첫 번째부터.
1: Wish,
2: wish.
0: 한 박자로 정확하게 발음했나요? 좋아요. 두 번째 단어도 마인 아니고요. mine 이렇게 한 박자에 넣어볼게요.
2: mine, mine.
0: 자, 세 번째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는 second, second 이렇게 두 박자인데요. 앞부분을 강조해서 second, second. 마지막 단어, think,
2: think.
0: Good job. 이제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어떤 뜻인지 한번 살펴봐요.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well, it's a big wish가 되겠네요. well은 뭐 글쎄 이런 뜻도 되고요. 그냥 말할 때 앞에 좀 망설일 때 이럴 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게 글쎄 well, It's a big wish. 이 지유리의 소원이 뭔지 듣고 엄마가 하신 말씀이에요. It's, 그것은 a big wish. 큰 소원이기는 해. 엄마도 지유를 좀 도와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 그 소원치고는 좀 크기는 하다. Well, it's a big wish. 그랬더니 지우가 거기 덧붙여서 It's a very big wish 라고 외쳤죠. It's a very, very를 추가했네요. Very는 뭐예요? 매우, 아주, 정말 강조하는 말이에요. Big을 강조해줬어요. 그냥 큰 소원이 아니죠. 아주 엄청 큰 소원이죠 라고 껴들었어요. It's a very big wish.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지우리가 뭐래요? 오빠가 이제까지 나한테 비하면 한 거에 비하면 절대 크지 않거든? 이렇게 탁 쏘아붙였죠. 지우가 고민은 되지만 지우 마음은 어때요? But, 하지만 I can't give you that bottle. I can't, 나는 할 수 없어. Give you, 너에게 줄 수 없어. That bottle, 그 병, 그렇다고 너한테 줄 수는 없어. It's mine. 그건 내 거잖아.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 지우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읽어볼게요. But I can't give you that bottle. It's mine. 약간 이제 애원하는 마음이죠. 내 거잖아. It's mine. 그랬더니 주리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 항상 말로만 사과하고 You're not sorry. You're sorry 또는 I'm sorry는 너 지금 미안하지 뭐 그런 또는 나 너한테 너무 미안해 이런 건데 You're not sorry예요. 너 미안하지 않잖아. 너 진짜 미안한 거 아니잖아 이런 뜻이죠. 오빠 나한테 미안한 것도 아니지. You're not sorry 이렇게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분위기를 좀 이렇게 잘 풀어보시려고 지후를 따로 부르셨죠.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 Talk to you. 너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 누구랑 얘기하는 걸 talk to 하기도 하고요. talk with 하기도 해요. 엄마 너랑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엄마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잘 봐주세요, 친구들. For,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A는 여기서 하나, 저 1 같은 거예요. Second이에요. Second 아까 우리 단어할 때 1초이라고 했잖아요. 1초도 진짜 a second지만 우리가 a second를 했을 때는 1초만큼 짧은 시간, 잠깐이에요. 그래서 for a second, For a second. 이 표현을 잠깐이란 말로 정말 많이 사용해요, 친구들. 꼭 기억해 두세요. Can I talk

0: to you for a second. 잠깐 엄마가 너한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엄마가 지우야 너도 속상하지 이렇게 달래주기 시작하니까 지우도 막 북받쳐가지고 그래요. What is wrong with her? 쟤는 뭐 왜 저래요?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또 쏟아내기 시작하죠. Wrong은 잘못된이라는 거 친구들 알고 있죠. 우리 배웠어요. What is wrong?에다가 with her, with 누구누구 이렇게 붙이면 그 아이가 잘못된 게 뭐야 이런 뜻이잖아요. 즉 쟤는 왜 저래요? 쟤는 뭔가 잘못된 점이 지금 있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왜 저래요? 이렇게 흠을 얘기할 때 What is wrong with 누구누구 쓸 수 있어요. 여기서는 her, 그녀잖아요. 여기서의 그녀는 지율이죠. 아, 지율이 왜 저래요? What is wrong with her? 엄마가 지우야, 그러니까 너가 화낼 때도 지우리도 똑같은 기분일 거야. 오빠 왜 저래? 이런 기분이 들 거야. 네가 진짜 미안한 마음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요 기회를 통해서 잘 생각해봐.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About은 뭐뭐에 대해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병 주고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봐. Think about it. 이 오늘 일기의 마지막 영어 문장이었어요. 자, 일기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 다 살펴봤고 이 중에서 우리는 네 개 뽑아서 리듬 살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챈트도 불러볼게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It's a very big wish예요. 지우가 외쳤던 말이죠. 정말 큰 소원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세 단어 있어요. 뜻을 전달하는 세 단어는 바로바로 그래요. Very big wish. It's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큰 소원이 중요하겠죠. 여기 강조해서 말해볼게요. It's a very big wish. It's a very big wish. 한 번 더. It's a very big wish. Very big wish. 그래요. 두 번째 문장은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이 긴 문장에서 강조할 단어는 두 개? 두 개 정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요. 얘기할 수 있을까? 잠깐만. 이 중요하죠.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천천히 해볼까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빠르게 한 번만 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Talk to you for a second? 그래요, 친구들. 오히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다 강조하기보다는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약하게 할 부분은 흘려버리면서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자, 세 번째 문장은 What is wrong with her? 선생님이 다 떼서 얘기해봤어요. What is wrong with her? 여기서 두 개 강조한다면 뭐가 문제야? 뭐가 잘못된 거야? 왜 저래? What is wrong with her? What is wrong with her? 그래서 with her 이렇게 또박또박하지 않고 with her, with her 흘려준다는 거. 한 번 더. What is wrong with 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think about it. 잘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Think about it. 하나만 강조한다면 그래요. 생각해봐. Think가 되겠죠. Think about it. Think about it. 한번 더. Think about it. 이렇게 리듬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찾은 리듬 그대로 살려서 신나게 챈트 불러볼까요? Here we go. Very big wish. Can I talk to you for a second? What is wrong with her? Think about it. Yay! 오늘의 Drawing Quiz. 오늘도 일기 속 여러 영어 문장 중에서 선생님이 한 문장을 마음으로 골랐어요. 지금 딱 결정했어요. 자, 이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표정이 그쵸? 그러면서 자, 이렇게 손에 소중하게 뭘 품고 있다고 할까?
1: 공.
0: 공을 소중하게 자기 품에 하고 있네요. 딱 품고 있네요. 여기 막 동생들이 막 나도 공 갖고 싶다, 나도 같이 놀고 싶다 하는데 흥 하면서 공을 움켜쥐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 무엇일까요? 너네 거 아니거든. 이거. 자, 이 문장을 오늘 일기에서 찾아주고요. 말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료실 와서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친구들도 문장 쓰고 그림 실력도 뽐내주세요. 친구들 기다릴게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일기는 너무 큰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지율이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지후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선생님 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 생각도 게시판에 남겨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짜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이! 자자자, 친구들! 오늘은요, 과연 어떠한 미션 문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샤이니 지금 앞으로 누가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오는데, 이 친구 눈 밑에, 여러분 들어는 봤나? 다크서클이라고? 네! 다크서클 이렇게 어떻게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샤이니가 뭐라고 할까요?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고? 그러니까 네가 피곤하지. 이렇게 말하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피곤하지. 그러니까 즉 마땅하다. 네가 피곤하게 느끼는 게 참 자연스럽고 마땅하다라는 거잖아요. 과연 그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면 여러분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우리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자,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만나봅니다. Okay, very first word is tired.
1: Tired.
0: 여러분, 많이 본 캐릭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쿵푸 팬다입니다. 아유, 지금 피곤해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먹고 있습니다. 자, he feels so tired right now. 그렇죠? 피곤한,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도 할 것 같아요. Tired. 여러분, 이거 tiring 아니고 tired 해야지 피곤한, 피곤하게 느끼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말해봐요. Tired.
1: Tired.
0: Tired. Tired. Very good. And next. Till. Till. 인데요. 여러분, 요 사진 속에 요 죽죽죽 이거 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면인 것 같아요. 면. 면을 지금 물에다 넣고 삶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면 중에서도 스파게티 면이 아닐까 싶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물에다 넣고 이게 보글보글 끓을 때까지 삶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언제 언제까지라고 할 때 우리가 till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till, until 다 비슷한 말이에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till,
1: till.
0: Very good. And next. Wander. Wander. 우리 나온 적 있었는데 기억하는 친구? 와, 그래요. 잊은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걱정 마세요. 어차피 언어는 반복하면서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다 모든 걸 기억할 순 없어요.

0: 이렇게 자꾸자꾸 중요한 것들은 샤이니 쌤이 또 끄집어내주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자, wonder 하면 이 친구 표정 한번 보세요. 오, 어때? 오? 이거 뭐지? 뭐? 궁금한데? 이런 표정 아닌가요? 맞아요. 궁금하다라는 말입니다. wonder. 또는 궁금한 대상, 뭔가 불가사의, 놀라운 것. 그런 것들도 다 wonder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거, wonder. 요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wonder. wonder. Very good. And next. Oh, gain weight. 속상해. 많이 먹으면 gain weight 할수 있죠? 지금 딱 보니까, 그래요. 살이 찌셨습니다. 그렇죠? Weight. 무게예요. 무게. Gain. 얻다. 무게를 얻었어요. 샤이니쌤, 명절 때 너무 많이 먹어서 예를 들어 무게를 얹혔어요? 더했어요? 그 말은 결국 살이 쪘다라는 말이겠죠? Okay. Gain weight. Gain weight.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어휘들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대화 잘 들어보고 영어에 반해볼게요.
1: You look so tired. What's wrong?
2: I watched a movie till 1 a.m.
1: No wonder you feel tired.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
0: 아이고, 새벽 1시에 자면 당연히. 그쵸? 피곤하겠죠, 그 다음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자, A가 B를 만났어요. 근데 B가 너무나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 어? You look so tired. What's wrong?
0: 이라고요. 너는 아주 피곤해 보인다. 그쵸? 너 굉장히 피곤해 보여. What's wrong? 이거 많이 쓰이는 질문이죠, 여러분? 왜 그래? 뭐가 문제야? 무슨 일 있어? 라는 거잖아요. 야, 너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 무슨 일 있냐? 이 말인 거죠, 지금. 그쵸?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보세요.
1: You look so tired. What's wrong?
2: Hey, you look so tired. What's wrong?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대답합니다.
1: I watched a movie till 1 a.m.
0: 아휴, 내가 영화를 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몇 시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1 p.m. 아니에요. p.m. 하면 오후 1시니까 낮 시간이죠. 네, a.m. 하면 그렇습니다. 1 a.m. 새벽 1시.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때 까지, till 있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영화를 봤어. 그러면 1시까지 영화 봤으면 영화 끝나고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해도 뭐 1시 10분, 20분,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었잖아요. 피곤하겠네. 자, 여러분, 따라서 말해봐요.
2: I watched a movie till 1 a.m.
0: 잘했어요. 여러분은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말을 듣고 A가
1: No wonder you feel tired.
0: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No wonder.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Wonder? 궁금해하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No가 앞에 붙었어요. 그러면 궁금해할 것도 없네. 역시 그래서 그렇구만. 이런 뜻이죠. You feel tired. 네가 피곤하게 느끼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즉, 뭐예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당연하네. 네가 피곤한 거 당연하네.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no wonder 그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그러면 주어가 동사한 것도 당연하네. 에이, 그래서 그렇구만.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아주 잘 쓰여요. 오케이? Okay? 아유, 네가 그래서 피곤하구나. 그러면서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이라는 말을 해요.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우리 예전에 나온 적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렇죠? go to bed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해라 너. 근데 before 10 today 오늘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해. 이런 말이죠. 그래요. 10시 전에는 자야지 잠을 깊게 또 좋은 시간에 잘 잘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것도 따라서 말해볼게요.
1: No wonder you feel tired.
0: No wonder you feel tired.
1: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
0: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
2: Hey, no wonder you feel tired.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
0: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 Very good.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no wonder 이용해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How about this one? 친구가 살이 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를 먹나 봤더니 밥을 먹고 chocolate, cheesecake, ice cream 등등을 계속 먹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너 살찌는 것도 당연하네. 살찐 거 그래서 찐 거네.
1: No wonder you gained weight.
0: No wonder you gained weight.
1: No wonder you gained weight.
0: No wonder you gained weight. 그래서 살쪘네. 이런 말이고요. And next. 어, 뭐라고? 내일 무슨 콘서트를 보러 간다고? 와! 그래서 저렇게 신나 있구나.
1: No wonder they are excited.
0: No wonder they are excited. No wonder they are excited.
1: No wonder they are excited.
0: Mhm. How about this one? 아, 그녀는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 천사 같군요. 아,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1: No wonder people just love her.
2: No wonder people just love her.
0: No wonder people just love her. Very good.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3: 어, 너 정말 피곤해 보인다. 무슨 일이야?
1: Speak.
0: You look so tired. What's wrong?
2: 어이, 나 새벽 1시까지 영화 봤어.
1: Speak.
3: 에휴, 그러니까 피곤하지. 어? 오늘 10시 전에 잠자리에 들도록 해.
1: Speak.
0: No wonder you feel tired. Try to go to bed before 10 today.
4: 자, 영어에 반하는 퀘스트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잘 맞춰주세요.
0: Here we go.
4: 아휴, 그러니까 네가 피곤하지? 당연하지!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3, 2, 1, 띵!
2: Time's up. Okay, the answer is no wonder!
4: 그래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1: 아휴, no wonder you feel tired.
0: No wonder you feel tired.
2: 아휴, no wonder you feel tired.
0: No wonder you feel tired.
1: Good. And next.
4: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그렇게 좋아하지. 자, 여러분, 이번에는 빈칸이 조금 깁니다. 과연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1: 3, 2, 1,
2: 띠! Time's up.
4: 자, 당연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라는 말로 No wonder.
1: Very good.
0: No wonder people just love her.
2: No wonder people just love her.
0: No wonder people just love her.
2: Very good. And next question.
4: 어떠한 표현이 떠오르시나요? 살이 찐 것 같죠? 3, 2, 1, 띠!
2: The answer is...
4: Gain weight! Very good!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유, 어떤 말이 당연히 납득이 갈 때 그래서 그렇지 놀랄 일도 아니네 라고 하는 표현
0: No wonder 주어 동사 배웠습니다.
4: 아, 너 피곤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간다.
1: No wonder you feel tired.
4: 그쵸? 피곤한 것도 이해가 가. 이 표현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 A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의문사, 의문문 꽤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오늘의 의문사는요, 이제 조금 지겨울 때가 된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색다른 특성을 가진 의문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뜻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Who 하면은 일단 누구라는 뜻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친구의 특별한 특징이 있다는 거 어떤 특징일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 주시죠.

자, 여러분, 일단은 누구라는 이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착각인가요? 자, 후와 관련해서는 늘 그렇듯이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시험 문제 포인트 두 가지와 색다른 것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뻔한 것부터 봅시다. 자, 뻔한 거는 이 의문사의 뜻과 만드는 법입니다. 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의문사 의문문 만들려면 의문사를 맨 앞에 붙이면 된다는 거. 요건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고요. 자, 얘가 조금 특이합니다. 요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후가 의문사이자 주어일 때가 있어요. 일단 요첫 번째, 후가 의문사이자 주어일 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때가 있는지 기억이 나나요? 있답니다. 후가 의문사이자 주어일 때가 있어요. 자, 봐봐요. 누가 라고 했어요. 은느니 가로 끝나면 주어죠. 근데 누가 라고 하면 은느니 가로 끝나는 주어가 되면서도 의문사인 느낌이 나는 신묘한 상태가 되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렇게 약간 연상해서 외워도 좋습니다. 후는 의문사이자 주어가 될수 있는 의미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뒤에 동사를 붙일 수가 있는데요. 얘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뒤에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저 남자는 누군가요? 요거는 이제 너 후의 뜻 알아? 라고 학교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인가요를 물었기 때문에 누구에 해당하는 who를 고르면 되고요. why는 무슨 뜻이었죠?

0: 왜였죠? 왜? Why is that mad? 하면은 좀 문장 뜻이 이상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누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나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별표 다섯 개짜리.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됐다 하면은 막 우수수수 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뭐가 정답일까요? 머리를 많이 쓰는 친구들은 두 번째 거를 고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조금, 쉽게 쉽게 가자 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첫 번째 걸 고를 수 있는데, 첫 번째 게 정답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의문사 의문문을 만들려면요. 먼저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고, 맨 앞에 의문사를 붙이라면서요. 아니, called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Did you call? 이렇게 일반 동사 의문문 딱 만들고, 그 다음에 who를 붙여야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자, 한글 해석 봐주세요. 누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나요? 자, 해석에 누가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누가라고 하면 은느니가 주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 의문사입니다. 즉, 저 누가는 후를 뜻하고 저 후가 의문사이자 주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이자 주어여서 이 뒤에 바로 그냥 동사를 쓸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Did you call?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뒤에 called. 요렇게 과거 시제까지 챙긴 동사를 바로 쓰는 게 맞아요. 신기하죠? 이게 원칙이고 약속입니다. 대박이죠? 대단하죠? 지금 외워둡시다. 요거보다는 요게 더 짧으니까 더 효율적이어서 또 그렇게 쓰는 것도 있어요. Who랑 나중에 배우겠지만 what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who, what 요두 가지 의문사는요. 의문사도 되고 주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은느니가 중에 하나로 해석이 끝날 거고요. 그러면 바로 뒤에 이런 식으로 동사를 쓸수 있어요. 굳이 둘을 빌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입니다. 당신은 누구랑 얘기했었나요? 이때는 지금 누구랑이니까 주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who did you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who you는 애초에 뒤에 동사가 오지도 않았으니까 뭐 우리의 고려 대상이 되지도 않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grammar 포인트였고요. 이제 listening 포인트 넘어갈게요.
1: Listening point one.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Listening point two. Who called this morning? Who called this morning? Listening point three. Who did you speak to? Who did you speak to?
0: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의문사 의문문에서 인토네이션이 중요하고, 인토네이션에서 높게 위로 말하는 거는 중요한 단어와 의문사입니다. Who가 일단 높을 거고, man이 높겠죠? 저 남자 누구야가 지금 핵심이니까, 저 남자와 누구, 저 남자 누구, 요두 개가 제일 높을 거 아니야, 그죠? Who is that man? 요렇게 들릴 겁니다.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두번 들어볼게요.
1: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0: 자, 이 문장은 어떤가요? 어떤 단어가 중요해 보여요? 자, 일단 의문사 중요하겠고요. Who? 그리고요. 누가 전화했었나요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who called 요두 개가 상대적으로 높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who called this morning 요렇게 who called this morning 누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나요? 두번 들어볼게요.
1: Who called this morning? Who called this morning?
0: 마지막, 이 친구들.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두개 골라볼까요? 좋아요. 자, 일단 who라는 의문사가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이 얘기했

0: Who did you speak to? Who did you speak to?
1: 자, 그럼 바로 스피킹 하면서 인토네이션 살려봅니다. 저 남자는 누구인가요? 가볼게요.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자, who와 man이 가장 높습니다.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한 번만 더. Who is that man? Who is that man? 그쵸. 자, 그러면 저 남자는 누군가요 말고 저 여자는 누군가요 하려면 Who is that woman? Who is that woman?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뭐 저기 저 소녀는 누군가요 하면 Who is that girl?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 Who is that girl? Who is that girl? 소녀는 Who is that boy?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제 뒤에 다양한 명사를 가져다 붙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누가 오늘 아침에 전화했었나요? 인데요. Who와 called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Who called this morning? 한 번 더요. Who called this morning? Who called this morning? 한 번 더. Who called this morning? Who called this morning? 자, 여기서 who는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은 누구랑 얘기했었나요? 인데요. 중요한 단어가 누구랑 얘기했냐고. 그래서 who와 speak. 요 두 개가 중요했습니다. Who did you speak to? Who did you speak to? 한 번 더 해볼게요. Who did you speak to? Who did you speak to? Last! Who did you speak to? Who did you speak to? 아주 나이스입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그레이딩 시간입니다. 먼저 전체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Who am I? Who is my role model? Who do I want to be in the future? Who can give me some advice? Who should I try to mirror?
0: 자, 뭔가 who가 들어간 아주 다양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who am I? 뭘까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약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Who is my role model?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 나의 롤모델인가이죠. 롤모델이라 함은 내가 뭔가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기 전에 단어 볼게요. future. 이렇게 읽는 단어인데, 여기 있죠? future. 미래라는 뜻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future. 첫 번째 문장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문장은 내 롤모델은 누구인가? 마지막, who do I want to be? 나는 누가 되고 싶은가? in the future. 미래에

0: 나는 누가 되고 싶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쭉쭉쭉 다 나에 대한 뭔가 질문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단어 먼저 볼게요. advice, 조언이라는 뜻입니다. advice. 자, 그 다음은 mirror라는 단어인데 가끔 뭐 한국어로 미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러라고 읽지 않고 mirror 이렇게 읽어요. 거울 삼다라는 동사의 뜻, 귀감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mirror. 조금 단어 발음 어려우니까 뜻을 일단 챙겨두자고요. Who can give me? 누가 나에게 줄 수 있을까? Some advice. 몇몇 조언을. 미래에 대한 조언을 누가 나한테 줄 수 있지? Who should I try to mirror? 누구를 내가 뭔가 거울 삼으려고 노력해야 할까? 즉, 누구를 롤모델 삼아야 할까랑 비슷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고민이 많은 청소년의 일기장과 같은 지문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지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o am I? Who is my role model? Who do I want to be in the future? Who can give me some advice? Who should I try to mirror?
0: 자, Riley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쭉 누구 이렇게 막 누구누가 나올 텐데요. 늘 그랬듯이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올 거니까 who를 맨 앞에 두고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당신의 파트너는 누구인가요? 되어 있는데 주어 동사 볼게요. who를 쓰고 그 다음에 당신의 파트너는 주어 your partner? 이다가 지금 동사인 것 같으니까 your partner is가 되겠네요. 그래서 who is your partner?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꽤나 쉽죠, 그죠? 다음 거 보겠습니다. 누가 제 피자를 먹었나요? 인데요. 자, 얘는 뭔가 누가가 들어갔단 말이죠. 선생님이 아까 말했죠. 은느니가로 끝나면 주어다. 그리고 후는 주어이자 의문사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후는 주어의 역할을 지금 하는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자, 그럼 후를 일단 썼어요. 그 다음에 바로 동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딱 이 문장을 보세요. 누가를 빼요. 그럼 제 피자를 먹었나요? 해서 주어가 보여요? 제 피자를 목적어죠. 먹었나요? 동사입니다. 주어가 없어요. 어차피 누가 빼고는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후를 자신 있게 주어로 쓰세요. 그 다음에 바로 동사를 씁니다. 먹었다죠. 과거형이니까 ate 쓰면 됩니다. 그래서 who ate my pizza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쓰기가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배운 걸 믿으세요. 누가 분명히 주어로 쓸 수 있다고 배웠고 누가를 빼면 여기 주어는 없어요. 확신을 갖고 배운 대로 쓰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얘도 누가네요. 자, 이것도 같은 걸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누가 분명히 주어처럼 생겼죠? 누가를 빼봐요. 이것을 했나요? 보세요. 이것을 목적어죠? 했나요? 동사입니다. 누가를 빼면 주어가 없어요. 어차피 who를 앞에 자신 있게 쓰고 동사는 했나요죠? 과거형이죠? Who did this? 이렇게 쓰면은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배운 대로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who 관련된 재밌는 영작까지 끝났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접속사 이야기 함께 해볼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명사절 접속사 살펴봤는데, 우리 오늘은 또 다른 접속사들 볼 테니까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듣기 문제 하나 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대화 내용 불일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화를 잘 듣고서 자전거 투어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은 자전거 한 대당 15유로에 빌려준다. 2번은 네 곳의 관광지를 방문한다. 3번은 3시간이 소요되며 무료이다. 4번은 아침과 오후 투어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후 5시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유독 선택지에 뭔가 15, 그다음에 4, 3, 5 등등의 숫자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런 유형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팟도 없는 거 아시죠? 집중해서 들으면서 내 귀에 일치하는 걸로 들리는 걸 바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일치하지 않는 거 정답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up.
1: Hey, Mark, why don't we take a bike tour tomorrow?
2: Sounds great. We can enjoy Barcelona in a special way.
1: According to this website, we can rent a bike for 15 euros.
2: That's nice. A guide will take us to four different sites.
1: The tour takes 3 hours and it's free.
2: Wonderful. They have morning and afternoon tour times.
1: Let's take an afternoon tour. Do we need to make a reservation?
2: No, we just need to be at the meeting point at 5 p.m.
0: 자, 일치하지 않는 거였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정답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어느 부분을 잘못 들었던 건지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은 어떤 표현이 들어갈지 미리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y, Mark, why don't we take a bike tour tomorrow?
0: 자, 첫 번째 세 단어는 우리 익숙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Hey, Mark, why don't we take a bike tour tomorrow? 그랬죠? 자, 우리가 상대편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많이 쓰는 바로 이 표현이죠. Why don't we 동사 원형에서 우리 뭐뭐 하지 않을래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바이크 투어니까 우리 내일 자전거 투어 하지 않을래라고 여자가 제안을 했고요. 남자의 대답은
2: Sounds great. We can enjoy Barcelona in a special way.
0: Sounds great. 그랬으니까 투어 하자는 얘기죠. 동의를 했고요. We can enjoy Barcelona in a special way. 그래서 첫 번째는 enjoy. 그래서 우리가 바르셀로나를 즐길 수 있어. In a special way. 좀더 특별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자전거 투어를 통해서 이 바르셀로나를 좀더 특별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의 반응 보죠.
1: According to this website, we can rent a bike for 15 euros.
0: 자, 첫 번째 두 칸에는 according to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According to 하면은 뭐뭐에 따르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we can rent a bike for 15 euros.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우리 rent가 들어갔고요. 스펠링은 rent입니다. 빌리다라는 뜻이죠. 자, 이거 한번 들어보죠. 다시.
1: We can rent a bike for 15 euros.
0: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따르면 우리가 자전거를 15유로에 빌릴 수 있대라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선택지가 바로 자전거 한 대당 15유로에 빌려준다라는 선택지가 이때 지워져야겠죠?
2: That's nice. A guide will take us to four different sites.
0: That's nice. A guide will take us to four different sites.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빈칸에는 우리 guide. 그래서 guide가 will take us, 우리를 데려갈 거야. To, 어디로 데려가니? Four different sites. 그래서 네 곳에 다른 장소들로 데리고 갈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2번 선택지 보시면 네 곳의 관광지를 방문한다. 요것도 이 바로 다음 남자의 말에서 지워졌어야 합니다. 그쵸?
1: The tour takes 3 hours and it's free.
0: 자, 그러면서 the tour takes 3 hours and it's free. 자, 우리 시간이 걸리다 할때 take 동사 씁니다. 그래서 takes 3 hours니까 3시간이 걸리고 and it's free 들으셨죠? 그리고 무료야라고 했으니까 3번에 3시간이 소요되면 무료다. 이것도 지워지고요.
2: Wonderful. They have morning and afternoon tour times.
0: They have morning and afternoon tour times. 그래서 우리 4번 선택지 아침과 오후 투어가 있다도 바로 지워지겠죠?
1: Let's take an afternoon tour.
0: Let's take. 우리 뭐뭐 하자. 그러면서 여자는 afternoon tour를 제안을 합니다. 오후 투어죠. 그럼 그러면서
1: Do we need to make a reservation?
0: 저희 표현도 예전에 한번 들은 적 있습니다. 예약하다 할 때 세 단어로 make a reservation. 한 번 더 make a reservation. 우리가 예약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남자가
2: No. We just need to be at the meeting point at 5 p.m.
0: Now, we just need to. Need to인데 우리 드 발음은 탈락이 됩니다. 아시죠, 이제? 그래서 we just need to be at the meeting point. Meeting point. 역시나 중간에 트 발음은 R로 좀 약화가 되면서 원래 이제 meeting point가 meeting point로 들렸고요. 그러니까 약속 장소에 5시에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우리 그냥 약속 장소로 5시에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번에 오후 5시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예약은 할 필요가 없다. 5시는 왜 나왔어? 그때까지 미팅 포인트로 가야 한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우리 요거의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공부하고요. 오늘의 접속사 출제 포인트 살펴보죠. 이분목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일한 동사 또는 명사에 다른 형태의 접미사가 붙으면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완성이 됐었죠. 우리 헷갈릴 수 있는 형용사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는 바로 literature입니다. 우리 literature라고 하면은 문학이거든요. 이게 뭐 스펠링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여러분 한 번씩 봤을 법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문학이라는 단어에 A-L, A-R-Y 또는 A-T-E가 붙어서 각각 다른 의미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A-L이 붙는 단어부터 한번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자, literature에서 요거 다 떼고요. 뒤에 A-L을 붙여서 literal 하면 글자 그대로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요런 의미가 되거든요. 예문 속에서 살펴보면 A literal Translation of some English expressions can sound awkward.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의 번역이야. 어떤 영어 표현들의 말 그대로 번역이라는 건 뭐겠니? 그러니까 직역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문맥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역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can sound awkward. awkward 좀 어색한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 어색하게 들릴 수 있다. 이런 단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A-R-Y를 붙여서 literary라고 하면 문학의 문예의, 그러니까 literature의 그대로의 형용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Novels and plays are literary works. 그래서 소설과 연극은 우리 문학 작품들, 맞죠? Literary, 문학의 문예의. 자, 우리 마지막 단어는 A-T-E가 붙어서 literate인데요. 이거는 읽고 쓸 줄 아는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 속에서 볼까요? There are still many people who are not literate.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who are not literate 그랬으니까 읽고 쓸 줄 알지 못하는, 읽고 쓰지 못하는, 즉 문맹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literal, 글자 그대로의, literary, 문학의, 마지막에 literate 하면 읽고 쓸 줄 아는 이 세 단어 여러분들 형용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출제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은 적절한 의미의 접속사가 쓰였는지 묻는 문제가 빈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문제를 좀 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만났었던 우리가 일명 부사절 접속사라고 했었던 애들인데 한번 이건 해석을 통해서 푸는 겁니다. 접속사들이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죠. 뭐 여기 보이는 것만 해도 as, until, if, 그리고 뭐 while, when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간이나 이유나 조건이나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문맥 속에서 해석이 맞게 들어갔느냐 요거를 묻는 거예요. 자, 선택지 보면서 정답이 좀 아닌 것 같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I go to school by bus as it's far from my house. 2번은 Until the car was expensive, he decided to buy it. 3번 If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can play computer games. 자, 4번은요. While we were sleeping, someone knocked on the door. 자, 마지막 5번은 I often get up early when my mom wakes me up. 자, 찾으셨나요? 여러분들이 접속사 뜻을 잘 알고 있었어야 이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그럼 바로 한번 부사절 접속사, 시간, 조건, 이유, 양보의 다양한 접속사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간은 말 그대로 시간과 관련된 접속사가 되겠죠? 우리 대표적으로 when이 있고요. 얘는 뭐뭐 할 때 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while 얘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until 하면 얘는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after, before는 아시죠? 뭐뭐 이후에, 뭐뭐 이전에. 자, 그 다음에 여기 as가 보이는데 얘는 좀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as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또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조건은 대표적으로 if입니다.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unless는 if not이에요. 그치? 그래서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란 의미의 부정을 담고 있는 그런 접속사였고요. 자, 그 다음에 once도 있어요. 이것도 잘 봐주세요. 요거는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once가 접속사로 즉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를 가지고 오면서 쓰이면 이 once의 해석은 일단 뭐뭐 하면 다시 뭐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는 아시죠? 뭐뭐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because, since, as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보도 뜻은 다 똑같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양보라고 부르는데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al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러한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주어동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절이라고 하죠. 주어동사가 또 나온단 말이야. 이때 이 앞뒤 문장의 관계, 즉 얘네들이 이끄는 주어동사, 뒤에 나오는 주어동사, 이 앞뒤 문장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의미에 맞게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예시 문장 하나씩 볼까요? 먼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When I read a book, I usually listen to music. 자, when은 뭐뭐 할 때였었죠? 내가 책을 읽을 때 나는 보통 음악을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요. 자, 조건은 만약이란 뜻이었는데요. If you don't brush your teeth every day, you may get a toothache. 너가 이를 매일 닦지 않는다면 너는 아마도 toothache 하면 치통이죠. 그러니까 이가 아플 거야 라는 뜻인데 우리 if와 not을 한 단어로 unless로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unless를 쓸 때는 동사의 부정형을 빼셔야 되겠죠. So unless you brush your teeth every day, you may get a toothache과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그러니까 if not이 unless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도 출제 포인트로 자주 등장하니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Because I got up late, I was late for school. 그러면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각했다. 원인과 결과가 잘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even though I got up late, I wasn't late for school. 나는 늦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wasn't late for school. 그랬으니까 늦지 않았다. 늦을 수도 있는데 늦게 일어났지만 늦지 않았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접속사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의미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한번 찾아보죠. 1번은 I go to school by bus as it's far from my house. 나는 학교에 버스를 타고 가. 자, as가 뜻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거 뭐 이유도 있었잖아. 왜냐면 우리 집에서 학교가 멀기 때문에. 괜찮죠? 2번은 Until the car was expensive, he decided to buy it. 자,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여기 보시면 그 차가 비쌌을 때까지 그는 그걸 사기로 결심했다. 이상하지? 이렇게 until을 쓰니까 문맥이 좀 이어지지 않고요. 뭐 그 차가 비쌌지만 그걸 사기로 결심했다. 올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until은 좀 어색하고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접속사 중에서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거 넣어주면 어떨까? 그쵸? 이런 걸로 바꿔보고요. 정답은 나왔습니다. 자, 3번은 If you finish your homework, you can play computer games. 숙제를 끝낸다면 컴퓨터 게임을 할 수가 있다. 괜찮죠? 자, 4번은 While we were sleeping,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가 knocked on the door, 문을 두들겼다. 괜찮고. 마지막은 I often get up early when my mom wakes me up. 나는 종종 일찍 일어나요. 우리 엄마가 나를 wake up, 깨우다죠. 나를 깨울 때라고 해석이 잘 되고 있네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엔 출제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접속사로 바꾸는 문제도 나온다. 그랬는데 좀 전에 봤죠. 우리 as가 뜻이 좀 여러 개였거든요. 그래서 when, 뭐뭐 할 때,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as도 뭐뭐 하는 동안에 비슷한 느낌의 접속사들로 묶일 수가 있었고요. 이거 because, since, as도 뭐뭐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같은 의미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접속사로 대체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Someone rang the door when, as, while 다 쓸 수 있다는 거지. We were sleeping.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배를 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의미의 접속사들 알아두는 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하나가 여러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since예요. 이게 뭐뭐이기 때문에에서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뭐뭐 이래로란 뜻으로 우리 현재 완료할 때도 얘 봤었던 기억 날 거야. 자, 그 다음에 while도 동안에란 뜻으로 좀 전에 봤습니다. 그치만 얘는 사실 뭐뭐 하는 반면에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의미라서 많이 나오는 의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Some students passed the test while others didn't pass it. 자, 그럼 여기서 while은 어떤 뜻이겠니? 어떤 학생들은 시험에 통과했는데 다른 애들은 통과를 못했어. 그럼 이건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while은 동안에가 아니라 아, 반면에로 쓰였구나. 이렇게 문장 속에서 이 while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밑줄 친 since의 의미가 보기와 같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They have known each other since they were young. 자, 여기에서 우리 현재 완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이미 이거 현재 완료 보는 순간 얘는 이래로일 것 같죠? 자, 그들은 서로 알아왔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이요.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자, 여기서의 sense는 때문에가 아니라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번, Since you cooked dinner for me, I'd like to wash the dishes. 너가 나를 위해 저녁을 요리해줬으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싶다. 자, 이거는 이유겠지? 때문에죠. 자, 2번도 I couldn't understand him since he talked too fast. 그가 너무 빨리 말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유고요. 자, 3번은 since there were many things to do, Liz wanted to stay home.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Liz는 그냥 집에 있고 싶었다. 자, 이어서 4번은 I often visit her since she lives so close. 자, 그녀가 아주 가까이 살아서 나는 종종 그녀를 방문한다. 얘도 뭐뭐이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에 역시나 일단 시작부터 현재 완료가 눈에 띕니다. It has been 10 years. 10년째다. 이런 말이야. Since she graduated from college. 그녀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벌써 10년이 됐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이 뭐뭐 이후로. 자, 이런 식으로 문맥 속에서 두 가지의 다른 뜻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극장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맞아요.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이 눈물과 관련된 텍스트입니다. 자, 눈물은 영어로 tear라고 하죠. 스펠링도 같이 함께 체크해 볼게요. tear. tear는 눈물이라는 뜻이 있고요. laugh라는 단어, 웃다라는 동사입니다. 약간 특이한 게 스펠링이 지금 L-A-U-G-H라고 나와 있지만 G-H의 사운드가 마치 F 사운드처럼 F라고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ugh, laugh. 맞아요. 여기 나와 있는 어떤 U의 발음도 U에 가깝게 나지 않고 있죠. 약간 특이한 발음이기 때문에 laugh. laugh란 단어 좀 유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 protect. protect는 보호하다라는 동사이고요. 다음 단어 blink. blink는 눈을 깜빡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spread. spread는 퍼지다라는 동사이고요. dust. dust는 먼지예요. 자, 우리 앞에서 보았었던 그 그림에서 뭔가 눈물, 그다음에 blink 눈을 깜빡이는 거, 뭔가 dust 먼지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Our eyes make tears when we are sad. Our eyes also make tears when we laugh. Tears show our feelings. They also protect our eyes. Let's see how tears work. First, we blink our eyes a lot. When we blink, tears spread in our eyes. They keep our eyes wet and clean. Second, we sometimes get dust in our eyes. Then, our eyes make more tears. The tears wash it away. Third, when we are sad or happy, we cry tears. These tears help us relax. Tears are good for our eyes. So, don't be afraid to cry.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정확하게 독해하는 습관 들여보도록 할게요. Our eyes로 시작을 하네요. 우리의 눈은 make, 만들어냅니다. Tears는 눈물이죠. 자, 그런데 언제 눈물을 만들어내냐면 When we are sad, 우리가 슬플 때 이런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Our eyes also make tears when we laugh. 그런데 슬플 때만 눈물이 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when you laugh, 우리가 웃을 때도 우리의 눈은 눈물을 만들어냅니다. Tears show our feelings. 눈물은 우리의 feeling. 자, feeling은 느낌이죠. 우리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They also protect our eyes. 그것들은 또한 우리의 눈을 보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맥상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they라는 것은 그들 혹은 그것들이라는 복수의 형태의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대명사이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 앞 문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앞 문장에 복수형처럼 보이는 feelings도 보이죠. 자, feeling은 감정 혹은 느낌이라는 명사인데요.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쓰는 게 가능한 명사예요.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또 역시 tears라고 해서 눈물이라는 명사도 s가 붙어서요.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they의 어떤 가능성은 앞에 나와 있는 feelings일 수도 있고, 앞에 나와 있는 tears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 해석으로 맞춤 연습을 해야 되죠. 결국에는 우리의 눈을 뭐가 보호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을 감정들이 보호합니다.

0: 범위가 감정들, 느낌들이 우리 눈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맥상 어떤 눈에서 나오는 이러한 눈물들이 우리의 눈을 보호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인은 앞에 나와 있는 tears를 받고 있다라고 보아야 정확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음 부분 볼게요. Let's see how tears work. 자, 이제 눈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본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we blink our eyes a lot. 우리는 눈을요, 자주 깜빡이죠. 많이 깜빡입니다. When we blink,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tears spread in our eyes. 우리 눈물이 눈 안에서 이렇게 퍼진대요. They keep our eyes wet and clean. 자, 다시 한번 제가 가리키는 것은 눈이겠습니까? 자, 눈들이 keep our eyes. 눈들이 우리의 눈을 지켜줘요. 눈들이 우리의 눈을 지켜줘요. 아니요, 뭔가 굉장히 어색하죠? 자, 다시 한번 제가 가리키는 것은 아이스가 아니라 저기 앞에 나와 있는 티어스이기 때문에 눈물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슬퍼서 울거나 아니 뭔가 재밌어서 웃거나라고 할때 얼굴의 근육이 얼굴 안에 있는 눈물샘을 자극한다고 하죠. 그러면 눈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눈물이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wet 뭔가 촉촉하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clean 뭔가 시야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네, 뭔가 울고 있는데 눈물을 보이는데 어떤 이 눈물의 순기능,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Second, 두 번째로 we sometimes get dust in our eyes. 자, dust가 아까 뭐였죠? Dust. 그렇죠. 먼지란 뜻이 있었잖아요. 우린 때때로 먼지를 눈에 즉 먼지가 있게 되는데요. 먼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Then, 그러면, our eyes make more tears. 우리 눈은요, 더 많은 눈물들을 만들어낸대요. The tears wash it away. 자, 그리고 그 눈물은 그것을 wash it away. 그렇죠. 씻겨 내려가게 합니다. 라는 말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그렇죠. 눈 안에 뭐가 들어가면? 맞아요. 눈 안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오게 돼서 뭔가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when we are sad, 우리가 슬플 때나 or happy, 우리가 기쁠 때 우리는 we cry tears,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라고 해서 세 번째는 뭔가 감정적인 그런 요소들이 되겠네요. These tears help us relax. 이런 눈물들은 우리를 도와준대요. 자, 뭐 하도록 도와줘요? 맞아요. Relax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안정시키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역시 울면은 뭐할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뭔가 마음이 진정되게 하는 그런 걸 도울 수 있답니다. Tears are good for our eyes. 그래서 눈물은 눈에 좋은 거예요. So, don't be afraid to cry.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 글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전체 소재는 뭐죠? 이 글의 소재는 그렇죠. Tears, 눈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자, 눈물이 어떨 때 나게 되고 눈물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총세 가지로 이렇게 넘버링이 되어서 전개한 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문제로 정확하게 reading clear 이해했는지 체크해 볼게요. The question is,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자, 원래 passage라는 것은 어떤 지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지문이 mainly 주로 뭐에 관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맞춰볼게요. A 한번 볼게요. How eyes work. How eyes work. 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눈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이고 시야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자, 지금 그런 걸 얘기했나요? 아니죠. 지금 눈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눈물이 소재였기 때문에 A번은 아니에요. 자, B번 볼게요. How feelings work. 감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물론 감정이란 이런 feelings라는 말이 등장을 하긴 했지만, 자, 감정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기제로 일어나고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이 아니었죠. 다시 한번 우리 정답은 보면 C번입니다. How tears work. 바로 그렇죠. 눈물이죠. 눈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 C번으로 고를 수 있죠. 자, 이 부분 그대로 이어서 이번에는 발음 연습 함께 해볼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자, 뜻은요. When we blink, 우리가 눈을 깜빡일 때, tears spread in our eyes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그렇죠. 눈을 깜빡이면. 이건 우리가 건조할 때도 자주 하는 행동이죠. 눈이 건조하거나 잘 뭔가 보이지 않을 때 또는 깜빡여서 눈물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자, 그때 tears spread, 눈물이 spread, 퍼진대요. 어디에서요? 우리의 눈 안에서 이런 것들이 퍼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도요, 이 단어의 끝 사운드가 s이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퍼지다라는 뜻의 동사 spread도 s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을 tears spread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이어서 tear spread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치사 in하고 our가 같이 묶였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굳이 나눠서 in our eyes, in our eyes 이 부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다 보면 in our eyes, in our eyes라고 해서 조금 더 이런 기능어에 해당하는 전치사보다 이 our, 우리의 눈에, 우리의 눈 안에서 퍼집니다라고 해서 in our eyes라고 해서 이 부분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만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Tears spread in our eyes. 다시, tears spread in our eyes. In our eyes. 이 부분 우리 전체 문장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When you blink, tears spread in our eyes.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When we blink, tears spread in our eyes.
0: 네, 정말로 그대로 연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네요. 이 부분 유의해서 우리 친구들도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인투 더 월드 시간입니다. 자,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교죠. 하버드 대학교의 그 의대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그런 간행물에서 쌤이 설치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지금 계속해서 tears, 눈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는 것의 어떤 건강 이점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Health benefits of crying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researchers, 연구진들이 밝혀낸 결과는 이거였어요. Have established that crying releases oxytocin and endorphins. 자, 우리말로도 옥시토신이라고 하고 또 역시 엔돌핀이라고 하는 일종의 호르몬들인데요. 각각 전부 다 스트레스나 어떤 불안 요소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역시 또 어떤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호르몬들입니다. 자, 그런데 울면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뇌에서 나온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these feel good chemicals, 우리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help ease 하는 것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ease라고 하면요, 무언가 relieve, 뭔가 경감시켜주다, 완화시켜주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서 both physical and emotional pain, 뭔가 신체적인 그리고 뭔가 감정적인 고통이 있을 때둘다뭐 해줄 수 있는? 그렇죠. 뭔가 ease, 완화시켜주는 것을 돕는데요. 그러니까 운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 정말로 help us relax 하는 걸 도와주는구나. 앞에서 보았었던 지문의 내용과 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어서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래머 클리어로 같이 가볼 텐데요. 이 문제 서답형으로, 단답형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문제 같이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을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했고요. 자,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뭐 형광펜으로 표시해 놓은 단어들을 먼저 볼게요. Our eyes. 자, 얘들아, 눈 봐봐. 우리 눈은 몇 개죠? 얼굴에서 눈은? 그렇죠.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eye라고 하면은 한쪽 눈을 말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눈은 두 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eye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이죠. 왜냐면 영어에서는 명사에 s를 붙이는 게 여러 개를 뜻하는 복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eyes는 항상 복수형으로 쓰인다. 자, 그 다음에 tears라는 단어도요. 눈물이라는 단어, 영어에서 s가 붙어서 복수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yes 보이고요. tears 보이고요. 다시 한번 tears 그리고 feelings가 있죠. 자, 여기 feeling에도 s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뭔가 복수형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대가 가리키는 것을 같이 해석으로 찾아 볼게요. 자, 이번 시간 grammar clear의 포인트는 실은 이겁니다. 자, 영어에서는요. 명사를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영어에서 셀수 있는 명사인지 아니면 이 명사가 셀수 없는 명사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영어에서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는 한자로 가산명사라고 하고요. 셀수 없는 명사는 불가산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가산명사는 기본적으로 뭐다? 셀수 있는 명사를 말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을 때는 명사 앞에 이렇게 어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명사라면 엔을 붙여서 언을 붙여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개의 명사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명사에 이렇게 S나 혹은 뭔가 ES 같은 아이를 붙여서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수는 하나란 뜻이고 복수는 여러 개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불가산 명사라고 분류가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된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뭔가 아주 고유한 것은 당연히 복수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뭔가 고유한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들. 예를 들면 사랑, 평화 이런 건 어때요? Love, peace 이런 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셀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셀수 없는 명사로 분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명사들도 역시 거의 대부분 불가산 명사로 분류가 돼요. 내가 가리키는 것을 찾아야 하죠. 그러면 바로 우리 앞 문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요. 눈은 실질적으로 두 개이기 때문에 eyes 당연히 맞는 것 같아. 당연히 가산명사로 복수로 쓰일 수가 있고 눈물이라는 것도 실은 뭔가 눈물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셀수 없는 명사 같지만 특이하게 영어에선 이렇게 S를 붙여가지고 복수형으로 쓰는 게 가능한 아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우리 일부러 뭐할 필요가 있다?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tears show our feelings. 눈물이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feelings, 느낌들을 보여주죠. 여기서도 feeling이라는 이런 명사에 S가 붙어 있어서, 아, 이 지금 feeling은 가산명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they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they는 복수 형태의 그런 대명사를, 복수 형태의 명사를 받는 대명사인데, 앞 문장에 나와 있는 tears도 받을 수 있고, 실은 feelings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실제 우리 내신 시험에 이게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내신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렇죠. 전부 다 우리 친구들 해석으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무언가 달달달 외워서 푸는 것은 요즘 스타일에 맞지 않는 문제들이고요. 정확하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로 어법 문제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가볼게요. Tears를 만약에 데이가 받고 있다면 눈물들이 also protect our eyes. 눈물이 우리의 눈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feelings를 데이가 받고 있는 거라면 feelings also protect our eyes. 감정들이 우리의 눈을 보호합니다. 자, 느낌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나요? 감정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나요? 아니죠. 뭔가 눈에서 어떤 액체, 눈물이 나와서 우리의 눈으로 하여금 뭔가 보호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가 가리키는 것은 tears이죠. 자, 그래서 정답에 tears라고 그대로 쓰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내신에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런 발문을 잘 보아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말로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tears를 쓰시면 띠 틀린 거예요. 자, tears의 뜻은 뭐다? 그렇죠. 눈물이기 때문에 정답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grammar clear까지 쭉 완성을 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반복된 행동이나 과거의 습관을 표현할 때 used to 부정사를 쓸수 있다. 그렇죠. 쓸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표현으로서 주어를 쓰시고요. 그대로 used to 부정사를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OS 퀴즈는 이건데요. 추상적인 개념이더라도 셀수 있는 명사로 쓰이는 그런 단어가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자, 이번 시간은 Tears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favorite teacher, Kevin 쌤입니다. How are you guys? 자, 오늘도 어김없이, it's our ninth time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s. 자, 오늘도 재밌는 cartoon 만화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1: I'm so full. No more for me.
2: Wow, you finished everything. Juice is service.
1: Service? Oh, I know. Self-service, right?
3: Oh, no, no, no. Service means it's free.
1: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Oh, email. Oh, my. 감사합니다.
2: You're welcome.
3: Christine, your Korean is really good.
1: Oh, it's all thanks to you. Shall we go?
3: I'll pay for tteokbokki and you can get dessert. Wait, are you too full?
1: Huh? Are you kidding me?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3: How about coffee or cake?
1: Or... Oh, no, no, no, no, no,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3: Sounds good. Christine, why don't you make mukbang videos?
1: Oh,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Yeah.
0: 네, 여러분, 오늘의 cartoon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그래도 복습은 해야겠죠? Let's go, go, go. 아직도 떡볶이 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틴이 눈이 반쯤 풀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4: Oh, I'm so full. No more for me.
0: 나 진짜 배불러. 나 이제 못 먹겠어. 당연하죠. 다섯 공기나 먹었는데. 자, 그러자 우리 이모님께서
4: Wow, you finish everything. Juice is service. 이거 진짜 다 먹었네. 주스는 서비스.
0: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4: 서비스? Oh, I know. Self-service, right?
0: 이거 본인이 가져다 먹는 거죠? 서비스. 자, 그러자 케빈이
3: No, no. Service means it's free. Service means it's free.
0: 그렇죠.
4: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0: 그렇죠, 여러분. 자, it's on the house. 가 서비스입니다. 한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공짜로 무료로 이렇게 주면은 서비스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서비스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제공하다, 뭘 주다. Not for free. 무료가 아니고요. It's on the house라고 해야 됩니다. 서비스가 아닌 it's on the house. 꼭 외워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4: 이모, 엄마, 감사합니다.
0: 와, 아까 배웠던 걸 전부 다 잘 터득하고 잘 써먹고 있네요. 자, 그러자 이모님께서
4: You're welcome.
0: 케빈도 Christine, your Korean is really good. 정말 저라도 뿌듯할 것 같아요. 네, 빨리빨리 배우고 잘 활용하고 있죠.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It's all thanks to you. 너한테 고맙지. 자, 이제 갈까? Shall we go? Okay, I'll pay for 떡볶이. 내가 떡볶이 값을 낼게. And you can get dessert. 디저트는 너가 사. Wait, are you too full? 잠깐, 너 많이 배부른 거 아니야? 그러자 크리스는 Are you kidding me? 농담에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나는 디저트 들어갈 배.

0: 늘 있어. 아, 역시 멋쟁이 크리스틴. 잘 먹네요. 자, 그러자 케빈이 How about coffee or cake? 빠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How about coffee or cake? 커피나 케이크 어때? How about? 뭐뭐 어때? 뭐가 어떠죠? 커피나 케이크. Coffee or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no,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Coffee or cake? No. 커피랑 케이크 둘 다 먹을 거야. 어, 그러자 케빈이 Sounds good, Christine. Why don't you make 먹방 video? 와, 이렇게 잘 먹으니까 너 먹방 비디오 찍어도 잘하겠다. 그러자 크리스틴이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도와줄 친구 한번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1: Hello, my name is Jamie. Nice to see you.
2: Oh, Jamie, how are you?
1: I'm doing fine.
0: Jamie, 우리 점심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잖아.
1: Yeah.
0: How about coffee or cake? 커피나 케이크 어때?
1: Sounds good.
0: 오, 그래? 나도 먹고 싶어.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문장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해볼까요? How about coffee or cake?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 발음들이 너무 좋으신데요? 아, 역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Hey!
0: What?
1: But... Shikke or rice cake?
0: 오,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식혜나 떡 어때? 오, okay, that's fine with me. 한국식, 한국인으로 변하고 있어요, 우리 제이미가. 잘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One more time. 아주 잘했습니다. How about shikke or rice cake? How about coffee or cake?에서 또 응용을 한 거죠. How about? How about?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셨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카툰을 볼 텐데요. 카툰을 보실 때 핵심 문장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3: Oh, I'm so full. No more for me.
4: Wow, you finished everything. Juice is service.
3: Service? Oh, I know. Self-service, right?
5: Oh, no, no, no. Service means it's free.
3: Oh, you mean it's on the house. Email. 엄마, 감사합니다.
4: You're welcome.
5: Christine, your Korean is really good.
3: Oh, it's all thanks to you. Shall we go?
5: I'll pay for tteokbokki and you can get dessert. Wait, are you too full?
3: Huh? Are you kidding me? I always have room for a dessert.
5: How about coffee or cake?
3: Or, oh, no, no, no, no, no, no. Let's have coffee and cake.
5: Sounds good. Christine, why don't you make mukbang videos?
3: Oh, I should. I can do a great job. Yeah!
0: 네, 여러분, Kevin's Cartoon English.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재밌었다면 소리 질러! Thank you very much. 아, 여러분들 아주 잘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의 핵심 문장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까먹으셔도 돼요. 오늘의 핵심 문장만 외워두세요. How about coffee or
2: cak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특히 서술형 때 많이 힘들어하는 상관접속사라는 친구들을 다뤄볼 겁니다. 총 다섯 개를 다루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우선 either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이 친구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다이얼로그 듣고 올게요. You can use either this brush or that brush when painting the wall. 너 벽에 칠할 때 이 브러쉬나 혹은 저 브러쉬를 쓸 수 있어. I got it. Can I use those other brushes? 아, 이해했어. 그러면은 내가 저기 저 다른 브러쉬들은 쓸 수 있나? Great question. No, you can't use neither that nor those brushes. 좋은 질문이야. 너는 저거랑 저기 있는 브러쉬 전부 다 쓸 수 없어. 뭔가 브러쉬 브러쉬가 엄청 많이 나오는 대화였어요. either과 neither를 둘 다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 뭔가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얘네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either가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위에 있는 건 그냥 either 라면 아래 있는 거는 neither 해서 either 앞에 any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뭔가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대화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벽에 페인트 칠을 할 때 이거랑 혹은 이거 이 두 개 브러쉬 둘 중에 써도 되지만 얘네랑 쟤네는 안 돼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게 바로 요 의미들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either부터 한번 볼게요. either A or B는요, 사실 뒤에 or이 힌트죠. A 또는 B라는 뜻입니다. or 자체가 또는 혹은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either가 비슷한 느낌이겠구나 하고 감이 오죠. either라는 이 단어가 스펠링 자체가 약간 할 수 있어요. 뭐야? 영어에서 이런 스펠링이? 할 수 있어요. 이게 라틴어에서 거의 그대로 내려온 단어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스펠링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외우면 돼, 그죠? 오늘 외우라고 이제 수업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A 또는 B의 의미를 한번 집중해서 보면요. This brush, 이 브러쉬나 또는 that brush, 저 브러쉬를 사용할 수 있어.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either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따라서 either라고 읽기도 합니다. either 둘 다 맞는 발음이고요. 선호의 차이인데 우리나라 듣기 평가에서는 대부분 either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예문인데요. You can use either, you can use가 아니네요. You can either call me. 너는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어? At the office. 사무실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또는 or on my cell phone. 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 있다. 즉, 둘 중에 하나로 나한테 전화를 걸 수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있는 either 라는 단어, 요걸 외우는 게 오늘 포인트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either 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좀 여러분들한테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얘는요, 양쪽. 혹은 뭐뭐도라는 의미를 대표적으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쪽이라는 의미부터 살아있는 예문을 보면요. You can park. 당신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On either side of the street. 길에 이쪽에도 이쪽에도 둘 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either 자체가 양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either A or B가 A 또는 B라는 의미랑 굉장히 가까워지죠. 자, 그리고 뭐뭐도라는 거는 이런 느낌입니다. 주로 부정 표현이랑 같이 쓰고요. Kelly can't go. Kelly는 갈 수 없어. And I can't either. 그리고 나도 갈 수가 없어 라는 뜻에서 뭐뭐도에 해당하는 자리.

0: either 사용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neither A nor B인데요. 자, 얘는 아까 either에 N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N을 딱 보면은 생각나는 단어 중에 no, not 요게 있을 겁니다. 그래요. 비슷해요. 뭔가 아닌 겁니다. either에 반대 no의 의미를 더한 게 바로 neither이고요. 뒤에 있는 or도 or이 아니라 nor이 되었죠. 이것도 뭔가 no 할 때 그거를 붙였다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의미가요. A도 아니고 B도 아닙니다. A와 B 둘 중에 하나만 아닌 게 아니라요. A도 B도 아닌 거예요. 즉, 얘는 둘 다 아닌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게 아니라 둘 다 아닌 거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자고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저것도 저것들도 쓰면 안 된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neither he nor I, 그도 나도 거기에 없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상관 접속사들은요, 얘네가 주어가 될 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동사를 be에 맞추셔야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both A and B는 예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겁니다. 자, 뒤에 B 자리가 지금 I죠. 여기에 were 사용하면 안 되고요. was를 사용해야 돼요. 왜? B 자리에 I가 있으니 I was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이 두 가지 표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퀴즈 풀러 가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의 퀴즈는 뭘까요? 네, 문제 갑니다. 자, 첫 번째. 빌리 혹은 톰이 내일 갈 거야. 자, 둘 중에 하나. A 혹은 B? 그쵸. Either or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가죠. 내가 집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지 혹은 나가서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혹은 이거? Either A or B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either과 or의 쌍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그는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다. 자, 둘 다 아니야. no를 생각해. 그쵸. 그래서 neither nor. 자, 이것도 neither과 nor의 쌍을 외우셔야 돼요. 앞에 둘 다 N 챙기시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존과 스미스 중 누구도 보고서를 끝내지 못했다. 즉, 둘 다 못 끝낸 겁니다. neither 사용하셔야겠죠? neither nor 들어가고요. 스미스가 지금 B 자리이기 때문에 스미스의 동사를 맞춰서 has라고 사용을 한 거 보이죠? have 안 되고요. has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는 끝났고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You can use either this brush or that brush when painting the wall. I got it. Can I use those other brushes? Great question. No, you can't use neither that nor those brushes.
0: 자, 이렇게 오늘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상관 접속사 여러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쌍을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수일치, 동사 자리에 뭐 써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B에 항상 동사를 맞추는 겁니다. Either A or B, A 혹은 B. Neither A nor B, A 혹은 B도 아니. 그거 꼭 기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한번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Like. L-I-K-E. Like. Like. Dislike. D-I-S-L-I-K-E. Dislike. Dislike. Happy. H-A-P-P-Y. Happy. Happy.
0: What is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feelings and emotions, 느낌과 감정 1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같이 알아봐요. 첫 번째 단어는 like, 좋아하다예요. Look at this little baby. 이 아기는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해요. The baby likes ice cream. Do you like ice cream? 그 다음은 dislike, 안 좋아하다예요. 뭔가를 안 좋아하면 이런 sad face,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happy, 행복한, 기쁜, 즐거운. Happy. Everyone, when do you feel happy? I feel happy when I teach you English. 저는 여러분 영어 가르칠 때 happy 해요. 자, 그럼 오늘 발음과 강세 연습 한번 해볼까요? 좋아하다. Like. One more time. Like. Good job. 안 좋아하다. Dislike. One more time. Dislike. Very good. 행복한, 기쁜, 즐거운. Happy. Let's say it one more time. Happy.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Like. Like. Dislike. Dislike. Happy. Happy.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 like watching movies. 나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 이거 제 얘기 같네요. Do you like watching movies too? 저는 애니메이션을 엄청 좋아해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봐요. I like watching movies. Very good. I dislike rainy days. 나는 비 오는 날을 안 좋아해. 여러분도 비 오는 날을 dislike 하나요? 아니면 어떤 날씨를 dislike 하나요? Let's say it one more time. I dislike rainy days. Excellent. Our third sentence. When do you feel happy? 너는 언제 행복하니? 저는 말했듯이 여러분과 만나서 영어 가르칠 때가 happy한데. What about you? When do you feel happy? When you eat something? Or when you go overseas? I don't know. Okay, everyone, let's say it all together. When do you feel happ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ad. S-A-D. Sad. Sad. Thirsty. T-H-I-R-S-T-Y. Thirsty.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그는 기타를 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는 기타를 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 오늘 학습을 마친 후에 미션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의 조 자는요, 한자에 도울 조 자를 썼어요. 그래서 조동사란 비동사나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조수 역할을 하는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동사나 일반 동사 앞에서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예요. 예를 들어,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해야 한다와 같은 의미를 더할 때 조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조동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조동사 뒤에 바로 동사원형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형, 3인칭 단수형 S를 붙인다거나 과거형을 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동사가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뒤에는 비동사나 일반 동사 원래의 형태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됩니다.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데려와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대답할 때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yes 주어 조동사 또는 no 주어 조동사 not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조동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조동사 중에 세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can입니다. can은 대표적인 뜻은 1번,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그 외에도 2, 3, 4번 뜻도 있습니다. 허락, 뭐뭐 해도 된다, 라는 뜻도 있고요. 가능성, 뭐일 수도 있다. 부탁, 뭐뭐 해주시겠어요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조동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번,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꼭 알고 계셔야 돼요. 부정문을 만들 때는 주어 cannot 줄여서 can't라고 많이 씁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을 적어주고요. 의문문 만들 때는 can을 주어 앞으로 가져와서 can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I can swim. 나는 수영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요. You can see your phone 이라고 하면, you can use your phone 이라고 하면 너는 너의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된다. 허락의 의미죠. It can be dangerous. 그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나타내고요. Can you open the window?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부탁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문입니다. 그리고 can의 과거형은요, could를 써요. I could read when I was four. 나는 4살 때 읽을 수 있었다. 과거의 의미를 가지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an의 과거형은 could. 또더 공손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또는 허가를 구할 때도 could를 사용한다. 공손한 느낌으로 부탁하거나 허가를 구할 때도 could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퀴즈.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can을 포함한 문장을 완성하세요. 첫 번째는요, 나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뭐라고 할까요? Ride. 동사원형 앞에 조동사 can을 붙여주면 되겠죠. I can ride a bike. 나는 자전거를 탈수 있다. 2번. She blanked the piano very well. 이번에는 not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빈칸이 두 개뿐이니까 우리 cannot, can't로 적어서 She can't play the piano very well.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play, 3인칭 단수 현재형 S가 아닌 play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피아노를 매우 잘 치지 않는다. 3번, blank, speak. 스피커를 사용해서 너는 영어를 할수 있니?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Can you speak English?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may도 알아볼게요. may는 뭐뭐 해도 된다. 허락의 뜻도 가지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의 뜻도 가져요. 부정문으로 쓸 때는 may not 동사원형으로 적어주고 의문문 만들 때는 똑같이 may를 주어 앞으로 보내줍니다. You may go out.

outside. 너는 바깥으로 나가도 된다. 허락을 나타내고 있죠. It ma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 추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조동사가 있는데요. 바로 might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 may보다 might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고 부정문으로 쓸 때는 might not 동사 원형으로 써줘요. 의문문으로 쓸 때는 might를 주어 앞으로 보낼 수 있는데 might의 경우에는 의문문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He might be late. 그는 늦을지도 모른다. She might not like pizza. 그녀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로 사용이 돼요. 퀴즈, 괄호한 동사와 might 또는 might not을 사용하여서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He looks tired. 그는 피곤해 보인다. He blank to the party tonight. 그는 오늘 밤에 파티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앞에서 그가 피곤해 보인다고 했으니까 파티에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 부정문으로 might not 적어주고 그 다음에 go는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조동사 뒤에서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he might not go to the party tonight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2번 The sky is very cloudy. 하늘이 매우 흐리다. It blank soon. 비가 내릴지도 몰라 라고 해야 되겠죠. 하늘이 흐리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긍정문으로 might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 rain. It might rain soon.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 그럼 같이 해결해 볼게요. 주어진 동사와 can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자, 주어진 동사는 play예요. play 뒤에 악기가 나오면 이 악기를 연주하다 라는 뜻이죠.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play 앞에다가 조동사 can을 붙여서 적어주면 되겠죠? He can play the guita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주어가 3인칭 단수이지만 조동사 뒤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he can plays 라고 하면 안 되고 he can play 동사 원형으로 적어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he can play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ca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문 만들 때는 not을 어디에 쓴다고요? can 뒤에, 조동사 뒤에다가 붙이면 되니까 he can't play the guitar 이라고 하면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반대로 의문문으로 만든다면 can을 주어 앞으로 보내서 can he play the guitar? 그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니? 라는 뜻도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조동사 내용 모두 다 학습해 봤습니다. 조동사 can, may, might 각각의 의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더 많은 조동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퍼.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6강인데요. 오늘도 시간과 빈도 관련 필수 영단어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하루 계획표를 보면 무엇을 언제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숙제하기 전에 놀기도 하고 밥을 먹는 동안 TV를 보기도 하죠.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학습 목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다섯 개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어, after인데요. 이 after은 뭐뭐 한 후에 혹은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일 수가 있어요. We went hiking after it stopped raining.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이킹을 하러 갔어요. 근데 언제 갔을까요? After it stopped raining이니까 비가 그친 후에 갔겠죠. After는 이렇게 뭐뭐 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펠링 체크하고 바로 오른쪽에 써볼게요. 지금 바로 쓰면서 외워보도록 합시다. After, A-F-T-E-R 읽을 때는 after. 자, 바로 외우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after의 반대말 한번 살펴볼게요. Before인데요. After는 뭐뭐 한 후에였죠.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혹은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brush my teeth. 나는 이를 닦는데요. 근데 언제 닦냐면 before going to bed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닦는 것입니다. Before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어도 바로 스펠링 외워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Before, B-E-F-O-R-E 한 번만 읽어볼까요? Before, 네, 뭐뭐 하기 전에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when. 여러분, when 하면 언제라는 의미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when 예문 볼게요. I was reading a book. 나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읽고 있었을까요? When the phone rang, 전화가 울렸을 때가 되겠죠. when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할 때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when의 의미 기억하면서 오른쪽에 같이 써볼까요? W-H-E-N when, 뭐뭐 할 때입니다. 자, 이번에는 while인데요. 자, 스펠링을 보시면 W-H-I-L-E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자,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While, W-H-I-L-E 읽어봅시다. While, 네, while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하는 동안. 예문을 보시면 I listen to music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음악을 듣는데 언제 듣는 거예요? While I study math 라고 했어요.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이죠. 자, 여러분, while I study math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수학을 공부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while 이라는 접속

동사는요, 이렇게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점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신다면 여러분이 why를 직접 써볼 때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during인데요. 이 during은 전치사로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What did you do? 너는 무엇을 했니?가 되겠죠. 근데 언제 무엇을 했니?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What did you do during the summer vacation? 의미는 너는 여름방학 동안 무엇을 했니?입니다. 여러분, while과 during은 약간 다른 거예요. while은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이라면 during은 이렇게 뒤에 기간의 이름이 나와요. 기간의 이름이 나와서 이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펠링 확인하면서 오른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During, D, U, R, I, N, G. 읽을 때는 during.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같이 연습해 볼게요. 자, 이 여자의 일과표를 보니까 그림으로 나와 있죠? 먼저 기지개를 쭉 펴요.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네, 러닝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침 식사 하는 것 같죠? 아침 식사도 하고, 또 무언가 쓰면서 숙제나 공부를 하면서 음악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맞은 말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보겠습니다. She stretches. 그녀는 기지개를 펴는데 언제 펴요? 언제 스트레칭을 해요? 그녀가 달리기 전에 하나요? 그녀가 달린 후에 하나요? 달리기 전에 합니다. 따라서 before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running 하기 전에 하나요? 러닝한 후에 하나요? 러닝한 후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따라서 after로 골라 주어야겠죠? 우리 after은 뭐뭐 한 후에, 그리고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She listens to music. 그녀는 음악을 듣습니다. 근데 언제 듣죠? 그녀가 숙제를 하는 동안에 듣는다고 합니다. 이 뒷부분을 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와서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되므로 우리 while을 골라 주어야겠죠? During은 언제 쓴다고 했어요? During은 특정한 기간의 이름이 뒤에 나올 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le을 골라주도록 할게요. 네, 오늘 배운 단어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체크리스트와 함께 다시 한번 복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Woohoo!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역사부터 다양한 표현들과 동작들을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Oh my goodness. 오늘 배워볼 스포츠는 뭘까요? 와우. 뭘까? 너무 궁금한데요. I'm so curious. 그럼 바로 만나보러 가볼까요? Let's go. 세 가지가 나왔네요. 표적판? 표적지처럼 보이는 게 있고요. 총도 보이고. 그리고 이 헤드셋? 맞나요? 이게 뭘까요? 게임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두두두 슈팅! 사격입니다. 우후! 자, 그럼 사격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사격은 일정한 거리에서 설치된 표적에 총으로 맞히는 경기, 스포츠입니다. 이 사격은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Target. 사격할 때 목표가 필요하잖아요. 이 목표, 이 표적판, 표적지를 target이라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목표, 표적, target. 자, 그리고 사격을 할 때, 사격 스포츠를 할 때 꼭 필요한 도구죠. 이거 없으면 사격을 못해요. 자, 영어로 뭘까요?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바로 gun, gun이죠. 이 gun이 없다면 절대 사격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총이 있습니다. 장동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격을 할 때 여러분,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죠. 바로 earplug, 귀마개. 귀마개가 필수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품 그리고 역사를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사격하면 꼭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게요. Let's go. Trigger, 방아쇠, target, 목표, 공격의 표적, high, 높은, trigger, 방아쇠, 촉발시키다. 문장 볼까요?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방아쇠를 당기자 총이 발사되었다. 그렇죠?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트리거는 여기 가운데 이 부분에 있는 걸 트리거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아주 잘했습니다. One shot, one kill. 두 번째, target, 목표, 표적. Target. 문장 볼까요?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총알이 목표물에 맞았다.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총알이 목표물에 맞았다. 해볼까요?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Very good. 세 번째, 마지막 단어. High. High. 높은. 근데 왜 high? High가 왜 쓰이지? 우리가 하는 high는 뭐, sky high. 하늘 높이. High temperature. 높은 온도? 뭐, 그 정도인데. 어떻게 쓰일까요? Shooting에서는?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그렇죠. 사격은요,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보죠? 다 같이 해볼까요?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Alright, then.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방금 배운 이 표현들 다시 정리해볼까요? Let's go!

0: trigger 방아쇠 촉발시키다. target 목표 공격의 표적. high 높은. 첫 번째 문장 나갑니다. The bullet was shot at the blank. 와우. 총알이 목 맞았다. 목 땡땡에 맞았다. 3, 2, 1. 영어로는요? target. 와우, very good.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완벽했어요. Very good. 잘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 I pulled blank and the gun went off. 내가 그걸 당기자 총이 나갔죠? 무엇을 당겨야 되죠? T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3, 2, 1.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다 같이. I pulled the. 자, 이제 세 번째. Shooting requires a blank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자, 배워봤죠? 자, 높은. 뭘까요? H로 시작하는 단어. 3, 2, 1. Hi! Very good. 맞습니다.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그렇죠. 사격은요,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의 발음 들어보고 올게요. Let's go!
1: Shooting is a game involving guns. Players shoot at a target from a certain distance.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and physical strength.
0: Shooting is a game involving guns. 사격은 총과 관련된 게임입니다. Players shoot at a target from a certain distance. 선수들은 일정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향해 총을 쏩니다. I pulled the trigger and the gun went off. 방아쇠를 당기자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The bullet was shot at the target. 총알이 목표물에 맞았습니다. Shooting requires a high degree of mental concentration and physical strength. 사격은 고도의 정신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격, 스포츠, 사격을 통해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봤습니다. 동작을 통해서요. 꼭 외워두세요. See you!

0: 한밤중에 집 앞으로 잠깐 나올 수 있냐는 친구. 날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무슨 일이야?
1: 무슨 일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0: What thing is it?
1: 같은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2: 'The wind feels nice.'
3: 'Yeah, it's great to get some fresh air, and it's so scenic.'
2: 'Christine.'
3: 'Hmm?
2: I'm so sad.'
3: 'Why? What's going on?
2: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a blind date.
3: Oh, I'm sorry to hear that. Don't feel so bad. I'm sure you'll meet your soulmate one day.
2: I will, right? I feel better already. Fighting!
3: Fighting? You're fighting her? But why?
2: Not that fighting. I mean, we can get over this. Fighting!
3: Oh, you mean cheer up. Remember the song by Twice? Cheer up, baby. Cheer up, baby.
2: You're good at dancing and you're good at singing. So talented. Thanks for cheering me up.
3: Oh, my pleasure. You can always talk to me about anything.
2: I can count on you. Hey, did you know eating fried chicken by the Han River is the best thing in the world? It's my dream.
3: They deliver? Call them up right this minute.
2: Food is the best.
1: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케빈이 슬픈 일이 있다면서 속마음을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케빈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들 녹여놨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재미난 표현들 쏙쏙 배워볼게요.
0: 아이쿠, 저런, 케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합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대요. 깜짝 놀란 크리스틴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어보네요. 무슨 일이야? 오늘의 한 문장 바로 나왔네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1: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이 문장은요, what,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에 going on, 의미가 묶어 있어서 제가 같이 넣었어요. 진행 중인, 무엇이 진행 중이니, 즉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라는 뜻이 되겠죠. What's going on?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함께 말해 볼게요. What's going on? 노란 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What's going on? 좋아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I broke up with the girl I met on the blind date. 블라인드 데이트. 소개팅으로 만난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하트 같죠? 그렇군요. 이렇게 헤어지다라는 것이 break up 입니다. Break up. 이렇게 쭉 갈라지는 느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헤어졌어 라고 하려면 We broke up. 또는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잖아요. Break up with 누구누구 사용하면 됩니다. She broke up with him. She broke up with him. 그녀는 그와 헤어졌어. 이렇게요. 그 말을 듣고는 I'm sorry to hear that 이라고 크리스틴이 위로를 합니다. I'm sorry to hear that은 저런 안 됐다 라는 뜻인데요. Sorry는 미안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sorry보다 더 많은 뜻이 sorry에는 숨어 있어요. 미안한 또는

0: 유감인, 또 안 된, 안쓰러운 이런 뜻을 다 품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일, 나쁜 소식에 대해서 나의 안쓰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는 다 I'm sorry 쓸수 있다는 것이죠. I'm sorry to 하면 뭐뭐라니 유감이다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m sorry to hear that. 그 말을 듣게 되어 유감이야. 또 I'm sorry to tell you this.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유감이야. 꼭 미안하다가 아니라 나의 그런 안된 마음을 표현하는 게 sorry라는 거꼭 알아두세요. 크리스틴의 위로를 듣자마자 케빈은 벌써 힘이 납니다. 나 기분 좋아진 것 같아. 파이팅! 그랬더니, 아니, 뭐, 그분이랑 싸웠다고? 파이팅이 뭐야? 그게 아니라요. I can't get over this. 파이팅! 이네요. 잊을 수 있다고 라는 뜻입니다. Get over 이라는 표현이요. 충격이나 불행이나 뭐 사람을 잊다, 또 극복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야, 잊어버려! 친구한테 응원해줄 때는 get over it!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못 잊겠어! 라고 할 때는 I can't get over him. I can't get over him. 이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Cheer up, baby. 노래에 춤까지 하면서 또 우리 케빈을 응원하고 격려해 줍니다. Cheer up. 아하, 조금 전에 파이팅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이네요. Cheer up 하면 힘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파이팅 정도가 되겠습니다. 절대로 파이팅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너가 응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쵸? Thanks for cheering me up. 그랬더니 언제든 나한테 다 얘기해도 돼. 난네 친구잖아. 역시 I can count on you. count on you 이렇게 의지하는 거거든요. 둘은 서로에게 정말 든든한 친구입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 표현들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무슨 일이야? What's going on? 자,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물어보는 말. What's wrong? What's wrong? Wrong이 잘못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대방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을 때 물어보는 말입니다. What's wrong?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잘 놀고 있던 동생 둘이서 갑자기 화를 내며 싸우네요. 아유,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떡해요? What's wrong? What's wrong?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이라는 표현 씁니다. occasion이 뭔가 특별한 날, 행사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What's the occasion?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늘 대충 입고 다니던 친구가 오늘따라 잔뜩 멋을 부리고 학교에 왔네요. 열, 웬일이야? 뭐 좋은 일 있어? 어떻게 말한다고요?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Great. 오늘은 힘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여는 말, What's going on? 또는 What's wrong? 함께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응원해줄 때는 파이팅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Cheer up. Cheer up이라고 한다는 것도요.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카툰 속에 녹여진 표현들 잘 배우셨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표현들 쏙쏙 넣어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1: Cyber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 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말하기 실력 쑥 끌어올려 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0: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는 내가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지 물어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너는 무슨 과목을 좋아해? 난 영어를 좋아해. 클릭.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2: I like English.
1: Why do you like it?
2: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채워야 할 빈칸이 세 개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그리고 왜 물어보는 말, 이유를 물어보는 말, 그리고 이야기 나누다라는 동작까지 세개 떠오르는 단어 있나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단어 맞는지 함께 확인해 봐요. 자, 먼저 여자애가 물어봐요. What's your 가장 좋아하는? 아, 좋아하다는 like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좋아하는 음악, 좋아하는 과목 이런 식으로 꾸며줄 때 쓰는 말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로 시작하는 그렇지. Favorite. Favorite. 아, 요런 단어가 있지요. What's your favorite subject? Subject가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하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뭐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라고 했네요. 선생님이 똑같아. 선생님도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였거든요. 남자애가 좋아하는 과목은 영어라고 했어요. 나는 영어를 좋아해. 여기서의 영어는 우리 언어로서, 그쵸? 어떤 나라의 말로서 영어도 되지만 지금은 과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어라는 과목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여자애가 또 물어봐요.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왜를 뜻하는 말 친구들 알잖아요. 그렇지. Why가 있죠. Why? Why do you like it? Why? 왜 do you? 너는 뭐뭐 하니? Like it. 너는 왜 그것을 좋아하니? 그러면 친구들 이 it이 뜻하는 게 뭐게요? 그렇지. 영어라는 과목이지. 영어를 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대답. Because. Because가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유를 알려주는 말이죠. Because I can 이야기 나누다. 아, 이야기 나누다. 말하다. 이런 거 우리 정말 많잖아요. 영어에. 여기는 뭐를 해볼까? 선생님 힌트를 주자면, 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chat. 채팅 들어봤죠, 친구들. 채팅. 이게 실제로는 chatting이잖아요. 그래서 chat이라는 게 이야기 나누다, 수다 떨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작 단어예요.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이 말이 좀 어렵다. Foreigners. Foreigner이 뭘까요, 친구들? Foreigner. 외국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외국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야. 그렇지. 우리가 영어를 할줄 알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또는 영어권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나 선생님처럼 영어를 조금 할줄 아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랑도 영어를 공통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거든요.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좋은 이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완성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어디 강조해 볼까요? 의미를 전달하는 거. 그렇지. 무엇이니? 물어보는 말 중요하죠. What?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게 다 중요한 말일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렇게 강조해 줘요. 친구들도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좋아요. I like English는 어디? 그렇지. 좋아해. 영어를. 물론 나는 너 말고 나는 이렇게 말하려면 I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I는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I like English. 친구들도 I like English. 좋아요. 밑에 문장 왜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왜 물어보는 why 강조해야 될 거고요. 좋아하다 강조해야 될 거예요. Why do you like it? 친구들도 Why do you like it? 마지막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어디 강조할까요? 그렇지. 대화를, 수다를 떨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야. 누구랑? 외국인이랑.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이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Because는 사실 친구들 강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고 내 이유를 강조하고 싶으면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Because I can

0: chat with foreigners. 왜에 대한 대답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because는 꼭 강조하지 않아도 괜찮겠다. 친구들도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Awesome. 그럼 이 리듬 기억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오키도키.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요. 학교 누르고요. Scene 3, 세 번째 대화 연습 함께 해볼게요. 리듬 살려서 말해보는 거예요.
1: What's your favorite subject?
0: What's your favorite subject?
1: I like English.
0: I like English.
1: Why do you like it?
0: Why do you like it?
1: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0: Because I can chat with foreigners. Not bad, not bad. 친구들도 좋아요. 이제는 talk more 시간이에요. 우리 대화에서 한 문장 뽑아서요. 그 문장을 우리만의 문장으로 또 많이 만들어보는 시간. 오늘 도전할 문장은 바로 What's your favorite 땡땡땡 이에요. Favorite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favorite 뒤에다가 오늘 대화처럼 과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노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책, 뭐 친구.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음식.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네가 가장 좋아하는 뭐뭐는 뭐니? 대화 속 문장부터 체크해보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뭐니? What's your favorite subject? 이제 도전해볼까요? 시작!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해볼게요. 음식은 그렇지, food잖아요. What's your favorite food? What's your favorite food? 좋아요. 이번에는 네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니? 그러면 노래라는 말만 바꿔 넣어주면 돼요. 노래? 그렇지. Song. Song. What's your favorite song? What's your favorite song? 마지막이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색깔은 color. Color이잖아요. 그럼 what's your favorite color? What's your favorite color?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So, what's your favorite subject? 하하,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가 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해줬고요. 오늘 우리 앱에 보면은요, 좋아하는 과목이 영어 말고 수학도 있었거든요. 수학도 클릭해서 대화 연습하는 것도 잊지 마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 연습하러 만나요. See you next time.
2: Oh,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5: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N. Nolan stands near Naya.
1: N. Nolan stands near Naya.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Arts and Craft, 미술과 관련된 표현들을 함께 배워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나는 어떤 거를 그릴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4 Arts and Crafts.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0: 자, 그럼 warm-up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Oh, look! Someone is drawing something on a sketchbook.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그쵸? What do you see?

0: 보니까 뭐 공룡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화산도 있네요. And there are also clouds. 구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내가 뭘 그리고 있어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일단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at are you drawing?
2: I'm drawing a garden.
1: What is this?
2: This is an apple tree.
1: What about those?
2: Those are roses.
0: 대화 잘 듣고 왔죠? 그럼 내용을 살펴볼게요. What are you drawing? 이라고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rawing? draw가 바로 그림을 그리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떤 도구로 그리는지는 상관없고요. 그냥 그리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이 문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What are you drawing? What are you drawing? Very good. 자, 이렇게 what are you 다음에 ing가 오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 돼요.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eating? 이 되겠죠? 그래서 eat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are you eating? What are you eating?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거야? read가 책을 읽다라는 뜻이니까 ing만 붙여주면 되겠네요. What are you reading? What are you reading?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보다가 watch니까 What are you watching? What are you watching? 지금 혹시 뭘 듣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listening to? 자, 뭘 듣고 있다라고 할 때는 listen to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listening까지 얘기하면, 뭐, 물론,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듣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어떤 걸 듣고 있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to까지 꼭 붙여줘야 돼요. What are you listening to? What are you listening to? Good job. 지금 뭘 버리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throwing away? Throw away가 버리다라는 뜻이었죠. What are you throwing away? What are you throwing away? Very good. I'm drawing a garden. 자, 뭘 그리고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죠. I'm drawing a garden. 자, 여기서 garden이 나왔는데요. 이건 바로 정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원을 그리고 있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그리고 있을 때 a garden 대신에 그리고 있는 걸 넣으면 되겠죠? 자, what is this? 자, garden 그리고 있는데 이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죠. What is this? 자, this is an apple tree. 이거는 사과나무야 라고 대답을 했네요. Apple tree가 바로 사과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this is a 다음에 어떤 사물이나 어떤 동물이 오면 이건 뭐뭐야 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를 얘기할 때 말하는 표현이에요. 어가 들어갔다는 거는 하나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가방이야. 근데 가방이 한 개일 때 this is a bag 라고 하는 거죠. 어가 잘 기억이 안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까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가방이야. This is a bag. Good job. 이거는 마이크야. 마이크는 원래 microphone인데 그걸 줄인 표현이거든요. This is a microphone. This is a microphone. 이거는 휴대전화야. 물론 그냥 phone이라고만 해도 요즘은 다 전화가 대부분 휴대전화죠. 하지만 휴대전화라는 표현은 원래 cellphone이라고 해요. This is a cellphone. This is a cellphone. 이거는 우표야 혹은 도장이야. 둘다 stamp거든요. 요즘은 우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쵸? 자, 그럼 도장이야라고 한번 우리가 말을 해볼까요? This is a stamp. This is a stamp.

0: 이건 공룡이야. This is a dinosaur. This is a dinosaur. Dinosaur가 공룡이죠. 자, 그래서 하나를 얘기할 때는 this is a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What about those? 이렇게 물어봤죠. 자, those는 저것들이거든요. Those are roses.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죠. 저건 장미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저것들은 장미들이야. 이렇게 항상 복수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those라고 한 거고요. roses, s를 또 끝에 붙여줬죠. those가 바로 저것들, that의 복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까는 this is a라고 했잖아요. 하나라서. 여기는 복수니까 those are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이 오는데 뒤에 s를 붙여주거나 복수 형태를 써줘야 되겠네요. 자, 저거는 이어폰이야. 이어폰이 왜 복수일까요, 여러분? 두 개잖아요. 이쪽, 이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those are earphones. 이렇게 복수 취급을 합니다. Those are earphones. Those are earphones. 젓가락도 물론 우리는 한 쌍을 쓰죠. 하지만 한 쌍, 하나, 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Those are chopsticks.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Those are chopsticks. Good job. 저기 펭귄들이 있네. Those are penguins. S도 붙여줘야 되겠네요. Those are penguins. 저것들은 연필들이야. Those are pencils. 여기도 역시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hose are pencils. 마지막으로 저것들은 물병들이야. Those are water bottles. 그쵸? Bottles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물 자체로는 셀 수 없지만 물을 병 안에 넣으면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복수 취급을 해줘서 Those are water bottle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또 문장 연습도 해봤습니다. 이제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are you drawing?
2: I'm drawing a garden.
1: What is this?
2: This is an apple tree.
1: What about those?
2: Those are roses.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레벨업 시간입니다.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What is this person drawing? 자, 먼저 물어볼까요? What are you drawing? 뭘 그리고 있어? What are you drawing? Good job. 자, dinosaur가 바로 공룡이라는 표현이었죠. I'm drawing. 자, 여기는 a dinosaur일까요? 아니죠. 지금 그림을 보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I'm drawing dinosaurs.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I'm drawing dinosaurs. I'm drawing dinosaurs. Good job. Which dinosaurs? 자, 그럼 어떤 공룡을 그리고 있어? 우리 친구들 공룡 이름들 잘 알고 있나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는 Tyrannosaurus. 이렇게 영어로는 발음합니다. Tyrannosaurus. Good. 그래서, 또 줄여서는 T-Rex라고도 하죠. 그쵸? T-Rex 둘 다 사용해 볼게요. I'm drawing a Tyrannosaurus. 티라노는 한 마리 있네요. 그래서 a가 들어가야 되겠죠? I'm drawing a Tyrannosaurus. 혹은 줄여서 I'm drawing a T-Rex 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쵸? I'm drawing a T-Rex. Good job. 스테고소로스는 Stegosaurus, Stegosaurus라고 해요. 자, 그럼 요거 넣어서 I'm drawing a Stegosaurus. I'm drawing a Stegosaurus. Good job. 저기 보니까 인형도 있어요. Pterosaur라고 해요. 근데 왜 P 발음을 안 할까요? P는 묵음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은 P로 시작하지만 발음은 pterosaur라고 해요. I'm drawing a pterosaur. I'm drawing a pterosaur. Good job. 어, 그런데 공룡 말고도 저건 뭘까? What is that? 자, that으로 물어봤죠? 저건 뭐야? 저거는 화산이야. 화산은 volcano이니까 that is a volcano. That is a volcano.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저것들은 what are those? 아, 구름을 얘기하나 봐요. 구름은 cloud이니까 those are clouds. 세 개니까 S를 붙여줘야 되겠네요. Those are clouds.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뭘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영어 표현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해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listen to the beat and follow me. What are you drawing? What are you drawing? Garden. Garden. I'm drawing a garden. I'm drawing a garden. Apple tree. Apple tree. This is an apple tree. One more time. This is an apple tree. What about those? What about those? Roses. Roses. Those are roses. Dinosaurs. Dinosaurs. I'm drawing dinosaurs. What about that? Volcano. Volcano. That is a volcano. What about those? Clouds. Clouds. Those are clouds.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I want to draw. 내가 뭘 그리고 싶은지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지만요. 여러분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4 Famous Desserts Around the World Monday Famous dessert in France.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France.
0: 자, 얘들아,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보니까 얘들아, dessert festival 라고 적혀 있어요. 디저트 페스티벌인가 봐. 그 아래는 France라고 적혀 있습니다. France는 프랑스죠. 그래서 I think we're going to talk about a French dessert. 프랑스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것 같네요. 너무 신난다, 그쵸? 여자아이가 프랑스 국기도 들고 있어요. A girl is holding the French

0: 아, 근데 얘들아, 저 동글동글한 게 도대체 뭘것 같아요? 저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저게 뭘까? 아, 마카롱인가? 우리 친구들 마카롱 좋아해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마카롱을 영어로 어떻게 할것 같아? 마카롱? 마카롱? 자, 마카롱은 영어로 마카론이라고 합니다. 마카론. 오늘은 마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의 대표 4개의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첫 번째는요, try, try. 시도하다.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try 해볼까요? 시작! try. good job. 그 다음엔 sweet. sweet. 달콤한 이란 뜻이에요. 디저트들은 다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자, 해볼게요. sweet. sweet. 아, 오케이. 그 다음엔 colorful. colorful. 알록달록한 색깔이 많은 이란 뜻입니다. 자, 여기 마카롱들이 지금 colorful 하지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colorful. colorful. 오케이. 자, 마지막은요. choose. choose. 선택하다, 고르다라는 뜻입니다. 해 볼게요. choose. good job. 너무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2: What is a macaron like?
1: It's sweet and colorful.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2: Wow, they look pretty. I will choose a pink one.
0: 잘 들어봤어요?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바로 가져보겠습니다. 뽀뽀뽀. 자, 첫 번째 문장은요. 선생님 읽어볼게. 잘 들어봐.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아, 무슨 뜻인지 보자. 자, 일단은 do you want to try? do you want to try? 하게 되면은 뭐뭐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뭐뭐 한번 드셔보시고 싶나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Do you want to try? Do you want to try? 좋았어요. 자, try가 시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자, 우리 한번 그럼 예문을 또 볼게요. Do you want to try this cookie? 하게 되면 이 쿠키 한번 시도해보고 싶나요? 한번 시도해보실래요?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Do you want to try this cookie? 자, 또 보자. Do you want to try some juice? 하게 되면 주스는 뭐야? 맛있는 주스입니다. 당신은 한번 주스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한번 주스 드셔보실래요? 이런 뜻이에요. Do you want to try some juice? 이런 식으로 Do you want to try? 하게 되면 뭐뭐를 시도해보고 싶나요? 라는 제안문입니다. Okay.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을 해석해볼게요.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macaron이 뭐라고요? 마카롱이에요. 마카롱이 아니라 macaron. Okay? 자, 해석해보면, 안녕하세요. 한번 마카롱을 시도해보실래요? 라는 뜻입니다. 자, 해볼게요. 시작.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Okay, sure I do.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What is a macaron like?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떤 뜻인지 한번 볼게요. What is 음식 like? 하고 물음표가 되면은요. 그 음식은 어때? 라는 뜻인데요. 자, 약간 음식의 맛이나 느낌을 물어볼 때쓸수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like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보통 좋아하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like가 그 특징이나 성질을 물어볼 때 쓰입니다. 오케이. 자, 한번 예문을 볼게요. What is this cookie like? What is this cookie like? 하면은 이 쿠키 맛이 어때? 이 쿠키 어때?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은 What is a macaron like?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게 되겠어요? 이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그 사람한테 마카롱은 어때요? 마카롱 어떤 음식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is a macaron like? What is a macaron like? 잘했습니다. Okay? 자, 그 다음은 It's sweet and colorful.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카롱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하는 것 같아. 자, 한번 볼게요. 자, sweet.

0: 원래는 달콤한이란 뜻이에요. 이 단어부터가 벌써 달콤해. sweet합니다. sweet, sweet. 그 다음에 colorful 나왔어요. colorful. colorful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듯이 알록달록한이란 뜻이었죠? 색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색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섞였다는 뜻이에요. colorful. colorful. 색이 많은. Okay. 자, 우리 그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t's sweet and colorful. 하게 되면, 그것은 달콤하고 아주 알록달록해요. 이러면서 마카롱을 이렇게 멋있게 설명해 주시네요.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그것은 뭐가 있대요? pink, 분홍색이 있고, green, 초록색이 있고, 노란색, yellow가 있다고 하는 거죠. 진짜 colorful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시작! It's sweet and colorful. 그 다음,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아, 진짜 맛있겠다. 다 먹고 싶습니다. pink, green, and yellow. 자, 그 다음엔, wow, they look pretty. I will choose a pink one 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 Look pretty. 자, 우리가 pretty는 예쁜이란 거 많이 알죠, 그쵸? 근데 look pretty 하면은 예뻐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오늘 너 예쁘다 라고 할 때, you look pretty today 라고도 많이 하죠. 자, look pretty. 예뻐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I will choose, 하게 되면은 나는 뭐뭐를 선택하겠어요. 내가 뭘 선택하겠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I will choose a new flavor. 하게 되면은 flavor가 맛이란 뜻이거든요.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저 새로운 맛 한번 선택해 볼게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I will choose a big one. 하게 되면은 저큰 걸로 할게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ill choose 하면은 나는 뭐뭐를 선택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봤으니까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Wow, they look pretty. 와, 얘네 너무 예뻐요라는 거겠죠. 마카롱이 맛있기도 하지만 얼마나 예쁘니, 그쵸? I will choose a pink one. 하게 되면은 저 분홍색을 한번 선택할게요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one이 바로 하나란 뜻인데요. 그 마카롱을 뜻하는 거겠죠. 저 분홍색 마카롱 하나 선택할게요. 라는 뜻이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퀘스트 타임 가져볼게요. Macaron is a dessert from. 마카롱은 어디 디저트예요? France or Spain? I'm gonna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France. 프랑스의 디저트였죠?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한번 이거 해석을 해봅시다. 오케이? Hello, do you want to try a macaron? 안녕하세요. 마카롱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What is a macaron like?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It'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해요. They are pink, green, and yellow. 분홍색도 있고요. Green, 초록색도 있고요. Yellow, 노란색도 있어요. Wow, they look pretty. 와, 얘네 너무 예뻐요. I will choose a pink one. 저 분홍색 하나 선택할게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은 3개 다 고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1: Singing time.

Bum-ba-da-bum-bum-bum, cartoon talk, baro 시작해볼게요. 짜자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Dessert festival, 디저트 페스티벌이라니 얼마나 맛있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쵸? 자, 우리 그림 속에 대화를 한번 볼게요. Ba-ba-bum. Bonjour, come and try my macarons 라고 합니다. Bonjour는 프랑스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에요. 프랑스인인가 봐요. Come and try my macarons. Try가 시도하다죠. 어서 와서 내 마카롱을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는 거겠죠. Come and try.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What is a macaron like? 마카롱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What is like? 하면은 그 음식이 어떤 건지 물어볼 때 쓰는 거였습니다. What is a macaron like? 그랬더니 It's sweet and colorful. 그것은 달콤하고 알록달록하죠. We have pink, green and yellow. 우리는 분홍색, 초록색, 노란색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그랬더니 Wow, they look pretty! 라 그래요. Look pretty 하면은 예뻐 보이다 라는 뜻이었죠? 와, 정말 예뻐 보여요. I want one of each color, please! 라고 합니다. 얘들아, one of each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one은 하나란 뜻이고 of each 하게 되면 각각의 것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주세요. 각 모든 색깔씩 하나씩 주세요라는 뜻이 되겠죠? I want one of each color, please. 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 개 다 달라는 뜻입니다. 맛있겠다, 그쵸? 어때요, 우리 친구들은? Macaron 좋아하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a famous dessert in France. 나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프랑스의 대표적인 디저트가 마카롱이었죠. 너무 맛있겠다,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우리 그러면 내일 또 이 시간에 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Song Cho.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친구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언제인지 알고 있겠죠? 다른 나라들은 어린이날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기념일이 언제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영어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2. Holidays and Celebrations. Monday. When is Children's Day? I can ask and say when a holiday i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오, 그림을 보니까 World Holiday Calendar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오, 무슨 뜻일까요? 그럼 우리 단어들을 몇 개 짚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calendar. calendar는 바로 달력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calendar. calendar. calendar. 네, 우리 모두 calendar를 보면서 오늘이 며칠인지 며칠 뒤에 뭐가 있는지 일정 체크하고 하잖아요. 네, 그럴 땐 calendar를 본다고 하죠. 우리 calendar를 보면은 자, 우리 그림에도 보면 April, May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월, 달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month라고 합니다. 자, month에 뒤에 th 발음이 있으니까 month 하면서 이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넣고 th 발음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month, month, month. 네, 이렇게 4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거를 month라고 합니다. 그러면 month보다 더 작은 개념의 네, 그것은 바로 date, 날짜이죠. 네, 1월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있는 게 날짜인데 날짜는 영어로 date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date, date, date. Very good.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캘린더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고 우리 쉬는 날, 쉬는 날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휴일, 휴일이라고 하는데 자, holiday, 영어로는 holiday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holiday, holiday, holiday. 네, 그림을 보면은 이제 멕시코 국기가 있고 또 한국 국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 각 나라의 무슨 기념일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 그럼 우리 Today's Dialogue 빨리 들어봐요.
1: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2: It's on May 5th. When is it in Mexico?
1: Ours is on April 30th.
2: Oh, that's close. What's the date today?
1: It's April 20th. They're both coming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When is 땡땡이라는 질문인데요. 뭐뭐는 언제야? 라고 어떤 기념일이나 휴일이나 이런 특별한 날이 언제야?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when 하면은 언제라는 뜻이잖아요. 언제라는 질문에 첫 시작하는 그런 단어인데 when is 그러니까 언제야? 뒤에 빈칸에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특별한 날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린이날은 언제야? 라고 물어볼까요? 어린이날은 언제야? 그러면 어린이날은 영어로 Children's Day라고 해요. 그래서 When is Children's Day?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en is Children's Day? When is Children's Day? When is Children's Day?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It's 한 다음에 On 하고 그 뒤에 날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던 것 같은데 날짜와 요일 앞에는 on이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it's on 땡땡 하면 되는데 우리 5월 5일이야 라고 먼저 말을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날 5월 5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월 5일 할 때 5월은 May 그리고 5일은 다섯 번째 날이라는 개념에서 5th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 그 다음에 뒤에 TH는 몇 번째를 뜻하는 그런 기호예요. 그래서 May 5th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on May 5th. It's on May 5th. It's on May 5th. Very good. 너무 잘했어요. 우리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의 생일은 언제야? 라고 먼저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너의 생일은 your birthday니까 when is your birthday?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Repeat after me.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When is your birthday? 그러면 답은 it's on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 9월 17일이야. 제 생일이에요.

9월 17일이야를 넣어주면 돼요. It's on September 17th. It's on September 17th. It's on September 17th. 네. 이렇게 어떤 날이 언제야? 몇월 며칠이야? 라고 물어보고 또 답하는 거 너무 쉽죠? 그럼 우리 두 번째 좀 다른 질문 한번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날짜가 뭐야? 라는 표현인데, What's the date today? 자, 아까 질문이랑 좀 뭐가 다르죠? 아, 이 질문의 시작하는 단어가 좀 달라요. 아까는 when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what으로 시작했어요. 여기서 what's는 이제 what is의 줄임말인데, what's the date today 하면은 그 오늘 날짜가 뭐야? 그래서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답을 어떻게 해요? It's April 20th. 오늘 4월 20일이야라고 한번 답을 해보면 It's April 20th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 아까랑 다른 점은 on이 이 날짜 앞에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게 what, 무엇이야라고 하니까 그냥 it's 이거야, 이건 이거야라고 답을 하는 거여서 여기선 on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it's April 20th 이렇게 답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t's April 20th. It's April 20th. It's April 20th. 잘했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표현은 it is coming soon. 곧 다가와 라는 뜻입니다. 어떤 날짜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행사가 곧 다가와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 It is coming soon 이라고 말을 하면 돼요. Come은 오다잖아요. 그래서 오고 있어, 곧 오고 있어, 곧 다가와 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 is coming soon. It is coming soon. 그래서 추석이 곧 다가와 라고 말하고 싶으면 추석 is coming soon. 추석 is coming soon. 만약 내 생일이 곧 다가와라고 말하고 싶으면 My birthday is coming soon. My birthday is coming soon. Is your birthday coming soon?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봤네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When is Children's Day? When is Children's Day? It's on May 5th. It's on May 5th.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It's coming soon. It's coming soon.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 먼저 볼게요. World Holiday Calendar. 네, 세계 기념일 달력이라는 이제 달력을 보면서 우리 한국 기념일은 어디 있는지, 멕시코의 기념일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한국에서 어린이날은 언제야? 라고 먼저 멕시코 친구가 물어봅니다. 땡땡, Children's Day in Korea 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 기념일은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이 표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3, 2, 1. 네.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when is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When is Children's Day in Korea? Excellent. 그럼 5월 5일이야라고 답을 하면 되겠죠? It's 땡땡 5월 5일. 그다음에 멕시코에서는 어린이날이 언제야? When is it in Mexico?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럼 먼저 빈칸에 5월 5일을 한번 채워 넣어 볼까요? 3, 2, 1. 네. May 5th인데 그냥 May 5th가 아니에요. on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It's on May 5th. When is it in Mexico? It's on May 5th.

0: When is it in Mexico? Very good. 그랬더니 이제 이 멕시코 친구가 우리나라 어린이날은 우리의 것은 4월 30일이야 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ours is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한번 이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4월 30일은 April 30th 라고 하면 되고 앞에 on을 붙여주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Ours is on April 30th. Ours is on April 30th. Ours is on April 30th. 네. 그랬더니 친구가, Oh, that's so close. 네. 날짜가 가깝네. 그 다음에, 오늘은 며칠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What's 땡땡 today? 오늘은 며칠이야? 자, 한번 그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3, 2, 1. 네. What's the date? What's the date today? 오늘의 날짜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Oh, that's so close. What's the date today? Oh, that's so close. What's the date today? 그랬더니, 아, 오늘의 날짜는 4월 20일이야. 이두 날짜가 정말 곧 온다, 곧 다가온다, 라고 말을 합니다. It's April 20th. They're both 곧 다가온다, 곧 다가온다. 3, 2, 1. 바로 coming soon 이었습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It's April 20th. They're both coming soon. It's April 20th. They're both coming soon. Excellent.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기념일의 날짜를 묻고 답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요. When's Children's Day? It's on May 5th. 그럼 달력을 보면서 여러 기념일들을 한번 영어로 한번 말해보세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네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Yego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New week has started, and I'm going to tell you our new topic.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죠? 선생님이 새로운 주제도 얘기해 줄게요. 바로 interesting jobs입니다. 흥미로운 직업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쓸 수 있는 표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직업 궁금하다고요? 그럼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1: Week 32. Interesting jobs. Monday. Wildlife photographer. I know how to talk about a wildlife photographer.
0: Welcome back. It's brain up time, everyone. We are going to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울 시간이

0: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지금 보니까 아, 야생동물 한 마리가 있죠. 바로 lion, 사자가 있는데요. 이 사자 앞에 지금 아,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안 보이게 지금 좀 숨어 있어요. 아, 보니까 지금 카메라를 든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맞아요. 지금 이렇게 야생동물을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옆에는 지금 보조를 쓰고 있는 분인데 아, 오늘이 첫날인가 봐요. Look at his face. 어떤가요? 감격스러운 눈빛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우리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야생동물이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Wildlife. Wildlife. 자, 그리고 사진 작가라는 단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작가는 photographer. Photographer. Great. 자, 이 사진 작가는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야생 동물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금 좋은, 아주 알맞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참을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라는 뜻인데 환자라는 뜻을 또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읽어볼까요? Patient. Patient. 오늘은 참을성이 있는, 인내심이 있는 이란 뜻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스 다이얼로그 함께 들어봐요.
1: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2: Wow!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1: Shh!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2: You're right.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0: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Let's focus! 우리 집중해서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t's exciting to... wild animals up close. 자, 여기서 it's exciting to 부분부터 시작하는 걸 봐야 되는데요. It's excit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무엇 무엇 하는 것은 신이 난다, 신난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up clos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까이서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신나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보다라는 동사로 쓰면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맞아요. 바로 see입니다. 우리 문장 읽어볼까요? 야생동물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신나.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Good. 자, 이번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건 신나라는 표현입니다. 자, 무엇을 찍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야겠죠. 사진을 찍다 할 때 쓰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take죠. Let's read. 야생동물 사진을 찍는 건 신나. It's exciting to take photos of wildlife. One more time. It's exciting to take photos of wildlife.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이죠.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자, 여러분, wildlife photographers는 어떤 뜻이죠? 맞아요. 야생동물 사진작가. 자, 근데 뒤에 오는 have to be가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have to be 다음에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자,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참을성이 있고 조용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두 가지가 들어가죠. 참을성이 있고 조용히 해야 된다. What are they? 어떤 단어들이었나요? 맞아요. 참을성이 있다 라는 단어 배웠죠? Patient 그리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quiet입니다. 그래서 patient and quiet. quiet를 쓰면 되고요. 우리 문장 읽어볼게요.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참을성이 있고 조용해야 해.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Good. 다른 단어 사용해 볼까요? 우리는 야생동물 주변에서 조심해야 해. 자, around가 주변에 라는 의미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조심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조심스러운 이라는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careful을 쓰면 되죠. Let's read. 우리는 야생동물 주변에서 조심해야 해. We have to be careful around wild animals. We have to be careful around wild animals. Great. Our last one, 마지막 표현이죠. We don't want to it away. 자, 이 표현을 한번 볼까요? 주어, 그리고 don't want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면 누구누구는 무엇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장 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겁줘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겁을 주다 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바로 scare인데요. 여기서 scare하고 away 보이죠? scare하고 away를 같이 사용하게 되면 겁줘서 쫓아내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문장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것을 겁줘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Good. 자, 이번 문장은요. 나는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I don't want to make a 그리고 소리라는 단어를 써야겠죠. 바로 noise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don't want to make a noise. I don't want to make a noise. 여러분, 여기서 make a noise가 소리를 내다 라는 의미예요. Well done,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Hit the music, please.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We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We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Good job, everybody.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오늘의 대화문을 복습할 시간입니다. Here was our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What was happening? 어떤 상황이었나요? 맞아요. 우리 야생동물 사진 작가가 저기 보이죠? 야생 사자의 사진을 찍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해야 돼 라는 그런 대화가 있었죠?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I'm going to. 무엇을 한다 라고 하나요? Take a picture. 사진을 찍을 것이다. 무슨 사진을 찍는다 라고 하나요? Of that lion over there. 저기에 있는 사자의 사진을 찍을 거야 라는 문장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I'm going to take a picture of that lion over there. Good. 자, 다음 문장 볼까요? Wow, it's exciting to wild animals up close.

자, 여러분, 여기서 up close는 무슨 뜻이었죠? 가까이에서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맞아요. 무엇을 보다? see죠. 그래서, 야생동물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건 신이 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Let's read one more time. Wow, it's exciting to see wild animals up close.

우리 보통 조용히 하라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자,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이렇게 해야 해라는 문장입니다. 두 가지의 단어들이 들어갔죠.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갔어요. 그죠? 바로 patient and quiet입니다. 그래서 문장의 뜻은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참을성이 있어야 되고 조용히 해야 해라는 문장입니다. 읽어볼까요? Shh.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quiet. Good. 자,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게요. 용감한이란 단어입니다. Brave, brave. Good. 우리 brave를 넣어서 한번더 읽어볼까요?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brave. 우리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은 용감해야 해라는 문장입니다. 맞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re right. 너의 말이 맞아요.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아, 우리는 그것을 겁줘서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You're right. We don't want to scare it away.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what do we learn today? 오늘은 어떤 직업을 배웠나요? 맞아요. Wildlife photographers. 야생동물 사진 작가들에 대한 내용을 배웠는데요. 이 작가들은 이두 가지의 성격 혹은 두 가지의 이런 행동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What wa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Wildlife photographers have to be patient and shh, quiet였습니다. 자, 이 표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By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능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주말 잘 보내고 왔어요? 눈 깜빡하니까 주말이 빨리 지나가지 않았어? 주말은 늘 빨리 지나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일주일 빨리 지나가는 법 알려줄까? 선생님이랑 영어 공부 매일매일 하면은 시간 진짜 빨리 갈걸?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선생님과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그렇지,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Today is Monday. Monday는 뭐하는 날이죠? 월요일날 무슨 공부해요? 바로바로 어휘, 영어 단어 공부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주제,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겠네.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이번 주에 되게 재밌다? 기대되죠? 소개합니다. 바라바라. Week 8,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School는 선생님이 예전부터 알려줘서 아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뭘까요? 그렇지요. School 하게 되면 학교였지. 근데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할걸? Supplies. Supplies. 무슨 뜻일 것 같아? 알려줄게요. 자, supplies 하게 되면은 특정한 활동이나 일을 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바로 supplies라고 합니다. 그래서 school supplies 하면 무슨 뜻이 될 것 같아? 학교에서 필요한 용품이 되겠죠. 그래서

0: 학용품이 됩니다. 학용품이 영어로 뭐라고?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선생님은 학용품 진짜 좋아했다. 쌤은 맨날 문방구 가가지고 이거저거 보면서 힐링했던 것 같아. 우리 친구들도 학용품 좋아하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오늘 재밌게 선생님이랑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준비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단어 소개시켜드릴게요.
1: Pencil, eraser, scissors, highlighter, backpack.
0: 얘들아, 단어들 잘 듣고 왔어요? 선생님은 학용품 듣기만 하면은 그렇게 설렌다? 선생님은 뭐 연필도 좋아하고 샤프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거든.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pencil. pencil 바로 연필이란 뜻이에요. 다시 해볼까? pencil. pencil. 자, 앞에 빨간색 pen이 표시되어 있죠? 그 부분을 아주 강하게 발음해 줘야 돼요. pencil. pencil, 그냥 pencil이 아니라 so 부분을 쓸 소리를 내줘야 돼. pencil, pencil, 강렬하게. 자, 그럼 예문 해석해볼게요. I write with my pencil. One more time. I write with my pencil. write가 무슨 뜻일까? 그렇지,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연필로 써요라는 뜻이 돼요. 나는 연필로 써요. I write with my pencil. 우리 친구들 잘해? I write with my pencil.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단어 가볼까? 두 번째 단어는요. eraser. eraser. eraser는 바로 지우개입니다. 이레이저가 아니에요. 이레이저, no, no, no, no. eraser. eraser. 자, RA 부분을 선생님이 뚜렷하게 발음한 거 들었어? eraser. eraser. 어깨를 살짝 들썩해줘야 돼. eraser. eraser. 그리고 ser 부분에 설가 아니라 sir 발음이에요. eraser. eraser. 오케이. 자, 그럼 예문에서 볼게요. I lost my eraser. 무슨 뜻일 것 같아? lost 하면 잃어버리다예요. 잃어버린 거야. 자, 뭘 잃어버렸을까요? 지우개를 잃어버렸어요. 나 지우개를 잃어버렸어. I lost my eraser. 우리 친구들 지우개 맨날 잃어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교실에 지우개를 한 50개를 갖다 놓는 것 같아. 친구들 주려고. 자, 한번 다시 해볼게요. I lost my eraser. 자, 나는 지우개를 잃어버렸어요. 친구들이. I lost my eraser.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 단어 가볼 거요. 그 다음 단어는요. scissors. scissors. Scissors 하면 가위라는 뜻이야. 그냥 시저가 아니에요. No, scissors, scissors. 자, 얼굴에 힘을 주고 scissors, scissors. 자, SEI 부분을 강렬하게 발음해주자. Scissors, okay? Scissors, okay? 해볼래요? 시작. Scissors, scissors, okay?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cut paper with scissors. 무슨 뜻일까? Cut가 뭐야? 그렇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자른대? paper. paper는 종이거든. 그래서 나는 종이를 뭘로 자를까요? 가위로 잘라요. I cut paper with scissors. 우리 친구들 잘해. I cut paper with scissors. 잘했어, 얘들아. Scissors. 강렬하게.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오,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 highlighter. highlighter, highlighter, 형광펜이란 뜻입니다. 자, highlighter, highlight 하게 되면은 강조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highlighter 하면은 형광펜이야. 왜 그럴까? 형광펜 우리 강조할 때 뭔가를 글을 읽다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기억하고 싶은 부분에 highlighter, 형광펜으로 표시하잖아. 그래서 highlighter가 된 겁니다. 한번 발음해 볼까요? highlighter. highlighter, high 부분을 아주 길게, high, 그 다음에 li 부분도 길게, highlighter, highlighter, 끝에 er 부분은 부드럽게 살짝 톡 떨어뜨려 주세요. highlighter, highlighter.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have a yellow highlighter. 쟤 오늘 노란색 옷 입었네. 다시 해볼게요. I have a yellow highlighter. 자,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yellow. yellow가 뭐야? 노란색이잖아.

자, 노란색 형광펜이 있어요. 나는 노란색 형광펜이 있어요. I have a yellow highlighter. 친구들 잘해. I have a yellow highlighter. 잘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버범. 그 다음 단어는요, backpack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backpack. Backpack, 책가방, 배낭이란 뜻이야. 우리 학교 갈 때 책가방 가져가잖아, 그치? 자, backpack 할 때 앞에 부분 back을 아주 강렬하게 발음해주세요. 뚜렷하게, backpack, backpack. 그냥 백팩이 아니라 입을 위아래로 좀 크게 벌려야 돼. Backpack, backpack. 백팩이 아니라 backpack. Okay, one more time. Backpack. Okay,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팩 부분을 아주 가볍게 발음해준 거야. Backpack, backpack. Okay, 예문 볼게요. My backpack is heavy. Heavy 무슨 뜻일 것 같아? 무거운이란 뜻입니다. 내 책가방은 무거워요. My backpack is heavy. 우리 친구들 잘해? My backpack is heavy. 잘했어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chant를 해봐야겠죠? 우리 노래 부르면서 신나게 단어 외워보자. 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치엔트 타임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그라거린다고 부끄럽다고 안 하면 안 돼. 선생님 따라해야 돼. 알겠지? 어깨 쫙 펴고 배 힘주고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drop the beat. Pencil, pencil, pencil, pencil. I write with my pencil. I write with my pencil. Eraser, eraser, eraser, eraser. I lost my eraser. I lost my eraser. Scissors, scissors, scissors, scissors. I cut paper with scissors. I cut paper with scissors. Highlighter, highlighter, highlighter, highlighter. I have a yellow highlighter. I have a yellow highlighter. Backpack, backpack, backpack, backpack. My backpack is heavy. My backpack is heavy.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어땠어? 신나지 않았어? 우리 친구들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서 막 이런 거 아니죠? 자, 챈트도 했으니까 우리 재미있는 게임 한번 해봅시다. Unscramble the words. 무슨 뜻이었지? 마구마구 섞여있는 알파벳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로는 이거 뭐야? 무슨 그림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보여요? 연필이네. 연필은 영어로? 그렇지, 우리 똑똑이 친구들. Pencil, pencil 였지요? 펜슬을 어떻게 쓰더라? 일단 푸푸푸 소리가 났어요. 그럼 뭐가 와야 돼? 그렇지요. P 먼저 와야 돼요. Pen, pen이니까 N 소리 나야 되겠죠? 그래서 E, N이 오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강렬하게 soul 해줘야 된다는 거 어떻게 할까요? C, I, L 말겠죠? soul, soul. 그냥 펜슬이 아니라 pencil, pencil. 친구들 잘해? Pencil, pencil. 잘했어요. 두 번째 갈까 말까 가볼게요. 자, 이거 그림 뭐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맨날 갖고 가는 거. 이거 맞아요. 책가방이었죠? 무슨 영어로 어떻게 했지? 그렇죠. Backpack, backpack. 자, backpack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일단 back를 먼저 만들어보자. B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 소리가 나요. 아아아. A가 오고요. 크 소리가 납니다. C, K. Back는 만들었어. 그 다음에 Pack 와야겠네. P, P, P. 그렇지. B가 오고요. 또 아, 아, 아 소리 나는 A가 오겠고요. 그 다음에 강렬하게 또 마지막에 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 K가 오겠죠? 자, 읽어보자. Backpack. Backpack. 처음에 Back는 강렬하고 뚜렷하게 소리를 내주고 Pack는 가볍게 소리 내줍니다. 자, 해볼게요. Backpack, backpack. 잘했어.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서 하는 거 아니지? 자, 그렇다면 이번에 조금 어렵네. 자, 한번 읽어보자. 문장을 읽고 설명하는 단어를 맞춰보세요. 선생님 읽어줘볼게.
You

0: can use it to fix mistakes. 오, fix는 고치다야. mistakes는 바로 실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fix mistakes 하면은 실수들을 고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너는 이걸로 실수들을 고칠 수 있대. 뭘까? 좀 감이 오는 친구들 있어요? It's soft and small. 이것은 부드럽고 조금이야. 뭘 것 같아? 3, 2, 1, 정답은 빠라밤! Eraser! 지우개예요. Eraser 발음 어떻게 한다고? Eraser! Eraser!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Pencil. I write with my pencil. Eraser. I lost my eraser. Scissors. I cut paper with scissors. Highlighter. I have a yellow highlighter. Backpack. My backpack is heavy.
0: Yeah, 잘 듣고 따라해 봤어요. 오늘 첫 번째 수업 School Supplies 어땠어? 무슨 뜻이었지? 바로 학용품이었죠. 학용품 영어로 뭐다? School Supplies. School Supplies. 이번 주에 우리 학용품 School Supplies에 대해서 재밌게 얘기해 보자. 그럼 우리 친구들 행복한 저녁 보내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2: Don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 나는 똑순이 그레이스. 나는 요즘 조그만 손으로 유칼립투스 잎들을 먹는 코알라에 푹 빠져버렸어. 그래서 코알라를 소개하는 문장을 만들어봤거든? Koalas are small. 그리고 그 뒤에 they, it 중에서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 주격 인칭 대명사에 따라서 동사도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말이야. 혹시 너희는 아니? 안다면 좀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격 인칭 대명사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주격 인칭 대명사.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뭐뭐은, 뭐뭐는, 뭐뭐시, 뭐뭐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가면 다른 주격 인칭 대명사가 아닌 다른 종류도 배우거든요. 그런데 주어로 쓰이는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세 가지 주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얘기하지 않고 대신해서 부르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어떤 것들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Koalas. 자, 코알라에 S가 붙었어요. 이것을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꿀 때는 뭐라고 바꾸면 좋을까요? 그렇죠. They로 바꾸면

그럴 수 있겠죠? 코알라 여러 마리니까요. 두 번째, Mr. Ford. 선생님이 미스터가 어떤 성별에 붙는 건지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Mr. Ford. 어떤 주격인 칭대명사요? 크게! 그렇죠. He. 남성에게만 붙는 Mr. 이라는 것을 보고 He라고 바꿀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Mary and I. 두 개네요. 복수. 두 명인데 내가 포함된 복수. 자, 우리말로는 우리는 자, 뭐라고 바꾸나요? We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격 인칭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가볍게 워밍업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바뀐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동사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뭐랑 뭐요? 비동사, 일반 동사. 우리가 유닛 1, 유닛 2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그럼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축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을 영어로 바꿀 때, 그녀는 she. 그리고 축구, soccer, 그러니까 좋아한다 라는 동사가 들어가야 하는데요. like일까요? likes일까요? 주어가 너와 내가 아닌 3인칭 단수 주어니까 그렇죠. like에 s가 붙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es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강조했었어요. 이건 동사 원형 자체가 like로 끝나기 때문에 s만 붙은 겁니다. She likes soccer. 자, 두 번째. in Africa. 뜻을 보니까 그것은 아프리카에 있다. 자, 어디 어디에 있다. 보니까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in이 있네요. 그러면 앞에 비동사가 와주어야 하는데, 비동사 플러스 in이 어디 어디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am, are, is 중에 어떤 비동사가 와야 될까요? 현재형 중에서. it과 어울리는 비동사 is. It is in Africa. 라고 비동사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똑같이 it으로 시작하네요. two islands. two islands. 그것은 두 섬들을 연결한다. 자, 그럼 연결하다. connect라는 단어였었죠. 그런데 주어가 it이니까 connect가 맞을까요? 아니면 connects가 맞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it connects Two islands에서 it connects s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도 변화한다라는 것.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비동사, 일반 동사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 잘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거예요. Step up! 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내용의 지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Scientists found honey in old tombs in Egypt. 자, scientist라는 단어 우리 이미 앞서서 많이 봤어요. 무슨 뜻이었죠? 과학자. 그런데 S가 붙었네요. Scientists found honey in old tombs in Egypt. 자, found.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found라는 단어 우리 스텝업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라고 했었죠? 미리 공부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found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발견했다. find라는 동사 원형의 과거형입니다. 지난 것이죠. 발견하다가 아니라 발견했다니까. 자, 뭘 발견했을까요? honey. 달콤한 꿀을 발견했네요. In old tombs in Egypt. 오래된 무덤들에서. 그 오래된 무덤은 또 어디에 있나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있는 오래된 무덤에서 꿀을 발견했대요. 누가? 과학자들이. 자, 그럼 봅시다. When they opened the jars, they were shocked. 자, when, 뭐뭐 할 때. 누가? They, 그들이. 그럼 뭘까요? 앞에서. 그들이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Scientist를 얘기하는 주격 인칭 대명사로 they가 사용되었네요.
사이언티스트 한명아니고 S 가붙었으니까요 When they opened 자 ED 가붙었을때도과거형입니다열었다열었을때자이과거시에대해서는우리가뒤에서또배우게될거예요 When they opened the jars 무엇을열었을때단지항아리들 S 가붙었으니까여러개네요그단지들을열었을때 They were shocked 자 shocked 충격을받았대요열었을때충격받았대요왜그랬을까요 It didn't go bad 그것은 didn't did not 의줄임이죠 go bad go bad 는요상하다썩다그것은상하지않았던거예요열었더니 it 우리 it 에대해서배웠어요무언가를가리키는 it 도있고비인칭주어 it 도있다고했었는데요이 it 은무엇을가리키는것같아요앞에있는문장중에서그렇죠앞에서 honey 그 honey 가담겨있는단지였던거예요근데과학자들이시간이한참지나서열어봤는데도그꿀이상하지않았던겁니다 It didn't go bad. 상하지않았어요 Honey has little water and special stuff in it. 꿀은요 has. 우리 has. have 와 has 있었죠 Honey 가3인칭단수주어니까 has 라고써주었네요 has. Honey has little water. 적은양의물과 special stuff 특별한물건물질들이그안에있었대요여기서 it 은뭘나타낼까요그안에그것안에니까여기서도역시 honey 를말하는거겠죠자 honey has little water and special stuff in it 아주적은물과특별한물질들이안에있습니다 so honey can last for a long time 그래서꿀은 last, 지속되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지속될수있는거예요특별한물질들이있기때문에 Usually, Egyptians put their favorite things in tombs 자보통 usually, 보통대개우리배운적있었습니다 Egyptians, 이집트사람아까나라이름은 Egypt 였는데여기선 Egyptian, 이집트사람을뜻하는단어입니다보통이집트사람들은 put their favorite things 넣습니다그들의 favorite, 가장좋아하는물건들을거기에넣습니다 in tombs, 무덤에넣는데요 So, we can tell, 뒤에있는빈칸을우리가맞춰봐야되겠죠그래서우리는말할수있습니다뭐뭐라고이빈칸에들어갈말이무엇이지우리가같이맞춰봐야될것같아요자문제한번확인하겠습니다다음질문에대한답으로가장알맞은것은무엇일까요질문확인해볼게요 Why doesn't honey go bad? 우리가배웠던두가지가나왔어요이문장에자일단 doesn't doesn't 여러분기억나는거없으신가요그렇죠우리부정문배울때 doesn't 가무엇의줄임말이라고했었죠선생님쭉뺄게요 does not 그쵸 does not 의줄임이 doesn't 였죠그대로 does 그다음에 n 쓰고 o 가빠진대신에 apostrophe t 해서 doesn't 였습니다그다음에물음표가있네요의문문그래서부정의문문을만드는법도우리배웠습니다여기서그럼여러분본동사원래동사가뭐예요그렇죠 go 라는동사부정하기위해서 does 라는조동사가지금도와주고있어요그래서도움을받는대신에 go 라는동사원형이맞은겁니다 so why doesn't honey go bad 왜꿀은상하지않았을까요라는부정의문문이네요답한번찾아볼까요1번꿀을냉장고에보관해서냉장고라는단어나왔었나요여러분나오지도않았었어요2번꿀에물이많이들어있어서물이들어있다고는했었습니다 water 여기있네요그런데많이들어있다고했었나요 little water 적게들어있어요3번꿀에특별한성분이들어있어서자
Honey has

little water, 그리고 and special stuff in it. 특별한 성분 들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지 않는다 라는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1번에 3번. 자, 2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빈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통해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같이 볼게요. 자, so we can tell. 자, 쭉 이런 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전의 문장, 바로 직전 문장 한번 볼게요. Usually Egyptians put their favorite things in tombs. 자, 보통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을 무덤 안에 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1번 바로 볼게요. People loved honey long ago too. 사람들이 loved, 사랑했다. 예전 사람들이니까 과거형 썼죠. 사람들이 사랑했다. 무엇을? 꿀을. Long ago too. 예전에도 사람들이 꿀을 사랑했다. To, 또한이라는 의미였죠. 예전에도 사랑했다. 자연스럽지 않나요? 괜찮죠? 일단 2번 넘어가 볼게요. There was a lot of honey in Egypt. There was. 자, 뭐뭐가 있었대요. A lot of honey. A lot of.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이집트에는 많은 꿀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나요? 꿀이 많고 적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양에 대한 얘기는. 그렇죠? 3번. There was not enough honey then. 그 당시에, 그때는 not enough, not 부정이었죠. 충분하지 않았나요? 꿀이? 그 당시에는 꿀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나요? 2번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꿀의 양에 많고 적음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So we can tell people loved honey long ago too. 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도 옛날부터도 우리 지금 달콤한 꿀 너무 좋아하지만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꿀을 정말 좋아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런 질문의 내용이었네요. Step up 2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Many baseball players chew gum during games. 자, 베이스볼이라는 스포츠가 나왔네요. 그렇죠? Many baseball, 어떤 스포츠인가요? 그렇죠. 야구. 많은 야구 선수들이죠. S가 붙었으니까. chew는 음식을 씹다라는 뜻이에요. chew gum. 자, 우리는 껌이라고 하죠. chew gum이라고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chew gum during. 뭐뭐 동안 games. 자, 야구 경기, 야구 게임들을 하는 동안 많은 야구 선수들은 껌을 씹는데요. 자, they say it helps them focus better. They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 사용되었네요. 그럼 이 they는 앞에 문장에서 어떤 것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많은 야구 선수들, many baseball players를 they라는 인칭, 주격 인칭 대명사로 바꿨네요. They say, 그들은 말합니다. It helps them focus better. It. 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it도 나왔네요. 그것이 도와준다. 그들도 똑같이 야구 선수들을 말하는 거겠죠? Focus better. 집중하다. Focus better. 더 잘. 그것이 더잘 집중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앞에서. 많은 야구 선수들은 경기에서, 게임들에서 껌을 씹는다. 그 껌을 씹는 것 앞에서 언급됐던 상황을 나타내는 이시겠죠.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너무 길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it으로 줄여서 말해주었습니다. 껌을 씹는 것이 더잘 집중하게 도와준다고 했대요. Is this true? 의문문이네요, 그쵸? is라는 비동사가 가장 먼저 나와준다고 했었죠. 의문문을 만들 때는 Is this true? 이것이 사실인가요? Scientist, 아, 오늘 scientist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Scientists say yes. 자, 주어가 복수 주어니까 동사 원형이 왔네요.

자, 우리 배운 것들 이 지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부분 부분 배웠던 내용들이 이제는 연결되어서 하나의 지식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공부의 재미를 더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이어서 해볼게요. Scientists say yes. 이게 사실인가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했대요. 껌 씹는 게 진짜 아마 집중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당신이 껌을 씹으면 more blood, 더 많은 피가 goes to your brain. 어디로 가나요? 당신의 두뇌로 갈 것이다. 껌을 씹으면 혈액이 더 많이 뇌로 갈 것이다 라고 사이언티스트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So, it helps you remember things and focus better. 그래서 그것은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Remember, 뭐 하는 걸 도와줘요? 기억하는 거. 어떤 일들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더잘 집중하는 것을 실제로 도와줄 거래요. Don't try chewing gum in class. Don't. 뭐의 줄임이었죠? 그렇죠. Do not의 줄임이었죠. Do not 뭐뭐 하지 마세요. Do not try 시도하지 마세요. Chewing gum in class. 수업 중에 껌 씹는 것을 시도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유는 알죠? 수업 중에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으면 선생님이 너왜 수업 중에 껌을 씹니?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럴 때 그러면 혈액이 뇌로 가서 더 집중이 잘 돼서 제가 껌을 씹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순 없겠죠. 예절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수업 중에 껌을 씹는 것을 시도하지는 마라. Instead, 대신에 try it when you do your homework. 시도해 보거라. 그것을 뭐요? 껌 씹는 것을. When you do your homework. 숙제를 할 때, 집에서는 자유롭게 껌 씹을 수 있잖아요. 대신에 수업 시간에 말고 숙제할 때 한번 껌을 씹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질문도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껌을 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 2번. 훌륭한 야구 선수는 집중력이 높아야 한다. 3번. 집중을 위해 수업 시간에 껌을 씹어야 한다. 점점 이상하네요. 자, 어떤 게 주제일까요? 일단 3번은 확실히 아니죠. 껌 씹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훌륭한 야구 선수는 집중력이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네요. 야구 선수가 집중력이 높아야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Focus better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1번, 껌을 씹으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으니 1번이 글의 주제로 어울리겠네요. 두 번째 문제. 글에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 앞에 문장 먼저 한번 다시 볼게요. When you chew gum, more blood goes to your brain. 자, 당신이 껌을 씹으면 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두뇌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더잘 집중하는 것을 도와준다. 여기서의 it, 무엇을 나타낼까요? 당신의 뇌는 도와줄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도와줄까요? 더 많은 피가 뇌로 가는 것이 도와줄까요? 그렇죠. 3번이죠. 더 많은 피가 뇌로 가기 때문에 기억을 잘하고 집중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it은 3번, 더 많은 피가 뇌로 가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문에서 강조했었습니다. 아무리 집중이 잘 된다고 해도 수업 시간에 껌 씹으시면 안 돼요. Homework, 집에서 숙제할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step up 3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can we make with a 3D printer? What can we make?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With 무엇무엇으로? 3D printer. 3D 프린터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3D 프린터 뭔지 아세요?
3D랑

이런 것은요, 3D dimensional의 줄임말로 가로, 세로, 높이, 입체적인 것을 만들 수 있는 프린터를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출력하는 것은 평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것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You might think of small things. 앞에서 우리가 3D 프린터로 뭘 만들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You might think. 당신은 아마도 생각할지 모릅니다. Of small things. 작은 것들만 3D 프린터가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But some companies are making big things. But 이라는 건 하지만이죠. 앞에서 나온 문장과는 뭔가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용돼요. But some companies. 몇몇 회사들은, 자, company가 회사인데, 우리 why, 자음과 y가 만났을 때는 y 아니고 i 그리고 es 붙인다고 했었습니다. Companies are making big things.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몇몇 회사들은 큰 것들을 만들어낸대요. 오. They use giant 3D printers to build houses. 그들은, 자, 주격, 인칭, 대명사 나왔네요. 앞에 문장에서 어떤 것을 나타낸 대일까요? 그렇죠. Some companies, big things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몇몇 회사들은 use, 사용합니다. Giant, 거대한 3D printers, 뭘 하기 위해서요? To build, 짓다 또는 건설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지어요? Houses. 자, house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집.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여러 채 집들. 그러니까 그들은 큰 거대한 3D 프린터들을 사용합니다. 뭘 짓기 위해서? 집들을 짓기 위해서. 오, 정말 큰 것들이네요. It's cheaper because they use less material and need fewer workers. 자, 좀긴 문장인데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가 빈칸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보고 나중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정해야 할것 같아요. 주어를 빼고 한번 볼게요. 이것은 cheaper, 더 싼, cheap, 싼이라는 뜻에서 er 붙으면 더 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더 쌉니다. 왜냐하면 they use less material. less는요? 더 적은.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일 때 less, 더 적은이라고 합니다. 양을 나타내죠, 적은. 그들은 더 적은 material, 재료들을 사용하고요. and need fewer workers. 필요로 합니다. fewer, 여기도 er 사용되었죠. 더 적은. 둘 다, less와 fewer 둘다 뜻은 더 적은이지만, less는 셀수 없는 명사를 수식할 때이고, fewer은 셀수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And need fewer workers. 일하는 사람들. er이 붙으면 그 동사 원형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더쌀 수밖에 없어요. 더 적은 재료들과 더 적은 일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Plus, 게다가 it is faster. 그것은 더 빠릅니다. Even when it is rainy or snowy, they don't stop working. 자, even when 심지어는 it is rainy or snowy.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에도 그들은 don't stop working. 자,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They can print a house in just a few days. 그것들은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In just a few days. 단지 며칠 만에. 그럼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자, he, it, one 중에서, is cheaper because they use less material and need fewer workers. 앞 문장에서 he, it, one 중에서 어떤 주격 인칭 대명사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it이 되겠죠. it. 그것은 더 싸다 하고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it. 자, 두 번째. 3D 프린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작은 물건만 만들 수 있다?
오, houses 같은 big things 만들 수 있었죠. 건축 비용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 줄일 수 있다라고 지문에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건축 비용. They use less material and need fewer workers. 그 다음에 faster 이라는 내용도 나왔었죠. 그래서 나머지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었고요. 1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지문 3개의 내용 살펴봤고요.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지문에서 4개의 단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어봅시다. Honey, 달콤한 꿀이었죠. 바로 옆에 있네요. Special, special, 특별한. Chew, 선생님 동작 힌트. Chew, 그렇죠. 음식을 씹다. 마지막, faster, 더 빠른. 이 열이 붙어서 더 빠른이란 뜻입니다. Quick, 빠르게 우리 단어들 복습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시고요. Today's quiz 뭐였죠? Koalas are small 뒤에 오는 인칭 대명사, 주격 인칭 대명사를 고르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레이스에게 도움을 주러 가봅시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0: 아.
1: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전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0: 맞추었어.
1: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0: 아.
1: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아, 예.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0: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0: What
1: 케첩.
0: about ketchup?
1: I did,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0: It shrank.
1: 응?
0: It won't fit me now.
1: Fit me?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0: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0: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아니,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small, too small.
0: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0: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1: 예.
0: 만약에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0: 아이.
1: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떡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응?
0: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1: 그죠.
0: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아,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예.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마세요.
1: 예.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씻었다고.
0: 뭘요?
1: My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1: 응?
0: 여러분들. 모르실
1: 후드티가
0: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쵸, 맞아요.
1: 후드?
0: 후드는, 이거는 영어입니다. 실제로.
1: 후드티는 근데 이건 너무
0: 저기,
1: 콩글리시고.
0: 죄송한데, 너무
1: 예.
0: 후드티
1: 후드티 셔츠. 네.
0: 아니에요? 오케이.
1: 후드티 셔츠.
0: Alright.
1: 예.
0: 자,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1: 응?
0: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후드티는 실제로
1: 아?
0: 후디라고 부르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예.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저본적 있어요. 그런데
1: 오.
0: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그래서
1: 네.
0: 아마 후드 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리가
1: 후디.
0: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후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0: 그러면, 설마?

0: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1: 듣지
0: 지도
1: 않아.
0: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1: 네.
0: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져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형성문 하면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아닐 거야. I don't want to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1: 아.
0: 나한테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0: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0: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서 친구가,
1: 오.
0: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1: 오,
0: 이렇게 되는
1: 절망이
0: 거죠.
1: 이루 말할 수
0: 그렇죠.
1: 있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거 아니겠지? 지금 축구를 봤는데,
1: 네.
0: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단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0: lost.
1: Yeah.
0: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1: 네.
0: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0: we just.
1: we just lost.
0: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그럼
1: 아.
0: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와,
0: 아,
1: 정말 속상한데요.
0: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네.
0: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s Monday.
0: Oh, don't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런
1: 오.
0: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후디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1: 오.
0: 확인하는 느낌 있죠? Did
1: 네.
0: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1: 응?
0: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1: 되게
0: 비슷해요. 오케이.
1: 뉘앙스가.
0: Okay.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1: 알겠습니다.
0: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1: 맞아요.
0: 아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것 같단
1: 어떻게
0: 말이에요.
1: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깨뚫고 있어요? 이런
0: I
1: 칭찬.
0: love you, mom. 약간 이런 느낌인 줄
1: 그렇죠.
0: 알았는데
1: 에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이렇게
1: 그렇죠. 맛이
0: 나옵니다.
1: 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이
1: 에.
0: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케첩.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1: 그쵸.
0: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케첩.
0: 아하.
1: 케첩. 케첩. Yeah.
0: 오케이.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케첩.
0: 이거를 비유나 저거를 비유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있었구나.
0: Yes.
1: 네.
0: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ketchup.
0: ketchup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1: 예,
0: 해보세요. 틀려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네.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놨다. 네.
0: MAYO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원어민들도

0: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mayo.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mayo입니다.
1: mayo.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0: 얼룩이겠네요?
1: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스테인드라고 하면. 원래 스테인 자체가 얼룩이라는 뜻이에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네.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아하. 그래서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0: 예.
1: So with something.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0: 아,
1: 새로 샀는데.
0: 그쵸. Her dress
1: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0: stained with
1: 그 소스로
0: the sauce.
1: Yes. Her dress. Her new dress이면 더 슬플 것 같아요.
0: 그럼요.
1: Her dress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0: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소스는.
1: 맙소사.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0: 그렇죠. 네.
1: 자,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네.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shirt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그렇죠.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Yes.
1: 뭐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네. 아,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거기서 아,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stained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0: 네.
1: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 만 추가한 것 뿐입니다.
0: 네.
1: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0: 아유.
1: 이제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래서 진짜 슬퍼합니다.
0: 이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1: 근데
0: 진짜 이게 아
1: 이게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0: 속상해요 정말.
1: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좋아하는 또 후디가
1: yeah.
0: 네,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1: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0: 뒤에? Fit.
1: 맞아요.
0: 예.
1: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갔잖아요.
0: 예.
1: 오케이?
0: 예.
1: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0: 그렇죠.
1: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0: 줄어들었다.
1: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0: 줄어들었다. 줄어들었잖아요.
1: 네, 이거는
0: 작아졌잖아요.
1: 쉽지 않을 겁니다.
0: 이 소린데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1: Small, maybe?
0: 예, small인데 스몰인데 스몰은 작다잖아요. 작은.
1: 오!
0: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1: 오.
0: 오, reduce. okay. It reduces가 되나요?
1: 오.
0: 예, it이니까.
1: It reduces.
0: 예.
1: It won't fit me now.
0: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1: 맞아요.
0: 줄어드는 개념.
1: reduce.
0: 예.
1: 오케이. 자, 맞는 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또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1: 오히려...
0: 또 감동 많이 하시네요.
1: 또. 아,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0: 아.
1: 뭔가 감동이 좀 안 되고 있는데.
0: 네네네.
1: 정답은?
0: 어?
1: It shrank. 쉬링크 들어보셨어요?
0: 상어 아니에요? 상어? 상어?
1: 아, 그거는 샤크죠?
0: 샤크
1: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슈랭크를 놔두고요. 기본형을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0: 네.
1: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정말 처음 봐요.
1: Yes.
0: 네.
1: S-H-R-I-N-K. 앞으로 shrink. 여러분들 옷을 잘못 shrink.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0: 네.
1: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0: 그러네요.
1: 다시 한번 쓸게요.
0: shrank.
1: PP 형태는?
0: 똑같지 않을까요?
1: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0: 네,
1: 됩니다.
0: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1: 오케이.
0: 예.
1: 자, 정답은요. shrank, shrank, shrunk.
0: 오?
1: 가 되겠습니다.
0: 아,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1: 네, 그래서, 네.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0: 네, 이거 자, 저거네요. drink, 네. drank, drunk.

0: 개념이죠. 오케이.
1: 그러네요.
0: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하죠.
1: 아,
0: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1: 목이
0: 늘어나고 막
1: 늘어나가지고,
0: 옷
1: 아,
0: 자체가 헐렁헐렁 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0: 이거는
1: 알죠.
0: 뭐라고 할까요? 무슨
1: 늘어,
0: 아웃된다고 할까요?
1: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1: 아,
0: 거예요.
1: 아는 단어예요?
0: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아우 그냥
1: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개다 써볼게요.
0: 저는
1: 스트레치.
0: 당연히 이걸 줄줄 알았는데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스프레드로 썼습니다. 정답은 stretch out.
1: 스트레치
0: 오케이? stretch
1: 아우.
0: out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예.
1: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로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예.
0: Right? fit, fit, fit.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그리고
1: Yes.
0: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그러다
1: 아.
0: 보니까 과거형 fit? 3인칭 단수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1: 이게
0: 말씀드립니다.
1: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핏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완전
1: 예,
0: 헷갈리게 되죠. 자,
1: 맞아요.
0: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1: 오.
0: if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1: 오.
0: 입어봤는데,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다
1: 아,
0: 버렸는데, 이제
1: 네.
0: 맞아버려요. 자, 근데
1: 그러게요.
0: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1: fits.
0: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하면 나한테
1: 아하.
0: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1: 안타.
0: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Okay?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1: Fit
0: me라고
1: me.
0: 해야 됩니다. Okay?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여러분들
1: 그러게요.
0: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0: 본문
1: me.
0: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엄마 이제
0: 물려주면 되잖니.
1: 그게
0: 이런 느낌.
1: 조금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것
0: 약간
1: 같다. 이렇게.
0: 멋쩍어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뭐뭐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아, 이제. 이젠 여기 있는데?
0: 누구에게?
1: 된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갔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1: 갔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눈물이
1: now.
0: 좀 납니다.
1: 오,
0: 자,
1: 감동받았어.
0: 정답은 I
1: I guess.
0: guess입니다.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응?
0: 얘 없어도 말은 돼요. It
1: 네.
0: belongs to your brother now. Fact로
1: 그러니까요.
0: 만들어 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뭐
1: 아.
0: 이런 것 같네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1: 에.
0: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 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볼 수가 없어요.
1: 그요.
0: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0: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1: 오,
0: basically.
1: 너무
0: 오케이?
1: 쉬운데, 그렇게
0: 예,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에이, 이거는 안쓸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0: 어?
1: belongs to me.
0: 이
1: 이
0: 주차
1: 주차
0: 자리는,
1: 자리는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1: 내
0: 라는 뜻이에요,
1: 자리야.
0: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0: 자.
1: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땅 하고
0: 아, 내
1: 싶다.
0: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이렇게 익혀
1: 아하.
0: 주시면 됩니다.
1: Yes.
0: Alright? 자, 읽어 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shirt.
0: 너의 셔츠.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0: coffee.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1: Her dress is stained.
0: 그 소스로?
1: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0: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1: 그쵸?
0: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1: 헷갈려요.
0: Alright.
1: 네.
0: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1: yes.
0: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1: The land belongs to nobody.
0: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1: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1: I guess.
0: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1: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4: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3: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4: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2: I want a new hoodie.
1: Huh? No. Don't buy it. Don't.
0: Great job, you guys. 오,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0: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1: Yep.
0: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1: 네.
0: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1: 네.
0: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네,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얘들아, 안녕! 난 여행을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여행할 때 영어는 필수. 그렇지만 영어 대충 해. 영어는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지난번에 치과 갔다 왔잖아. 근데 아직도 이가 아파. 이가 하나만 썩은 게 아니라 엄청 많이 썩었나 봐. 진짜. 오 마이 티스. 아파, 아파. 이가 너무 아프니까 냉장고 열어서 좀 주스를 마셔야겠다. 그치? 이렇게 때 차가운 주스 마시면 좀 통증이 가시는 것 같거든. 어때, 얘들아? 주스 너무 많지? 나 있잖아. 사과 주스, 딸기 주스, 당근 주스, 이런 과일 들어간 건좀안 먹어. 왜냐면 난좀더단게 좋거든. 그래서 단 주스로 내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싶어. 얼마나 주스가 많을까? There are many juice. 잠깐만. 머치 주스인가? 아닌가? 뭐지? 선생님 뭐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는데요. 수량 형용사 여러분 뭐였어요? 바로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라는 거였죠. 그 중에서 우리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many, much, 그리고 a lot of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바로 some, 그리고 any라는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둘다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의 뜻은 many, much, a lot of. 그러면 많은이 아니라 뭐 이런 일부의 약간의 뜻을 가지고 있는 some과 any는 언제 쓰이는지 또 many나 우리가 much를 배웠을 때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따져가면서 썼거든요. 자, 과연 some과 any도 그렇게 써야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량 형용사,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다라고 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형용사는요, 여러분,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럼 some이나 any는요, 무슨 뜻이냐면 약간의 라는 거예요. some people 하면 일부의 또는 몇몇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some과 any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 거 잠깐 기억하고 있는지 좀더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many much, a lot of,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거. 명사가 셀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앞에 쓰는 수량 형용사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셀수 없는 명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우리 셀수 없는 명사, 뭐뭐 있었죠?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했는데요. 돈으로 뭐할수 없다? 소금, 돈으로 버터, 치즈, 소금, 빵살수 없다 또는 셀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간단하게 추려 보았는데요. 자, 돈도 셀수 없는 명사, 버터, 치즈, 소금, 빵다셀수 없는 명사에 속합니다. 그 외에 아름다움 셀수 없고요. 우정, 사랑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것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셀수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 해볼까요? 조언. 여러분들, advice, 조언 셀수 있어요? 셀수 없어요. 그리고 또, air,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셀수 없죠. 이런 여러 가지 셀수 없는, 명사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를 이때 나올 때마다 그냥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서 생각날 때마다, 맞다, 얘는 셀수 없는 명사였지. 또는 여러분들 빵 먹으러 갈 때, 아, 빵은 셀수 없어.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썸. 우리 뭐썸 탄다. 그럴 때 우리가 썸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여기 있는 썸은 여러분 수량 형용사입니다. 우리 남녀 간에 썸 타는 거그썸 아니에요. 자, 수량 형용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chef. The chef needed some butter. 자, 그런데 우리가 썸 탄다 할때 썸도 뭔가 뭐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 얼마만큼? 일부만큼 있다. 갑자기 뭐 이런 뜻도 될것 같은데요. The chef, 요리사는요, needed, 뭐 한다? 필요했다라는 거죠. need라는 현재형 need, 필요하다라는 거야. ed 붙었어요.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The chef needed, 뭐가 필요해요? Some butter. 버터, 여러분, 셀수 있어요? 돈으로, 우리 아까 뭐살수 없다? 버터, 치즈, 소금, 빵살수 없어요. 버터 셀수 없는 명사인데, 어머, 여기 썸이 쓰였네. 약간의 버터가 필요했다라는 거 보니까, 아, 버터는 셀수 없는데,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지금 수량 형용사 썸이 쓰이네. 얘는 그러면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 건가? 뭐처럼? much라는 것처럼. 자, 그런데요. 자, 이 썸은요, 약간의 또는 몇몇의 일부의 하지만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둘다쓸수 있어요. 우리 둘다쓸수 있는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 있었죠. 뭐였어요? A lot of 또는 lots of 있었어요. 오,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 그런데 주로 어디에? 긍정문에 쓰지만 음식을 권유할 때 의문문에도 쓴다라는 거예요. Would you like some cookies? Would you like some? some 일부의 어떤 약간의 또는 쿠키. 조금 쿠키 드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Would you like?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죠? 뭔가를 권유할 때. 자, 이 쿠키 좀 드실래요? 라고 할때 의문문에서 우리가 some 쓸수 있다. some은 무슨 뜻이다? 일부의 약간의 몇몇의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우리 한번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He gave them some advice. 자, 여기서 한번 주어. gave라는 건 뭐예요? 주었다라는 거죠. give의 과거형이에요. 자, 그럼 들에게. 그 다음에 뭐를? some advice. advice는 조언이라는 건데요. 셀수 없어요, 사실은. 자, 이거는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에 뭐가 왔다? 지금 some. 약간의 무엇을 줬다? 조언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 썸이라는 게 지금 수량 형용사로 누구를 advice를 지금 이렇게 수식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죠. 문장에서 내가 기부를 봤어요. 어머, 이거 무언가 주는 거다. 아, 그러면 같이 기억할 동사 tell이라는 동사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 주는 거, 보내는 거. 자, s 들어가는 send라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뒤에 뭐가 나온다? give나 tell이나 send 다음에는요. 어떻게 해석하니? 무엇을,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그럼 두개 나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그들에게 무엇을 준다? some advice, 일부의
조언을 준다. 약간의 뭐.

조언을 준다. 무엇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 자, 그러면 give라는 동사 말고도 어떻게 tell이나 send라는 것도 같이 해석한다. 그래서 해석의 팁도 선생님 같이 줍니다. 자, 나는 그들에게 약간의 조언을 했다라는 거죠. 주었다, 했다. 자, 두 번째, she bought some new clothes there. 네, 여기서 there는 거기에서 그녀는 주어 나와라. 그리고 bought 뭐예요? buy의 과거형이에요. 아, 얘가 buy의 과거형이었지. 그럼 샀다라는 거죠. 뭘 샀어요? 무엇무엇을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some new clothes. 일부의 새로운 뭘 샀다? 옷을 샀다. 근데 여기 있는 some이 지금 뒤에 보니까 clothes 어떻게? 앞에 있는 you도 마찬가지로 clothes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clothes 지금 es 붙었죠. close 해가지고 뭐예요? 복수명사예요. 자, 복수명사. 복수명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지금 수식하고 있습니다. some 그녀는 거기에서 몇 벌에 또는 뭐 약간의 새 옷을 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셀수 있는 명사 또는 셀수 없는 명사 둘다 썸이 쓰였다. 썸은 주로 어디에 쓰인다? 주로 긍정문에 쓰인다.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그리고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둘다다 쓰인다.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이번에는요, 썸이 아니라 뭐에 관해서 볼까요? any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They don't have any plans for the holiday. They don't have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don't have 가지지 않아요. 자, 어떤 계획도 없, 무엇을 가지지 않아요? Any plans. 지금 보니까 not이 여기 있죠. 부정문이에요. 자, 부정문에서는요, 이런 어떤 또는 아무런 약간이 이렇게 약간을 이렇게 any로 해석이 됩니다. any가 이세 가지로 여기서는요 어떤이라는 걸로 해석이 되죠. any plans. 자, plan이라는 건셀수 있어요. s가 붙었네요. 아까 some도 셀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다 쓰인다고 했는데 any도 마찬가지네요. 셀수 있는 거 없는 거다 쓰입니다. 그래서 any plans 하고 여기서 끊어갈게요. for the holiday. 무엇을 위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휴일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없다라는 겁니다. any는요, 약간의 어떤 아무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로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라고 합니다. 아까 긍정문에 주로 쓰였던 건 누구였어요? any가 아니라 바로 some이었죠. 자, 근데요, 이 any가요, 약간의 어떤 아무런 이거 말고요. 언제든지, 뭐, anytime, 언제든지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요, 긍정문에서도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You can come anytime.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You can do anything. 자, 이렇게 you can do anything 하면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you can come anytime, 어느 시간대든지 언제든지 와도 돼요. 이런 긍정문에서 any가 뭐 언제든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긍정에서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Did they? 자, did they have any questions? any가요. 지금 누구를 꾸며주고 있어요? questions. 질문. 어떤 질문이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Did they have? 그러면은 그들은요, 가지고 있나요? Any question. 그 어떤 질문은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나요? Did가 과거니까, 있었나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he didn't find any information about the event. 자, 여기서 보면 he didn't find 여기 뭐예요? 부정문이에요. not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he didn't find 뭐 한다? 그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어떤 information 그 어떤 정보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any가요. 앞에 있는 수량 형용사가 뒤에 있는 셀수 없는 명사 information 꾸며주고 있습니다. About the event 뭐예요? 뭐에 관한 거? 그 이벤트 사건에 관한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도 발

발견하지 못했어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찾아내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친구들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의 해석이 조금 예민해요. 우리 친구들 이 애니를 어떻게 잘 해석하는지 우리 친구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썸과 애니입니다. 자, 썸, 약간의 몇몇의 또는 애니도 약간의 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떤 또는 아무런이라는 뜻도 같이 있다. 썸은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요. 애니는요, 주로 부정문, 그리고 의문문에 쓰인다라는 거예요. 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 모두 다 앞에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a lot of 또는 lots of와 관련된 우리 그 많은이란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도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다 쓰였죠. 그래서 some any 중에 특히 any, you can do anything,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또는 you can come anytime, 언제든지 와도 된다라고 할 때는 any가 긍정문에도 쓰인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독해 한번 같이 해볼까요? Hey,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은 냉장고와 관련된 내용 함께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냉장고? 도대체 냉장고와 무슨 내용이 얽혀 있는 걸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진짜 자주 나오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독해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굳이 딱히 많이 외우지 않아도, 아, 그래, 이런 뜻이구나라는 거 자연스럽게 알수 있죠? 뭐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There is a fridge. Fridge라는 거는 냉장고예요. 잠깐만. 그러면 우리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한 번만 보고 가볼까요? Street, 길이라는 거고요. Throw away, 이거 중요합니다. Throw away는 뭐냐면요, 버리는 거야. Throw는 던지다라는 뜻인데 여기 away가 붙어서 던지는데요, 저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가는 거야. Throw away,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inside, 뭐뭐 안에라는 거. 그 다음, take라는 거는 가져가다라는 건데, 사실상 take라는 동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take, have, 그리고 get. 이걸요, 우리 친구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사전에 쳐보면요, 뜻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영어에서 활용되는 예시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take와 get 또는 have를 아주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이걸 무궁무진하게 사용하시면 영어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다음에 waste 뭐예요? 낭비하다. 또 plus, 여기선 plus, 여러분들 plus 알죠?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다가 더욱이라는 말로 쓰인다. save, 절약하다, 아끼다라는 건데요. save 다음에는요, 전치사가 같이 쓰일 때가 있어요. save on 이라는 거 같이 쓰이는데요. 자, save on, save on something 이렇게 나오면 무엇 무엇을 이 on 뒤에 나오는 무엇 무엇을 아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약하다 또는 아끼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both A and B, A와 둘 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both는 둘 다인데요. 여기 and가 나오고 앞에 A와 그리고 B가 있죠. 그래서 A와 B 둘 다라는 뜻입니다. Earth는 뭐예요? 지구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한번 다시 가볼게요. There is a fridge. Fridge는요, 자, 냉장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Refrigerator라는 이 단어를 줄여서 fridge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냉장고가요. 전치사 어디에 있냐면 on the street.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다고? 신기하네. 그쵸? Did someone throw it away? 자, 그럼 throw away 나왔는데, 자, 그럼 그 냉장고를 throw away 버린 건가? 누군가가 버린 건가요? No, 아니래요. It is a special fridge.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것은 is 비동사 나왔죠? 뭐예요? A special fridge. special이라는 형용사가 지금 누구 꾸며줘요? 냉장고라는 명사 꾸며줍니다. 그것은
특별한 냉장고예요. For 전치사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For everyone, 모두를 위한. 자, for 보통 무엇무엇을 위한이라고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한? Everyone, 모두를 위한 냉장고래요. 아니, 냉장고가 길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가 누가 버린 건 아닌가 봐요. 그런데 모두를 위한 냉장고예요. 그럼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내가 막 먹어도 되나?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ople, 사람들은요. People can put any food inside the fridge and others can take it if they need. 문장이 길어요, 선생님. 어디서 우리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까요? 항상 기본 규칙은 이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찾는 겁니다. 주어 나와라, people 나왔어요. People can put. 여기까지 우리 동사로 볼게요. put, 넣을 수 있다. 그쵸? 넣을 수 있어요? any food. 자, any food. 어떤 음식도, 여기서의 any는 어떤 음식도. 그렇죠. 그래서, 아, any가 여기 있는 food, 수량이요. 그 어떤 음식도, 형용사라서 명사 지금 수식하고 있죠. 그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어요. 어디에? inside the fridge. inside, 어디 어디 안에 라는 뜻이라 그랬죠.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냉장고 안에 그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어요. and. 자, and로 묶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and가요, 앞에 있는 절,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 그리고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절을 같이 묶어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 찾았고요. and 다음에 이제 또 주어와 동사 한번 찾아볼게요.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can take it. 가져갈 수 있어요. it, 무엇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음식도 다 가져갈 수 있고요. if they need, 만약 뭐뭐 한다면, 그들이 필요하다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if 절이라고 해요. if 다음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여기 and로 일단 커다란 문장 두 개가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자세하게 구조로 보면 주어와 동사가 있는 이 절, 첫 번째 절과 and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있었는데 이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if라는 게 나오면서 if 안에 또 다른 주어와 동사가 또 있는 거죠. 우와, 선생님. 주어 동사? 또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정말로 중요한 거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뜻을 보면 사람들은요, 이 특별한 냉장고에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고요. 또 필요하면 어떤 음식도 가져갈 수 있어요. 넣다, put, 그리고 가져가다, take라는 동사. 여기서는 반대로 같이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죠? This way, 이러한 방식이래요. 자, 이러한 방식 뭐예요? 이 냉장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냉장고죠. 어떤 음식도 넣을 수 있고, 어떤 음식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We don't have to waste any food. 자, don't have to,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We don't have to, 주어는 we예요. Don't have to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have to는 해야 한다라는 건데, 이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인데, we don't have to waste. 그러면 뒤에 나오는 동사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같이 동사로 묶어볼 수 있겠죠. 뭐할 필요가 없다. 바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뭘 낭비하는데? any food. 그 어떤 음식도 낭비할 필요가 없다. any 다음에 food, any food 하면서 이 형용사, 수량 형용사가 food 수식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필요없는 음식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길가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두고요. 또그 다음에 내가 또 필요한 음식은 갖다가 쓰니까 와, 음식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요. plus 게다가, 게다가라는 뜻이었죠. It also helps us save some money on buying food. 자,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It, 그것은요, also help. 자, 도와줘요. 자, 도와주는데, 우리 help라는 동사가 나오면 또뭐 생각해야 돼요? help라는 동사 나오면 뒤에 어떻게 해석하더라? 우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준다?

save라는 거는 아까 절약하다라는 거죠. 절약하도록, 아끼도록 도와줘요. 뭘 아끼는데? Some money. 아, 돈을 아끼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돈은 어떤 돈이냐면 earn이라는 지금 전치사 나오죠. 전치사 나오면 명사 나올 때까지 같이 묶어버릴 거야. I'm buying food. 어떻게? 어떤 돈이냐면 내가 음식을 사는데 사용하는 some money. 일부의 돈을 아끼는데 도와준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It is a great way. It is 주어 동사 나오고요. 이것은요, 아주 멋진, great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끊어주고, 아, 어떤 방법인데? 좀더 보충 설명이 필요해요. To 아래에 있는 내용이 보충 설명해 줄 거예요. To help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도와준다? Both the earth and us. 지구와 그 다음에 우리를 둘 다, 그렇죠. 둘다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 오늘의 이 독해 지문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거 throw it away도 있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절이 막 묶여져 있는 기다란 문장도 한번 봤고요. 또 both A and B, A와 B 둘 다를 의미하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자, 문장이 조금씩 조금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주어 동사 계속 찾아주고, 이 동사 다음에 분명 뭐가 올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이 두 개가 와서 해석이 무엇무엇을 무엇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동사도 있었어. 그런 동사 기억하시고, 아, 이 동사 나오면 해석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문제 볼게요.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뭐가 있었다? 바로 fridge. There is a fridge. 뭐가 있었다? 냉장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냉장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무슨 공유하는 냉장고죠. 이 공유 냉장고의 좋은 점은 뭐였어요? 아, 이게 바로 지구와 우리를 도와준대. 우리가 음식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한 거다? 아니죠. 두 번째, 음식 공유 냉장고의 이점. 이점이라는 건 장점을 말해요. 3번, 중고 냉장고 사용의 이점. 여러분, 뭐예요? 음식 공유 냉장고의 이점.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글에 밑줄 친 a special fridge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자, 첫 번째, 식당 주인들만 음식을 넣을 수 있다. 아니에요. 자, 식당 주인들만이라고 안 했고요. 자, 거기 이 fridge는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필요 없는 음식을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put any food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take it,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두 번째, 돈을 내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을 내고 그 안에 음식을 가져간다. 아니요. If they need,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필요하면 그냥 가져가는 거였죠. 아니에요. 세 번째, 음식 낭비를 줄이고 비용도 절감된다. 그렇죠. 웨이스트 하지 않도록 도와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이 독해 구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거 보도록 할게요. any와 우리가 오늘 some에 대해서 배웠는데 둘다 약간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이 any 많이 봤어요. 독해에서. any food. 그 어떤 음식도, 그래서, 아, 그 어떤 뭐뭐 하는 음식이라는 거, 어떤 아무런 약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any 어떻게 해석되는지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런 구문 이제부터 아주 자주 볼 거예요. both A and 그리고 뭐예요? B가 있었습니다. 둘다 이야기하는 건데 둘다 어떤 거? 이 both 다음에 나오는 거 A랑 B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선생님이 항상 이러한 동사 나오면 해석에 주의해 주세요라는 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온 help라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이 help라는 동사 어떻게 해석해요?
도와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와준다. 무엇을, 누구를 또는 어떻게 도와준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help라는 거 나오면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래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help도 있었고요. 뭐도 있었어요? keep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엇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거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요, some과 an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둘다 약간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긍정에 쓰이는 것, some. 그리고 any는 부정이나 의문문에 쓰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둘다셀수 있는 또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이는 수량 형용사다.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은요, some과 any라는 수량 형용사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수량 형용사 전체 다 정리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워크북을 통해서 오늘 배운 문법까지 함께 복습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봐요. 안녕!

시간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요, 두 번째 실전 테스트 풀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Actual Test 2 풀고 오실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상 챌린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미래 시제 의문문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예시로 두 개의 문장 써서 왔어요. Will we have homework next week? 우리는 다음 주에 숙제가 있을까? 조동사 will을 활용을 해서 의문문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be going to로 의문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Are you going to watch a movie tonight? 이 질문은 오늘 밤에 너는 영화를 볼 것이니?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 표현을 활용해서 질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챌린지였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소감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첫 번째 실전 테스트 풀어봤잖아요. 아마 두 번째는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쉬웠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실전 테스트를 푼 소감을 적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더 잘한 점,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이나 응원의 말도 함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많이 틀렸어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기초 영문법 배우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막 영어 시작한 거거든요.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틀려도 배우는 단계라서 괜찮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건데 he하고 빈칸, short last year. 그는 작년에 어땠다? 키가 작았다. But he is tall now. 지금은 어떻대요? 지금은 키가 크대요. 자, 그러면 last year, 작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어떤 시제로 써주면 될까요? 네, 과거 시제로 쓰면 됩니다. 과거형 비동사, he에 맞춰서 쓰면은 he was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I know, 나는 안다. 무엇을? That the Korean War, 한국 전쟁이 in

시티 1950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자, 주절의 시제는 현재 시제이지만 이렇게 종속절을 보면요. 역사적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과거 시제로 써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break out의 과거형, broke out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know that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2번이 정답이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되는데 A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보통 get up at 6, 6시에 일어나니? 자, 여기 보면은 usually, 보통이라는 부사인데요. 너는 보통 6시에 일어나? 그럼 뭘 물어보는 거죠? 평소에 나의 일어나는 습관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습관은요, 어떤 시제로 써주죠? 현재 시제. 아, 그러면은 질문도 현재 시제가 돼야겠다. 그치? 그러면 do you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은 do나 did로 쓰는데요. you니까 do를 써주고 현재형일 때도 이 do라는 조동사를 활용을 하죠. 그랬더니 대답이요. no래요. 그러면 아니다. No, I don't. 이렇게 부정문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I usually get up at 7.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do와 don't가 연결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A의 질문을 보니까 last weekend, 지난주 주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 일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난 주말에 영화를 봤니라는 질문. 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물어볼 때 일반 동사의 의문문 뭘로 시작하죠? 아까 현재 시제일 때는 do, 과거일 때는 did로 의문문을 시작합니다. Did you see a movie? 그랬더니 그랬대요. Yes, 나는 코미디 영화를 봤다. 자, 그러면 see, 보다의 과거형 saw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did와 saw가 연결된 5번이 답이겠죠. 5번. 자,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문장이 나오는데 우리 시간의 부사 표현 한 번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은 yesterday, 어제입니다. 자, 어제는요, 과거의 시점이다. 그쵸? 자, 과거 시제로 문장을 써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 now, 지금이래요. 그러면은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 써줘야 되는데 rain 뒤에 ing가 붙어 있어요. raining. 그러면 아, 현재 진행 시제로 쓰인 문장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omorrow는 내일이에요. 내일은 미래 시제로 써줘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는 fine, 날이 맑았대요. 우리가 날이 맑다, 좋다를 보통 이 fine이라는 형용사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동사 was를 써주면 되겠죠. It was fine yesterday. 어제는 날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비가 오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는 is를 써주면 되겠죠. It is raining. 지금 비가 오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내일은요, 추울 것이다. 미래 시제로 써줘야겠네요. 지금 조동사 will을 활용을 해보면 will 다음에 비동사, 동사 원형으로 쓰면 되죠. It will be cold tomorrow. 자,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Was, is, will be. 1번이 답이 된다. 자,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바르게 쓰인 문장을 고르세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1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Kevin walked to school. Kevin은 학교로 걸어간다. 자, 근데 주어를 보니까 3인칭 단수주어입니다. 이 walk라는 동사 어떻게 고치죠? S를 붙여서 walks to school이 돼야겠다. 그쵸? 자, 2번은요. Are you like spicy food? 너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니? 라는 질문 같은데, 우리가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써줄 때요. Are이 아니고,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Do you like로 써야겠죠. 그래서, 비동사가 아닌 do를 써주고, Do you like spicy food?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They leave for Busan tomorrow. 그들은 내일 부산으로 떠난다라는 문장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떠나다라는 동사는요. 미래의 표현과 함께 쓰일 때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미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2번은 틀렸는데,

3번은 옳은 문장이다.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도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He comes back. 자, 여러분, comes라는 동사는 없습니다. 올바른 과거형은요, came back이 됩니다. 그는 지난주에 한국으로 came back, 돌아왔다. 자, 5번 볼게요. Sue and John. Sue와 John이라는 3인칭 복수 주어가 나와요. 이렇게 복수 주어일 때는 뒤에 S 안 붙이고 동사 원형으로 써줍니다. 올바르게 고치면 play가 되겠죠. 옳은 문장은 3번이 됩니다. 3번. 자, 7번도 한번 볼게요. 자, 1번. Does she has a sister? 자, 지금 she라는 주어에 맞춰서 does 잘 쓰였는데요. 지금 동사가, 형태가 들렸습니다.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죠. 그래서 does she have a sister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John is taking a shower. 저는요, 샤워를 하는 중입니다. is taking, 어때요? 현재 진행 시제로 맞게 쓰였습니다. 아, 2번이 바르게 쓰인 문장이구나. 3번도 볼게요. Ben don't like hip-hop music. Ben은요, 힙합 음악을 싫어합니다. 자, 근데 지금 Ben이라는 3인칭 단수조가 나왔으니까 don't가 아니고 뭘로 고쳐줄까? doesn't로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John doesn't like hip-hop music.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movie is about to starting. 영화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 Be about to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Be about to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tarting이 아니고 The movie is about to start. 이렇게 고쳐줘야겠습니다. 자, 5번은요, 수미는요, The summer camp, 서머 캠프에 가입을 할 겁니다. 라고 나오는데, will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죠. joins가 아니고 join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2번이 됩니다.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을 골라보는 건데요. A가 질문을 합니다. What is your plan for the vacation? 휴가 때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자, 지금 나의 계획을 묻고 있어요. 그럼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미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미래 일을 물어보고 있구나. 그럼 대답도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미래 시제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적절한 답은요, 2번이 나와 있죠. I will travel to 제주도. 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갈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9번으로 가볼게요. What are the children doing now? 자, 지금 아이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니? 자, 현재 진행형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요, 대답도 그들은 무엇을 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으로 답을 해야겠죠. 자, 적절한 답은요, 3번입니다. They are playing hide and seek. Hide and seek, 숨바꼭질입니다. 그들은 하는 중입니다. 무엇을요? 숨바꼭질을. 정답은 3번인데요. 혹시 be going to 요 5번도 좀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They are going to play board games. 자, 근데 여기 be going까지는 맞게 쓰였는데 to play가 나와 있죠. 이거는요, 미래 시제입니다. 그들은 보드게임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동사 뒤에 ing가 붙은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1번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주어 다음에 동사에 ing가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현재 진행형의 의문문은 우리가 비동사를 주어 앞에다가 쓰죠. 그러면 you라는 주어에 맞춰서 are이 들어가야겠죠. Are you feeling tired? 너는 피곤함을 느끼는 중이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 보면요. 다 주어 뒤에 뭐가 쓰였어요? 동사 원형이 쓰였습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일반 동사의 의문문. 그래서 뭘로 질문을 시작하죠? do.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우리가 do로 시작합니다.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Do you have a pet now? 너는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니? 반려동물이 있니? 자, 그 다음 3번은요. Do you take an art class? 너는 미술 수업을 듣니?
4번, Do you live in an apartment? 너는 아파트에 사니? 라는 질문이죠.

5번은요. Do you eat breakfast every day? 너는 매일 아침을 먹니? 다투가 들어가는데 1번만 현재 진행형이라 비동사를 쓰는구나. 정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우리 여기까지 딱.

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근데 11번부터 엄청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요. 선생님이랑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쓰임이 다른 걸 골라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형태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대체 이걸 우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이에요. 자, 우리 이거 두 가지로 비교해 봅시다. 일단 현재 진행형은요. 우리가 비동사 현재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대뭘 붙이죠? ing를 붙여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을 하는 중이다. 무엇을 하고 있다. 즉,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미래를 표현하는 be going to와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be going to는요, 형태가 어떻게 되죠? 비동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going to, 그리고 뒤에 동사를 어떤 형태로 쓰죠? 동사 원형의 형태로 씁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미래 시제의 표현이다.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V라고 쓴게 동사란 뜻이에요. 동사 원형. 자, 그럼 보세요.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다음에 동사 뒤에 뭘 붙인다? ing. 자, 동사 뒤에 ing를 붙인다. 미래 시제는요,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어떻게 나온다? 원형으로 나온다. 이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이 동사 뒤에 ing가 붙은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 시제 표현에 이 going과 겹쳐서 보일 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미래 시제는요, 동사가 원형으로 나오고, 현재 진행은 동사 뒤에 ing가 붙은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던가, 미래 시제이던가, 네, 그 쓰임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I'm going to 뒤에 뭐가 나와요?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 무슨 시제예요? 미래 시제. 나는 take a bath. 목욕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2번은요. I'm going to make cookies. 나는 뭘할 것이다? 쿠키를 만들 것이다. 지금 동사 원형 나와 있죠? 3번은요. I'm going to learn Chinese. 나는 중국어를 배울 것이다. 4번은요. I'm going to walk my dog. 개를 산책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다 지금 to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 있는 형태인 거예요. 아,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지금 무슨 시제? 미래 시제입니다. 즉, 방금 쌤이 얘기한 이 미래 시제의 형태, be going to 동사 원형이다. 자, 그럼 5번을 볼까요? 5번은요. I'm going to 동사 원형이 안 나오죠. 뭐가 나와요? The supermarket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로 보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가는 중이다. 어디로?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으로요. 자, 그래서 5번만 쓰임이 다른 무슨 시제의 문장이다? 현재 진행 시제의 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임을 구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5번이 되겠죠? 5번. 이거 맞추셨으면 엄청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12번 볼게요. 다음 중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은? 1번. 그들은 서로 알지 못한다. They doesn't know each other. 자, doesn't. 틀렸죠? They라는 주어에 맞춰서 쓰면요. don't가 돼야겠습니다. 자, 2번은요. 나는 체육관에 가고 있다. 나는 가고 있다. 현재 진행 시제로 쓰는 거죠. 그러면 I am going이 돼야죠. 그 뒤에 ing를 붙인 형태. 3번에 아빠는 시간은 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My dad said that time was gold. 자, 여러분 속담입니다. 속담은요, 현재 시제로 써야 되죠. was가 아니고 is가 됩니다. 자, 4번은요, 너는 어젯밤에 그 파티에 있었니라는 질문입니다. Were you at the party last night? 어때요? 너는 있었니? 과거형으로 지금 비동사 were 맞게 쓰였습니다. Last night, 지난 밤에, 어젯밤에 라는 표현까지 잘 쓰였죠. 4번이 올바르게 영작이 됐구나.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번 주 토요일에 캠핑을 갈까인데요. will이라는 조동사로 의문문을 시작했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뒤에 자세히 보면요. will he be going to? 자, will과 be going to는 같이 쓸수 없어요. 둘중 하나만 써야죠. 그렇기 때문에 will he go? be going to를 아예 지워주면 되겠죠. 정답은요,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밑줄 친 1번에서 5번 중 어법상 틀린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Let me introduce my best friend, Somi.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소미를 소개해 줄게. 그녀는 live next door to me. 내 옆집에 살아라는 문장인데요. 지금 주어가 she, 그녀라는 3인칭 단수 주어예요. 자, 현재형으로 우리가 동사를 써줄 때 3인칭 단수 주어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줍니다. 아, 그럼 1번부터 틀렸네요. 그쵸? 정답은 1번이 되겠군요.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밑줄 친 우리말을 바르게 영어로 옮긴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는 영원히 가장 좋은 친구일 것이다. 자, 여러분, 시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뭐일 것이다. 지금 미래 시제로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We are best friends forever. 현재 시제죠. 우리는 지금 좋은 친구들이다. We will best friends forever. Will이 쓰이긴 했지만 will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가 빠졌죠. We were. Were는요, 과거형 동사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4번 보겠습니다. We will be best friends forever. 오, 이거 올바른 문장이네요. 우리는 영원히 가장 좋은 친구일 것이다. 조동사 will과 그리고 비동사. 동사 원형으로 맞게 쓰였는데요. 5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We are going to까지는 맞았는데 지금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없잖아요. 동사 be가 들어가야 되는데 동사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다음 중 나와 소미에 대한 윗글의 내용이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일단 1번,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오, 맞아요. 지금 선생님이 해당되는 내용, 근거가 되는 내용 밑줄 그을게요. 자,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 맞고요. 이번에 현재 같은 반에 있다. The same class. 같은 반에 있습니다. 3번에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We both like singing and dancing. 자, 그 다음 4번에 떡볶이를 즐겨 먹는다. We also enjoy 떡볶이. 즐겨 먹죠. 자, 마지막 5번에 서로에게 가끔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가 나와 있는데요. 자, She sometimes makes 떡볶이 for me. 이 내용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그녀는 나를 위해 떡볶이를 만들어 준다잖아요. 소미가 나를 위해 만들어 주는 거지 서로에게 만들어 준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죠. 5번. 1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 두 곳을 찾아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What did you do in science class today? 오늘 너는 과학 수업에서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아직 틀린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너는 무엇을 했니? What did you do로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과거 시제로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I did an experiment. 나는 실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do의 과거형. ed를 붙이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do의 과거형은 did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이 do라는 동사를 did로 고쳐줘야겠죠. 네. 자, 이어서 볼게요. I found out. found out은 알아내다란 뜻입니다. 나는 알아냈습니다. 무엇을요? that oil and water didn't mix.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죠. 우리 과학적인 사실은 어떤 시제로 써줘요? 현재 시제로 써줘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현재 시제로 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didn't 과거형으로 써 있죠? didn't를 현재형으로 바꿔줘야겠습니다. didn't가 아니고요. 현재형의 일반 동사의 부정문으로 바꾸면 don't가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주어가 기름과 물이라는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다. Oil and water don't mix. 이렇게 두 가지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 1번 한번 가볼게요. 미나의 주간 계획표를 보고 질문에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 What did Mina do yesterday? 자, 어제 미나는 무엇을 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today,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는요, Wednesday가 되겠죠. 무엇을 했냐?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갔어요. 자, 그럼 미나는 도서관에 갔다라고 적어볼게요. 미나. 자, go라는 동사 나와 있습니다. 가다의 과거형. went죠. 그래서 미나 went.

to the library. 미나는 도서관에 갔다가 되겠습니다. 네, 어때요? 잘 적어보셨나요? 네,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What is Mina going to do tomorrow? 미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요? 내일의 계획을 물어봅니다. 내일은요, Friday죠. Read books. 아, 미나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Be going to로 한번 대답해 볼게요. Mina is going to. 그 다음에 뭘 쓴다? 동사 원형 그대로 쓰죠. Read books. 미나는 책을 읽을 것입니다.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바르지 않은 부분을 고쳐서 문장을 다시 써볼게요. 자, 1번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The students are running. 학생들은 뛰고 있던데 이 running의 형태가 이상하죠. run처럼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동사는요. 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적으면요. The students, 학생들은 are 자, running, 자음 하나 더 추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n을 하나 더 써서 running이 되겠습니다. The students are running on the playground.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I didn't bought anything at the mall. 나는 쇼핑몰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자, 근데 여러분, didn't 뒤에는요, 우리가 동사를 반드시 어떻게 써줘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Bought은요, 과거형이죠? 원형으로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I didn't, 그리고 동사 원형은 buy입니다. Buy. I didn't buy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어디에서요? 그 몰에서 at the mall. 네, 이렇게 문장을 다시 써주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Will you join the acting club this year? 자, 지금 will 그리고 주어 동사 원형으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미래의 나의 일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는 올해 연기 클럽에 가입할 거니?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no예요, 대답이. 그러면은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부정문으로 답을 해볼게요. 자, you, 너에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요. I로 하고 will 다음에 not을 붙이면 되겠다. 그쵸? 축약을 하면요. No, I won't. 아니면 축약을 안 하면 No, I will not. 둘다 알맞은 대답이 되겠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질문부터 읽어볼까요? Why was the teacher worried about Juno yesterday? 자, 어제 선생님은 why, 왜라는 뜻이에요. 왜 준호에 대해서 걱정을 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Yesterday, Juno got up late because his alarm clock didn't go off. 어제 준호는요, 늦게 일어났대요. 왜냐? 그의 알람 시계가 go off라고 하면 여기서 울리다란 뜻입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아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He was late for school. 그는 학교에 늦었어요. And his teacher was worried about him. 그래서 선생님은 걱정을 했습니다. 자, 걱정을 한 이유가 앞에 나옵니다. Because 준호가 학교에 늦었기 때문에라고 적으면 되겠죠. The teacher was worried about Juno because he 그가요 was late 늦었습니다. 무엇에요? For school 학교에 늦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유를 찾아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실전 테스트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 틀려도 괜찮다고요. 우리 지금 성장하는 중이고 앞으로 틀릴 일, 실패할 일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틀렸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30강까지 선생님이랑 마무리 잘 하면은 분명 실력이 쑥쑥 늘 겁니다. 자,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 두 번째 실전 테스트를 푼 소감을 적어주시는 건데요. 첫 번째 실전 테스트를 풀었을 때보다 더 잘한 점, 분명 더 잘한 점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해주고 싶은 칭찬, 응원의 말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선생님이 많이 많이 기다릴 테니까요. 여러분 닉네임 꼭 적어주시고요. 29강 열공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오,
바로 30강이죠. 마지막입니다. 오늘 29강이었어요. 30강 마지막 시간은 유닛 1부터 끝까지

성능을 리뷰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실에 가면은 교환이 있습니다. 파이널 리뷰 교환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다운받아서 미리 빈칸 문제 풀어보고 들으면 훨씬 도움 많이 될 거고요. 혹시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강의만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되는 친구들은 가능하다면 교환을 꼭 준비해서 와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 또 힘차게 마지막 강의에서 만나요. 다음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All-in-One 중학요. 저 오늘 296강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법을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죠? 오늘은 가정법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배웠잖아요. if절 안에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면 단순 조건, 실현이 불가능하면 가정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동사를 가지고 가정법을 적용한다. 어디에만? 가정의 상황에서만 가정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조건문에서는 직설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와 가정할 때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뭐 현재의 상황을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는 직설법을 쓰니까 당연히 현재 동사를 쓰면 되고요. if절 안에. 자, 그러나 가정법에서는 똑같이 현재를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를 표시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어서 이제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이나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이나 가정은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퀴즈로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입니다. if절 안에 무슨 동사를 쓸까요? 아, 직설법을 쓰는데 그러면 당연히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은 당연히 과거 동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 이거를 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장을 굳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짓는다면 뭐예요? 단순 조건문 과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at that time이 나와 있어요. at that time은 그때잖아요. 과거의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 그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했을 거야.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면 전화 못했겠지 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과거 상황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요? 똑같은 과거 상황인데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려고 과거를 쓰려고 했더니 과거는 이미 어디서 썼어요?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과거를 이미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우리가 과거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상황을 가정할 때는 뭘 쓸까요? 하나씩 더 이렇게 땡겨져 온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대과거를 표시하는 그런 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had 플러스 pp로 표시한다가 포인트예요. 아,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대과거를 땡겨다 써야 되는구나. 논리적이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은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 거예요. 아, 가정 과거에 대한 가정은 아,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f절 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head pp를 썼는데 주절에는 어떻게 쓸 거예요? 주절도 마찬가지로 한 시제를 더 미뤄이죠, 이제. 자, 여기에 과거가 오니까 주절에는 뭐가 왔어요? 여러분들 액면상 과거니까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액면상 과거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head pp를 썼으면 더 하나 더 과거로 밀어야 되는데 would를 어떻게 하나 더 과거로 밀어요? would밖에 없어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내버려 두시고요. 뒤쪽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have pp로 바꾸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직설법의 동사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더 과거로 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직설법에서는 이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요거는 가정법에서만 볼 수 있는 동사 꼴이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어때? 아, 이건 가정법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여러분들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would FPP, should FPP, could FPP, might FPP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at that time이 있습니다. at that time이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젠 내가 팩트를 알아요.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팩트를 안다니까요. 알면 연락하고 모르면 연락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녀군요. 그녀는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자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법을 써야겠죠? 직설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법은 뭘 쓴다 그랬어요? had 플러스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전은 어떻게 쓴다고요? 자, would FPP, should FPP, could FPP, might FP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뉘앙스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만약에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면 과거 시점에 아, 그 여자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실제로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못했을 거다. 이게 지금 직설적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가정적으로 옮겨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would FPP는 직설법에서 볼 수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아 이건 무조건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또 would FPP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자, 그 여자가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가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자, 실제로 여기 있지 않아서 진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미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순 조건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미래 상황을 쓰기 위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배우셨나요? 시제편에서 자, if절. if가 조건의 부사절로 사용됐을 때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분명히 배우셨죠. 그래서 미래 상황을 우리가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도 현재 동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단순 조건문 미래라고 부르죠. 자, show up은 나타나다예요. 자, 그 사람이 내일 만약에 나타난다면 내가 너에게 전화해 줄게. 안 나타나면 전화 안 하고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if절 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니까 shows up 이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은 뭐죠? 당신이 알 수 있게끔 전화해 줄게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to let you know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지점까지를 딱 보고 나면 한 가지의 의문감이 딱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조건의 if절 안에서 현재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현재도 현재로 쓰고 미래도 현재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특정한 미래 표시 어구가 없으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글 쓰는 사람이 혼돈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죠? 그때는 자, 여러분들 시간 부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실래요? 내가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특정 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미래 시점의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과거에도 그랬고 나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와. 이 이야기는 굳이 미래 시점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현재를 현재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now를 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도 if he has time이라고 써요, 실제로. 하지만 지금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예문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절 안에 현재 동사가 딱 쓰였다라고 했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맥락상으로 혹은 이렇게 시간의 단서가 되는 자 그럼 미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혹은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시간 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정확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단순 조건은 어떻습니까? 자 바로 현재로 여러분들 쓰는 것이고 자 요 점 다시 한번 tomorrow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저거는 지금 shows up을 여러분들 미래로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 되겠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점에 대한 가정입니다. 아, 요것만 좀 복잡해요. 왜죠? 현재를 가정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과거를 가정한다라고 쳐볼게요. 요거는 과거에서 땡겨와서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썼잖아요. 요거는 if절 안에 대과거에서 땡겨다가 뭘 썼어요, 여러분들? 바로 head 플러스 pp를 썼잖아요. 그 여기다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은 뭘로 쓸 거예요 도대체? 자, 이거 뭘로 써야 되지? 현재를 쓰고 싶은데 현재는 이미 단순 조건문 현재에서 다 써먹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단순 조건문 미래에서도 지금 현재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은 아예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든가 혹은 자, were to 동사 원형입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과거 동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거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수거 표현이고 약속된 표현입니다. if절 안에는 뭘 쓴다, 여러분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과거 동사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had pp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법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가정하는 경우에만 명칭도 얘는 가정법 미래입니다. 얘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지만 얘는 그대로 미래를 가정할 때는 미래라고 부르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속.

선택도 있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자 혹은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어체에서는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자,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대신에 will, shall, may, can 요거를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런 주절의 내용들까지는 자, 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랑 나누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든가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거나 혹은 이 조동사의 과거형 대신에 현재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 if절 안에 이렇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미래로 가셔야 돼요. 이 should가 shall의 과거인데 어떻게 미래입니까? 이런 논리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거적 표현이기 때문에 if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아, 미래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포츠카를 내가 살 텐데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절 안에 요걸 보고 아 이건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름이 어때요? 가정법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were to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어떻게 의미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실현 가능성 낮을 때 씁니다. 근데 were to 플러스 동사 그 원형 요건요 실현 가능성이 어떨 때 써요? 아예 없을 때 써요. 자, 두 번째 예문 보세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미래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일 때는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대신에 were to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주절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I would not work 혹은 will not work. 나는 일하지 않을 텐데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진 않을 텐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명령문을 의미하거든요. 명령문은 시점이 항상 뭐예요? 문 좀 닫아라 라고 하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 미래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further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any further problems 추가적인 어떤 문제를 만약에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전화하세요.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추가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가정적 표현인데요.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이 문장과는 있습니다. 아래쪽은 어때요? 추가적인 문제 생기면 이 코베이 씨한테 전화하세요. 안 생기면 전화하지 말고. 요게 바로 should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요렇게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할 건데요. 함정들이 좀 있어요. 가정법은 이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라고 부르고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지만 미래를 가정할 때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미래는 if절 안에 동사 형태가 아주 재밌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꼴을 가지고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편은 여러분들 자, 앞쪽에서 쭉 다 보여드렸던 거죠. 자, 가정법의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쓰고 과거 완료는 요걸 쓰고 미래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요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얘는 현재, 얘는 과거, 얘는 미래. 자,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총정리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마무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법 과거가 표현하는 시점이 뭐예요? 과거는 현재를 표시하잖아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법 미래의 주절 형태입니다. 뭐가 있었죠? would, will, 명령법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아이니까 D번은 안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 가정하는 시점과 명

0: 1층이 일치하는 게 뭐냐? 미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은 정답을 C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가정법 인재, 과거와 미래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자, 필요한 부분들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1: (웃음)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그러다 보면 스텝업. 그러다 보면 영어 실력이 쭉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영어 실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의 바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늘이 왜 파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배워서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 라는 것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거 난데? 나 저런 실수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Why is the sky blue? 파란색. 하늘이 왜 파란색일까요?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나올 것 같습니다.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파란색은, 파란 빛은 makes 만듭니다. The particles, 그 공기 입자들을 move fast, 빠르게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할까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they scatter more light. 그러니까 그것들이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다.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 반면에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그러나 빨간 빛은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하지만 빨간색은 빨간 빛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입자들을 그만큼이나 많이 움직이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as much라는 것은 그만큼이나 뭐만큼이나 파란색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게 만든 것만큼이나를 여기 as much라고 써둔 것이죠. 즉 파란색은 이렇게 더 많은 빛을 산란시키고 빨간색은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에서 파란색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뭐보다요? 빨간색보다요. 넘어가 볼까요?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달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A thin atmosphere. Thin이라는 것은 이렇게 얇은. Thin이라는 것은 바로 얇은.

0: 그 바니어가 바로 두꺼운이 되겠죠. thick이 되겠죠. 그런데 thin이라고 하면 얇은, 즉 지구와 비교했을 때 무엇과 비교해도 이렇게 이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달이 있다면은 그 대기, 공기층이 아주 얇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죠. 바니어는 thick이라고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여기서 its sky라는 것은 바로 달의 하늘이겠죠. 그래서 달의 하늘은 완전히 어둡습니다. At night, 밤에는 완전히 어둡습니다. During the day, 여기서 day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루나 뭐 일, 혹은 요일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밝을 때, 낮을 의미하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그래서 It is covered, 덮여 있습니다.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white sunlight, 하얀색 햇빛으로 덮여 있습니다. 즉, 백색광으로 덮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하늘이 파란 비밀이 파헤쳐졌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음원으로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 이제 진짜 마지막 부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Blue light makes the particles move fast. They scatter more light. Red light does not move the particles as much. People see more blue than red in the sky.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Its sky is fully dark at night. During the day, it is covered in white sunlight.
0: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Chapter 4, Sight. Sight라는 것은 바로 시각이 되겠습니다.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Violet light라는 것은 바로 보라색이 되겠죠. 보랏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장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물결 모양의 파장이 있는데 고점 대 고점, 가장 높은 곳 혹은 낮은 점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 그랬었죠. 그러면 보랏빛은 has a shorter wavelength, 더 짧은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보다요? than blue light. 파란 빛보다, 파란 색보다요. 그러니까 이 파장이 더 촘촘하다라는 거겠죠. 이 물결의 이 높낮이가 더더욱 더 촘촘해서 높은 점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고 파란색은 그래도 조금 더 넓다, 조금 더 멀다라고 할수 있겠죠. 빨간색이 가장 멀었었죠. It scatters even more light. 그래서 보라빛은 scatters. 완전히 흩뿌리게 됩니다. It's scattered. 보랏빛은 흩뿌립니다. 사방으로 흩뿌립니다. Even more light. 여기서 even이라는 것은 심지어 뭐뭐조차도 아니고요. 뒤에 바로 보니까 이런 더 많은 이라는 이런 비교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even이라는 것은 바로 훨씬이 됩니다. 더 많은 빛을, 훨씬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됩니다. 퍼뜨리게 됩니다. But, 그러나, 그러면 하늘이 더 많은 빛을 흩뿌리게 되니까 보라색이 하늘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하늘이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이 나는 거죠? 그러나,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그런데 하필이면은 인간의 눈은, 사람의 눈은 are more sensitive,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답니다. 뭐에 더잘 반응하고 민감하냐면, To blue light. 파란색 빛에 더 민감하답니다. 그래서 they see a blue sky. 그래서 사람들은 파란색 하늘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근데 파장으로 치면은 보라색이 훨씬 더 많이 흩뿌려지는데, 퍼지는데, 그러나 인간의 눈을 한번 보자니 인간의 눈은 훨씬 더 파란색에 민감하다. 그래서 파란색,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온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unsets are not blue. 그러나 sunset, 해가 지는 것이죠. 일몰이라고 표현하죠. 일몰은 are not blue.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해가 질 때는 뭔가 불그스름하고 노르스름하고 주황빛이 나고 그런 노란색이나 주황색이나 붉은색 계통의 그런 빛이 항상 나지 않나요?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이, 그럼 이제 일몰, 해가 질 때를 생각해 보면 the sun, 이 태양이 어디 있냐면 is low, 낮게 있습니다. 어디에 낮게 있냐면 on the horizon, horizon이라고 하면 바로 지평선이 되겠죠. 지평선에 낮은 데 위치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고 태양이 있으면은 이 지평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로 치자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거겠죠. 태양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것보다는 먼 곳에 있는 게더 태양이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nlight, 그러니까 햇빛이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unlight, 그 햇빛, 햇빛은 has to travel. travel이라는 것은 이동하다가 되겠죠. 원래 travel이라는

여행하다라는 의미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뭔가가 움직이다,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동해야만 합니다. Through 무엇을 통해서? More of the atmosphere. 대기를, 더 많은 대기를 통해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고요. 조금 이따가 그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실 문법적인 실수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표현상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이런 표현 실수는 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서 오는 혼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혼동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각각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It is blue color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표현은 틀렸습니다. 문법적으로도 틀렸고요.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맞아 보이죠? 피디님 맞아 보이죠? 하지만 틀렸다는 것이죠. 왜 틀렸냐 하면 파란색, blue 안에 파란색의라는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color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is blue라고 쓰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색깔 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파란색 군에 가깝다 혹은 파란색 빛깔을 띈다. 색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it is a blue color 이라고 해야 됩니다. color이 명사가 될 것이고 명사는 명사가 항상 쓰고 다니는 모자가 있죠. 그게 바로 a 혹은 an 이라 혹은 the라는 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파란색입니다 라고 it is a blue color 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훨씬 더 아주 더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it is blue. 이미 이 안에 색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야기할 때 색깔을 이야기할 때 파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t is blue color. color를 뭔가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이 책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Sunsets are not blue color이 아니라 Sunsets are not blue. 이렇게 그냥 딱 끝난다는 것이죠. 파란색이 아니다. 해석을 할 때는,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미 파란색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문법적인 실수가 아니라는 것. 표현상에 약간 어색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 play입니다. 여기 있는 play. Let's play together. 우리 같이 놀자. 뭐 틀린 게 없잖아요. 맞죠. 근데 어법상, 즉 문법상으로는 틀린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play라는 단어의 쓰임을 보자면 일반적으로 let's play together 이라고 하면은 위치하거든 아주 어릴 때, 사람이 아주 어릴 때 혹은 그거를 그 기간을 조금 연장한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 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정도 될까요? 기준은 사용하는 국가나 사람에 따라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대다수가 어릴 때 친구들끼리 논다라고 할 때, 그럴 때 play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혹은 중고등학생 혹은 성인이 let's play together 이라고 하면 뭔가 좀 그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람으로 치자면 아주 작은 옷을 입고 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지금 X large를 입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X small을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어법적으로 맞지만 작은 옷이라고 해서 옷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 맞지 않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신해서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Let's hang out. 가장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Hang out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hang out? 너 같이 시간 좀 보낼래? 놀래? 라는 게 Do you wanna hang out? 혹은 Let's hang out. 우리 놀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 라는 것이고요. 혹은 Let's get together. 모여서 놀자. 시간을 보내자. 혹은 Let's meet up. 우리 만나서 뭐 만나자. 혹은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 이런 의미. 약간의 서로서로의 어감 차이는 있습니다. 의미 차이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이런 표현들을 흔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나서 놀자, 놀자를 그대로 영어로 바꾸기보다는 이런 대신 다른 표현들을 한번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자, 그러면 이제 태양이 있고요. 이게 지평선에, 이 지평선에 아주 이 낮은 곳에 태양이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는데 분명히 푸르스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파란색은 blue light scatters 이렇게 다 퍼져버립니다.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그 파란색이 도달하기 전에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바로 reach라고 하면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도달하기 전에요? 사람들의 눈에 도달하기 전에 파란색은 다 파란빛은 다 흩어지고 없어진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는가? Reds.
and yellows are left. 그래서

0: 빨간 빛들과 그다음에 빨간 색들과 노란 빛들, 노란 색들이 are left 남아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석양 혹은 일몰 이 해가 질 때는 파란색을 볼 수가 없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많은 것을 저도 배운 느낌이 들어서 참 뿌듯하네요. 여기까지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Sight. Violet light has a shorter wavelength than blue light. It scatters even more light.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They see a blue sky. Sunsets are not blue.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Blue light scatters before it reaches people's eyes. Reds and yellows are lef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Thin. Thin. The moon has a thin atmosphere. Even. Even. It scatters even more light. Sensitive. Sensitive. But human eyes are more sensitive to blue light. Horizon. Horizon. The sun is low on the horizon. Travel. Travel. Sunlight has to travel through more of the atmospher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원리를 하나 적용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동의어, 유의어 혹은 반의어를 한번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의어에 초점을 좀 맞춰서요. 자, 아까 전에 지평선이라는 단어 나왔었죠. 지평선이 뭐죠? 바로 horizon이라고 합니다. horizon, 수평선이나 지평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평선, 지평선은 가로를 의미하죠. 그래서 수평선의 혹은 가로의라는 의미를 가진 horizontal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의, 가로의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평선을 가릴 때 horizon을 쓰지만 우리가 흔히 가로라는 말을 일상에서 더 많이 쓰잖아요. 가로가 얼마다, 가로로 너무 길다, 뭐 이런 말, 가로, 세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horizontal, 수평의, 가로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호기심을 느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언어라는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 이건 뭘까? 가로? 그럼 세로는 뭐지? 이거를 아, 뭐 있겠지라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수평의 가로를 접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의 흐름이 세로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면은 생김새는 전혀 다르지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verti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의 혹은 세로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궁금하면 아, 뭐 있겠지. 몰라도 돼. 이러지 마시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의가 있으면 세로의도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그 대기가 얇다 할 때 thin이 나왔었죠. 반이요 뭐지? thick. 그래서 제가 강의에 넣어두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나올 수가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이런 태도를 한번 길러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

0: 제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걸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5: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6: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백입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선정해서 다양한 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국과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 세계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샤오미의 약진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Today's Topics 먼저 시작합니다. 'Today's Topics'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토픽은 바로 이겁니다.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Human rights, 인권이라고 할때 항상 복수 쓰셔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으니까요. Abuse라고 하는 단어,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때는 인권 유린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은 중국이 되겠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1: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2: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0: 외교 관계가 주다 보니까 표현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뉴스 키워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To summon.
2: To summon.
1: Diplomat.
2: Diplomat.
1: Protest.
2: Protest.
1: To impose.
2: To impose.
1: Sanctions.
2: Sanctions.
1: Alleged.
2: Alleged.
1: Abuse.
2: Abuse.
0: 첫 단어도 만만치 않습니다. To summon. Summon somebody라고 하면 누군가를 소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plomat. Diplomat. 외교관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Protest. 항의 혹은 시위라고 하는데요.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될지는 문맥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To impose. 뭔가 제재라든가 금지 조치 등을 부과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To impose. Sanctions. 일반적으로 복수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복수 썼는데요. 국가 간의 제재 혹은 제재 조치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lleged. 어떤 혐의를 얘기할 때 뭐뭐라고 주장된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아직까지는 혐의인 단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lleged. 그리고 마지막은 abuse. 명사일 경우에는 abuse. 그리고 동사일 경우에는 abuse라고 쓰는데요. 지금 명사형이기 때문에 남용 혹은 학대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머리에 가지고 계시고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되겠죠.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뭐 여기서 끊으셔도 되겠고요. 일단 저는 여기에 일단 끊어놨습니다. summon이라고 하는 말이 소환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0: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After. 시기상으로 이런 사건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after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말로는 뭐뭐 때문에 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그렇군요.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와 영국이 jointly impose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라고 되어 있군요. impose, 부과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sanctions, 제재 조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중국의 senior officials죠. high ranking officials, 고위급 당국자들을 상대로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중국의 반응이 외교관을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러이런 사건 이후에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after 썼는데요. 많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뭐뭐 했기 때문에 소환했다. 마치 이유처럼 번역을 합니다. 아,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렇게 after를 쓰는 게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란 말을 쓰게 되면 이 글을 쓴 기자가 중국이 외교관을 소환한 것이 이것이 원인이라고 확정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 측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상의 우선순위만 설정하는 식으로 because가 아니라 after라는 식으로 쓰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위 당국자들의 제재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 이유가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human rights abuses. abuse란 단어는 보통 세 가지 종류가 많이 쓰입니다. physical abuse라고 하면 그거는 신체적인 학대, 즉 폭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verbal abuse라고 하면 언어적인 학대, 욕설을 얘기하는 거죠. sexual abuse라고 하면 성적인 학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human rights abuse이기 때문에 인권 유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한창 서쪽에 있는 신장 지역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이런 제재 조치, 그리고 중국 측의 대응 조치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alleged란 단어는 혐의 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을 쓴 기자가 이렇게 제재 조치를 취한 이유가 인권 유린 때문이다라고 해서 중국이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기자 입장에서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란 개념으로 안전장치를 항상 넣어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주장된 인권 유린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가끔 번역이나 해석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품사를 바꿔보면 좋아요. 인권 유린이라는 주장을 둘러싸고 혐의를 둘러싸고 이렇게 명사로 해석을 하시면 우리말로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2: 'Human rights abuses in China. China summoned foreign diplomats in protest after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Canada and Britain jointly imposed sanctions on senior Chinese officials over alleged human rights abuses in China's Xinjiang region.
0: 두 번째 토픽이 되겠습니다. Xiaomi's Great Leap Forward. 아마 중국의 역사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오쩌둥 중국 주석 당시에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실패한 운동인데요. 자, 샤오미의 대약진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얼만큼 약진했는지 내용은 봐야 되겠군요. 들어보시죠.
1: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2: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번 기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단어 표현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겠죠? 뉴스 키워드 들어봅니다.
1: Profit.
2: Profit.
1: To overtake.
2: To overtake.
1: Domestic.
2: Domestic.
0: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ofit. 이익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Profit. 두 번째는 to overtake. Overtake somebody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추월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Overtake somebody.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하나 단어 더 있죠. Domestic. 두 가지 의미를 보통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에라고 하는 형용사, 두 번째로는 가정에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정폭력이라고 할 때 Domestic Violence 많이 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여기까지가 하나의 청커래겠죠. 아, Xiaomi의 정체를 알려주는 거죠.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샤오미라고 하는 기업이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이렇게 되어 있군요. 보통 증감을 얘기하는 명사와 그 대상이 되는 목적에 해당하는 명사 사이에는 in을 쓰는 게 보편적이에요. 예, 보편적으로 이렇게 in을 쓰는데. 자, 4분기의 net profit이군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아, 4분기 순이익이 36% 신장되었다. 늘어났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말이 36%지, 와, 한 분기에 36% 상승세면 어마어마한 거죠.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라고 되어 있군요. Overtake somebody. 바로 나왔습니다. 자, Xiaomi는 domestic rival, 자국내, 즉 중국의 경쟁사인 Huawei를 추월해서요.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군요. Overtake somebody to become. 전 세계 소위 3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 등극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군요. 화웨이는 몇 년 전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과 관계가 아주 안 좋았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는 소위 해킹을 하고 있다는 그런 혐의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샤오미가 반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2: Xiaomi's great leap forward. Chinese smartphone maker Xiaomi reported a 36% rise in fourth quarter net profit. Xiaomi has overtaken its domestic rival Huawei to become the world's third biggest smartphone maker.
0: 오늘의 표현과 패턴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패턴은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to overtake somebody, to become something. 누군가를 제치고 뭐뭐로 등극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애플은 올해 아마존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등극했습니다. 저와 함께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 1회 방송을 보신 분이라면 아! 이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시 아마존이 전 세계가 아니라 미국 내 시가총액 3위의 기업이다. 기억나시나요? America's third most valuable public company란 말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제치고 등극했다. Overtake somebody to become something. 자, 이럴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Apple has blank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blank company this year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애플이 올해 초에 아마존을 제치고 진짜로 전 세계 최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는 표현 이제는 압니다. 바로 이거죠. Apple has overtaken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this year 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들어보시죠.
1: Apple has overtaken

0: and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this year.
1: Apple has overtaken Amazon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this year.
2: Being an anchor yourself 시간이 되겠습니다.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Xiaomi vs. Huawei. 자, 이 두 기업이 대결 국면을 펼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샤오미는 화웨이에 밀려 들러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거 정말 많이 쓰죠. 기업에 밀려서 들러리 역할을 하다. 이럴 때. 자, 이 표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들러리란 말을 알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가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럴 때 아는 표현만으로 다 치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문맥에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샤오미는 화웨이에 밀려 들러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들러리 역할 만만치 않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영어 표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을 떠올리기 힘들다면 그때는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들러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누구에게 밀려 뒤에 처졌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누군가에게 밀리다, 뒤처지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lag behind somebody. Lag behind. 이렇게 쓰거나 To fall behind somebody. 마찬가지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ag behind, fall behind somebody 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뒤처져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지난 10년 동안이란 표현, 뭐 지난 20년 동안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Over the past decade. Decade는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over the past 10 years, Xiaomi has lagged behind Huawei. 자, 지금까지 10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는 현재 완료형으로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has lagged behind Huawei, has fallen behind Huawei 라고 쓴다면 뭐 무난하고 괜찮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뭔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요? 뭔가 들러리 역할을 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보조 역할을 하다. To play second fiddle. 혹은 to play second fiddle to somebody.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요. 이때 fiddle이라고 하는 말이 바이올린입니다. 소위 제2 바이올린을 연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악 사중주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그리고 첼로가 되겠는데요. 제1 바이올린이 치고 나가면 그 뒤를 따라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2바이올린이죠. 그래서 A plays second fiddle to B라고 한다면 A라는 사람 혹은 기업이 B라는 사람 혹은 기업에 밀려 뒷전에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오늘 나왔는데요. 두 번째 표현은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played second fiddle to Huawei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 문장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두 가지 버전 모두 다 들어오시죠.
0: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lagged behind Huawei.
1: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lagged behind Huawei.
0: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played second fiddle to Huawei.
1: Over the past decade, Xiaomi has played second fiddle to Huawei.

0: 자, 오늘 우리가 봤던 여러 가지 중요 표현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Today's expressions,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보시죠.
1: To impose sanctions.
2: To impose sanctions.
1: Human rights abuse.
2: Human rights abuse.
1: To overtake somebody, to become.
2: To overtake somebody to become.
1: To lag behind somebody. To fall behind somebody.
2: To lag behind somebody. To fall behind somebody.
1: To play second fiddle to somebody.
2: To play second fiddle to somebod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고요. MP3와 스크립트 다운이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29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의문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비동사의 의문, 오늘은 일반 동사의 의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문사를 활용한 질문을 여러분이 잘할줄 알아야 영어로 훨씬 더 다양한 대화를 할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동사의 의문사의 의문문 들어갈 건데요.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알고 있죠? Do, does, did. 그 다음에 주어 써주고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했는데요. 의문사를 그 앞에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문 볼게요. When do you exercise? 자, 의문사 when을 썼습니다. 그리고 do, 조동사 적어 주었고요. 주어는 you, 동사 원형 exercise를 써줬죠. 의미는 너는 언제 운동하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hy does he look so tired? 이번에는 why 의문사를 썼어요. 그리고 does의 도움을 받았고요. 주어가 he네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does의 도움을 받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look 동사 원형 적어주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Where did the accident happen? 이번에는 where. Where 의문사를 적어줬고요. Did를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Did, 주어는 the accident, 그 사고이고요. 동사 원형 happen을 적어줬습니다. 그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났니?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What does her husband do? 이번엔 의문사 what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does를 썼고 주어는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이죠. 뒤에 동사 원형 do 적어줬네요. 그녀의 남편은 3인칭 단수니까 앞에 does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What does her husband do? 라고 하면 그녀의 남편은 무엇을 하니? 즉, 그녀의 남편의 직업은 뭐니? 이런 뜻의 문장입니다.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번에는 의문사 what을 썼고요. did를 썼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 일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did의 도움을 받았어요. 주어는 you, 동사 원형 do를 써줬죠. 너는 지난 주말에 무엇을 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What do does did?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이 어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 주어에 알맞게 do, does, did 중에서 골라서 적어줘야 된다는 거. 주어는 주어가 3인칭 단수면 does를 써줘야 되고요. 시제가 과거면 did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번 단원에서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중에서요. 의문사가 주어이면 do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점 하나 유의하셔야 돼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므로 바로 뒤에 동사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 예문 두 개 묶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om do you love? 또는 who do you love? 자,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어가 뭐예요? you, 너는 이 주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love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는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너가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목적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who 또는 whom을 써주고, 우리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이 do의 도움을 받은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의 순서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who loves you? 이 문장을 보세요. 여기서는요, 누가 너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you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누가 너를 사랑하니? 이 who 자체가 주어입니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의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do, does, did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냥 동사를 적어주고요. 그리고 누가 너를 사랑하니? 목적어까지 적어주면 되는 거죠. Who loves you? 자, 그래서 이 물어보고 있는 대상이 누구에 해당하는 경우, 한마디로 누구를로 해석이 될 경우, 그때는 who나 whom, do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씁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이 문장처럼요. 하지만 누가 너를 사랑하니? 누가라고 해석이 될 때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Who 또는 whom did you call last night? 자, 여기서는요, 주어가 뭐예요? You. You가 주어죠. 너가 주어. 그 다음 동사 원형은요? Call. Call이 동사 원형입니다. 너는 어젯밤에 누구에게 전화했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Call의 대상. 역시 목적어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who 또는 whom을 써주고, 그 다음에 did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who called you last night? 여기서는요, 누가 어젯밤에 너에게 전화했니예요. 누가 전화했니? 네, 주어는 who가 되겠죠.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니까요. 그 뒤에 do, does, did 쓰지 않고 바로 동사를 적어주는 겁니다. Who called you last night? 이렇게요. 그래서 who loves you? Who called you last night? 과 같이 누가? 라고 물어볼 때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who도 되고 whom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whom을 쓰는 게 맞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who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역할을 할 때. 다만,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누가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who만 쓴다라는 거. whom loves you 이렇게 쓰진 않아요. Who loves you? 또요, whom called you last night? 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 어젯밤에 누가 너에게 전화했니? Who called you last night?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의문사를 쓰세요. 우리 의문사 연습부터 시작할게요. 1번, blank. Does the text message say?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는 뭐라고 적혀 있니?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 What 써주면 되겠습니다. What does the text message say? 문자 메시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니? 2번, blank. Does the Mud Festival start? 자, 우리 대답을 한번 볼까요? On the first weekend of August. 8월 첫째 주에 라고 하면서 시간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도 시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Mud Festival 하면은 머드 축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머드 축제는 언제 시작해? 라고 할수 있겠죠. 언제? 의문사 when 써주면 되겠습니다. When does the Mud Festival start? 역시 when does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 써둔 것도 같이 봐주세요. 3번. Blank did the guests arrive? 대답 봤더니 at 7, 7시에 역시 시간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When, 언제 손님들이 도착했니? 이렇게 물어봤겠죠. When, 그 다음 과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did를 써줬고요. 주어는 the guests, 동사 원형은 arrive가 되겠습니다. 4번, blank do you respect the most? 자, 이번에는 보세요. do 써줬고 주어는 you, 동사 원형은 respect가 되겠습니다. respect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존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누구를 가장 존경하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누구를 존경하는지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who 또는 whom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ho 또는 whom do you respect the most? 요렇게요. 누가라는 의미일 때는 who를 쓰고 그 뒤에 바로 동사를 써주지만 누구를 이라는 의미일 때는 who 또는 whom 쓰고 do, does, did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원형 써주는 거예요. 다음 5번. blank does your boss keep in the safe? safe는 금고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즉, 당신의 사장이 금고에 무엇을 보관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무엇을 what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What does your

Rose keep in the safe. 요렇게요. 6번 blank. Did your family move to Korea? 이번에도 답변을 보고 어떤 의문사 들어갈지 생각해 볼게요. Last year. 작년이라고 했습니다. 작년,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요. 언제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의문사는 when으로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When did your family move to Korea? 너희 가족은 언제 한국으로 이사했니? 작년에 라는 문장이에요. 역시 when 뒤에 조동사 did, 그 다음 주어는 your family, 그 다음 동사 원형 move 적어준 거 어순도 챙겨 드시고요. 7번 blank does the next train arrive? 답변 봤더니 in 20 minutes라고 해서 20분 후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when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죠. When does the next train arrive? When 뒤에 does의 도움을 받았어요. 왜요? 주어가 the next train이기 때문이에요. The next train, 다음 열차, 단수명사니까 3인칭 단수에 맞게 does를 적어줬고 arrive는 동사 원형으로 써준 겁니다. 다음 열차는 언제 도착해? 20분 후에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8번 blank did you find the treasure? treasure 하면은 보물이거든요. 답변해 봤더니 in a cave by the river 이라고 해서 강 옆에 있는 동굴에서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럼 질문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디에서 where 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죠. Where did you find the treasure? Where 그 다음 did 써주고 주어인 you 써줬고요. 동사 원형 find 라고 나왔습니다. 너는 보물을 어디에서 찾았니?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강 옆에 있는 동굴에서 이렇게 장소에 대한 답변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blank do you want to be a professor? 자 이번에는 답변이 따로 없는데요. 어떤 의미일지 우리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너는 교수가 되고 싶어? 왜 교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라고 할 때는 why라는 의문사를 써주니까 why do you want to be a professor?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why 그 다음에 do 써줬고 주어는 you 동사원형 want 써준 거 어순까지 챙겨주세요. 10번 blank won the tennis match. 자 이번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원래 의문사 뒤에 do, does, did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뭐가 왔죠? won 동사의 과거형이 쓰였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배운 거 하나 생각해 볼까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뒤에 do, does, did 쓰지 않고 바로 동사가 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의문사 자체가 주어구나 who 라고 써야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Who won the tennis match? 누가 테니스 시합을 이겼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긴 주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이기 때문에 who 라고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10번에다가 별표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바로 뒤에 동사가 온다. 꼭 챙겨두세요. 다음 B 가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 또는 대화를 완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blank I leave my key last night.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채워주면 좋을까요? 일단은 바로 주어가 나온 걸로 봐서 우리가 채워야 할 거는 의문사와 do, does, did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상 어떤 의문사가 들어가야 될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젯밤 내 열쇠를 어디에 두었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디에? 그러면 where를 쓰면 되겠고요. 어젯밤이니까 과거죠. 과거니까 did를 쓰면 되겠습니다. Where did I leave my key last night? 이렇게요. 자, I 뒤에는 leave 동사원형으로 잘 써줬습니다. 2번도 해볼게요. blank she usually do on the weekends. 이번에도 주어, 그 다음 동사원형이 뒤에 나와 있는데요. 사이에 빈도부사가 쏙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쓴다. 자, 그럼 의미상 어떤 의문사를 써주면 좋을까요? 그녀는 보통 주말에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무엇을 what? 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3인칭 단수니까 does라고 써야 되겠어요. What does she usually do on the weekend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does는 의문문 만드는 걸 도와주는 조동사.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do는 본동사,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준 거예요. 3번 blank
Butterflies like

0: flowers. 나비들이 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볼 수 있을까요? 왜 나비들이 꽃을 좋아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왜? 의문사 why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butterflies, 복수명사니까 do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Why do butterflies like flowers? 나비들은 왜 꽃을 좋아하니? 4번, blank people kill so many sharks. 이번에는 주어가요, people, 사람들이에요. 역시 복수명사네요. 그러면 우리 답변을 보고 어떤 의문사가 들어갈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y want to get their fins. 여러분, fin이 뭔지 아세요? fin? fin 하면은 지느러미를 이야기합니다. s가 붙어서 복수명사로 적어 주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상어들을 죽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은 그 상어들의 지느러미를 얻고 싶어. 그래서 많이 죽여.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왜? why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사람들 복수명사가 주어니까 why do peopl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why do people kill so many sharks? 다음 5번. blank you get for your last birthday. 지난 생일에 너는 무엇을 받았니?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무엇? what을 쓰면 되겠고. 주어가 you니까요. do 아니면 did인데. 자, 중요한 거 last birthday라고 했으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what did you get?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get for your last birthday? 너 지난 생일에 무엇을 받았니?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번엔 did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Blank Koreans usually invite to their weddings. 한국인들이 주어예요. 그 다음 동사 원형은 초대하다. invite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혼식에 한국인들은 보통 누구를 초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누구를 invite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내용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who 또는 whom 채워주면 되겠고요. 주어가 Koreans 복수명사니까 do라고 조동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Who 또는 whom do Koreans usually invite to their weddings? 다음 7번. Blank, your first class begin. 자, 주어가 your first class. 너의 첫 수업이에요. 그 다음 동사 원형은 begin이라고 적어 주었죠. 답변을 봤더니 it begins at 8 o'clock.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8시에 시작한다. 그러면 질문을 언제라고 했겠죠. 언제 너의 첫 수업이 시작하니? 그럼 필요한 의문사는 whe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your first class 단수명사이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3인칭 단수 주어에 맞는 does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does your first class begin? 너의 첫 수업은 언제 시작하니? 8시에 시작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8번. Blank lived in this palace. In this palace. 이 궁전에서 누가 살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면 lived 하고 동사의 과거형이 왔단 말이죠. 동사의 과거형은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본 의문문의 형태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과거형에 쓰이는 did를 써주고 그다음 주어 동사 원형으로 만들어주면 됐거든요. 그 앞에 의문사도 당연히 붙여주고요. 그런데 여기에 동사의 과거형이 그대로 쓰였다는 것은 바로 의문사 뒤에 동사가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아이 누구죠? Who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Who lived in this palace? 누가 이 궁전에 살았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9번, blank the sign say. 이번에는 주어 the sign 나왔고, 동사 원형은 say가 나왔습니다. It says no parking. 주차 금지라고 쓰였어. 자, 그러면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뭐라고, 무엇이라고 할 때는 의문사 what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the sign이에요. the sign. 요거는 단수명사니까 3인칭 단수에 맞게 does라고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does the sign say? 요렇게 채워주면 완성. 표지판은 뭐라고 하고 있니? 즉, 표지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니라는 문장입니다. 10번. blank you go during the weekend. 답변을 볼까요? I went to 대구. 나는 대구에 갔어. 어디에 갔는지 장소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질문은 어디에 갔어? 이렇게 물어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where 써줄 거고요. 대구에 갔어. 과거형으로 답변했죠. 질문도 과거형으로 Where did you go during the weekend?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너는 주말 동안에 어디에 갔니? 나 대구에 갔어. 이렇게 이어지는 대화예요. 다음은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단, 여러분, 필요시 형태를 변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을 볼까요? When, 그 다음에 his plane arrived. 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그의 비행기, 그 다음에 도착했다라는 뜻의 표현이죠. 그러면 그의 비행기는 언제 도착했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문사 먼저 쓴건 좋아요. 그 뒤에다가는 do, does, did 중에서 하나를 적어줘야 되는데, arrived, 도착했다, 과거형으로 썼으니까 did를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어 자리에 his airplane, 그의 비행기를 써줄 거고요. arrived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써야겠죠. 그래서 when Did his airplane arrive?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그의 비행기는 언제 도착했니? 라는 뜻이에요. 2번, where blank his money? 이번에는 where로 시작하는 의문사를 사용한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He, 그리고 keeps를 쓰라고 했어요. 즉, 그는 어디에 그의 돈을 보관하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럼 주어는 he고요. 동사가 keeps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문 만들 때는 does를 쓰면 되겠죠. Where does, 그 다음 주어 he 쓰고 동사 원형 keep 적어주면 완성. Where does he keep his money? 그는 그의 돈을 어디에 보관하니?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3번 why 써줬고요. You changed. 자, 이제 딱 보면 알겠죠? 동사의 과거형 썼으니까 어떤 조동사가 필요해요? did가 필요해요. 그리고 주어는 you를 쓰면 되겠고, changed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채우면 되겠습니다. Why did you change your mind? 너는 왜 마음을 바꿨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4번, what you do를 활용해서 적어줄 건데요. In your free time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what 의문사 뒤에 do, does, did 중에 하나 적어줄 건데요. 일단 과거형도 아니고, 주어가 3인칭 단수도 아니니까 그냥 do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요렇게요. 이때 첫 번째 do는 조동사, 두 번째 do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what 의문사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요? grow라는 일반 동사가 나온 걸로 보아서 아 현재 시제구나. 그리고 주어가 the farmers 복수명사니까 두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조동사가 뭐가 들어갈지만 찾으시면 그 뒤에는 수월합니다. What do? 그 다음 주어 the farmer 써주고 동사 원형으로 쓰면 완성이죠. What do the farmers grow? 그 농부들은 무엇을 기르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6번 why? 그 다음에 you left라고 돼 있어요. left는 leave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필요한 조동사는 did가 되겠습니다. Why did you? 그 다음 동사 원형으로 leave를 채워주면 완성. Why did you leave the front door open? The front door 하면은 현관문이거든요. 너는 왜 현관문을 열어두었니?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7번 when 이번엔 언제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Winter vacation 그다음 usually begins라고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보통 언제 시작해라는 질문이겠죠. 여기서는 여러분 주어가 winter vacation인데요. 과거형이 아닙니다. 3인칭 단수 주어라서 begins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의문문 만들 때는 does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When does winter vacation 그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begin으로 바꿔주고요. 빈도 부사는 그대로 일반 동사 앞에 적어주면 돼요. When does winter vacation usually begin? 겨울 방학은 보통 언제 시작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입니다.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영작 한번 가볼게요.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니? 여러분, 무엇을 먹었니니까 의문사 못 써야겠어요. What을 써야 되겠죠. What? 그리고 먹었니니까 과거에 대해 물어보고 있네. 그러니 need를 써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쉬워요. 주어 찾고 동사 원형만 써주면 완성이죠. 해볼까요? 너는 너가 주어니까 you라고 채우면 되겠고요. 먹었니라고 했으니까 먹다, eat. 동사 원형 자리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eat for lunch? 혹은 점심을 먹다라고 할때 have란 동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2번. 내 마지막 수업은 언제 끝나니? 언제라고 했으니까 의문사 뭐 있어줘야 돼요? when 써야겠죠, when? 언제 끝나니? 라고 물어봤어요. 과거 시제 아닙니다. 그리고 주어가 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your last class인데요. Your last class는 3인칭 단수 주어죠. 필요한 조동사는 does가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동사 원형만 쓰면 되겠다, 그쵸? 끝난다, end, 동사 원형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When does your last class end? 요렇게요. 3번. 왜 사람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하니? 의문사 못 써야 되는지 따가야겠다, 그쵸? 왜? why라고 써주고요. 사냥하니라고 했습니다. 시제 과거 아니죠? 주어는 사람들이니까 do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복수 명사가 주어니까요. 그리고 주어 people이라고 써주고 동사 원형은 사냥하다 hunt라고 써주면 완성이죠. 그 뒤에 wild animals까지 붙여주면 돼요. Why do people hunt wild animals? 4번. 너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니? 누구를이라고 했습니다. 너가 주어예요. 그리고 너가 만난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who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do, does, did 중에 하나 써야 되는데요. 만났니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did를 써야겠죠. 주어는 너니까 who 또는 whom did you라고 해주고 만나다 meet 동사 원형으로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Who did you meet there? 또는 Whom did you meet there? 요렇게요. 다음 5번. 그 왕자는 그의 보물을 어디에 보관하니? 어디에? 라고 했어요. Where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관하니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어요. 주어가 그 왕자. 3인칭 단수니까요. Where 뒤에 does 써주고 주어인 the prince 써주고 동사 원형 보관하다 keep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Where does the prince keep his treasure? 이렇게 적어주면 완성. 6번. 그녀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니? 무엇을에 해당하는 의문사 보죠, 여러분? What? What을 먼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니라고 했으니까 과거 시제 아닌 거 확인하시고요. 주어가 그녀예요. 3인칭 단수 주어니까 필요한 조동사는 does가 되겠죠. 주어는 she, 그 다음 동사 원형 써줄 건데요. 하다는 do 동사 원형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여가 시간에라고 하는 요 표현 붙여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What does she do in her free time? 요렇게요. 다음 7번. 그차 사고는 언제 일어났니? 자, 언제는 의문사 when 적어주면 되고요. 일어났니라고 했어요. 과거에 일어난 거니까 did를 써야겠죠. 그리고 주어는 그차 사고입니다. The car accident. 이렇게 써주고요. 우리 주어진 단어 happen 동사 원형 그대로 뒤에다가 붙여주면 완성입니다. When did the car accident happen? 이렇게요. 마지막 8번. 누가 창문에 돌을 던졌니? 이번엔 여러분, 누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 의문사 자리 자체가 주어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가 던졌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럴 때 쓰는 I는 바로 who죠. 그리고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바로 뒤에 동사를 적어주면 되니까요. 던졌니? throw의 과거형 threw를 적어주면 됩니다. 무엇을? 돌을. 그러니까 who threw a stone. 이렇게 써주고 창문에 마지막에 at the window까지 채워주면 완성입니다. Who threw a stone at the window? 의문사 자체가 주어일 때는 바로 뒤에 동사를 적어주면 된다.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세요. Where you found가 맞을지, did you find가 맞을지 정답 알겠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의미는 너는 어디에서 그 열쇠를 찾았니?가 되겠죠. 그런데 알맞은 어순이 무엇인지 꼭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피드백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how를 활용한 의문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가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0: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1: 역삼중학교.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안 왔다.
0: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우세창 선생님.
0: 좋아하는 과목은?
1: 수학.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2: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1: 중학교 때 고민?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150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는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길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영어 자신감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 반가워요. 진짜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어디 가지 않고 잘 온 거 너무 칭찬해. 아, 선생님 왜 이렇게 격하게 말하는지 알지? 네, 맞아요. 빈칸 추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두 문제, 좀 빈칸 추론 2에 두 문제를 했는데 문제들이 좀 어렵고 특히 이제 1번 문제가 칸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어제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특정 인물의 그런 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물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알면 뭐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지문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걸 몰라도 우리 영어 지문에서는 대부분은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불리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풀라고요? 이 지문 안에서 충분히 근거를 찾아서 풀 수 있다. 우리 그 문장 안에서 사실은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아니야, 별거 아니야. 분명히 근거는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안도하는 마음으로 영어 지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영어 이렇게 읽을 때 좀 긴장하거나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말할 때 잘 안 읽히게 되더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나중에 보면 엄청 쉬운 거야. 내가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석 못했었다고?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영어는 심리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늘 이게 고비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어떤 턱선까지 왔을 때 그 부분을 딱 넘기면 그 다음엔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모든 공부들이 다 그런 것처럼 정비례로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무너뜨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인사말 볼까요? What doesn't break me? 나를 깰 수 없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건 makes me stronger.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 하나로 여러분들 어떻게 막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서 아, 나 이거 오늘 알았어.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았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로 여러분들은 더 강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늘 선생님이 말씀드리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잘 현명하게 잘 버티면서 이겨내게 되면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자양분으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선생님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오늘 또 다섯 개의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4, 5, 6, 7, 8번까지 갈 건데 근거, 단서 찾아오셨네요. 자, 빈칸의 위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빈칸 뭐야? 첫 문장이 이렇게 나오기 있지, 그치? 있기 없기 이러지 말고 있어. 당연히 있습니다. 자, 여기 일단 앞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의 포인트가 뭔지 이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얘를 채워갈 수 있는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첫 문장의 빈칸인 경우는 아, 모든 아이들이 다 얘를 향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얘를 다 밑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설명해주고 떠받들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 문장 자체의 의미 먼저 파악을 해볼게. 자, when gathering 모을 때요. 자, 무엇을 뭘로 모은대요? Gathering A into B. A를 모아서 B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봤을 때 the preferences of multiple agents.

여러 개의 다양한 agent,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죠? 여러 다양한 그런 주체들의 선호하는 것들,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호하는 것들을 모아서 one collective choice, 단 하나의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각자 다 따로 가서 먹을 거 아니잖아. 같이 반이 모여서 먹는 거니까. 어떻게? 그렇지. One collective choice를 해야 될거 아니니? 그죠? 자, 이렇게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 잡았죠? 자, 이럴 때, it is easily seen that 이하라는 것이 쉽게 보여집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일까? Certain cases.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것이 쉽게 보여집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여러 개의 다양한 의견들이에요. 다양한 선호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양한 의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견해를 뭘로 만들 때? 하나의 집단적인 집합적인 선택으로 만들 때, 그냥 하나라고 이렇게 선생님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경우들이 쉽게 목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특정 상황은 특정 사례에서는 어떻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가 될수 있고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한번 연결해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첫 문장의 주제문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게 바로 아마도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만들 때의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 특정한 상황들은 어떻게 할수 있다, 될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요, there are two alternatives. Alternative가 뭐야? 그치, 대안이야. 두 개의 대안이 있대. 선택지가 두 개라는 거지 뭐. 그죠? 하나는 뭐고? A.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two agents. 이걸 선택하는 주체도 한 명은 A를 선택하고 나머지 한 명은 B라는 걸 선호한대요. 그럼 딱 이런 상황이에요. 다양한 의견이 있대.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있고 주체는 세모인 아이와 네모인 아이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주체도 두 명, 선택지도 두 명이에요. 그럼 각각의 선택지가 다를 수 있겠죠. 다양한 의견을 각각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요. There's no deterministic way.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deterministic이라고 하면 얘는 결정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결정적인 방식이 no, 없어요라고 나와요. 자, 뭐에 대한 결정적인 방식이 없어? Selecting a single alternative. 단 하나의 대안. A 선택할 거야, B 선택할 거야 라고 했을 때단 하나의 선택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방식이 없대요. 어? 왜 방식이 없지? 하나만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보겠습니다. Without violating one. Violate가 위반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요. 뭐 중에? 두 개, 뭐 가운데? Of two basic fairness conditions known as anonymity and neutrality. Anonymity라는 단어가 익명성입니다. 물론 뒤에서 좀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이 의미를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Neutrality라고 하면 neutrality 중립해라는 뜻이니까 중립성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익명성과 중립성으로 알려져 있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fairness, 공정한 그런 공평한 조건들 중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는 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는 위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익명성을 위반하든 혹은 중립성을 위반하든 하나를 위반해야 하나의 단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정적인 방식이 없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이걸 다 익명성도 지키고 중립성도 지키면서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럼 익명성과 neutrality, 중립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anonymity는 이렇고요. Whereas, 반면에 neutrality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 whereas, 반면에 라고 나와요. 자, 그럼 한번 끊어주시고 보겠습니다. 자, anonymity, 익명성은요, require that 이하를 필요로 하죠. The collective choice, 이렇게 집합적인 선택, 집단적인 하나의 선택이 ought to be independent,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 독립적으로,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요. 뭐하는 별도로? of the agent identities, 그 주체에, 선택하는 이 주체에 정체성과는 무관하게 A가 선택했으니까 얘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주체성과는 무관하게 누가 선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하는 게 바로 익명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이렇게 뭐 이렇게 반장 투표나 이런 학급 대표 투표를 할때 익명성으로 투표하죠. 그죠? 익명으로 다 그래서 다 접어가지고 누가 투표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누구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끔. 반면에 neutrality, 중립성은요, requires impartiality. 자, impartial. partial이 여러분들 부분적인,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이라는 뜻입니다. impartial이라고 하면 공정한이라는 뜻이고요. impartiality라고 하면 얘는 impartial, partiality라고 하면 얘는
공정성이라는 뜻이에요. 공정성, 이 중립성이라는 건 공정성을 요구하는데, 자,

어느 쪽으로 향하는? 이 대안으로 향하는, 즉 대안에 대한 공정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중립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 중립, 공정성, 공평성이 바로 중립에 관련된 거란 얘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걸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죠. 자, align lotteries. 갑자기 lotteries가 나오네요. lottery는 우리가 원래 보통 복권이란 뜻으로 쓰이는데 요즘 추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복권이라는 게 추첨을 해가지고 당첨자를 뽑아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추첨을 허락하는 것, 뭐로써? 사회적인 어떤 결과물로서 추첨을 허락하는 것. 자, 그럼 뭐야? 이 둘 중에 A 선택할 거야, B 선택할 거야 라고 해서 누가 선택했는지와 상관없이 anonymity가 결정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중립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이 A야 B야라는 그 대안을 선정을 할 때, 그럴 때 사회적인 그런 결과로서 추첨을 허락하는 거야. 그냥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지. 그지? 추첨을 허락하는 건 따라서 seems like unnecessary. 뭐처럼 보여요?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에 대한? impartial collective choice. 공정한 이 집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선택을 위한 필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선택할 때 우리가 공정성이나 익명성이나 중립성을 위반하지 않고는 하나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 없으니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lotteries, 추첨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자, 계속 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Most common deterministic social choice. 가장 흔한, 가장 일반적인 결정적인 사회의 선택의 functions, 기능이란 뜻도 있지만 수학에선 함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 함수는요. 이를테면 뭐가 있는데요? Plurality rule. Plural이란 단어가 복수의라는 뜻이에요. 단수 복수할 때 복수. 그럼 여기 지금 복수라고 나옵니다. 복수의 규칙. 이게 뭘까요? 다수결의 법칙 같은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그런 결정적인 가장 흔하게 쓰이는 사회 선택의 그런 함수는요. 야, 함수는 are only deterministic. 오직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하는 한? 거기에 no tie. 타이가 없는 한. 타이라는 거 여러분 동점이에요. 동점. 40명인데 20대 20 이렇게 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으로 선택할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동점이 없는 한 이런 다수결의 원칙과 같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usually resolved. 대부분의 해결이 된대요. 뭘 통해서요? by drawing a lot. 이 lot이라는 건 lottery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요. 추첨을 함으로써 이것은 다 대부분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무작위로 선정을 하는 그런 추첨의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The use of lotteries for the selection of officials. official은 여러분들 관료죠, 관료. 그죠? 네, 그러면 관료, 뭐 공무원과 같은 그런 관료들, 이런 관료들을 선택하는, 선정하는 데 있어서 뭘 사용하는 거야? 추첨의 사용은 관료를 선택하는데 여러분들 추첨을 해요? 너무 생뚱맞은 소리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추첨을 사용하는 건 뽑기처럼 이렇게 추첨을 사용하는 건 아주 흥미롭게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세계에서 최초의 민주주의가 있었던 아테네, 아테네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아테네에서는요. It was widely regarded. 뭐라고 아주 널리 여겨졌어요? As a principle. 그것이라는 건 바로 the use of lotteries가 되겠죠. 추첨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여겨졌습니다. 뭘로? Principle characteristic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아주 주요한 그런 특징으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첨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실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했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 사람들이 만약에 1대1, 뭐 이렇게 아니면 몇 대 몇, 이렇게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이용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이게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이런 그 민주주의의 하나의 특징으로 여겨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요, gain increasing attention.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의 과학에서, 정치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 뭘 한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추첨으로써 해결을 하게 되면 익명성과 그리고 중립성 두 가지를 다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나의 선택지로 여러 개의 선택지를 여러 개의 선호도를 하나의 선택지로 이렇게 좁힐 때 모을 때 자, 무엇이 흔히 보여지죠? 특정한 상황은 볼까요? call for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요구하는 것처럼 쉽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 것처럼 예, 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뭘 요구해? Randomization이 뭐야? Random이 무작위의, 임의의라는 뜻이죠. 자, 임의의 방식을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other means of tie breaking. Tie breaking 동점을 가르는 거죠. 동점을 깨는 거니까. 동점을 가르는 다른 방식. 즉, 동점을 가를 수 있는 방식을 만약에 아, 동점이야. 그럴 때또 추첨이라는 것이 해결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뭐 예,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중립적이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할수 있는 거 추첨의 방식, 다시 말하면 랜덤이제이션이나 그런 그 동점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다른 방식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건 그걸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일까요? 그렇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4번, 5번 한번 이렇게 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런데 valid가 타당한, 유효한 이란 뜻입니다. invalidate라고는 무효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공정하지 않은 그런 선택지가 무효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어떤 공정한 선택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무효화된다 이런 이야기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관련 없는 선택지는 바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로 한다. deterministic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결정적인 방식은 사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역시 아웃이 되겠고요. rely on neutral agent. 여러분들 중립적인 주체자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하는 중립적인 주체자가 꼭 해줘야 돼. 나서줘야 돼.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없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e unpredictability inherent in democracy. 민주주의에서 내재되어 있는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 이해를 필요로 한다. 민주주의는 예측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도 없었죠. 그죠? 네, 그래서 관련 없는 거 바로 지워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추첨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요걸 좀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 중에 단어로 이어가시면 조금 더 답을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빈칸 위치 좀 한번 봅시다. 빈칸 어디 있니? 빈칸. 네,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문장이 꽤 길죠? 근데 긴 부분 중에서 여기 뭐 했을 때 뭐입니다 라고 나오죠? 뭐라고 기술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이렇게 느낍니다. 주절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너는 여전히 느낄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여러분들, as if라는 거. 야, 걔는 거기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더라. 안 갔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뭐인 것처럼이라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이 문장을 지금 잠깐 보시면, 소설에서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새로운 캐릭터, 등장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자, 뭐라고 이야기해? 그는 단지 그런 종류의 appearance,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외모는 어떤 외모야?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외모야. 누구한테서 기대할 수 있어? 그의 유형, 즉 그런 젊은 사람들이 가질 법하다고 느껴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딱 그런 종류의 모습을,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는 nothing else.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생략된 게뭐 정도로 보시면 되겠냐면, 자, 이 사람은 says,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and says, 말합니다. nothing else. 다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가 되겠죠? 그죠? 뭐에 대해서? About his appearance. 그 등장인물의 외모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뭐라고요? As if, 뒤에 거라고 느끼죠.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종류의 외모라고 얘기한 게뭘 의미하는 건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는, 이 정도의 외모야라고 말고는 그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지. 예, 앞부분을 봐야 돼요. 자, 근데 첫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자, writers. 작가들은요, often give us.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떠한 impression, 인상을 줍니다. 자, 어떤 인상을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줄까? They have described the faces of their characters. 그들이 쓴그 등, 그, 그 소설이나 그런 작품, 그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얼굴을 묘사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준대요. 그런 인상을 준다라는 건 뭘까요? 다 묘사했어. 근데 묘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보세요. When, in fact, 실제로는요, 뭐할 때?
They have simply given you. 그들이 그냥 그 작가들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주었을 뿐인데요. 뭐를요? An outline to fill in. 그 채울 수 있는, 그 등장인물의 모습을 채울 수 있는 뭐만 줬을 뿐인데? Outline, 윤곽만 줬을 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인상만 그냥 딱 줬을 뿐이고 윤곽만 줬을 뿐 자세하게 어떤 등장인물을 묘사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낀다라는 걸까? 마치 그걸 다 받은 것처럼, 그 설명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그죠? 계속 볼게요. 자, 애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인 슬리워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알게 되죠? 오직 뭐만 알게 돼요? That he has big teeth. 그가 아주 큰 치아를 가졌다. 이렇게 그 작품의 묘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뭐야? 그 사람은 등장인물, 작가는 등장인물의 얼굴을 다 묘사하지 않고 그냥 큰 치아만 가졌어요. 라고 해서 어떠한 인상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자세하게 그 이외에는 말하지 않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큰 치아를 가졌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Even so. 자, 그렇게 했는데도요. We don't feel.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그의 얼굴이 It's a dentate blankness. 치아가 있는, 이만 있는 그런 blackness, 공허함, 그냥 그런 백지. 즉,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없고 치아만 이렇게 크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야? 아, 입이 유독 크구나. 그리고 치아만 아주 크게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눈, 코, 입은 당연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나머지를 묘사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묘사된 그것만 보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대개는요, we mistake. 우리는 어떻게 해요? mistake 합니다. 자, 우리는 실수합니다. 혹은 잘못 판단합니다. 혹은 착각합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지금 for라는 전치사가 나와요. 자,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잘못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디서 내용이 한번 끊겨야 되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잘못 판단해요. 뭐라고요? being told. 들었다고 잘못 착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뭘 들었다고? What effect someone's appearance has. 누군가의 외모가 가지고 있는 effect, 효과 혹은 영향, 인상이라고 여기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impress 정도로요. impression 정도로. 그러면 어떤 인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들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인상에 대해서 들은 것이 뭐라고? On account of that experience. 그러한 외모에 대한 설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군가의 그 외모에 대한 인상을 들었던 것을 뭐로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그 외모가 갖고 있는 설명으로 착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뭐야? 인상을 우리는 인상만 설명했을 뿐 그 플러스 알파인 건 없는데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설명이 그 부분만의 설명이 아니지. 그러니까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본다란 이야기죠. 그 인물의 전반적인 설명으로 보게 된다는 얘기야. 이만 설명을 했는데도 우리는 이 빼고 나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나머지 얼굴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게 바로 전체에 대한 설명으로 착각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러면서 시인인 이 사람이요. 조언을 하나 봐요. 그럼 이 사람의 조언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가 이겁니다. Paint.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그리래? Not the thing itself. 그 자체, 그 그림 자체, 대상 자체를 그리지 말고 But the effect it produces. 그것이, 그 대상이 만들어내는 효과, 다시 말하면 인상을 그리세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나 그 인상을 그리라는 얘기지. 그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시인인데요. 만약에 이걸 그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화가로 본다면요, 여러분. 화가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다 그려야 사실은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소임을 다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그 대상 그 자체를 묘사하지 말고 걔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상, 그것이 만들어내는 인상을 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조언은요. Sounds like, 뭐처럼 들려요? Yeah, self-denying ordinance. Self-denying, 자기 부정적인 법령처럼 들린대요. 이게 뭐야? 원래는 사실은 다 작가라면 혹은 화가라면 어떻게 그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화가까지 넘어가면 그죠? 네,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법령처럼 들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It is rather clever.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rather clever. 꽤 영리한
way, 방법입니다. 뭐하는? Out of the intractable problem. Intractable problem, 다루기 힘든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꽤 영리한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상세하게 오히려 묘사하지 않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빈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소설에서 그는 단지 그런 외모를 가졌을 뿐이야. 그 정도의 나이에 그런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을 뿐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건 어떤 것도 기술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느낍니다. 뭐라고 생각하고 느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설명을 받은 것처럼. 아까 우리가 본다면 on account of that appearance. 그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생각을 한다. 자, 그럼 그 얘기를 한번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마치 뭐인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자, have been told exactly what he looks like. 그가 what like, how it 뜻이죠.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는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때요? 맞죠? 그런 인상만 딱 줬을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묘사를 다 봤다고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사회적인 지위의 구성원이 된다. 되는 것처럼 느낀다. 무슨 말이야? 거기 안에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 한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건가? 말 이상하죠. 그죠? Already know. 이미 압니다. What will happen to him and the story? 지금 여기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죠. 줄거리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에게 이미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 역시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언급이 아니죠. 이번에. 그죠? 외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다 풀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인상만 설명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 전체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들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1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그래도 정답이 그래도 좀 우리가 봤을 때 딱 와닿죠? 그죠?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인 것 같아요. 6번 가보겠습니다. 6번도 한번 어디 있는지, 뭐가 빈칸의 위치 어디 있는지 봤더니 아주 끝은 맨 마지막은 아니고 그래도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죠? 중후반부에 위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네요. 맞아요. without이라는 표현을 놓치시면 안 되죠? 자, moving up in scale. 직역을 하면 scale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즉 그 규모, 범위면에서 좀 더 위로 올리면, 확대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뭐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는데, 자,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해보면 뭐 하지 않고 some awareness of 뒤의 것을 인식하지 않고도 it is it, 그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to 하는 게 어려워요. it to 가져진 주어죠. 뭐 하는 게 어려워? make reasoned business or policy judgment. Reasons judgment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되죠. 합리적인 판단하는 게 어려워. 또 뭐 하는 게 어려워? Make sense of.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grasp라는 것도 여러분들 잡다 쥐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 너 잡았어? 라고 이야기하면 너 어떤 내용 이해했어? 이런 의미죠.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뭐야? 판단이나 합리적인 판단 혹은 어떤 거 이해, 무언가를 잡아낼 수 없는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있어야만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게 없다면 하기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보고 without이라는 거 잊지 말고 넣어서 해석을 해서 선택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one word. 하나의 단어. 어떤 단어는요? inextricably associated with geography. 자, inextricably, 풀 수 없게 라고 나옵니다. 어떤 하나의 단어는요? 풀 수 없게 연관이 되어 있대요. 풀래야 풀 수 없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뭐겠어? 막 풀려고 하는데 안 풀려. 그치.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거의 하나의 개체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뭐에 있어서? In geography. 지리학에 있어서 정말 풀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야? 그렇지. where라는 단어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지리학에서 여러분들 어디에 라는 말이 빠질 수가 없지. 그제 어디에라는 빠른 이 말은 절대 분리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This is because, 이건 왜 그러냐면요. Geography가요, 지리학이

from, 뭐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The premise, 전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하라는 전제죠. It matters, 중요하다라는 전제요. Where something takes place on Earth's surface. 지구상의 표면에서, 지구의 표면에서 무엇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로 지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출발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야. 그렇죠. 지리학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where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지리학과 뭐는 뗄래야 뗄 수 없다? where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조금 키워드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geography. 자, 지리학과 무엇은? where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연결은 매우 중요해요. where라는 점에서 geography라는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he key question.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are not simply where questions though.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뭐가 아니에요? where questions. 단순히 어디에서라는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질문 말고 뭔데? 그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they are why there. 거기에 왜 거기에인지. 다시만 여기에 where라는 것에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왜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지, 왜 거기인지를 물어보고 and so what, 그래서 what, 여기에서 일어나서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데, 여기서 이제 의미가 되겠죠. 그죠? 무엇이 거기에서 의미가 되어지느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디라는 말만 내포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거기야? 그래서 뭐, so what? 무슨 걸, 뭘 의미하는 건데? 이걸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계속합니다. 자, getting to라고 하면 get to는 어디 어디 도달하다라는 얘기죠. Getting to such questions, 그러한 질문에 도달하는 것은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이런 질문에 도달하는 건 means, 의미합니다. Taking special arrangements, variations, and interconnections seriously. Take seriously,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해? 공간적인 배열, arrangements, 공간적인 배열과 그리고 variations, 차이, 다양함이죠. 그죠? 네, 차이. 그리고 interconnections, 서로 상호의 연결이라는 것을 아주 진지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이 질문에 의미하는 바는 뭐야? 자, 여러 가지가 왜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런 공간적인 배열에 그리고 그 각각의 공간들의 차이점이라던가 아니면 상호 연결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주 중요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걸 진지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그죠? 자, 계속 볼게요. Engaging in even the simplest day-to-day activity. 심지어 어떤 활동조차도요. 그냥 일상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행동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requires, 뭐가 필요해요? Some appreci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공간적인 상황에서의 어떠한 적절성, 적절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는데 어디에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직장으로 갈 수 있는지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처럼 공간적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해야 일반적인 우리 일상생활들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갈 때 뭐 이를테면 배고파. 그럼 집에서 어디로 가요? 배고픈데 욕실 가요? 식당 가잖아요. 그죠? 식당 아니면 주방으로 가잖아. 그래서 뭘 열어? 냉장고를 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뭐야? 공간적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는 걸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지금 뭐야? 어떠한 공간적인 이해, 배열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공간상의 차이는 혹은 얘네들은 어떻게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좀 더 큰 범위로 확장을 해보면, 넘어가 보면 without some awareness, 어떤 의식이 없다면 뭐 하는 게 어려워?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업이나 혹은 정책상의 판단을 내리는 것도 여기 to라는 초부정사가 각각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혹은 여기 지금 초부정사의 to make 그리고 to grasp 이렇게 초부정사가 병렬 연결되면 뒤에 있는 to는 두 번째부터는 to는 생략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또 뭘 이해하는 거야? Some of the basic forces shaping life on the planet.

지구상에 이런 어떤 삶을 구성하는, 삶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힘들에 대해서 힘의 일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디에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만 잘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뭐에 대한 의식 없이? 이런 것에 대한 의식 없이요. 배열이나 차이나 연결성에 대한 의식이 없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ocating a new store or public service requires taking into consideration public distributions, the location of roads and utilities, socio-economic patterns and more. 자, 무엇을 위치시키는 거? 새로운 상점을 혹은 공공의 서비스를 위치시키는 거. 가게를 어디다가 세울지, 혹은 병원, 공공 서비스 같은 걸 어디다 세울지, 보건소 같은 걸 세울지, 이런 것들은 뭘 필요로 해요? 고려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인구의 분포라던가, 아니면 도로 그리고 공공시설의 위치, 버스 정류장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패턴들, 그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문장도 그럼 뭐야? 단순히 어디에 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의 상호 연결성, 배열이나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 더 예시 보겠습니다. 자, understanding why and where migration. 자, 왜 그리고 어디로 migration, 이주라는 것이 happens,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왜 이주를 하지?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하죠?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생각을 필요합니다. 고려하는 걸 필요로 해요. 이 정치적인 조직,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공간적인 이 discrimination, 차별의 영향이 어떤 건지, 사회 경제적인 패턴은 어떤 건지,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의 layout, 배열이나 배치는 어떤 건지, 기타 등등 단순히 요 사실만이 아니라 주변에 얽혀있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더 큰 규모로, 큰 범주로 확대를 해보면 뭐 어떤 것에 대한 의식 없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 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의식 없이는 뒤에 걸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적절하겠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왜 cross-cultural conflict, 문화 간의 갈등, 바로 땡. How phenomena are arranged on Earth's surface. 어떻게 해서 지구상의 표면에서, 즉 지구에서 현상들이 arrange, 배열이 되는지. 어떻게?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 연관성, 상호 연관성. 이 세상에서 각각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그 배열되는 차이, 연결성. 이런 걸 전부 다 how라고 부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1번은 관련 없는 거 지웠고요. 나머지 관련 없는 거 이렇게 지워질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지구의 천연 자원들이 언제 고갈될지, 자원 고갈에 관련된 내용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또 시기에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아닙니다. Climate change에 관련된 거 역시 나오지 않았고요. Who has the authority? 자,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to make decisions about territories. 어떤 영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주체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where라는 것, 그 하나의 question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이제 여러 가지로 같이 묶여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어렵지 않게 2번으로 정답으로 가실 수 있어요. 어려운 듯 하지만 또 보시면 중심 내용만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지문의 모든 내용을 다 100%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욕심낼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죠? 그래서 중요한 흐름의 핵심만 잘 잡고 그 흐름이 달라지는지 아니면 좀 더 추가가 되는지 이런 정도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또 네 번째 문제입니다.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도 한번 빈칸의 위치 가보겠습니다. 빈칸 위치 요게. 근데 여기 지금 누구를 달고 나왔어? 이 문장은 항상 빈칸 문장 잘 봐야 돼. Then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왔어요. Then, 그러면. 자, 그럼 조건이 되겠네요. 앞에 거를 하면, 하면 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then 이럴 거야.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뭘 하면이 될까? You can't see. 여러분들이 알 수 없어. 볼 수 없어. Who is paying for something? 누가 돈을 내고 있지? 뭐에 대해서? That appears to be free. 공짜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돈을 내고 있지?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으면 그런

하면 이런 겁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만 지금 빈칸에 그것도 일부만 봤습니다. For free. 공짜네. 라고 하는데 이걸 who 누가 내고 있는지를 알아 몰라. 모를 때 그럴 때 그렇다면 뒤에 것인 것입니다. 라고 해서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에가 조건이 되겠죠. 공짜인데 이걸 누가 지불하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때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내용 한번 연결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죠. 자, 핵심 소재가 뭔것 같아요? 네, 맞아요. The attention economy에 관련된 거야. Attention economy는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집중 경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관심 경제라고 해석하시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관심. 누군가의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볼게요. We're famously living. 우리는요, 잘 알려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In the era. 어떤 시대? Of the attention economy. 관심 경제 안에서 살고 있어요. 관심 경제가 도대체 뭐야? 자, 그 경제에서는요. The largest and most profitable businesses in the world.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규모가 크고, 가장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요. Are those 어떤 사업들이야? Consume my attention. 나의 관심을 소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고? 관심 경제에 관련된 겁니다. 관심 경제는 누군가의 관심을 통해서 수익을 낸다는 얘기야. 내 관심을 소모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가장 큰 규모의 그리고 가장 수익성을 낼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관심 경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뭐야? 내가 관심을 보여야만 수익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야. 그쵸? 자, 그러면 계속 볼게요. The advertising industry.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광고 산업. 그렇죠. 광고 산업은요, 말 그대로요, is dedicated to 어디에 전념하고 어디에 헌신합니까? Capturing. 잡아내는 거, 포착하는데, 그리고 selling, 판매를 하는데 헌신하고 전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동명사구가 and로 엮였죠. 자, 그럼 광고업계가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뭐냐? 중점을 두는 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Capturing the conscious hours of my life. 나의 삶. 나의 삶이라는 건 지금 이 필자의 의도로 지금 나라는 그 초점으로 쓴 거죠. 그죠? 사실 우리예요, 우리. 예, 이 관심 경제라는 건 나의 삶에 대한 의식적인 시간을 포착을 해. 그럼 내가 오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을 켜가지고, 혹은 뭐, 너튜브를 켜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관심들이 있지, 그 관심을 보내는 시간이 있지, 그 시간을 포착을 해. 그런 다음에 selling them. 그러한 시간들을 파는 거야. 누구한테? Someone else. 다른 사람한테 판매를 한대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관심을 보이면서 그 안에서 뭘 볼까요? 간접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지금 광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자체를 사실은 판매를 하는 것이다. 나의 시간을 판매를 하는 것이다. 뭘 판매하는 거라고요?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을 판매하는 거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it might seem magical. It might seem magical. 이때 가져진 조어구문이죠. 무엇은 magical? 아주 멋져 보일 수 있어요. 마법처럼. 마술처럼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는 게? So many exciting and useful software systems. 굉장히 흥미롭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체계들을, 시스템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것도 어떻게? To use for free.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요. 자, 뭔가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아요. 공짜로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 선생님도 뭐 무료 한글이나 뭐 이런 것들. 이게 막 뷰어 같은 건다 무료잖아요. 그죠? 예, 소프트웨어 같은 거. 다 무료로 준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으나, 하지만 그것은요, 이제는요, 뭐야? Conventional wisdom. 일반 통념. 사람들한테 이제 완전히 굳혀진 어떤 일반적인 통념이 되었습니다. 어떤 통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무료인데, 이거 무료는 도대체 누가 돈 내고 있는 거지? 무료처럼 보이는 것에,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바로 뭘까요? 관심 경제에서 사실은 누가 소비가 되고 있는 거야? 나의 관심. 나의 시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건 바로 뭡니까? 나의 관심.
나의

시간이 사실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내용 좀 뜯어보겠습니다. Our creative engagement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창의적인 그런 관계, engagement라는 거 여기서 관계, relationship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창의적인 그런 관계가 is mediated by. 원래 mediate라는 건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것에 있어서 중재가 된다는 건 뒤에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 recommendation, 그런 recommendation 시스템, 추천 시스템에 의해서 중재가 됩니다. 영향을 받아요. 이를테면 내가 뭐 어떤 컨텐츠를 원하기는 하는데 꼭그 사람께 아니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께 먼저 뜨는 거야. AI 추천 기반으로. 그러면 사실은 내가 더 많은, 더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나의 창의적인 다른 사람과의 그런 관계가 제약을 받겠죠. AI 시스템에서 사실 제약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더 좁혀지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there are design. 이런 AI 추천 기반,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은요, 뭐 하기로 만들어지고 설계가 된 겁니까? Trap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를 잡기 위해서. 우리의 주의를 딱 끌어서 딱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흐트러치지 않게 딱 거기에 머물 수 있게 Trap our attention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뭘 통해서요? Through the process that Nick Seaver라는 사람이 뭐라고? Captology라고 부른 그 과정을 통해서요. Captology라고 부른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Keeping us, 우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replacing, 이렇게 하면서. 지금 뒤에 분사구로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captology라는 그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더 좋겠죠.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됩니까? 어디에 주의를 보이게 돼요? What's sold by one company rather than another? 다른 기업보다는 하나의 기업에서 판매를 하는 제품이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제품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자, the freedom of personal exploration. 우리가 개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자유. 이것저것 여기저기 다 탐색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뭘로 대체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플레이리스트라든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여러 개를 더 탐색해 볼수 있는데 알고리즘이 딱 만들어줘.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심지어는 뭐도 만들어져? 예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로 대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자기가 자유롭게 탐색될 수 있는 것들이 알고리즘의 틀 안에서 그렇게 조금 더 방향이 좁혀지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누가 지불을 하지? 공짜인 것 같은데? 무료인 것 같은데? 누가 지불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보여주는 그 관심 그 자체가 사실은 실제로는 그게 수익이 되어서 팔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이 바로 그걸 지불하고 있는 거야. 이걸 생각하시면서 선택지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All of your attention, 여러분들이 기울이는 그 모든 관심이 has already been spent. 이미 다 소비가 되었대요. 관심이 그러면 어느 곳에 다 소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비할 곳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관련 없죠. The real product being sold. 진짜 판매가 되고 있는 진짜 상품. 현재 판매 중인 그 상품은 진짜 상품은 바로 뭐가 된다는 거? 너가 되는 거지. 너가 보이는 너의 관심, 너가 드리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진짜 팔리고 있는 상품이야. 이런 이야기죠. 정답 그래서 몇 번이에요? 그렇지.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 없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됐죠? 네. 선생님, 왜 5번은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이 5번은 아까 그 AI 추천 기반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매지컬해 보인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AI 기반의 그런 추천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창의적인 그런 관계라든가 우리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것들이 제한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구인 AI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한테 뭔가 많은 것들을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혜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팔리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 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주는 게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가보겠습니다. 천문장에 빈칸이 딱 들어와 있는데 이럴 때더 당황하지 말고 괜찮아. 뒤에 다 나를 위해서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볼게요. Centralized formal rules. 어떤 규칙이에요? Centralized. 중앙 집권화된. 중앙에서 완전히 다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야. 중앙 집권화된 그리고 formal 공식적인 규칙, 규정들이 can blank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뭘 찾아야 되겠어요? rules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로즈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고 이렇죠. 그죠? 자, 이것이 뭘 할 수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The rules of baseball. 뭐가 나왔어? 야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와? Music. 음악. A score of music. 이거 악보가 나옵니다. 음악 분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legal rules가 나옵니다. 법적인 규정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세 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우리한테 rules, 이 centralized and formal rules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볼게요. 자, 야구에서도 규칙들이 있지, 그치? 자, 야구에서 이런 규칙들은요, don't just regulate. 단지 규제만 하지는 않아요. The behavior of the players. 이 운동선수들의 행동만 단순히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규제를 하기는 하죠. 어떻게 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은 아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They determine the behavior that constitute playing the game. 그 규제들은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을 구성하는 behavior, 행동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만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오히려 구성하게 해가지고 하게끔 만든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rules, 규칙들은요, do not prevent people from playing baseball.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구를 prevent,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they create, 그들은 만들어냅니다. The very practice that allow people to play baseball.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관행들을, 바로 그러한 관행들을 만들어내죠. 오히려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거, rules는 마치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규제 플러스,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건 맞지, 그치? 하지만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Create the practice. 그 관행들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야구에서 첫 번째 사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음악, 악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A score of music. 악보는요, imposes rules. 그치. 이것도 역시 규칙을 부과하죠. impose, 부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 끄듬은 중학교 때, 끄듬은 그 시기평가에서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끄듬은 뭐, 미나 솔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 근데 그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감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규정을 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it also creates a pattern of conduct. 하지만 그것은 행위의 패턴들을 만들어내요. 어떤 유형의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뭔데? enables people to produce music. 오히려 음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도 바로 뭐야? 어떤 규칙을 부여하지만 역시 규제를 하긴 하지만 역시 뭘 하게 한다? create 하게 한다. 네, produce music. 이것은 produce라고 얘기하네. produce나 create나 비슷하겠지만, 그죠? produce. 여기서는 이제 music,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규제하는 듯 보이지만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끔 한다? 생산하고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자, legal rules. 법적인 규칙들 보겠습니다. 자, 법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와, 엄청나게 길어요. 뭐가? 대절이 엄청나게 길죠. 자, 이 모든 것들이라고 하면서 여기서 한번 끊깁니다. 자, 이 규정들은요, all make practices, 모든 관행들을 만들어내죠. 어떤 관행들? That create new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관행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걸 할 수 있게끔 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도 바로 뭐야? 뭐 규제는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뭣도 만들어낸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이 룰의 역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중요한 부분은 뭐겠어? 규제를 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기회를 준다. 창출해내고 기회를 주고 생산해내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럼 여기 간단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뭘 가능하게 하는 법적인 규정들이에요? Formation of corporations. 기업들을 만들어내게 하고요. 기업을 새로 이제, 만들어내서 우리가 법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게끔 할 때 법적인 절차를 받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뭐야? wills라고 하면 will이, 조동사로 쓰이지 않고 명사로 쓰일 땐 의지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유언장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죽는 사람의 의지를 담은, 죽어가는 사람의 의지를 담은, 사후에 어떤 사람의 의지를 담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언장, 그리고 trust라고 하면 신탁, 신탁증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탁이나 아니면 그 유언장의 사용을 또 가능하게 하고요. 이게 다 법적인 절차로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they create negotiable instruments. Negotiable instruments.

instruments가 무슨 도구라는 뜻이 아니라 얘가 무슨 뜻이더라? 양도성의 증권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몰라도 돼요. 네. 그리고 and that established the practice of contracting. 이 계약에 필요한 계약의 그런 관행들을 또 만들어낸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관행을 만들어내요? 개인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를 줄수 있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가능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뭘 어떻게 만드냐?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할수 있게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게 된다. 요 부분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we all 우리 모두는요, legal rules 자 규제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바로 어떤 규칙들인데 establish roles individuals play within the legal system. 자 우리가 이런 법적인 체계 내에서 개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확립하는 그런 법적인 규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뭐가 있는데요?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가. 법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뭐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에 관여된 사람들이 되겠죠? 판사라든가 trustee라고 하면 법적 그 신탁 증여자, 신탁 관리자라는 뜻일 거예요. 그 다음에 partners라고 하면 동업자가 되겠죠? guardians라고 하면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후견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이 법적인 체계 안에서 개인들이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성립할 수 있는, 설립해주는, 확립해주는 그런 법적인 체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 규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 이런 legal rules는요, 어떤 legal rules예요? 이러한 역할들을 설립하고 확립하게 해주는 이런 규정들은요, constrain the behavior of individuals who occupy them. 그러한 역할들을 차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기는 해요. 속박하고 제한하기는 하죠. 같은 얘기잖아. 규제하고 제한한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이런 규제들은, 규정들은, 규칙들은 또한 뭘 만들어내기도 해요? The roles themselves. 그 역할 자체를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역할이 뭐야? 새로운 자신들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용의 흐름은 굉장히 다양한 예시들을 들고 있지만, 하지만 이거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첫 문장은 뭐야? 나머지 내용들이 다 뒷받침하고 있어요. 자, without them, 그것들이 없다면, an individual, 자, 개인은요, not have,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The opportunity to occupy the role. 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빈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entralized, formal rules. 중앙집권적이고 공식적인 그런 규정들은요, 규제를 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기회를 줍니다.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만들어냅니다. 이런 의미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부터 한번 볼까요? Facilitate, 무슨 뜻이야? 요 단어 중요한데? 그치,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무언가를 촉진시킬 수 있지? Productive activity, 생산적인 그런 활동들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뭔데? Create, produce, 기회를 창출한다. Create opportunity,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괜찮은데요? 뒤에 있는 내용만 잘 와주면 될것 같아요. By establishing roles and practices, 뭐와 뭐를 성립시키면서 역할과 관행들을 만들어냄으로써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런 역할과 관행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면서 그 관행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 그렇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련 없는 거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뭔가를 범주화시킨다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재평가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누군가의 역할이나 관행들, 사회 안에서의 그런 관행들의 역할을 재평가한다라는 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권장한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동을 이 법규 안에서, 맥락 안에서 강요한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 갑니다. Facilitate. 마지막에 우리 요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죠? 얘는 뭐야? Facility라는 단어 여러분 쉽게 아실 수 있죠? 시설이나 설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입니다. 얘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시설이나 설비는 우리의 삶을 좀 촉진시키죠. 편안하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촉진시키다, 용이하게 하다, 편리하게 하다, 쉽게 하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Facilitate라는 단어의 의미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요거 어디예요? 그치. 수강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Facilitate, facility. 이렇게 동사와 명사 형태에 같이 챙겨주시면 연결해서 알아두라고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오랫동안 여러분 것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빈칸 추론 2, 네 문제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풀어서 단서 찾아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1: 예.
0: 네, 한 주의 시작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물론이죠.
0: 자, 오늘은 가정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세탁으로 줄어버린 내 후드티.
1: 아...
0: 아들의 옷을 세탁한 상황인데요.
1: 네.
0: 지금 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1: 아이고.
0: 이게 뭐지? 이런 느낌.
1: 저는 이거 남편하고 꼭 신랑이 버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0: 아...
1: 제가 이제 세탁물을 다 넣고 이제 빨아버리잖아요.
0: 어허?
1: 그리고 이제 빼가지고 저 건조기에 다 넣거든요.
0: 네.
1: 건조기에 넣었다고 세탁은 내가 돌리겠다고 내 빨래는 내가 돌리겠다고 그것 때문에 아우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어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면 다 무조건 건조기 아닌가
1: 그렇죠.
0: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네. 옷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옷의 재질에 따라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또 줄어드는 옷이 있는데 그런 거에 예민하더라고요.
0: 가끔 유아복이 될 때가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옷 됐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일부러 노리신 거 아니죠?
1: 네. 약간.
0: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했지. 케첩으로 얼룩 쪘었어. 아, 이게
1: 오.
0: 엄마가 세탁을 돌렸단 얘기
1: 그렇죠, 그렇죠.
0: 같아요.
1: 케첩으로 얼룩진 옷을 본인이 직접 손빨래를 하지 않을 거면 그건 즉시 돌려야
0: 아,
1: 됩니다.
0: 즉시 돌려야 되는 거죠.
1: 아니면은 어차피 못 입는 옷이 됐을 거예요.
0: 그럴 수도 있죠,
1: 예,
0: 그렇죠?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왜 그런 거죠?
1: 그쵸.
0: 왜 제가 이렇게 뺏겨야 되는 거죠?
1: 왜냐면 또이 후드티 같은 거는 굉장히 아끼는 옷일 수
0: 아,
1: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 뭐
1: 맞습니다.
0: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과연 아들의 옷을 세탁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엿들으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응?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후디, 아!
0: Did you wash it?
1: 아, 했지, 당연히. 케첩으로 얼룩 졌었어,
0: What
1: 케첩.
0: about ketchup?
1: I did. You hoodie turned red because of ketchup, right?
0: It shrank.
1: 응?
0: It won't fit me now.
1: Fit me?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아, small?
0: It's too small now.
1: 아이고. 이제 네 남동생 옷된것 같네.
0: What? Why are you laughing?
1: 아니. It looks your brother's hoodie. Small, too small.
0: Oh, that was my
1: 너한테 안
0: favorite.
1: 맞아. 아이고.
0: 아, 그 슬픔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만약에
1: 예.
0: 새로 산 거였으면 어떡해요, 또.
1: 아, 그쵸. 또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해요. 이미 지난 일.
0: 어쩔 수 없는 거.
1: 그럼요.
0: 안 되겠습니다. 영어라도 우리 건져야 됩니다.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예.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응?
0: 자, 지금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1: 그죠.
0: 본인의 후드티에 뭔가 발생했어요, 지금.
1: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단.
0: 설마 제 후드티 세탁하신 거 아니죠, 엄마?
1: 아, 이거는 불길한 예감을 직감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0: 맞아요.
1: Yeah. Don't tell me. 어? 말하지 말랐는데요? Don't tell me까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도
0: 저에게
1: 되겠어요.
0: 말하지.

0: 마세요.
1: 예. You washed. 당신이 washed
0: 오,
1: 씻었다고.
0: 뭐를요?
1: My hood를, 후드티를. Mom. 그죠?
0: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1: 그럼
0: 거기?
1: 여기에 후드티에
0: That's
1: 해당하는,
0: right. 후드티, 여러분들. 모르실
1: 후드티가
0: 것
1: 영어로
0: 같은
1: 뭘까요?
0: 느낌입니다.
1: 아!
0: 틀려도 됩니다.
1: 아, 후드가 영어예요. 그죠?
0: 후드. 그죠? 맞아요.
1: 후드?
0: 후드는 이거는 영어.

0: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 t-shirt, mom. 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0: and I don't blame you. Okay, but, 자, hood t는 실제로
1: 아?
0: hoodie라고 부르게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이런 패션 쪽에서 있잖아요.
1: 네.
0: 제대로 된 영어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여기저기 표기할 때 후디로 아예 해놓는 거 저 본 적이 있어요.
1: 오.
0: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 대부분은 이거를 후드티라고 해놓죠.
1: 네.
0: 그래서 아마 후드셔츠라든가 이렇게 쓸 텐데 영어에서는 후디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읽을 때 보통 D가 부드럽게 플랩 현상이 나서 후리처럼 비슷하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후디 이거보다는 흐리, 흐리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근데 여러분들 전에 아마 한 번 정도 우리 패턴이 나왔을 거예요. 설마 아니지? 믿기 싫은 거잖아요. 설마 아니지, right?
1: 오.
0: 그러면 설마가 영어가 단어가 따로 있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어에서는 이렇다고 말하지 말아줘, 말하지 말아줘.
1: 아.
0: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1: 네네네.
0: 왜냐하면 나 그거 듣고 싶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마. 이게 의역이 되면서 설마가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Don't tell me, 나한테 말하지 마, 이 뒤에 사실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1: 네,
0: 그래서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줘도 좋겠습니다. Don't tell me, 평소문 하면 이렇다고 말하지 마, 의역돼서 설마 이거 아니지?
1: 오.
0: 아닐 거야. I don't wanna hear. 막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Okay? So, for example, 이런 거. 일요일인 줄 알았던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설마 오늘 월요일 아니겠지?
1: 나한테
0: 오늘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 말아줘.
1: 그쵸?
0: 그럼 일단 어떻게 해요?
1: Don't tell me.
0: Don't tell me 오늘이 월요일이다.
1: Today is Monday.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그래서 친구가 It is Monday. 이러면 Oh my. 이렇게 되는 거죠.
1: 절망의 이로 말할
0: 그렇죠.
1: 수 있죠.
0: 자, how about this? 우리 설마 방금 진 거 아니겠지? 지금 축구를 봤는데
1: 네.
0: 알아요. 이미 진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lose가 지다인데 과거형 뭐예요?
1: Lost.
0: Lost.
1: 예.
0: Just lost 하면 진 겁니다.
1: 네.
0: 방금. 그러면 설마 우리 방금 진 거 아니겠지?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그렇죠. Don't tell me we just lost.
1: 아.
0: 그 친구가 we did. 이러면서
1: 정말 속상한데요.
0: Right, right, right. So, 여러분들이 설마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다른 방법이 몇 개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 네.
0: 듣고 싶거나 뭐 인정하고 싶거나 하지 않은 것을 뒤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Yeah.
0: Okay? 대신에 연기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 명령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don't tell me today is Monday.
1: Don't tell me today's Monday.
0: Oh, don't tell me we just lost.
1: Don't tell me we just lost.
0: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엄마, 내 거 봐. 이렇게 세탁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이거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1: 오.
0: 이런 것도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면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이거는 엄마, 내 hoodie 와시하지 않았죠? 그렇죠?
1: 오.
0: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있죠?
1: 네.
0: Did you? 이렇게. So, 느낌 보세요. 표정이나 이런 것도 Oh,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이거나 Oh, you didn't wash my hoodie. Did you?
1: 오.
0: 비슷하죠? 비슷해요.
1: 네, 뉘앙스가.
0: Okay. So,
1: 네.
0: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 연습을 하면서 흡수하셔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1: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0: 그랬을 때 보통 이 엄마들은 해맑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뭔가 나에 대해서 아우 감사해요, 엄마. 뭐 이런 걸 기대를 할 것 같단 말이에요.
1: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내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0: I
1: 이런
0: love you,
1: 칭찬.
0: I love you, mom.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1: 에이, 반전.
0: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그렇죠. 맛 신났거든요.
0: 신났어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1: 에이,
0: 있죠. 이 상황에서는.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아하.
1: 케첩과 함께 스테인이 됐었어.
0: 아, 이거 분명히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했을 겁니다.
1: 그쵸. 여기가 비워져 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거든요. 예. 근데 케첩이니까.
0: 네.
1: 케첩은 케첩이잖아요.
0: 이거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인데 그쵸? 틀리면 안 받으신 거예요, 선물을.
1: 그러면은 케첩은 일단 K로 시작하겠죠. K. Ketchup.
0: 아하.
1: Ketchup. Ketchup. Yeah.
0: Okay. I did.

0: It was stained with ketchup.
1: 응.
0: 이거를 비우나 저거를 비우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1: 왜요?
0: 들면서요. 스펠링
1: 케첩을
0: 완전히 틀렸습니다. 네.
1: 아, T가 또
0: Yes, yes.
1: 있었구나. 네.
0: ketchup이라고 하는 것은 스펠링이 K-E-T 그리고
1: 예.
0: CHAP가 아니고요. UP입니다.
1: UP,
0: ketchup이라고
1: ketchup.
0: 하는 게 맞고요. 자,
1: 으흠.
0: 여기서 참고로 마요네즈도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사실 이게 더 어려워요. 세 배는 어렵고요. 참고로 원어민들도 틀립니다.
1: 마유 아니고 마요죠.
0: 한번
1: 예,
0: 해보세요. 틀려도
1: 마.
0: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기해 주세요.
1: 마요. 네즈.
0: 역시 예상을
1: 즈.
0: 빗나가지
1: 이까지
0: 않습니다.
1: 썼어요.
0: 그거까지요?
1: 예.
0: 감사합니다.
1: 좀 다르죠?
0: 자, 이렇게 돼 있는데
1: 예.
0: 마요네즈 스펠링은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1: 아우,
0: 엄청나죠?
1: 너무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
0: MAYO NNAISE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원어민들도 이걸 잘 쓰지 않죠. 이 스펠링 자체를 읽으면 mayonnaise, mayonnaise에서 마요도 아니라 mayonnaise가 맞아요. 자, 그런데
1: 매요.
0: 너무 힘들죠?
1: 네.
0: 그래서 원어민들은 보통 여기까지만 줄이게 됩니다.
1: 매요.
0: 그래서 mayo, can I have some mayo? 훨씬 쉽죠?
1: 네.
0: 대신에 그것도 마요가 아니라 메요입니다.
1: 매요.
0: 그리고 가끔가다 저를 마유쌤이 아니라 마요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마스터
1: 그쵸.
0: 유진입니다. 네.
1: 마요네즈를 좋아하실 것 같이
0: 저
1: 생겨가지고.
0: 엄청 좋아해요.
1: 예, 그쵸.
0: 거기다가 또, 지금 말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또
1: 예, 침이
0: 고입니다. 오징어
1: 고여요.
0: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1: 네.
0: 자, 지금 보면 it was stained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stained 돼 있는 게이 흐름상 무슨 뜻이겠어요?
1: 스테인드가 얼룩이겠네요?
0: 맞아요. 얼룩진입니다.
1: 얼룩진.
0: stained라고 하면. 원래 stain 자체가 얼룩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1: 아.
0: 그런데 이것은 형용사로 얼룩진이라는 느낌.
1: 네.
0: 그래서 비동사랑 섞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아하.
0: 얼룩져 있다. 근데 도대체 뭘로 얼룩져 있는지를 더 추가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1: Yeah.
0: So, with
1: With
0: something.
1: something.
0: Okay?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with를 잊어버릴 일이 거의 없겠죠. 그쵸?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 해볼게요. 그녀의 드레스는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1: 아,
0: 새로
1: her,
0: 샀는데.
1: 그쵸. Her dress
0: is 현재형으로 해볼게. is
1: is stained with
0: 그 소스로
1: the
0: 그 the
1: sauce.
0: sauce. yes. her dress, her new dress 이러면 더 슬플 것 같아요. her dress
1: 그럼요.
0: is stained with what? with the sauce.
1: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0: 아유,
1: 소스는.
0: 맙소사.
1: 예.
0: 아무리 지워도 티 나요. 네. 자,
1: 그렇죠.
0: 이번엔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그럼
1: 네.
0: is 대신에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너의 shirt는 커피로 얼룩져 있었어. 너의 셔츠는 얼룩져 있었다. 과거로
1: Your shirt was
0: was
1: stained with
0: coffee.
1: coffee.
0: 그렇죠. Your
1: Yeah.
0: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뭐
1: Yes.
0: 예를 들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1: 네.
0: 내가 못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쵸.
0: 거기서 사실 손님 거기에 커피가 스테인 돼 있었는데 제가 뭐 서비스를 해드렸어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1: 오,
0: 있겠고요.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이건 사실 복잡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게 Stained가 그냥 형용사구나. That's it. You know, her dress is stained. Your shirt was stained. 근데 with what만 추가한 것뿐입니다.
1: 네.
0: Okay?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1: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0: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있는데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 my hoodie, Mum.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자, 다음 볼게요. 자, 고맙다는 게 아니었어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1: 아유.
0: 저한테 안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1: 이
0: 슬퍼합니다.
1: 엄마 입장에선 사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0: 근데
1: 진짜 이게
0: 이게
1: 아
0: 진짜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1: 속상해요 정말.
0: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1: 그쵸. 좋아하는 또 후디가 에
0: 예.
1: 망가졌으니까요. It won't fit me now. 나한테 맞지 않을 거예요.
0: 여기에 맞는 게 뭐일 것 같아요, 뒤에서?
1: 뒤에 fit.
0: 맞아요.
1: 에.
0: 우리 뭐 피팅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오케이?
1: 에, 에, 에.
0: So, 그건 나한테 핏하지 않을 거다, 이제.
1: 그쵸.
0: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1: 줄어들었다.
0: 오케이. 여러분, 한번 미리 써보세요.
1: It
0: 줄어들었다.
1: 줄어들었잖아요.
0: 네, 이거는
1: 작아졌잖아요.

0: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 소리인데요?
0: 네.
1: 근데 우리가 줄어들다라는 말을 저 알거든요.
0: Small, maybe?
1: 예, small인데, small인데, small은 작다잖아요. 작은. 그죠?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줄어들다는 우리가 그거잖아요. reduce.
0: 오.
1: 오, reduce. okay. It reduces가 되나요?
0: 오.
1: 예, it이니까.
0: It reduces.
1: 예.
0: It won't fit me now.
1: reduce가 저기 깎아주는 그런 개념,
0: 맞아요.
1: 줄어드는 개념.
0: reduce.
1: 예.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또 어려운 것도 하나 써가지고
0: 오히려,
1: 또 감동 많이 하시네요.
0: 아,
1: 또.
0: 진짜 굉장히 제가 요즘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1: 아,
0: 뭔가 감동이 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1: 네네네.
0: 정답은
1: 어?
0: It shrank.
1: 어?
0: shrank 들어보셨어요?
1: 상어 아니에요? 상어? 상어?
0: 아, 그거는 shark죠?
1: shark
0: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일단은 이렇게 shrank를 놔두고요. 기본형을 네. 보여드릴게요. 바로 줄어들다. 우리 흔히 왜 쪼그라든다고 하죠?
1: 네.
0: 옷이 쪼그라들거나 이런 거,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슉 주는 것을 shrink라고 표현을 합니다.
1: 정말 처음 봐요.
0: Yes.
1: 네.
0: S-H-R-I-N-K. 앞으로 shrink. 여러분들 옷을 잘못 shrink. 빨아가지고 뭐 스웨터든 뭐가 요만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거 쓰시는 거예요. Okay? So shrink는 사이즈가 아주 급격히 줄어들다라는 뜻이
1: 네.
0: 들어가고요. 자, 얘는 과거형, PP 형태. 일단 과거형은 여기 나오긴 했죠.
1: 그러네요.
0: 다시 한번 쓸게요.
1: shrank, shrank.
0: PP 형태는?
1: 똑같지 않을까요?
0: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1: 네,
0: 됩니다.
1: shrank.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0: 오케이.
1: 예.
0: 자, 정답은요. shrank, shrank, shrunk.
1: 오?
0: 가 되겠습니다.
1: Alright? 아, 또 이렇게 헷갈리게 또.
0: 네, 그래서, 네. 줄어들다, 줄어들었다, 그리고 PP 형태. 항상 여러분 아시죠? 기본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1: 네, 이거 자, 저거네요. drink, 네. drank, drunk.
0: 그런 개념이죠.
1: 어, 그러네요.
0: 오케이. 근데 그것도 예외가 좀 있기는
1: 아,
0: 하죠. 그렇죠?
1: 예.
0: 자, 참고로 줄어드는 게 이게 된다면은 사이즈가 막 늘어난 거 있잖아요. Right? 너무 오래 입어서 왜 그런 거 아세요? 셔츠 여기 모기 부분 완전 늘어나고
1: 모기 늘어나가지고
0: 옷 자체가 헐렁헐렁되고
1: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알죠 알죠 알죠.
0: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슨
1: 늘어...
0: 아웃된다고 할까요?
1: 어, 그래요?
0: 이거는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1: 아, 아는 단어예요?
0: 어, 그 뭐랄까, 뭔가 몸이 찌뿌둥할 때 몸을 이렇게 약간
1: 아, 스프레드인가 보다. 스프레드 아웃. 어, 스프레드 아닌가요? 아, 스트레치인가? 스트레치.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다 써볼게요. 스트레치.
0: 어, 저는 당연히 이걸 쓸 줄 알았는데
1: 예.
0: 뭔가를 펼치는 느낌을 스프레드로 썼습니다. 정답은 스트레치 아웃.
1: 오케이.
0: 스트레치 아웃 자체가 옷이 이렇게 늘어나다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을 수라도 있잖아요.
1: 그, 네. 그러게요.
0: 자, 그리고요. 여기 중요한 주인공은 fit이라는 동사예요.
1: 네.
0: fit은 누구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1: 그쵸.
0: 사이즈가 맞다라는 뜻. 여기서 fit이 맞다가 되겠고요.
1: 예.
0: 자, 여기 지금 fit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동사 원형 쓴 거거든요.
1: 네.
0: won't, will,
1: 다음으로.
0: you know, will not. 같이 마찬가지로 과거형 PP 형태를 먼저 하나 써놓을게요.
1: 똑같을 것 같은데요. fit, fit, fit. Yeah.
0: fit, fit. fit.
1: Mm-hmm. Yes.
0: 맞습니다. 이게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영작하기가. fit이 모양이 같다 보니까
1: yes.
0: 그리고 심지어 동사입니다. 맞다라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어? 과거형 fit? 이제 3인칭 단수에 s 붙여야 되나? 엄청 처음에 헷갈려요. 이거는 제가 보장하고 말씀드립니다.
1: 이게 또 우리가 한국에서는 통용하기로 야, 너 fit 좋다. 약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명사로 여겨져요.
0: 뭐 명사, 형용사.
1: 에이,
0: 완전 헷갈리게
1: 맞아요.
0: 되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fit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맞다. 그리고 맞다. to, for 이런 거 필요 없어요.
1: 오.
0: 그냥 it fit me, fit you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아요.
1: 편한데요?
0: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let me just show you.
1: 네.
0: 오케이. 자, 이런 식입니다.
1: Sure.
0: 그 shirt가 finally fits me.
1: Mm-hmm.
0: 다이어트를 한 거예요.
1: 오.
0: 그래서 입어봤는데 어? 나 이거 못 입던 건데.
1: 부럽다.
0: The shirt finally fits me.
1: 다 버렸는데.
0: 그러니까 아, 다 버렸는데 네. 이제 맞아버려요.
1: 그러게요.
0: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me 앞에 뭐 for me, to me 이런 거 없죠?
1: 전혀.
0: 그냥 fit me인데 shirt가 3인칭 단수니까 fits me. 이렇게
1: 아하.
0: 하면 나한테 맞는다.
1: 네.
0: 자, 두 번째는 보세요. The skirt didn't fit me. 치마를 어제 입어봤어요. 과거 얘기잖아요.
1: 네.
0: 입어봤는데 안 맞는 거예요.
1: 에이.
0: 슬프게도, right? 그래서 그게 나한테 fit하지 않았어. 그래서 동사 원형 또 fit을 썼습니다.
1: 예.
0: 오케이. 어, 여기서는 과거 동사로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과거 동사로 쓰는 순간 엄청 헷갈려요.
1: 아우.
0: 그게 나한테 맞았어. 과거형으로 쓰면 it fits me가 아니라 it fit me라고 해야 됩니다.
1: 오.
0: 오케이. So again, if fit은 동사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상

0: 제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동사였어요.
1: 그러게요.
0: 여러분들 집중해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finally fits me.
1: The shirt finally fits me.
0: The skirt didn't fit me.
1: The skirt didn't fit me.
0: 본문 갈게요.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1: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0: Alright, 자, 마지막으로요. 엄마 쿨하게.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엄마 이제
0: 물려주면 되지 않니?
1: 그러게
0: 이런 느낌.
1: 조금 이제 웃음 들어갔을 것 같아요.
0: 맞아.
1: 아 이제 네 남동생 옷이 된것
0: 약간
1: 같다. 이렇게
0: 멋쩍어서요.
1: 그쵸 그쵸.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빌롱이 모모에 속하다 이렇게 외웠던 것
0: 오,
1: 같은데.
0: 맞아요.
1: 예,
0: 맞아요.
1: 근데 뭐가? 그것이 속했다. 이제. 이젠 여기 있는데? 된
0: 누구에게?
1: 것 같다.
0: 누구에게 속했어요?
1: 남동생.
0: 네.
1: 예.
0: 자, 여기서는 뭐뭐인 것 같네가 빠졌습니다.
1: 아, 갔네?
0: 뭐뭐인 것 같네. 이제 뭐 그런 것 같네, 뭐.
1: 갔네? 그럼 like. Like it belongs to your brother
0: 눈물이
1: now.
0: 좀 납니다.
1: 오,
0: 자,
1: 감동받았어.
0: 정답은
1: I guess.
0: I guess입니다. 이걸 틀릴 줄이야. 자,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응?
0: 얘 없어도 말은 돼요. It
1: 네.
0: belongs to your brother now. Fact로
1: 그러니까요.
0: 만들어 주는 건데 말투가 I guess, guess가 추측하는 거죠. 뭐 이런 것 같네라는 말투를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I guess. 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 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학창 시절에 보통 문법 책에 얘를 안볼 수가 없어요.
1: 그요.
0: belong to 누구? belong to 누구? 이러면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뭐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딱딱할 필요 없이 그냥 누구의 거다, 누구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이스컬이.
1: 너무
0: 오케이?
1: 쉬운데, 그렇게
0: 예,
1: 하면?
0: 속해 있다 이러면, 에이, 이거는 안쓸것 같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아마 처음이니까
1: 예?
0: 보여드리자면,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1: Parking spot belongs to me.
0: 이
1: 이
0: 주차
1: 주차
0: 자리는,
1: 자리는 내 거야.
0: 나에게 속했어. 너무 딱딱하죠? 그냥 내 거야
1: 내
0: 라는 뜻이에요,
1: 자리야.
0: 사실은요. 그럼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이
0: 자.
1: 땅은 누구 땅도 아니야.
0: 맞아요. 그 땅은, 뭐, 흔히 속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 땅은 속해 있다, nobody에게. 그 얘기는 아무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거는.
1: 그럼 내땅 하고
0: 아, 내
1: 싶다.
0: 땅 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long to라고 하는 거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이것도 결국 it belongs to, 뭐, 속해 있다 하지 마시고, 너의 brother 거다. 이렇게
1: 아하.
0: 익혀주시면 됩니다.
1: Yes.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했지.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1: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두 번째.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것 같네.
1: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2: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2: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0: 자,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be stained with something. 목소리 키워서 해주세요.
1: 예.
0: 케첩으로 얼룩졌었어. 그건 얼룩졌었어, 케첩으로.
1: It was stained with ketchup.
0: 그렇죠. 내 셔츠가 커피로 얼룩졌었어. 이거 과거형으로요.
1: My
0: 너의
1: shirt,
0: 셔츠.
1: your shirt was stained with

0: coffee.
1: There you go. 세 번째. 그녀의 드레스가 그 소스로 얼룩져 있어. 이건 현재형으로 해주세요.
0: Her dress is stained.
1: 그 소스로?
0: Stained죠. Stained with the sauce.
1: 그렇죠. 이거는 단순히 형용사일 뿐이에요.
0: 그쵸.
1: 과거 뭐 그런 동사가 아닙니다.
0: 아, 헷갈려요.
1: Alright.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It was stained with ketchup. Your shirt was stained with coffee. Her dress is stained with the sauce. 자, 다음은요? Belong to.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것이다. 자,
0: yes.
1: 첫 번째. 그 땅은 아무의 것도 아닙니다. Nobody에게 속해 있어요.
0: The land belongs to nobody.
1: 두 번째. 이 주차 자리, 이 주차 스팟 제 건데요. 저한테 속해 있어요.
0: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1: 어허. 자, 이번에는 I guess로 출발하면서 이제 내 남동생 옷이 된 것 같네. 자, 뭐뭐인 것 같네. 어떻게 한다고요?
0: I guess.
1: I guess. 그건 너의 brother 것이다. 이제.
0: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land belongs to nobody. This parking spot belongs to me.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자,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3: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2: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3: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1: 네,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Don't tell me you washed my hoodie, Mom.
5: I did. It was stained with ketchup.
4: It shrank. It won't fit me now.
5: Uh-oh. I guess it belongs to your brother now.
4: I want a new hoodie.
5: Huh? No. Don't buy it. Don't.
1: Great job, you guys. 너무 좋은 스타트였습니다.
0: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1: There you go.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0: Yep.
1: 정답이 되겠고요. 그럼 오늘 배운 이명적 패턴입니다.
0: 네.
1: Belong to 목적어.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네.
1: 그 모자는 제 친구 거예요. 그 모자는 제 친구 겁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0: 네.
1: 조금 느슨해 있더라도 그래, 다시 한번 출발해보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좀 놔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재밌는 주제 가져왔습니다. 바로
1: Cool Inventions.
0: Cool Inventions. 우리말

0: 번역해 보면은 멋진 발명품들, 멋진 발명들인데요. 그냥 invention 하면은 뭐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 Of course.
0: cool inventions, 멋진 발명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일 공부해 보겠습니다.
1: It's gonna
0: 자,
1: be great.
0: 네, it's going to be great. It's going to be cool.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The digital camera is a cool invention.
0: 디지털 카메라는 멋진 발명이에요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the digital camera라고 했는데 보통 the 하면은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그 책, the book.
1: The camera.
0: Yeah, the camera.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 카메라를 가리키면서 그 디지털 카메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카메라라는 기술 자체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 Yes. The idea or all of the digital
0: The
1: cameras, right?
0: technology
1: The
0: called
1: technology.
0: the digital camera.
1: Yeah.
0: 이런 느낌, 그 개념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And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Richard, who's from the USA,
0: 네,
1: right?
0: 먼저 리차드 씨의 클립을 전체를 보기 전에 요약 문장 부분부터 볼까요?
1: All right, Richard 씨, 나와주세요.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방금 리차드 씨의 문장 중에서 분명히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서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네, 바로 분명히 확실히 틀림없이를 가리키는 부분은
1: has to be.
0: 네, has to be.
1: has to be.
0: 뭐뭐여야 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리차드 씨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메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평소에 이제 the를 the라고 읽게 되면 더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 yes.
0: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1: Yes.
0: ever가 있으니까 시간을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멋진 발명 중에 하나는 has to be 분명히 이거여야 한다. The digital camera. 분명 디지털 카메라인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1: All right, sounds great.
2: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ever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1: 렛츠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다가 멈추는 것을 말하는데 mind하고 안 쓰이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It's always, almost always used with the word
1: boggle
0: mind. It boggles my mind.
1: Yeah, it boggles your mind, right?
0: 거의 그렇게만 쓰이죠.
1: Yeah.
0: So boggles your mind 아니면 yeah. it's mind-boggling.
1: Mind-boggling?
0: 네, yeah. 두 개의 형태 중에 하나로만 주로 쓰이니까요.
1: Yeah, I've never used boggling with any other word.
0: Any other word, right?
1: Yeah.
0: yeah I've never seen boggle being used with any other word in yeah. the English language. Hmm. 좋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1: Yes. Richard says, but for me personally,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has to be the digital camera.
0: 그런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놀라운 것이 많아서 생각하기 mm-hmm. 하나 고르기 힘들지만 for me personally, 저는 개인적으로 one of the coolest inventions, mm-hmm. 가장 멋진 발명 중 하나는 has to be 분명 이거예요.
1: The digital camera.
0: 네, 분명히 디지털 카메라 기술인 것 같아요.
1: Mm-hmm.
0: All right.
1: That's true.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stuffing 35 millimeter film into it, a roll of 35 millimeter film that had 24 exposures, which meant you only had 24 photos.
1: It wasn't that long ago that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0: It wasn't that long ago. Mm-hmm.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Mm-hmm. That we were. 이런 걸 우리가 했던 게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었어요. Mm-hmm. We were using a regular manual camera. Mm-hmm. 일반 수동 카메라를 사용했던 게 오래전이 아니었습니다. Mm-hmm. 그런데 그 사용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또 했죠?
1: That's right. So as you were using it, what else did you do? He says, stuffing 35 millimeter film into it, a roll of 35 millimeter film that had 24 exposures.
0: 네, 먼저 채우다라는 동사로 쓰인
1: stuff. Stuff.
0: Stuff는 보통 물건이나 어떤 것. 그래서 I have some stuff to do. I have some stuff to oh, yeah. tell you.
1: I have a lot of stuff on my desk.
0: 네. 것들, 행동이나 물건을 가리키는데 이제 채우다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I am stuffed 하면 oh. 지금 배가 굉장히 yeah. 찬 거예요. 배가 많이 yeah. 부른 거죠.
1: I'm stuffed. 네. There's a lot of stuff in my stomach.
0: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tuffed animal 하면 동물 인형을 가리킵니다. 뭐 곰 인형 같은 거.
1: And you can stuff people like into the subway, for example.
0: 사람들을 채우다.
1: The subway is stuffed. There's so many people in there.
0: 그래서 이제 공기가 좀 답답하거나 탁하거나 그럴 때 It's stuffy in here.
1: It's stuffy in here.
0: 네, 여러 가지로 응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채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 One more. My nose is stuffy.
0: 아,
1: True story today.
0: 네, 코가 좀 막히고 yeah. 답답할 때 stuffy 합니다.
1: Stuffy nose.
0: 아무튼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서는 그냥 put something into it, 넣는다라고
1: yes.
0: 해서 35mm film into it, mm-hmm. 그 안에 넣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a roll, 한 롤이죠.
1: Mm-hmm.
0: A film, a 35mm film that had 24
1: exposures. Exposure.
0: 노출, 그 노출값. 사진을 찍을 때 노출값이라고 하는 것도 exposure가 지금 mm-hmm. 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perture, mm-hmm. exposure 이야기하는데
1: mm-hmm.
0: 그래서 24번 사진을 조리개를 열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필름을 말하는 거죠.
1: Mm-hmm. And so he says, which meant you only had 24 photos.
0: Which meant, 방금 설명을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mm-hmm. 24장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 Yeah.
0: Which is true.
1: That's why you needed to have two or three cameras.
0: Mm-hmm. or two or three rolls of film.
1: Rolls of film, right?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And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the camera, take it to the store, drop it off. Somebody developed the film for you. And then you got your 24 photos a couple of days later when you went back to the store.
1: And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the camera, take it to the store, drop it off.
0: 네, 그래서 when you were done with the 24, I guess, exposures on the roll of film.
1: Mm-hmm.
0: 그래서 24장을 다 찍으면 you had to remove the film from mm-hmm. the camera. Remove가 제거하고 없애서 그냥 버리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꺼내는 것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take it to the store. 필름을 현상할 수 있는 스튜디오에 가져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mm-hmm. drop it off. 거기에 맡기곤 했어요.
1: Mm-hmm.
0: 맡기다, drop something off. Drop your bags off at the hotel desk or something.
1: Mm.
0: Okay.
1: Yeah. For sure. And he says next, somebody developed the film.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디즈니의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인 영화죠. 라이언 킹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심바라는

어린 사자가 있고요. 이제 이 친구가 자기의 왕국에서 쫓겨났다가 돌아와서 다시 아빠의 뒤를 잇는 훌륭한 사자 왕이 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이 라이언 킹의 줄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큰 줄거리 속에서 이 심바가 아빠에게 듣는 굉장히 멋진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만 해. 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은 오늘의 문장이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한번더 읽어볼까요? Believe in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구조로 이 문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일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문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또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Have no choice까지만 잘라서 해석을 해보자면은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온 이 but, 그러나란 뜻이 아니라요. 뭐뭐만 제외하면 이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먼저 이걸 봐주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나오는 to 동사 원형. 이거 아주 쉽게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뭐뭐 하는 것이란 의미로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참고를 해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Have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But, 뭐만 빼면요. 투부정사, 뭐뭐 하는 것만 빼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은 이것을, 투부정사가 말해주고 있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됩니다. 자, 굉장히 긴데, 차근차근 잘라봤더니, 아, 이게 왜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지 아마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거든요. 참고해서 이 문장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예문을 통해서 이 표현을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역시나 있는 그대로 먼저 그냥 해석을 해볼게요. He has no choice.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But, 뭐만 빼면요. 그쵸? 자, but이 여기서 그러나 아닙니다. but이 except.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거죠. 자, 선택권이 없어요. But, 뭐만 빼면요. To tell the truth. Tell the truth가 그냥 하나 역시나 표현으로서 진실을 말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투부정사로 쓰여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해석해보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이란 의미가 되니까 그에게는 옵션이 없어요.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뭐만 빼면요? 진실을 말하는 것만 빼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 그 친구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의미로 이 문장이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He has no choice but to tell the truth. 좋아요. 자, 요거 잘라서 하나하나 해석하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익숙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문장 통째로 한 번에 해석해 볼게요. 먼저 영어 문장 읽어봅니다. We had no choice but to cancel the event.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We had no choice. 옵션이 없었죠. 뭐를 제외하면요? To cancel the event. 그 이벤트를 취소하는 것만 제외하면요. 그래서 결국은, 아, 우리는 그 이벤트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라는 문장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야외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뭐 천둥 번개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취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 문장이, 아, 이런 의미로서 적절하겠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볼게요. 그 심바의 아빠인 무파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죠. 자, 봅니다. Believe in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너 스스로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전치사 in이 쓰인 거는요. 너의 스스로의 그 내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믿어라. 너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요런 의미인 거구나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elieve 다음에 그냥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 believe in 목적어가 나오는 것과의 그 쓰임의 차이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할 텐데, 먼저는 believe in yourself. 너의 스스로의 그 잠재 능력을 믿어라. 라는 정도의 뜻이구나만 알고 계셔도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and.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시작했으니까 and가 그러면이라고 해석되는 것도 볼수 있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는 다른 동물들이 되겠죠. 다른 동물들도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yourself. And other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lieve with you. 네가 네 스스로를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너를 믿어줄 거다. 너와 함께 너를 믿어줄 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밀림의 왕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뭐랄까요? 그 정신적 자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필요했을 때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아, 굉장히 슬픈 문장이 나왔죠. 네, 얼마나 돈이 급했으면. 차 타고 다니면 편하거든요. 근데 차를 팔아야 됐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내가 돈이 필요했을 때, 때니까 먼저 when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고는 내가 필요했었다. I needed. When I needed. 이렇게 시작하면 되죠.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돈, money. When I needed money 하고 나는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지면 되는 거죠. 이걸 그냥 I sold my car 이렇게 말해버리면 나는 차를 팔았어 라고 끝나는데 차를 팔 수밖에 없었어 나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었어 라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오늘의 표현 활용해주게 되는 거예요.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자,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I needed money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I had no choice but to sell my car. 좀 길지만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이 말 해주실 수 있도록 입에 익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긴데 어려운 단어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에 제이는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 이것도 그렇게 막 신나는 내용은 아니네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이 아프게 된 후니까 after로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인 거예요. Jane's son. 제인의 아들이 아파지게 된 거죠. became sick.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after Jane's son became sick. 이렇게 되죠. 자, 그 이후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She had no choice. She had no choice. 뭐 할 수밖에 없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까? 즉, 뭐 말고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선택권이 그래서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but to quit her job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문장 크게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Jane's son became sick, she had no choice but to quit her job. Quit, 그만두다라는 뜻이니까 이것까지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 안에 but의 뜻이라든지 to보 정사의 사용이라든지 기억할 만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복습 필요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다운로드 하고 계시거나 편히 계세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라는 뜻인데요. use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비교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use it. it 이런 이제 개념을 쓰다 보면은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to use에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뭐 혹시나 활용하다 이런 뜻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활용하다 utilize는 그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대화문 통해서 이따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뭐 써먹다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To get used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용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 되게 이용당한 것 같아. 그러면 I feel like I got used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만약에 if your heels don't touch the floor 만약에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다면

0: 오히려 그거를 좀 사용해 보세요. 그 안다는 점을 사용해서 종아리를 더 늘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몸을 써서 기분이 좋게 하세요. To an extent. 얼마만큼 몸이 마치 이용당했다고 느낄 만큼 몸을 많이 많이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잘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가요.
1: Why do you think her art is so extraordinary? I think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in each piece. I think so too.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as her tools.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Why do you think? 왜라고 생각하세요? Her art is so extraordinary. 그녀의 예술 작품, her art.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her art is so extraordinary 이럽니다. 정말 특출나다고,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extraordinary 이렇게 읽지 않고요. extraordinary 이렇게 합니다. 그거 같아요. 그랬더니 I think, 제 생각에는 it's because I can almost sense her anger. 내 생각에는 그 이유는 내가 그녀의 약간 화를 정말 느낄 수가 있대요. anger, 화를 in each piece, 매 작품 하나하나에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t's like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오늘의 표현 나왔죠. It's like 뭐 같냐면 마치 she learned to use her emotions. 그녀는 감정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도구로 as her tools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같아요. 한국말로 사용하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는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Why are you back so early?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Why not?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I got used.
0: 네, 두 번째 대화 봤어요. Why are you back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돌아왔니? 물어보니까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이렇게 얘기합니다. She didn't want to play with me. 나랑 놀고 싶지 않아 했어요. 이런 뜻도 되지만, hang out. 시간을 같이 보내다, 놀다. 이런 뜻으로 많이 써요. She didn't want to hang out with me, mom. 나랑 같이 안 놀고 싶어 했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hy not? 왜? 왜 아니었을까? 그랬더니, She only wanted to play with my Legos. 아이고, 저런. 그녀는 나의 그냥, 내 레고만 갖고 놀고 싶어 했어요. 나랑 놀고 싶어 한게 아니라 내 레고를 탐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 got used. 두 번째 표현 나왔죠? 난 이용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got used. 이용당한 거죠. 얘기했습니다.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use it. 그리고 get used. To get used. 이제 잘쓸수 있겠죠? 마무리 할게요. Finally, we got into the Downward Dog series. Yay! Next time, we will be doing a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or down dog. Ready?
2: 오늘 우리 드디어 견상, 다운도그 자세 시리즈 들어왔습니다.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다리를 든 견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use it, 그리고 to get used, 이용당하다. To get used가 이용당하다. 그리고 use it. 용도 이외의 방법으로 써먹다. 이런 뜻이었죠? 많이 많이 써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0: I will see you so soon and have a really, really good day.
2: Bye!

0: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이 진행자가 그 일행들과 뒤처져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아니면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잘 도착을 했다고 하는지, 어떤 말이 맞는지 이야기 속에서 듣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at well? Right. Without running behind. 요거 캐치하셨으면 뒤처짐 없이 목적지에 잘 도착했다. 이런 의미 캐치 되셨겠죠? Well done.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여기 나오네요. 뒤처짐 없이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하다. All right,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나는 뒤처짐 없이, 뒤처지지 않고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Okay.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하늘 옆에 산은요, 이 산은요,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그곳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죠? 이제 자막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 내가 어디쯤에 캐치를 못했는지, 어디를 또 잘못 들었는지 보면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2: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1: Yeah. 여기
2: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자, 이제 발음 연습해 볼까요?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일단 there를 제외하고 without,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네, belongs to content words. 모두 강세가 있는, 음절이 있는 단어들이죠. reach, 발음하실 때 reach, 짧게 발음하지 않고 길게.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running, R 사운드 하실 때 우 하면서 입모양을 잡으실 때 입을 앞으로 내밀어주세요. so, 우, running. 혀가 어디에도 닿지 않게끔 하시고 비하인드로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빈번하게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behind, B라고 안 들리고 그냥 아주 간략하게 behind 이렇게 뒷부분에 강세 줘서 발음한다라는 거

0: 그거 기억하면서 그렇게 흉내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길어요. 네. Google Listening 2.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ehind. 이렇게. Alright, Google Listening 3.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어려운 건 없어요. The를 제외하고 다 내용 옵니다. 빌리지가 아니라 여러분 발음하실 때 윗니로 아랫입술 긁으시면서 village 그리고 people 뒤에 푸 자체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people 그리고 pray. Where 아닌 거 아시죠? Where입니다. Google listening 1.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Okay, Google listening 2.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Alright,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도 캐치캐치 해보세요. Let's go listening.
1: Go listening. 1.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Wow, I'm blank. No, blank. 첫 번째 빈칸에 sober, 술 취하지 않은. 오 하면서 저 술 취하지 않았어요. No, blank. 빈칸에 I'm not sane.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 도수가 높은 걸 마셨거든요. That was blank welcome ceremony 했습니다. 빈칸에 some이 들어갔어요. 이거 해석하실 때 굉장한이라고 해석하셔서 와 정말 굉장한 환영 그런 ceremony였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표현을 익혀주시면 좋으니까 That was some party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와, 그거 굉장한 파티였어 이런 느낌의 그때 쓰인 some이 굉장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지에 이런 말이 되겠는데 빈칸에 Without running behind 뒤처짐 없이 4,000m, 해발 4,000m라고 하면서 인지해 주면서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자, 이 산은요, 하늘 옆에 있는 이 산은요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그 자연의 신에게 기도하는, 누가 기도해요? 네,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네. 네, 그 나눠 드리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마신다고 하는데요.
3: Wow, I'm sober. No, I'm not sane. That was some welcome ceremony. But thankfully, I was able to reach their destination without running behind.
2: Yeah. Yeah. 여기
3: 4,000 meters above sea level. This mountain next to the sky is where the village people pray to the god of nature.
0: 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이해하시고 캐치캐치 하셨겠죠? 혹시 놓친 부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반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옵니다. See you later.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Inspection versus investig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Yeah, very long words. 그래서 좀 포멀한 느낌이 나죠? Oka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inspection부터 할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inspect. 그 다음에 shun, 네, T-I-O-N 이렇게 S-H-U-N 느낌이 많이 나죠? shun, inspection, inspection, inspection. Okay, very good. 네, inspection은 점검 혹은 검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지 뭔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So, inspection is something that you do to check that everything is going smoothly. 그리고 가게나 공장 등을 방문해 점검을 뜻합니다. So, there's a lot of inspections that happen regularly at stores or at factories, whether it has to do with safety or like quality checks, righ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 examples.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Inspection, 점검, 검사. Inspection. Inspectio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은 점검팀이겠죠? Will be visiting tomorrow. 내일 방문할 거야.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뭔가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는 carried ou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어디에서요? 공장에서요. At the factory. An inspection was carried out at the factor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그들은 정밀 검사 결과 누수를 발견했어.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Very good.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On closer inspection, they found the water leak. 다음은 investigation.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vestigation. 똑같이 S-H-U-N 발음하시면 돼요. Investigation.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은 수사 혹은 조사입니다. Okay, 이거는 사건이나 범죄 등에 대한 수사이고요. 주제나 문제 등을 조사하여 뭔가 규명하는 것을 investig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spection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그냥 다 잘 돼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했잖아요. 근데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심각한 느낌이 있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Investigation. 수사, 조사. Investigation. Investig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야. 네, ongoing이라고 하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그래서 뭔가 범죄나 경찰 수사 이런 관련된 거는 investigation. 뭔가 문제가 있거나 범죄가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럴 때는 the police have to investigate. So it's a police investigation, right?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그는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어. 네, 뭔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be under investigation라고 합니다. 자,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He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이것도 조사 중이라는 말이겠죠? 마지막입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이거는 추가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Further investigation revealed nothing.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inspection. 이거는 점검 혹은 검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 없어도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하거나 검사를 할 때는 inspection라고 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무거운 단어, 좀 더 심각한 단어가 investigation이겠죠. Investigation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 혹은 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nspection 그리고 investigation.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inspection team will be visiting tomorrow.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The police investigation is ongoing.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매일 10분 영어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주제별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좋은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마움이라든가, 뭐 감동이라든가, 사랑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자, 이번 주는요, 그와 좀 반대로 우리의 좀 안 좋은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타까움이라든가, 뭐 후회라든가, 아쉬움 같은 것이 포함되겠죠? 화가 난 어떤 노여움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지루하거나 무료함의 감정이라든가, 실망감이나 죄책감, 낙담 이런 것의 감정이라든가, 마지막으로 배신감, 뭐 이런 감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안타까움은 사실 우리도 좀 아쉽다, 후회된다, 후회스럽다, 아유 그러지 말걸,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한 감정들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 세 가지로 좀 나눠볼 것 같은데요. 안타까움의 감정과 후회의 감정과 아쉬움의 감정,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타까운 아이들. 너무 안타깝네요. 자,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sorry라는 단어가 말이죠, 이건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미안함의 감정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영어권에서 이 sorry라는 단어는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로 쓰여요.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I'm so sorry 그럽니다.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뭐 누가 아프시대. Oh,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이거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저는 sorry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반은 미안하다, 반은 안타깝다. 이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그 상황에 맞게 잘 쓰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I am so sorry. I am so sorry.
0: I'm so sorry. I'm so sorry. 오케이. 그 다음에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다. 뭐 다른 버전인데요. Feel sorry for something 뒤에다가 일단 붙이면 주로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I feel sorry for him. 그 뭐냐면 그 친구한테 미안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친구 참 안 됐다. 그 친구 참 생각하면 마음이 좀 아파. 마음이 안 됐어. 그럴 때 I feel sorry for. 그러니까 이것도 미안함의 감정이 아니라 오늘은 전부 다 뭐예요? 안타까움의 감정들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sorry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I feel sorry for somebody. 사람이 주로 와요, 뒤에다가.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0: 뭐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다. 마지막으로. 이거만큼이나 자주 쓰이는 게 이겁니다. I feel bad.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아, 왠지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무난하게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그 친구 그렇게 되면 좀 불쌍한데. 아, 좀 마음이 안 좋은데.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혹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지만 상대방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때 I feel bad about the situation. 이런 상황으로 쓰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I feel bad about. I feel bad about.
0: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단어들이지만 기본적으로 sorry와 bad가 feel과 붙었을 때 혹은 비동사랑 붙었을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들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쓰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장으로 정리해볼게요. 그 친구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럴 때 쓰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간단하죠?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그 친구 좀 불쌍해. 그 친구 좀 안타까워. 됐죠? 딱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제. 감이 잡혀야만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 I feel sorry for him. I feel sorry for him.
0: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사람을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후회로 가볼까요? 후회나 약간 죄책감. 안타까움 했으니까요. 후회나 죄책감. 이거 다음에 아쉬움까지 가보죠. 자, 이 후회는요. regret이라는 단어도 아시죠? regret. 자, 일단은 I regret that.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아유 괜히 그랬네. 이게 뭐예요? I regret that 조동사 나오겠죠. that은 접속사니까. regret. 강세. regret. 들어보세요.
1: I regret that. I regret that.
0: 자, 이것을 형용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regretful. regretful, 뭐 grateful, thankful, thoughtful 이런 거 있듯이 regretful, regretful, regretful. I feel regretful. 아, 좀 후회스러워. 그죠? 후회스러워. I feel regretful. regretful. 강세 잘 보세요. regretful. 자, 원어민 선생님 발음 들어보세요.
1: I feel regretful. I feel regretful.
0: Okay. 죄책감, 뭐 후회와 후회한 뭐 다를 수 있죠. 후회는 일반적인 후회고 죄책감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양심의 가책 이런 거. Shameful. I feel shameful. 아,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Shameful. 이건 약간 죄책감 쪽에 더 가깝습니다. I feel shameful. 들어보세요.
1: I feel shameful.

0: Shameful. I feel shameful.
1: 그 친구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서 좀 후회스럽다. 아, 그때 내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을 안 해서 좀 약간 좀 후회돼. 자, 그러면 I regret that 다음에 조동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까요? 내가 말을 했다. 나의 감정에 대해서. How I felt. 나의 감정.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tell her. 하지 않아서 후회스럽다.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하는 거죠? 시제 현재입니다. 과거예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현재. I regret that. 지금 후회해요. I didn't tell her how I felt. 그것을 that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깔끔한 영작입니다. 해볼게요.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자, 부정어 들어가면 강세 조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0: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I regret that I didn't tell her how I felt.
1: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안타까움의 감정에서 시작해서 후회까지 갔다가 아쉬움까지 올게요. 자, 아쉽다라는 말이 참 이게 영어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개념이 정확하게 안 잡혔다면 조금 도와드릴게요. Shame. 이것도 아쉽다로 많이 씁니다. 아, 이번에 여행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이럴 때.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들어볼게요.
0: It is a shame that. It is a shame that.
1: 오케이. 자, 요거 pity도 약간 아쉽다 쪽이에요. 안타깝다, 아쉽다. 비슷한 감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It's such a pity that. 아, 이번에 너무 아쉬워. 너무 안타깝다야. 아쉬움 쪽의 안타까움이에요. It's such a pity that. pity 자체가 약간 이런 뜻입니다. 애처로운 뭔가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Such는 강조예요. It's such a pity that. 아, 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깝다. 이럴 때. 들어보세요.
0: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1: 마지막에 하나 더. 이건 언제 쓰냐면요. 이건 음식 같은 거 버릴 때. waste가 뭐예요?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달라요. 약간 상황이 아쉽다, 안타깝다 하고 음식이 너무 남았네? 근데 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버리면 어때요? 너무 아깝죠? 아깝다. It is such a waste. 그러니까 아깝다라는 표현을 꼭 한 상황에만 쓰는 건 아니듯이 음식 버리거나 그럴 때 혹은 물건 멀쩡한 거 버려야 될 때 It's such a waste. It's such a waste. 이건 약간 이런 상황에 쓰세요. 그 아깝다의 느낌이. 자, 들어보세요.
0: It is such a waste. It is such a waste.
1: 좋습니다. 우리 여행이 취소돼서 너무 아쉬워. 아, 다 같이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취소됐네요. 아유, 아쉬워라. 자, pity 해볼까요? It'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Our trip got cancelled. 여행이 취소됐죠? 과거죠? 이것이 너무 아쉬운 게 현재 상태. It is such a pity.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해되시죠? It is such a pity. 아쉽다. That our trip got cancelled. 취소됐던 것이. 들어볼게요.
0: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It is such a pity that our trip got cancelled.
1: 취소된 거니까 got cancelled 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오늘 안 좋은 감정 시작하는 날이죠? 이번 주 주제가 안 좋은 감정 표현하기입니다. 안타까움, 후회, 아쉬움 쪽 표현드렸어요. 자, I feel sorry for 뒤에 사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좋다,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0: I feel sorry for. I feel sorry for.
1: 약간 그 사람이 불쌍하다의 느낌이고요. 자, 후회하다. I regret that.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은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후회스러울 때 I regret that. 들어볼게요.
0: I regret that. I regret that.
1: 마지막으로 It's such a pity that. 아유, 너무 아쉽다. 안타깝다지만 아쉽다 쪽이 안타깝다. 들어볼게요.
0: It is such a pity that. It is such a pity that.
1: 좋습니다. 안타까움의 이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일상회화에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표현은요, 여러분이 그 어떤 장소를 찾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쇼핑몰이라든지 혹은 뭐 화장실이라든지 그럴 때 그 다양하게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가장 가까운 그 곳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이거 바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어디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그쵸? 그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바로 where is 장소였습니다. 그 뒤에 located 이라는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장소 어디 있어요? 라는 거를 where is 장소로 많이 물어보죠. 자, 그러면 그 장소를 여러분이 다양하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커피숍이라든지 혹은 뭐 약국이라든지 이렇게 한 업종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가장 가까운이라고 여러분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장소 앞에다가 이거를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뭐요? The nearest 혹은 nearest 대신에 closest라는 걸 붙여서 가장 가까운을 또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은 그 장소가 다양하게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가라는 것 되게 여행할 때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장소가 막 많을 때 가장 가까운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장실을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restroom 혹은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ilet이라는 거는 변기라는 뜻이니까 조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restroom이라는 거는 공중화장실, bath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약간 구분짓긴 하지만 대개 원어민들은 bathroom이나 혹은 restroom 이거를 그냥 혼동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bathroom 여기는 공중화장실인데 왜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런 것들 그렇게 너무 구분짓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restroom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쵸? 제가 지금 급한데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 Where is the restroom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니까 이거 두 개를 구분지어서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해가지고 Where is the restroom과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의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상점을 바로 편의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 편의점을요,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왜 선생님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convenience store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C 소리랑 S 소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convenience store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포인트로 알아두시면서 편의점이 여기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해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은요, 일반적으로 pharmacy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drugstor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pharmacy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요? 그렇죠.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라고 얘기를 해서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딘가? 라는 질문,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이제 버스 정거장, 혹은 여러분이 이제 지하철역, 혹은 택시 승강장,

0: 스테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stop보단 stand라고 얘기를 하니까 taxi stand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이 알아두시면서 지하철역 바로 subway station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한 번만 더. 시작.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해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딘가?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가장 가까운 그 장소가 어딘지 물어보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Where is the nearest subway station?
0: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라고 여러분이 딱 그 장소를 여러분이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여기에서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느냐?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from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where is the nearest restroom from her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혹은 여러분이 in this build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건물에서 라는 얘기가 되고 in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서울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전치사를 넣어서 얘기를 하면 다양한 문장 응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냐? 라는 거로 from here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하고 나선 restroom from here. 해서 from here 한번 붙여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 라는 질문으로 Where is the nearest convenience store? 요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편의점이 어디냐? 라고 영업하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업하다 지금 열려있다 라는 형용사는요 open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where is the nearest open 장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지금 영업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의점 가지고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the nearest open convenience store? 자, 오늘은 장소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장소. Where is the nearest 장소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진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나눌 때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께 쉽고 즐겁게 차근차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 행복감을 많이 느끼니까 여러분도 find your happiness because the next 10 minutes, you will find your own happiness just right here with me, not anywhere else. 아시겠죠? 네, 바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아주 쉽잖아요. 네,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조건을 다시면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은 다 고통이니까 지금 행복해야 열정도 생기고 일을 그냥 술렁술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정이 생기고 오히려 즐거워지고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들이는

0: 데도 더 그렇죠. 예,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도요, 행복한 마음으로요, change your mindset, 마음가짐을 바꾸시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I'm so proud of you. 너무 멋지시고요.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상황 파악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러면 난리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뭐 하게 된다면 뭐뭐 할 거야. A 한다면 B 할 거야.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if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실제로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상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누리는 모든 문명의 이기들은 혹시 이렇게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의 가정에서 나온 거죠. 생각의 가정.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쓰이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if 뒤에 결과.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스텝에서는 항상 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말을 보고 아, 이게 뭐지? 궁금증을 올리셔야 돼요. 약간 뒤집어지면 영어 빨리 외워야지. 이 생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도움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네, 조금은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자, 그걸 찾으면 전화를 줘. 거기 가면 나도 갈게. 내가 있겠다면 도와줄게. 망가뜨리면 고칠게. 아, 어떤 조건 A를 놨을 때 B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서로 관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조건, 결과의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거 찾으면 나한테 전화 줘. 그러면 if가 들어가겠죠? If you find it, 그렇죠? 그러면 call me. 얼마나 쉬워요? 간단하죠? If you find it, give me a call도 되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자, 너가 간다면 if you go, 근데 거기니까 there.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조건이잖아요. 네가 안 가면 if you don't go there, I won't go there either. 이런 얘기니까. 그래서 if you go there, I will인데 줄이면 I'll처럼 들려요. I'll. 네, 어른 말고 I'll. 그래서 I'll go there with you too. 줄이면 I'll go with you. 내가 여기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간다면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래서 if you stay here, 여기 있겠다면 I'll help you. 됐죠? If you stay, I'll help you. Here는 너도 되고 안 너도 되고. 자, 망가뜨리면 내가 고칠게. 망가뜨리다. 어려울 것 같지만 고장 내거나 부러뜨리는 거죠. If you break it, 그러면 I'll fix it. 그래서 break는 if you break it, I'll fix it. 옛날에 modern times라고 찰리 채플린 나왔던 영화 이렇게 고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림과 함께 연결해 보세요. 찾으면 전화를 줘. Your turn. 네, if you find it, call me. 내가 거기 가면 나도 함께 갈게. 그러면 go there잖아요. Okay, your turn. 그렇죠? If you go there, I'll go with you. 됐고요. 내가 있겠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있다는? 그렇죠. Your turn. 네, if you stay, I'll help you. 도와줄게. 내가 망가뜨리면 내가 고쳐줄게. Your turn. 네, 그래서 if you break it, I'll fix it. 해서 나사 돌리는 걸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Step 2. 자, 만일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그 간단하잖아요. If they know, if they find. 찾다. 근데 무엇인가 몰랐던 걸 알아내는 것은 find out이라고 합니다. If they find out, 이것에 대해서 about this, 이 표현 많이 씁니다. Find out about this. 발음도 about this에서 about this. 빨리 연결되면 find out about. Doubt about이 아니라 doubt about. 그렇죠? If you find

find out about, if you find out about this Spider-Man, if you find about, 그렇죠? find out about this. 아,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나요? 그렇다고 제가 꼬인다고, 어, 나 영어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근처도 이렇게 꼬일 때가 있구나. 나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If they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됐죠? 네, 그러면 they'll freak out. Freak out이 바로 이거예요. They'll freak out. 아! 난리가 나다. 아주 예상치 못했던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게 freak out이죠. 그래서 옛날 노래 중에 아하, freak out!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if they find out about this, they'll freak out. 자, 그 다음에는요. 할 말이 없으면 꼼꼼하게라도 들으라니까. 그래서 if you have nothing to say, 그렇죠? 그러면은 listen carefully. 조심스럽게 듣는 거고요. 면밀하게 듣다는 뜻으로 closely도 많이 씁니다. Listen closely and carefully.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되잖아. 억지로 하지 말고. If you don't want to do it, 그렇죠? If you don't want to do it, say no. 되게 간단하죠? 하지 않겠다고 말하다. Say no. 하겠다고 말하다. Say ye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이 부담스러우면 한 문장만 가지고 정리해 봅니다. Try it again.

어른님,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어떻게 나올까요? 만일 그들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난리가 날 거야. 자, 그럼 반응은 뭐예요? 야, 조용히 하자고, 조용히.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 이건 도대체 영어로 또 뭐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If they find out about this, 그쵸? And they will freak out. 아, 이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세간의 이목을 피하다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프로필이 있는데 그 프로파일을 낮게, 사람의 눈높이가 위잖아요. 그래서 low profile 하면은 눈에 안 띄는 거고요. high profile 그러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low profile. Let's keep a low profil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어렵지 않다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계속하시고요. If you wanna repeat this program, then visit our website and share it with your friends or family members. 함께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and love. Thanks a lot.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welcome back to the 20분 영어 시나킴의 고고 리스닝.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good buddy, 시나킴.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코코 잎에 그 이파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다고 하는지 그걸 한번 캐치해 보시겠어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Yes. 네, 여러분 화면과 함께 보시면서 아, 잎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그 소망이 담겨있다 요걸 캐치하셨으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그들은 내내 가져온 음식을 펼쳐놓다. 우리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무슨 내내인데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Here comes second lesson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oa leaf. 각각의 코카 잎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0: 자, 이제 문장 속에서 이 포인트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sten very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해 볼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그들은요, 마을에서 멀리까지 들고 온 음식을 펼쳐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죠.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각각의 코카 잎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이야기 중에 요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가 들어있는 문장을 의미 파악을 해봤는데요. 자, 들었을 때 놓친 부분, 나 제대로 들었나? 확인하면서 이번엔 자막과 함께 한번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2: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자, 여러분, 여기서는 기능어, 내용어, 눈으로 확 구분하신 후에 이 억양을 느끼면서 연습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면 돼요.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이렇게 말입니다.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조금 어색하시지만 그래도 try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2.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Good. Google listening 3.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네,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One more time.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on, of, the. 기능어죠. Each coca leaf만 내용입니다. Each coca leaf. 여긴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발음하실 때 L 사운드는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질 때 leaf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of 뒤에 정관사 더 나왔습니다. 이 of, 더, 둘 다 기능어이기 때문에 빠르고 약하게. 그래서 on each of the. 약하게 coca leaf.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On each of the coca leaf. Okay. Google listen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어렵지 않으시죠? Google listening 3. On each of the coca leaf. leaf. 끝발음 leaf 하지 마시고 leaf.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한 번 더.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Excellent. Now,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국식 발음입니다.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3: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2.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On each of the coc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네, 아주 크게 다른 점은 없었죠. 비슷했습니다.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blank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금방 캐치하셨죠. 자, 빈칸에 lay라는 동사인데요. 얘가 뭐뭐를 놓다 이런 의미가 되죠. 보통 lay 그리고 laid 이렇게 변하는 동사인지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놓습니다. 뭘 이렇게 놔요. 네. out the food 했어요. lay out the food. 음식을 펼쳐 놓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음식이에요?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마을서부터 쭉 가져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줄고 들고 온, 가져온 그 음식을 놓습니다.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and start praying. 기도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Okay. I stand blank 했어요. 저는 서 있어요. 그런데 어디 서 있어요? Beside them 했어요. 자, 이때 발음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beside them 이렇게 들리지 않고 beside them 해서 이 beside의 the 사운드가 거의 안 들리게 바로 them으로 넘어가게끔 들리게 되죠. beside them으로 안 들리고 beside them 의미는 그들 옆에 서 있습니다.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자연의 신 앞에서요. On each of the coca leaf 자, 각각의 그 코카 잎들은요. They contain their own wish라고 했어요. 뭘 포함하고 있대요? 뭐를 담고 있다고 합니까? 그들 자신들의 그 무엇을 wish, 소원,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y lay out the food they carried all the way from the village and start praying. I stand beside them in front of the God of nature. On each of the cocoa leaf, they contain their own wish.
0: Three, four. 네, 오늘 이야기도 모두 잘 이해되셨겠죠? 이해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이 왜 안 들리는지 반복적으로 그 구간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bye.

All right, let's find out. Okay, so we have a dialogue today, and the situation, of course, is 통화중. Okay, so we're going to learn about how we can say it's busy. 통화중입니다. 기다리시겠습니까? All of these things. Let's look at the dialogue. Assistant say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분이 통화 중이다. 그러면은 뭐 우리는 보통 busy 할 때 바쁘다. Like I'm busy. I'm so busy. 네, 바쁘다. 정신이 없어. 뭐 이렇게 할 때 busy 하지만 이 통화 중이에요. 그럴 때도 이 busy를 씁니다. So his line is busy. Phone이 아니라 his line is busy. So 죄송하지만 그는 지금 통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통화 중이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물어보죠. 뭐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나중에 전화하시겠어요? 뭐 이렇게도 물어보죠. So in this case, would you like to hold? So our key phrase for today is hold. 자, hold는 뭐 다양한, 정말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hold는 뭐 앉다, 뭐 잡다, 뭐 그러지만 여기에서는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hold? 근데 뭐 would you like to wait?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wait 하면은 뭐 나쁘지 뭐 완전 틀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는 telephone English에서는 hold를 꼭 기억해 주세요. All right. So John Lee says, "Yes, please. I'll hold." 네. 네. 기다리겠어요. 자, I will hold. So we're using this as a verb. And then the assistant says, "Great." 네.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So, 자, 여기에서 생각도 못했죠?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자, he will get your phone call.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So this is why 바로 출근 영어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So he'll be with you means he will take your call. In a moment means very soon. Okay, so that is our key sentence for today. So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Let's look at the whole main dialogue and we'll talk more about these expressions. I'm sorry, but his li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Yes, please. I'll hold. Great.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pressions in detail. Here we go. Here is the key phrase for today. 자, hold, and we're talking about the phone. 자, hold는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So, especially with the phone. So, please hold the line. 자, 통화하시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Please hold the line.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통화할 때 아니면 회사 걸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Hold the line, please. 뭐, please hold the line. Alright, next one. Could you hold, please? 자, line 없이 그냥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Right. So, could you hold, please? So, could you hold, please? Could you hold, please? Or sometimes they just say, hold, please.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면은 hold, wait.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All right. So, hold means to wait when you're on the phone. All right. Next one. Key sentence. Okay. This is a great sentence. He'll be with you in a moment. 자, 특히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럴 때 he'll be with you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거는 곧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it's the telephone. 그래서 통화지만 그냥 잠시 이따 도와드릴 겁니다. 그럴 때도 he'll be with you. 그러니까 뭔가 도와줄 때, 뭔가 그럴 때 he'll be with you 이런 표현을 씁니다. So, he'll be with you in 10 minutes. 자, 10분 후에 그와 통화가 가능할 겁니다. 자, 전화했을 때는 네, 통화가 가능할 거고 만약에 어떤 사무실에서 잠깐만 10분을 기다리면은 금방 나올 것입니다.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 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Understand versus comprehend. 너 내 말 이해해? 라고 할 때는 understand 혹은 comprehend. 네, 여기에선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첫 번째 단어는 understand. 이거는 발음 연습해 볼게요. under, 그 다음에 stand. 그리고 여기서는 stand 보다는 좀 더 길게, 그리고 입도 조금 더 벌려주시면 좋아요. understand. Understand. Very good. 이거는 남의 말을

뭔가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 혹은 내용을 이해할 때 understand 사용하고요. 이해하다란 의미로 가장 널리 쓰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 you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Understand. 일반적인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좋아요. 이해하세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세요? Do you understand?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ne day you'll understand. 언젠가는 너도 이해할 거야. 네, 특히나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 One day, 언젠가는 you'll understand. 너도 이해할 거야. One day you'll understand. One day you'll understand. Trust me. One day you'll understand. You'll understand why I'm doing this. Okay? 세 번째 문장입니다. I just can't understand.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 네, 이해 안 돼. 할 때는 I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그냥 이해가 안 돼.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just can't understand. I just can't understand. 네, understand.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를 이해하다. comprehend.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mprehend. comprehend. comprehend. 네, 아마 comprehension, English comprehension 여기에서 정말 많이 들었겠죠? 자, comprehend는 뭔가 충분히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어요. comprehend는 100%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뭔가 understand는 그냥 대충 이해한다 이런 어감이 있고요. comprehend는 뭔가 100% 내용을 이해한다. 이게 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격식 있는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understand보다 좀 더 포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문에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Comprehend. 충분히 이해하다. Comprehend.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comprehend도 뭔가 정말 충분히 깊이 100% 이해하다 이런 어감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나는 그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그녀는 그 상황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어. 네, barely는 거의라는 말이죠.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큰 목소리로. She could barely comprehend the situation. 네, 마지막으로. I tried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나는 데이미안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냥 대충대충 이해하는 것보다 정말 깊이 그리고 충분히 뭔가 100%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큰 목소리로 함께 해볼게요.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I try to comprehend Damien's thought process.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understand.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이거는 남의 말을 이해할 때 understand. Understand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Comprehend 같은 경우는 understand보다 좀 더 격식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충분히 이해할 때 comprehend 단어를 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understand 그리고 comprehend. Okay, 이해하셨죠? Did you understand the difference? Okay, understand하고 comprehen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I can't seem to comprehend the concept. Great job!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감정들을 영어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좀 안 좋은 감정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좀 안타까움, 후회스러움,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표현들을 강조해서 일단 좀 알아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가 난 어떤 상황의 표현들, 노여움이라든가 아니면 좀 누구가 좀 성가시게해서 좀 신경에 거슬린다든가 약간 이런 쪽의 표현들을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화난 것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났다도 있고 매우 노여움을 느꼈다도 있고 매우 화가 났다도 있고 화가 많이 났을 때도 있고 이거 약간 크레센도처럼 좀 이게 올라가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화나다, 매우 화가 나다, 극도로 화가 나다. 형용사가 약간씩은 다를 것 같은데요. Angry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feel angry. I feel angry. 나 화가 나. 그냥 무난하죠? I feel angry. 여기서부터 들어볼게요.
1: Feel angry. Feel angry.
0: 강조한다면 I feel so angry. I feel so angry. 이것도 무난합니다. 자, 한 단계 올라가면요. Furious. 이건 좀 많이 화가 난 겁니다. I feel furious. I feel furious. 화가 너무 많이 나. So를 붙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미 강화가 된 형용사여가지고 I feel so furious 잘 안 씁니다. 그냥 I feel furious 이 자체가 매우 화가 난 거니까 이거 자체로 강조된 거예요. 들어볼게요.

0: Feel furious. Feel furious.
1: 자, 이거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Outraged. 이건 폭발입니다. 폭발한 거예요. I feel outraged. 너무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얘가 살짝 저는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요. I feel outraged. Outraged. Rage 자체가 분노란 뜻이에요.
0: Feel outraged. Feel outraged.
1: 자, 그러면 이건 알고요. 이것도 뭐 이걸로 한번 영작을 해보죠. 그 친구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짓말 또 했네? 이럴 때 화 많이 나죠. 거짓말을 계속 거듭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알게 됐을 때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자, feel의 과거 넣어볼게요. 그 친구가 거짓말을 또 해서 너무 화가 났어. 거짓말한 것도 과거고 지금 화가 난 것도 방금 전의 상황을 과거로 줄 수 있겠죠. I felt outraged. 그죠? 시제 자체를 과거로 줄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만약에 지금 상태가 그렇다면 feel 넣어도 돼요. I feel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그죠? 이거는 그 친구가 과거에 거짓말을 또 방금 전에 이제 뭐 어제 했든 상관없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화가 많이 났었다라는 얘기고 지금 화가 난 상태면 I feel outraged. 현재형도 가능합니다. 일단 과거 시제를 연습할게요.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들어볼게요.
0: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I felt outraged because he lied again.
1: Okay. 자, 이건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해본 건데요. 화가 많이 나면 절대 나 그 친구 용서 안 해. 이번에 그 친구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약간 이런 말도 하거든요. 자, 표현들이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I am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그러면 누군가를 절대 용서하지 않다. Never는 뭐 아시다시피. Going to는 앞으로 미래에 forgive를 안 하겠다. Never going to forgive 누구누구 이렇게 쓰거든요. Forgive 강세 뒤에. 자, 절대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화가 많이 나서. 들어보세요.
0: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1: Okay. 이거는요. 표현이 하나 또 있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친구 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 약간 이럴 때 will not get away with. Get away with는 도망가는 거예요. Get away with는 get away,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냥 넘어가는 걸 get away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란 얘기죠. Will not get away with.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자, 들어보세요.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정말 절대 못 넘어가. 그 친구 그냥 못 넘어간다. 이럴 때 He will not get away with this. 이렇게 씁니다. Not 힘주고 away 힘주고. 들어볼까요?
0: Will not get away with. Will not get away with.
1: Okay. 문장에 넣어보겠습니다. 그 친구를 절대 용서 나 안 할 거야. 그렇죠? I am outraged. 나 너무 화나. 그 친구 용서 안 한다? 뭐 지금의 심정을 얘기한다면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Not보다 never가 조금 더 강하죠, 의미가? I am not going to forgive him. 나 그 친구 용서 안 할 거야. 이거는 절대,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Forgive, forgive. 이거 강세 반드시 뒤해줘야 돼요. 자, 들어볼게요.
0: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I am never going to forgive him.
1: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화가 나는 감정을 좀 이제 처리했으니까 신경에 거슬리고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이쪽 감정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것도 약간 비슷한 그런 감정들이죠. 이 두 가지 형용사 꼭 기억합니다. 응? Annoying. 1번. 2번은 Frustrating. 이 두 가지 형용사는 굉장히 좀 신경에 거슬리는 짜증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계가 잘 안 돼. It's so annoying. 그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It's frustrating. 자, 뭔가 좀 신경에 거슬릴 때 쓰는 말인데 답답함의 느낌이에요. Frustrating, annoying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Frustrating 약간 답답함의 느낌이고요. Annoying이 약간 짜증난다는 느낌입니다. 근데 둘 다 비슷한 어감으로 많이 쓰여요. He's so annoying. 어떤 사람한테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Frustrating 보러 이제 본인 감정에 많이 쓰긴 하는데 자, 다시요. Annoying. Annoying. 그 다음에 frustrating. Frustrating. 그렇죠? 이런 거는 상황에 좀 많이 씁니다. 자, 들어볼게요.
0: Annoying. Annoying. Frustrating. Frustrating.
1: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신경에 거슬리는 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쓰는 말이 이게 표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자, 요거는

0: Nerves가 뭘까요? 신경이란 뜻입니다. 신경. Nerve. 머릿속에 신경 할 때. 그래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걸로 표현해요. Get on one's nerves.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무슨 말이에요?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 친구 하는 말이 참 신경을 긁어. 이럴 때 He really gets on my nerves.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같은 의미인데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예를 들어 가시 같은 게 박혀가지고 피부 아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경이 쓰입니까? 그래서 누가 한 말이 자꾸 get under my skin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신경을 긁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비슷한 뜻입니다. Get under one's skin. 여기 물론 소유격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고요. 자, 들어보세요.
1: Get under one's skin. Get under one's skin.
0: 자, 문장에 넣어보면요. 그 친구 참 신경에 거슬릴 때가 있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종종 그럴 때가 있다. Sometimes 넣어볼까요? 자, 신경에 거슬리다. Get on my nerves인데 이게 이제 3인칭으로 현재 시제 잡아주면 gets on my nerves 해서 붙여줘야겠죠.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이렇게요.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문장입니다. 들어볼게요.
1: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He sometimes gets on my nerves.
0: 신경에 거슬리다. 정리합시다. 자, 오늘은 약간 화가 나는 감정. 그죠? 그 다음에 거슬리는,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극도로 화가 나다. Angry, furious. 마지막 단계가 outraged. 폭발한 거죠. I feel outraged. 이런 식으로. 들어볼게요.
1: Feel outraged. Feel outraged.
0: 자, 누구를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요 사람이 여기 나온대요. Never going to forgive. 자,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Never going to forgive someone.
0: Ready? 신경을 거슬리게 하다. Get on one's nerves. 길게. Nerves. 조금 끌어주시고 들어볼게요.
1: Get on one's nerves. Get on one's nerves.
0: 좋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여움의 감정, 화가 난 감정, 답답함의 감정, 짜증이 나는 감정, 신경에 거슬리는 감정, 상당히 좀 안 좋은 감정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 상황에 맞게 혹은 상황 묘사를 하실 때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다 보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다시 보기 전부 다 무료입니다. 저희 교환도 일주일치씩 워드 파일로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교환도 참고하시고요.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저한테 의견 주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definitely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네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날씨 얘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약간 예측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날씨가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하고 나서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weather forecast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일기를, 이제 일기 예보를 보고 오늘 이따가 날씨 이제 화창해진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핵심 패턴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여러분 It is going to be 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0: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요. It is 날씨 형용사입니다.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렇죠. 날씨 형용사를 넣어주시면은 지금 날씨가 어떻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is은요. The weather. 요거를 is로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the weather is 날씨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면 날씨가 어떠어떠하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is로 많이 줄여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날씨가 어떠어떠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많이 공부했었던 be going to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게 바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형용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going to be가 된다라는 거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씨 형용사 자리에 다양한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날씨가 이제 앞으로 어떠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날씨가 이제 화창해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화창한 날씨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뭐였었죠? 그쵸? Sunny day라는 거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sunny. 이런 것들이 바로 그쵸? 날씨가 화창하다 라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sun이라는 명사에 ny가 붙으면서 그래서 sunny, 화창한이라는 형용사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It is going to be sunny. 날씨가 이제 곧 화창해질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화창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날씨가 추워진다라는 느낌보다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운이라는 거를요, 명사로 chil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쌀쌀한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chill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t is going to be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날씨가 좀 쌀쌀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 it is going to be chilly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hilly 라고 얘기를 해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chilly라는 거 쌀쌀한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인데 여러분이 날씨가 흐린 거는요 되게 구름이 껴있어서 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름은 cloud고요. 그 뒤에 y를 붙이면은 흐린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흐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날씨가 흐려질 거예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cloudy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cloudy라는 거 흐린이라는 날씨 형용사 넣어서 또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n이라는 명사 뒤에요. 비 뒤에 y를 붙여주시면 비가 내리는 이라는 날씨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릴 거예요. 바로 it is going to be rainy.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이제 내릴 거예요. It is going to be rain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한 번만 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사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It is going to rain으로 여러분이 쓰셔도 될 수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비가 내리는 이라는 형용사 rainy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얘기를 해서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표현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형용사는요 대개 그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 뒤에 y 혹은 그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y를 붙여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그게 날씨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어떠어떠해질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 is good.

0: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sunn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hill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cloudy. It is going to be rainy. It is going to be rainy.
1: 우리가 이 문장 배웠었네요. 날씨가 화창할 거예요 라는 표현. 그쵸? 바로 It is going to be sunny 였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날씨가 화창해질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질문을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를요. 질문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Is it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It is가 is로 바뀌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살짝 꿀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냥 평서문 뒤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됩니다. 회화에서는요. It is going to be sunny? 이렇게 물어보시면 날씨가 화창해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s it going to be sunny?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돼요. 이번 기회에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s it going to be sunny?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와 Is it going to be? 이 질문 바꾸는 거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비가 내릴 거예요 라는 거 It is going to be rainy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 날씨라는 거는요. 되게 오전, 오후 혹은 저녁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간대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후에는요 비가 내린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오후에 라는 거를 여러분이 영어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후에는요 바로 in the afternoon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침에는요 in the morning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 저녁은요 in the evening 이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밤에는 at night으로 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후에 비가 내린대요. 가보죠. 시작! It is going to be rainy in the afternoon 이라고 시간대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씨가 어떠어떠해진대요 라고 얘기를 해서 It is going to be 날씨 형용사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 형용사는 뒤에 그쵸? Y를 붙여서 많이들 얘기를 한다 라는 포인트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0-minute English, your happy moment.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딱 한 문장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문장으로 나의 마음도 바뀔 수 있고 나의, 그렇죠, 행복 에너지도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항상 상황 설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뭐 타이 마사지건 아니면 뭐 한국식 마사지건 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그걸 받고 났더니 이쪽이 원래 아픈데 그쪽은 괜찮은데 반대쪽이 또 결리네 아니면 그냥 아픈 데가 없어서 받았는데 어디가 결리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지 막그 생각하지 말고요. 출발점은 원래 이런 거야? 이게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나는 모르고 있는데 원래 다

Am I supposed? 2예요. 근데 빨리 들으면 Am I supposed to? 발음은 ED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ED가 있다는 거,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구어체에서도 원어민도 가끔 틀리는, 궁금해하는 예, 그런 또 포인트이기도 하니까 왜 발음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Am I supposed to? 뒤에 동작이 나온다는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Let's go and try it out. 오케이, 스텝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요. 뭐뭐 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런 거냐고를 네 번 연습하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래서 거기서 아, 이건 쉽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얘는 숙제구나. 얘는 그렇죠. 뭐 쌤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저봐 받아 적고 내가 외워야 되는 거구나. 벌써 마음가짐 차이에서요.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야가 네 개가 나와 있고 아파서 쑤신다, 치워야 한다, 먼저 전화한다, 여드름을 짜다. 중간에 있는 건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한 60%, 70%는 70%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그러면 아파서 쑤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그 다음에 뒤에 결리는, 아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sore라고 합니다. S-O-R-E. 자, 그래서 Am I supposed to be sore? 그렇죠? 되게 쉽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동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아픈 거. sore. 그렇죠? 물론, am I supposed to have some pain in the back? 뭐, in my stomach? 그렇죠? on the shoulder? 뭐, 이런 식으로. in my shoulder? 다 안쪽이 아프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결려야 되는 거야? 라는 뜻으로 have pain을 써도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예, 바로 단어가 be sore. sore가 그냥 아픈이고요. be는 아픈 상태이다 라는 뜻이죠. Am I supposed to be sore?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치우다? clean. 되게 쉽잖아요. Am I supposed to clean this? 완전 치우다? clean up this. 쓰셔도 되겠고요. 먼저 전화해야 되는 거, 그 남자한테.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간단하죠? So,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맨 마지막에 월 여드름 이거 짜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짜다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거기 여드름 나온 걸 탁 터트리는 거잖아. 아이고, 생각만 해도 좀 그렇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터트리는 거 어려운 거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콘을 터트리면 뭐가 돼요? 팝콘이 되잖아요. 그래서 팝이 이런 소리가 나는 걸 다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여러 개니까 pimple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네 가지를 했는데 요거 한번 가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Your turn과 함께 원래 아파서 쑤시는 거야? 장면 연상이 중요해요. Your turn! 네, am I supposed to be sore? 됐죠? 자, 이거 원래 치워야 되는 거야? Your turn! 예, am I supposed to clean this? 됐죠? 발음은 clean this도 좋고 cleanness도 좋아요. 세 번째, 내가 그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걔가 나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고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call him first? 그렇죠? 맨 마지막에 여드름 짜야 되는 거야? Your turn. 맞습니다. Am I supposed to pop my pimples? 그래서 P-I-M-P-L-E가 여드름이고요. P만 바꿔서 D-I-M-P-L-E, dimple. 그러면은 예, 이건 보조개를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step 2. 자,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결리는 거야? 영어로 뭐라 할까요? 다 나왔잖아요. Am I supposed to be sore? 결리는 거야? 그런데 뭐 한 후에요? After, 그 다음에 뒤에 getting a massage 하시면 돼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하고 물어보는 거겠죠. 발음 주의하세요, 이거. 메시지 그러면은 전달하는 메시지고요. 예, 그 다음에 전달 사항인 거죠. 얘는 마사지예요. 마사지. 발음은 두 가지입니다. 메사지 하셔도 되고 마사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를 더 선호하고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마사지 한번 받으면 결려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는요. 원래 배꼽에 있는 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렸을 때 진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때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 때가 아닌데. 그래서 Am I supposed to clean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배꼽에 있는 때 얼핏 생각하지 말고 배꼽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거죠? 자, 그래서 my belly button 이렇게 쓰시면 전체가 정리가 되니까. 자, 맨 마지막에 내가 탐한테 먼저 전화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나왔죠? Am I supposed to call Tom first? 그렇죠? Call Tom first. 그 다음에 and apologize 나오겠네요. And apologize first. 해서 apologize까지요. 자, 그렇다면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만 기억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부담되시면 나머지 건 throw them away. Okay? But go and keep this two times.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원래 마사지 받고 나면 이렇게 결리는 거야, 어디가? 이랬더니,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 자,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는요? Am I supposed to be sore after getting a massage? 라고 했더니 반응은 뭐예요? 내가 아는 바로는 안 그래. It's not that I know of. 줄여서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Not that I know of. Not that I know of. 아시겠죠? 이 표현도 한번 내가 알기에는 안 그런데란 뜻이에요. 자, 이 프로그램 반복해서 여러분 많이 또 복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you know where to come, right? ebse.co.kr로 보시면 되겠고요. 주위 분들하고도 링크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화가 있으신가요? 내가 예전에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또 봤는데 또 여전히나 재밌는,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볼 때마다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영화 한 편쯤은 있지 않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어로는 이제 The Matrix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매트릭스 영화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되겠죠. 죽었던 니오가 다시 살아나서 매트릭스 안에 그 적들을 무찌르는 그 장면은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의 문장, 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He's the one. 굉장히 짧죠?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He's the one. 자, 이거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He는 그란 뜻이고요. One은 이제 숫자 1이란 뜻이니까 He's the one. 그는 한 살이야 라는 뜻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매트릭스 영화의 장면에서 나오는 이 대사 He's the one은요,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야, 구세주야 라는 뜻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단어는요, 바로 이겁니다. One. 앞에서 제가 뭐 농담 섞어서 이 문장, 그는 한 살이야 라고 해석하신 분들 없으시죠? 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그 문장도 아니고 그냥 저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해석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 결국은 이 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렵게 느껴지는 걸 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사용된 원이라는 거, 그래요, 숫자 1을 말할 때도 우리가 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친구 대명사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대명사로도. 근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에요. 부정대명사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원이라는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사용해지고 있는지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원이 사람을 대신해서 쓸 수도 있고요, 물건을 대신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he라는 단어, he, he라는 단어, 그란 뜻이고, 이 he라는 대명사는 그래서 언제나 그라는 사람을, 그것도 구체적으로 남자 사람 한 명을 대신해서 쓰이는 대명사잖아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he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할지는 이미. 근데 원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대신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신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대신할 수도 있다. 뭘 대신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이름을, 상당히 긴 이름이죠, 이 친구가 갖게 됐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요, 이 친구 복수형도 있어요. 복수형도 있습니다. 뒤에다가 S 붙어줘서 once 이렇게 부정대명사로도 활용, 복수로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자, 기본적인 설명은 모두 드린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이제 예문 살펴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부터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자, 여기 사용된 표현이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거 우리가 알아본 표현이에요.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grow older는 무슨 뜻일까요? grow 자라다? 아, 라는 뜻보단 그냥 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older, 더 나이가 든이니까 grow older, 더 나이 든 상태가 되다. 즉,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로써, 자, have no choice but to grow older는 나이가 들 수밖에 없다는 뜻인 것까지는 근데 알겠는데, 그래서 이 원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원을 또 한 살짜리는 뭐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자, 부정대명사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 원은요, 그냥 a person,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사람은 나이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이 원이 부정대명사로서 아, 사람을 대체할 수도 있는 거구나를 알아야지만 해석되는 문장이 된다는 거죠.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One has no choice but to grow older. 다음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She bought. 그녀가 샀죠. 뭘 샀어요? A used car. Used 하면 사용된이니까. 사용된 차를 샀다? 중고차를 샀다는 거죠. Because, 왜요? New ones. 자, ones. 부정대명사 one이 복수로 쓰인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된 car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물건을 받아줬다는 거죠. 새 것들이 cost too much.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서요. 즉, 새 것들이 너무 비싸서 중고차를 샀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어요. 한번 영어 문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bought a used car because new ones cost too much. 자, 이렇게 one이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니오가 이제 죽었다 살아가지고 설마 20년도 더 된 영화인데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실 분 안 계시겠죠? 그쵸? 자, 그래서 매트릭스 안에서 막 적들하고 싸우는데 Morpheus가 하는 대사예요. He's the one.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요. He, 그는, is 라는 거죠. 그는 뭐뭐야, 뭐야 라는 거예요. The one. 여기서 말하는 one은요. 사람을 뜻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을 말하는지 물건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맥락상에서 우리가 눈치껏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데요? 여러분들 여전히나 머릿속에 물음표가 지금 띵띵띵띵띵 떠올려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의 구세주야 라는 뜻이 돼요. 아니 그럴 거면 뭐 he is the hero 이런 식으로 말하지 왜 one으로 대체한 겁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대명사를 쓴 사람의 마음이에요. 포인트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채서 제대로 이해해줄 수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부정대명사 one 같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생각해보시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의 연인이에요. 운명, 연인. 와 이런 단어 나 모르는데 이 문장 못 만들 것 같은데 아니요. 되게 간단합니다. You are 당신은 이라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The one.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For me. 나를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당신이 바로 내 운명의 인연입니다. 연인인 거예요. 라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래서 원 쓰는 거예요. 편하니까. 자, 영어 문장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re the one for me. You're the one for me. 이렇게 말하면 아, 당신이 내 천생연분입니다. 라는 뜻이 되니까. 자, 요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문장도 보겠습니다. 나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요. 아, 그 가장 최근에 했던 그 파티, 저번 거그 재미없었거든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먼저는 내가 가고 싶지 않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I don't want. 나는 원하지 않는 거죠. 뭘 원하지 않는 겁니까?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to 부정사 썼죠? I don't want to go. 근데 어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레리의 파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왜냐면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레리가 열었던 그 파티가라는 말. 와, 이걸 있는 그대로 하자면 너무 길어.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부정대명사 원인 거예요. Because the last one. The last one. 이렇게 말하면 레디가 열었던 가장 최근의 파티라는 것을 원이라는 단어 하나로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문장 길이가 좀 있으니까. 자, 큰 소리로 가요. 시작. I don't want to go to Larry's party because the last one was boring.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우리 매트릭스에 한 대사를 가지고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또 알게 되면 사용하기에 참 쉬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용하기에 쉬운 그런 친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While you sweat. 오늘의 영어 표현 같이 공부하는 동안 편하게 쉬고 계시거나 아니면 오늘 했던 자세 한번 하고 계셔 보세요.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그 다음에 chilly의 차이입니다. 일단 chill이란 뜻은 뭐냐면 어디 급한 게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를 chil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it's chill. 그래서 아, 너무 좋다. 너무 릴렉싱 된다. 그럼 chill. 그 to chill 그거는 그래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다, 진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chilly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chilly는 쌀쌀하다라는 뜻이에요. 날씨가 춥진 않은데 쌀쌀하다. 그게 chill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now don't panic, just chill 이랬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패닉하지 마세요, just chill, okay? 차분하게 진정하세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this is the perfect workout to warm up. 요새 because it's getting chilly these days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 조금 쌀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몸을 조금 따뜻하게 데피는데 완벽한 자세입니다. 이런 뜻에서 썼어요.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큐. I love this cafe. It's so modern and chill. I knew you'd like it. It's so you. It's a little chilly though. I'll ask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a little.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love this cafe. 와, 이 카페 너무 좋다. 나 너무 좋아, 지금. It's so modern. 정말 좀 모던하다. And chill. And chill. 정말 그리고 좀 뭔가 고요하고 차분하고 너무 좋다 이렇게 이런 뜻에서 it's so chil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 knew you'd like it. 아,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It's so you. It's so you. 정말 딱너 같아. 정말 네 스타일이야. 이렇게 할때 it's so you 또는 it's so him, it's so her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it's a little chilly though 이럽니다. 근데 좀 쌀쌀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두 번째 표현 여기서 넣어봤는데요. It's a little chilly though. 좀 쌀쌀하다 그랬더니

0: 했더니 I'll ask if they can turn down the AC. Turn the AC down 이렇게 얘기합니다. AC, air conditioner 그냥 줄여서 AC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 if they can turn the AC down. 에어컨을 조금 줄일 수 있는지 물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첫 번째 대화였고요.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할게요.
1: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I might die.
2: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1: You're hiring, right? Can I work for you, like, right away?
2: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막 패닉 상태예요. Oh, I got fired. I got fired. 해고란 뜻입니다. 나 방금 해고당했어. I got fired. What am I going to do?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might die. 나 진짜 죽을지도 몰라. I might die. 이러니까 친구가 Just chill, okay? 오늘의 표현 나왔죠? 야, 좀 진정 좀 해, 알았어? Just chill, okay? There must be a way. 무슨 방법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ou're hiring, right? 너 지금 사람 뽑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an I work for you? 나 너를 위해서 내가 좀 일을 해줘도 될까? Like right away, like right away, 막 지금 당장, like이 막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지금 당장 너를 위해서 일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mean, that would actually be a dream come true for me. 이럽니다. 아니, 내 말은 that would actually be 사실 그러면은 나야 좋지. 나한테는 소원 성취지. 이럽니다. A dream come true. 하나 이렇게 묶어서 쓰는데요. 네가 나를 위해서 너 나의 밑에서 이러면 나야 너무너무 좋지 이런 의미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So we did the three-legged downward facing dog today, right? It was so good. Next time we will be doing the dolphin pose, which is also very fun. Alright?
0: 오늘 우리 다리를 든 견상 자세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돌고래 자세 같이 해봐요. 알겠죠? 오늘의 영어 표현, to chill, 진정하다 versus chilly, 쌀쌀하다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어요. 둘 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Have an amazing, amazing day.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cool inventions.
0: 네, 멋진 발명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보죠.
1: All right, we're going to talk about this in particular. I saw cool inventions at a trade show.
0: Trade show 하면 무역 쇼, 네, 무역 박람회를 말합니다. Trade show. 요즘에는 trade show라는 것이 예전에 우리가 그냥 trade show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trade shows.
1: That's true, but I just think of a trade show as a place where you see cool new stuff.
0: Exactly.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러 갈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되는 trade show는 가전 제품과 관련된 trade show인데요. 저는 무역 박람회에서 멋진 발명품들을 봤어요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사리나 씨입니다.
0: 네, 사리나 씨입니다.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사리나 씨, 나와주세요.
2: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0: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1: 뭔가 여행과 관련된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다시 볼게요.
2: So Serena said,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1: 네. 무역 박람회를 방문하는 건 just like taking a trip, 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To the future. 그냥 여행이 아니고 미래로 가는 여행과 같이
2: Future.
1: 느껴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역 박람회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물건들이 새로 소개가 되니까
2: Right?
1: 미래에 쓸 물건들이잖아요.
2: That's right. It's like, and they're never really related, which is kind of cool. 'Cause you've got like air purifying fish tanks and then like bingsu ice
1: 네.
2: machines.
1: 그래서 예전에 트레이드쇼 하면 정말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 Yeah.
1: 정말 서로 관련이 없는 물건들, 아무튼 새로 나온 기술들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가
2: Right?
1: 많았는데 요즘에는 또 구체적으로 뭐 핸드폰만 발표하는 자리도 있고
2: Right.
1: 카메라만 나오는 자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2: Yeah, they're kind of split up. It's like technology, home interior,
1: Yeah, home electronics.
2: whatever.
1: Yeah, things like
2: Yeah.
1: that. 아무튼 무역 박람회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 같고요. 이 문장을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2: Let's do it.
0: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Visiting a trade show is, I think, just like taking a trip to the future.
2: 좀 right into English on
1: On
2: the
1: the
2: go.
1: go.

0: 보통 영화에서만 보는 this whole science fiction and the futuristic.
1: Futuristic.
0: 다시 한번.
1: Futuristic.
0: 네, 미래적인 디자인들.
1: Mm-hmm.
0: Science fiction 하면은 공상과학이에요.
1: Mm-hmm.
0: 우리말로는 좀 뒤집어서 말하지만.
1: Yeah.
0: Science fiction,
1: We say
0: 과학과
1: science
0: 관련된
1: fiction.
0: 네, 공상인데요. 그래서 this whole, 여기서 whole이라는 것은 이 모든이란 뜻이지만, 아무튼 이 온갖 공상과학 관련된 그런 기술이나 설계들, the futuristic designs, 미래에서만 볼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 She says, are about to become reality much faster than any of us could have ever imagined.
0: 그러니까 공상과학 그리고 미래적인 디자인들이 발명품들을 보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믿게 됐냐면 are these inventions are or designs are about to 뭐뭐 하려고 하다 할 예정이다 become reality 현실이 될 예정이라는 거죠. much faster 훨씬 빠르게 than any of us could have ever imagined. 우리 중 누구도 그동안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That was a long sentence.
1: That was quite long,
0: Yeah.
1: right? Let's take a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2: I really liked the AI products and robots and autonomously driving cars,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1: I really liked the AI products and robots and autonomously driving cars.
0: 저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the AI products, 인공지능 상품들, AI stands for
1: Artificial intelligence.
0: 인공지능이죠. And robots, 로봇들, and
1: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0: 네, autonomously driving cars. Autonomously driving cars라고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그냥 더 쉽게 self-driving
1: Yeah.
0: cars라고 그냥 하기도 하죠.
1: Self-driving.
0: Yeah.
1: Perfect.
0: It's funny, how, of course, you might already know how we used to call, people used to call cars horseless carriages.
1: Right.
0: 예전에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말 없는 마차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1: Yeah.
0: maybe people will start calling these autonomously driving cars driverless cars,
1: Driverless car,
0: and then
1: maybe.
0: that will be normal in the
1: Normal,
0: future.
1: right? And then they'll just call them cars.
0: Or something else.
1: Because, that's what people would have gotten used to.
0: 네, 다른 이름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1: Yeah, that's
0: 네.
1: true. Well, we shall see
0: All right.
1: one day. She tells us about other things that she saw. But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medicine.
0: 그런데 what also caught my attention, catch my attention 하면은 내 주의를 잡다, 주의를 끌다. 네, 이렇게. 그래서 catch my eye라고 하기도 해요. 네, 주의를 잡는 거.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 좋았지만 제 주의를 또끈 것이 뭐가 있냐면 were devices connected to digital
1: Right,
0: medicine.
1: digital medicine.
0: 디지털 의학.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디지털 의학과 관련된 기기들이 주의를 끌었다고 합니다.
1: That's really interesting. I don't know much about that either. Maybe I'll look it up.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I want to become an inventor now, actually.
1: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0: 보통 그런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당장 구입할 수 있는 물건들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because even though they are still in the launching or testing stage, launching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곧 출시를 하기 직전일 것이고, 테스팅은 아직도 테스트 단계, 실험 단계겠죠. 아무튼 그런 단계, 아직 준비 단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 She says, I really had the chance to catch a glimpse of what the future of medicine might look like.
0: 두 가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atch a glimpse of, 살짝 보는 거 하고요. What A might look like. A가 어떤 모습일지. What look like. Look like what 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How it looks인데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의학,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be around for so and so many years라고 하면은 몇 년 전부터 있었다인데요. 있었기 때문에 has been 형태로 항상 쓰입니다. 그래서 이 숲은 약 50년 전부터 있었어요 라고 하려면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 숲이라고 가리키면서 말한다면 this forest 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e forest has been around for 50 years. One more time. The forest

0: 네, 멋진 발명품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무역 박람회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m here for a trade show.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Are you coming to the trade show? We're advocating for inventors with a machine made out of inventions.
0: 네, 다시 읽어보면
1: Neil says,
0: I'm here for a trade show. 지금 소셜미디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박람회에 와 있습니다. Here for, 여기에 그것을 위해서 있다라는 건 그냥 그걸 방문하러 온 거고요. There are so many cool inventions to help people live easier lives. 마지막 거는 lives가 아닙니다. Life의 그 명사로서 life의 복수 형태죠. 그래서 정말 많은 멋진 발명품들이 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진 발명품들이냐면 help people live easier.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라주 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레시피 하나 있어요. Today I will make something delicious and sweet for you. 그리고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프레쉬 잼 쿠키. Yes, fresh jam cookies. Are you ready?

Here are today's ingredients.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We have raspberry jam. 이거 산딸기잼이요. We have plum jam. 자두잼. We have strawberry jam. 모두 좋아하는 딸기잼. 그리고 노란색 잼, apple. 네, 사과잼이요. Apple jam. These are crushed peanuts. 네, 다진 땅콩이요. 그래서 우리 쿠키도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쿠키 반죽은 어디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We don't need cookie dough. We just need bread. 네, 우리 식빵 쓰면서 프레쉬 잼 쿠키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쿠키 만들었을 때 되게 복잡해요. Making cookies can be really difficult. 반죽도 다 만들어요. 뭐 엄청 엉망진창도 될 수도 있어요. This recipe is very simple. We need the bread and the rolling pin. 우리 식빵하고 밀대만 필요해요. So we take our bread, 우리 식빵, and we're gonna roll. 맞아요. 이 밀대는 이렇게 창창창창창 그냥 납작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Make it.

0: flat.
1: 오, 혹시 flat은 아세요? F-L-A-T. 납작해. 네, 이 쿠키들이 납작한 식빵 필요해요. We need flat bread. 마지막 식빵. Roll. Roll. 네, 이렇게 roll, roll, roll. 납작하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Next, we have to make holes.

star, star, rabbit, and rabbit. All done. Look! Next, we need jam. 바로 밑에는 strawberry jam. 모든 사람들이 딸기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딸기잼 넣을 거예요. 듬뿍듬뿍 해도 됐지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Don't put too much jam, otherwise the cookie will go there. Everybody loves strawberry jam. 하지만 다른 잼 쓰고 싶을 때 써도 돼요. 네, 우리 식빵하고 잼 한번 했고 우리 한 번 더 할 거예요. One more slice of bread. And more strawberry jam. 네, 우리 딸기잼도 할 거예요. Oh, I love strawberry jam. 그 달콤한 잼 되게 되게 좋아요. We put one slice on top of the other. 세 번째 식빵은 여기 위에 놓을 거예요. I'm gonna put this bread on top. Number three. And now it's time for lots of jam. Now, we're going to put some jam into the holes. 우리 구멍 하나씩 잼 넣을 거예요. Strawberry jam, raspberry jam, plum jam, apple jam. Take a spoon and put jam in the hole. Strawberry jam. 여기 우리 딸기잼 넣을 거예요. Here, we'll put raspberry jam. 우리 레스베리 산딸기잼 넣을 거예요. 잼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마지막에 그 별 모양, 그 토끼 모양, 그 다른 모양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으세요. Here, plum jam 넣을 거예요. And here, apple jam. 그리고 예쁜 노란 사과잼 넣을 거예요. 이제 잼 네 가지 넣습니다. Now, we need a sharp knife. 이제 우리 칼 하나 필요해요. We cut the crusts. 우리 테두리 이렇게 잘라요. 그리고 이쪽 한 번 더 테두리 이렇게 잘라요. 가르게 우리 또 잘라요. 손 조심하세요. Cut again. 네, 좋습니다. 이제는 쿠키 네 개 만들 수 있어요. We can make four cookies. We cut like this and like this. Cut again. Now we have four cookies. 우리 fresh jam 쿠키 이제 네 개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스텝 하나 있어요. We need peanuts. 그 다진 땅콩 쿠키 위에서 놓을 거예요. 조금만 필요해요. 여기도 조금만 just a little 조금만 해도 돼요. 네. Now we can put the fresh jam cookies in the oven. 오븐에서 10분 정도 180도입니다. Only for 10 minutes at 180 degrees. 조심하게 하나씩 트레이에서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넣지 마시고 자기 공간 만들어요. Don't put them too close together. Give them space. And now we put them in the oven. 이제 오븐에 들어갈 수 있어요. Now we wait for 10 minutes. 우리 10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I think our fresh jam cookies are ready. 이제 우리 fresh jam 쿠키 준비됐어요. Oh, I think they look really good. 진짜 맛있게 보여. 우리 아직 못 먹어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Now we have to wait for them to cool down. 이제 우리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wire rack 넣을 거예요. Let's put them on a wire rack. 뭐 기다리는 거 이유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먹었을 때 입하고 혀 다칠 수 있어요. 너무 두꺼웠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기다렸을 때 쿠키 조금 더 바삭바삭할 거예요. 그리고 잼은 조금 더 쫄깃쫄깃.

이 됐고요. Let's put them onto the plate. 이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Be careful. They look so crispy. 아주 아주 바삭바삭한 거 생겼어요. 와우. 하지만 어떤 거 먼저 먹을 거예요? 네 가지 맛에 Fresh Jam Cookie. Fresh Jam Cookies 완성됐습니다.

0: Look.
1: Wow.
0: 맛있겠다.
1: 너무 두껍지 않나? Okay.
0: Here I go. Oh. 어, 달콤해. Wow, wow, wow. That is a sweet jam cookie. 그리고 아주 고소한 맛도 나오고. Oh, this is a perfect fresh jam cookie. 오늘 잼 있었어요?
1: 나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거 만들어 볼 거예요. See you soon. Bye-bye.

0: dictionary word for today. To support, 지원하다. 그래서 이 질문은 뭐를 물어보냐면요. 다른 우리 태양계에서 다른 행성들이 어떤 생명을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Venus and Mars are worth looking at. Okay. 자, 금성과 화성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성 한번 볼까요? 자, Venus is closer to the sun than the earth.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깝죠, 태양에.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친구들? 좀 더 덥겠죠? 자,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네, 거기 공기는 이제 이 그 인간들이 불가능해요. 숨을 못 쉬어요. Right? 자, 근데 maybe, just maybe, it would be fine for some kinds of life. The surface is a burning hot 500 degrees Celsius. Oh my goodness. And there's no liquid water. The surface of Venus looks flat because it's covered with clouds. Now, here comes our second word. Surface는 표면이에요. 그래서 이 금성의 표면은 굉장히 이렇게 납작하게 보여요. 근데 왜냐면은 it's covered with clouds. 자, 구름이 완전히 덮여가지고 그냥 flat하게 보입니다. 네. 아마 여기에서는 좀 생명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 what do you think? Let's continue reading. Is there life on Mars? Scientists think that Mars was warm and wet enough for life a long time ago. Photos of the surface show what look like old dry rivers. Some people think that simple life may still survive there. Was this once a river of water? Life file, Mars. Mars is farther from the sun than the Earth is.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but it would be fine for some kinds of life. The surface is a freezing minus 60 degrees Celsius, and there's some frozen water. Spacecraft have found no signs of life so far. Mars. 자, 친구들, 금성을 봤으니까 우리 이제 화성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문장을 보면은 scientists think that Mars was warm enough and wet enough for life a long time ago. 자,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화성은 예전에는 생명체가 살 만큼 따뜻하고 그 다음에 촉촉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The air is impossible for humans to breathe. 자, 공기, 우리가 인간들은 거기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어떤 생명체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제 우주선이 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생명체를 못 찾았대요. So now we've talked about two planets. We're going to look at a moon. Let's read on. Europa. Scientists think that the other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re too cold or too hot for life to survive. But there's one other place where there could be life. That is on one of Jupiter's moons, called Europa. Life file, Europa. Europa is a long way from the sun. There's almost no air of any kind. The surface is too cold for life. It's a freezing minus 170 degrees Celsius and is covered with ice kilometers thick. The coldest place on Earth is minus 89 degrees Celsius. Europa might be much warmer below the ice. There could be an ocean under the ice where life is possible. A spacecraft might drill through the ice one day to see what's underneath. 친구들, Europa에 대해서 지금 읽었는데 Europa는 목성의 위성이에요. 자, moon is our third vocabulary today. 자, 이 뜻은 위성이에요. 그래서 이 Jupiter, 네, 목성의 위성이 Europa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구의 위성은 달이에요. 자, Europa is a long way from the sun. And here, there's almost no air of any kind. 공기가 없어요. 자, the surface is too cold. 네, 그 표면이 너무 추워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there could be an ocean under the ice where life is possible. 이 얼음 밑에 바다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바다 안에 또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o, we have covered Mars, we've covered Venus, and we've covered Jupiter's moon Europa. 네, 여기에서 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대요. Okay, so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book next time. So join me again. Bye!
1: Do I have to go?
2: This 분위기?
3: 온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오세요. 번디딩 스텝 어베이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덜 딱딱한 그런 논픽션인데요. 이제 유명인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그런 가수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같이 만나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싸이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싸이, 즉 강남 스타일을 부르신 분입니다. 이분 다 아시죠?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를 한번 실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음원을 들어보고 책을 펼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0: 아주 인기 있는 공연도 많이 하고요. 유명하죠. 그런 한국의 래퍼이자 가수입니다.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렇죠. 가장 무언가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is known for이라고 하면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inging K-pop.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조금 있다가 여기 이 be known for, be known to, be known a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 2012, 2012년에 he became known. 그는 그가 아는 게 아니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싸이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알게 되냐면은 바로 어딘가에서 알게 되냐면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싸이를요.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Gangnam Style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알게 되냐면 for a song called 노래 때문에요. Called 뭐라고 불리는? Gangnam Style이라고 부르는 불리는 우리 친구들도 이 노래 다 알고 있죠. 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싸이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 전에 우리 오늘은 be known for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치사를 통해 똑똑하게 학습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강의에 넣었냐 하면요. 영어에서 이런 구동사라든가 idiom, 관용어구, 숙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그대로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동반하지 않고 그냥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해를 하면은 저절로 외워지고요. 훨씬 더잘 암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아, 좀 이해를 하고 한번 암기를 하고 학습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치사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보고 그 다음에 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학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예시 세 가지입니다. 바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입니다. 그래서 know라는 것은 알다인데 be known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as는 무엇이냐 하면 뭐뭐로서 알고 있는 것이고요. be known for이라는 것은 뭐뭐 이유를 의미합니다. 뭐뭐 때문에. 그리고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as라는 것은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EBS 강사로서 저의 신분이나 직책이나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교사로서 혹은 아빠로서 이렇게 한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요리사로서, 의사로서, 경찰관으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as라고 한다면 뭐뭐로서 뒤에 신분이나 직책이 나온다는 것.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면은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for는 뭐뭐를 위해서 라는 의미도 있지만 for의 또 다른 의미는 뭐뭐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이런 표현이 될 것이고요. be known to라는 건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예시를 예문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be known as라고 하면은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는 뭔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름이나 별명이나 직책이나 이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이 와야 되겠죠.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She's known as the best chef in the town. 그녀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뭐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서? 최고의 셰프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마을에서. 즉, 이 사람의 신분은 바로 요리사. 즉, 셰프라는 것이죠. 최고의 셰프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as 다음에 이런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he is known as a talented artist. 그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as a talented artist. 재능 있는 예술가로서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냥 뭐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직책이나 그런 이 사람을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나 그런 정체성을 as 다음에 적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볼까요? be known for이라고 하는 것은 for은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죠. 왜요? for 자체가 뭐뭐 이유 때문에라니까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이 표현은 또 다르게 바꾸자면 be known for는 뭐뭐로 유명하다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니까. 요리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 요리로 유명하다.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The restaurant is known for its delicious dessert.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레스토랑 is known for.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것의 그 레스토랑의 아주 맛있는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어요. 그럼 디저트 때문에 알려져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이 레스토랑은 디저트가 유명하구나. 이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be known for 이라는 건 뭐뭐로 유명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He'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아까 책에서 나오는 그 문장이죠. 그는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K-pop을 노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아, K-pop을 잘 부른다. 이쪽 분야에서 아주 잘하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노래를 아주 잘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로 노래 부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be known to입니다. to는 누구누구에게? 너에게 할때 to you 이잖아요. 그래서 이 to는 누구누구에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유명하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를 들자면 The scientist is known to researchers around the world 라고 돼 있네요. The scientist, 과학자는, 이 과학자는, 그 과학자는 is known to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져 있냐면 저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냐 하면 이 과학자를 바로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는 연구원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저는 연구원이 아니라서 저는 the scientist를 모릅니다.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o는 누구누구에게니까 누구에게 알려져 있다.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 the artist is well known to the local community라고 되어 있네요. 그 예술가는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냐면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the local community, 그 지역 공동체에 살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the artist를 모르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뭐 to, 그다음에 for, 그다음에 as 이런 각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면 이세 가지 표현이 저절로 이해가 되고 학습이 되고 이런 기억에도 아주 오래 남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음운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볼까요?
1: Music star. Psy is a popular South Korean rapper and singe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In 2012, he became known around the world for a song called Gangnam Style.
0: 자, 싸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궁금합니다. Family ties라고 하면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tie라는 것은 이렇게 막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끼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즉, 가족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관계를 의미할 때는 ties, 주로 복수형을 쓴답니다. Psy's real name is 박 Park Jae-sang이 되네요. 그래서 싸이의 진짜 이름은 박재상. 씨입니다.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st, 1977이라고 되어 있네요. He was born.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관로 안에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발음 기호를 적기보다는 그냥 발음이 나는 대로 영어 철자를 적어 놓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이게 아, 이거 서울이구나. 근데 외국 사람들이 보면 세울 이렇게 읽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이걸 서울을 영어로 만나면 조금 어렵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소울이라고 되겠죠. 아, 그대로 이걸 그대로 읽으면은 소울이라고 발음이 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의 서울에서 December 12월이겠죠. 아, December 31st, 1977, 197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답니다.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그는 자라났습니다. 어디에서 자라났냐면 in an area. Area는 바로 지역이 되겠죠. 어느 지역이냐면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He attended. Attend라는 것은 다니다. 거기에 참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학교에 참석하다라기보다는 학교에 다녔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다녔습니다. 학교를 다녔고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아,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음악 인생이.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Sai's father is Park Wonho. 싸이의

0: 운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운영하다이냐 하면 a family business,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그는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혹은 경영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He hoped, 그는 꿈꿨습니다. 바랬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싸이의 아버님이 되겠죠. 싸이의 아버지는 hoped, 바랬습니다. Someday, 그 어느 날, 미래에 먼 어느 날, 싸이 would run the business. 싸이가 이 가족 사업을 운영하기를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말을 조금 바꿔보자면, 그는 바랬습니다. 즉, 제가 예를 들어서 싸이의 아버지라면, 아, 언젠가 내 아들이 우리 가족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가족 사업을 이어서 경영했으면 좋겠다. 나의 일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약간 말을 고쳐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바꾸기보다, 아, 이게 어떤 의미일까? 아버지가 사업을 운영하시네? 근데 아들이 계속해서 하길 바라네. 그래서 이어서 물려받아서 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Family Ties. Psy's real name is Park Jae-sung. He was born in Seoul, South Korea on December 31, 1977.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Psy's father is Park Won-ho. He runs a family business. He hoped someday Psy would run the business.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해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2: Be known for. Be known for. He is best known for singing K-pop. Family ties. Family ties. Family ties are very strong in many cultures around the world. Area. Area. He grew up in an area called Gangnam. Attend. Attend. He attended school and enjoyed listening to music. Run. Run. He runs a family busines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확장 코너입니다. 오늘은 ITY, 1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ITY가 붙으면 명사형 접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인다라는 것이고요. 미는 도레미가 아니라, 예전에 썼던 유머이네요. 도레미가 아니라 미는 꼬리미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단어 뒤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명사를 만들어주는데 어떤 단어 뒤에 붙여서 명사를 만들어준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TY가 붙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두 개 제가 대표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popular 그리고 equal이라는 것이죠. popular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유명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그러면 popularity가 됩니다. popularity라고 하면 인기 있는에서 명사를 만들어주면 인기 있는에서 있는을 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인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equal. equal은 동등한, 같은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et가 붙으면, ity가 붙으면은 그래서 동등한 것, 같은 것. 그래서 equality라고 하면 바로 평등이라는 것이 되겠죠. 아, 이렇게 ity가 붙으면은 거의 대부분 명사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연 팡팡했습니다. 바이바이!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일상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자, 혹시 MBTI 관심 있으세요?
1: 오, MBTI 저 너무 좋아하죠.
0: MBTI. MBTI를 요즘에 서로 거론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1: 맞아. 예전에는 이제 혈액형으로 아, 너 좀 약간 이렇구나. 너 이렇구나. 맞아. 라는 걸 우리가 좀 이야기했다면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성향을 그냥 파악을 해버리죠.
0: 거의 이거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 나가면 영어로 MBTI 얘기를 하면 할 말거리가 엄청 많아집니다.
1: 어, 그래요?
0: 그럼요, 그럼요.
1: 똑같네요.
0: 그래서 제목은 내 MBTI를 맞춰버린 친구 파트 1. 이거 할 말이 많기 때문에.
1: 이거 잘 맞춰요.
0: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너 MBTI P로 끝나지?
1: 오.
0: 뭔가 친한가 봐요.
1: 이게 아는 거죠?
0: 맞추는 거죠. 네.
1: P인지 J인지. 예, 느낌 오는 거죠.
0: 자,
1: 예.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주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왔다 갔다
1: 그럼요,
0: 하더라고요.
1: 그럼요. 그게 사실 P랑 J를 나누는 가장 큰
0: 맞아.
1: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1: 예.
0: 벌써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거 영어로 할수 있으면 얼마나 또할 말이 많아지겠어요. 그쵸? 다
1: 그러게요.
0: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MBTI 토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너 MBTI P로 끝나지?
2: Are you talking about MBTI?
1: Oh, MBTI, you know?
2: I know, I know.
1: MBTI, last initial P. You.
2: Me?
1: Yeah, P.
2: What are you?
1: Huh?
2: A psychic? How did you?
1: Huh? 아, 맞췄지?
2: 아, you're psychic?
1: 예,
2: 와우.
1: 맞췄다는 거지.
2: How
1: 아주
2: did you?
1: 뻔하지, 뻔하지. 너 공부 계획 절대 안 세우잖아.
2: Huh?
1: I can see it.
2: Yeah.
1: You are P.
2: How?
1: Because you have no plan, study plan. You have no study plan.
2: Oh,
1: Yeah, I
2: no study
1: know.
2: plan.
1: So you are P.
2: You got me. I'm a total P. You got me. Oh, I'm a total P.
0: 네. 와, 오늘 내용은요.
1: 네.
0: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뭔가 항상 트렌디한 거, 물론 이제 바로 생긴 건 아니죠. MBTI도
1: 그죠?
0: 꽤
1: 꽤
0: 됐지만,
1: 됐어요. 예.
0: 그래도 나름대로, 최근 화제거리가 되거나
1: 네.
0: 아니면은 이렇게 대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뭔가를 배운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고요.
1: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을 때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뭔가 소재로
0: 맞아요.
1: 약간 도움을 받기도 하거든요. 근데
0: 네.
1: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0: 아하.
1: 통용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0: 그럼요. 그것도 그런데.